가리지 않고 벌어서 어떠한 나쁜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내가 해서 잘 먹고 잘 먹이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갖지 마세요. 스스로, 너만이 우리 가정을 다 살릴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부지런히 옳게 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 마음 속에서 마음이 요상한 게 뭐냐면 마음이 천차만별로 벌어지거든요. 이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인 줄 아시죠? 마음은 하나인데 말입니다. 에너지통은 하나인데 말입니다. 에너지 끌어다 쓰는 용은 너무 많습니다. 이렇다고 끌어다 쓰고 저렇다고 끌어다 쓰고 이거를 돌린다고 끌어다 쓰고 이거를 한다고 끌어다 쓰고 밥을 재먹는다고 끌어다 쓰고 이러죠. 그 천차만별의 끌어다 쓰는 그 양은 용은 그런 것이 다이 지금 우리의 그 에너지 속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용도에 따라서 그 양도 나오고 정도에 맞춰서 요런 그릇에다 밥을 주면 요런 그릇에 밥을 짓게끔 그 에너지가 다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고 마음대로 쓸수 있고 마음대로 마음 낼 수가 있는 건데 마음대로 왜 마음을 낼 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참 요상하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 관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수억겁을 걸어 나오면서 그 모든 사람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렇게 살아나오는 그 반면에 지금은 정신을 또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러면서 또 삽니다, 지금. 그러는 습관이 잔뜩 된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죽는다. 난 이렇게 되면 돈을 못 벌면 우리 가정이 망한다. 이런 거 압력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질 못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진짜로 뛰는 사람을 믿어라 이겁니다. 발 없는 발로 뛰고 손 없는 손으로 하고 모든 거를 두뇌 아닌 누진으로서의 모든 안으로 통신을 하고 바깥으로 통신을 해서 모두 작용을 하는 그놈을 믿어라. 나는 뛰어봤자 한 걸음 뛰려면 한 걸음밖에 못 뛰어. 그러나 우리들 걸음하고 체가 있는 우리 육신을 가진 체의 걸음 한 걸음과는 아주 이건 천차만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 고놈이 아니라면, 고놈이라고 한다고 해서 고놈이라고 생각만 하지 마세요, 또. 고놈도 될수 있고, 띨리에 띨수 없는 친구도 될수 있고, 부처도 될수 있고, 법신도 될수 있고, 화신도 될수 있고, 약사도 될수 있고, 물에 가서는 용신도 될수 있고, 덜에 갈 때는 지신도 될수 있고, 나 가는 대로 내가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바꿔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위도 아래도 높게 보지도 말고, 야치 보지도 말고, 그냥 아주 뛸게 뛸수 없는 친구로 생각해도 돼요, 주인공은. 세상에 고놈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아니, 딴 데서 갖다 줍니까? 뺏어갑니까? 내가 허는 대로 입력이 되고, 허는 대로 입력됐던 게 나오는데, 그럼 누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서 병난 건 마음속에서 해야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또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

징계에서 있어서 즉, 즉 말하자면 연계성 하는 것도 이거는 대부분 내 몸속에서 악업 선업이 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좋게 해주려고도 그러고 여기서 악업 선업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나오는 대로에 끄달려서 돌아가지 말고 속지 마라. 네 마음이 있지 않느냐? 마음으로서 그렇게 일어나는 그것을 다 잠재워라. 모든 것은 거기서 그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걸이한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걸한 마음으로서 대치를 해라. 모든 거는 한 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 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야라 하고 속지 말고 잘 다스리면 나가라 이거죠. 이게 생각을 내는 거니까 문수롭거든요. 법이거든요. 생각을 내기 이전은 부처지만은 생각을 낼 때에는 반드시 이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 팥죽도 이 끌어오르니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문수, 저것도 문수 이렇게 쳤답니다. 그러니 그 한 몸속에서 나오는 그 작용을 어떻게 이것이 따로 있고 저것이 따로 있고 그랬다고 봅니까? 모두 한 속에서 나오는 거를. 그러니 한 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 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야지 않아 하고 거기다 그냥 되맡겨 놓으면 되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이 됐던 거에다가 입력을 다시 하는 게 되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그렇게 속지 말고 모든 걸 거기다가 놓을 때또 생활을 할 때는 모든 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다가 어떤 물이 들어와도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인다는 말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받아지는 거죠. 받아지면 그대로 바다가 바닷물이지. 그게 이물 저물 새겨서 딴 물이라고 이름 지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 오면. 그러니 따로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따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천차만별로 행동이 나오는 거, 말이 나오는 거, 마음이 생기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내 몸속에 업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그냥 마음으로 다스려서 거기다 맡겨놓고 좋은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언짢은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아 하고 놓고 이렇게 돌려서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자꾸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부따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부따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고

0: 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하시면서 불교팀을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나상도 남궁진의 그럼 열전.
2: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3: 예, 세준이 안녕하세요.
4: 네.
3: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은 연속이다. 그래서
1: 토성에 해당하는 예,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 이거 너무 쉽습니다.
1: 어, 그래요?
4: 너무 알 것 같은데. 3번. 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0: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1: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저는 H기업의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복송입니다.
2: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0: 스님께 네. 제가 처음 만나 뵙는 자리라서 예, 공양 예. 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선제 스님이 또 가지 또 매니아시라니까 공양 올려드릴 음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1: 불맛이 굉장히 살아있네요.
0: 살아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여기 하다 보내주셔야 돼요.
2: 아, 음식은?
0: 하다가 네. 아니고 어쨌든.
3: 스님, 우리 준비할까요?
2: 예. 두부 우엉하고 할 건데요.
0: 스님 근데 저기 요리하시는데 앞치마 혹시 안 하시나요? 네,
2: 제거 앞치마 안 하고 네. 아직 괜찮아요. 앞치마 안 하고 네. 이 시간이 수행 시간이야.
0: 네네네.
2: 뭐 앞치마를 입던 뭐 우리가 노동복을 입던 다 수행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앞치마를 입으니까 스님은 요리사야 이렇게 이야기해. 아. 우리는 수행자니까 더 우선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음식을 할 때 앞치마를 안 입었어요.
0: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2: 아니, 그럴 거고요.

0: 그 두부가 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왜냐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1: 단백질.
0: 네, 그래서 오늘 두부를 하는데 이 두부가 그 냉한 단백질이에요. 냉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요. 얘가 부드럽잖아.
1: 네네.
0: 우엉을 넣으면 우엉이 가지고 있는 뭐 소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씹으면서 얘를 잘 소화하게 만들어줘.
1: 아.
0: 예, 그래서 이제 우엉 조림하고 같이 얹어 먹는 거예요.
1: 네. 선생님 우엉은 지금 보니까 채를 썰어 놓으셨는데
0: 네.
1: 좀 갈변이 된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0: 얘를

0: 우리 당근에 맛이 하나도 없어요.
1: 하얗게 배.
0: 천연의 올려가당이 없어져서.
2: 보통 이제 양식에서는 네. 갈변 되지 않게 뭐 설탕물이나 예. 소금물에 담궈 넣는데 예, 그러면 예. 맛이 다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0: 기가 없어진 거야. 절에는 그러면 안 돼.
2: 네네네. 예.
0: 우리는 에너지를 먹어야 되니까 자 이걸 이렇게.
1: 지금 이게 다 썰은 겁니까?
2: 네, 4등분만, 4등분만.
0: 예, 이렇게 기름을 두르고 노릇노릇 바짝 이렇게 구워, 바짝? 구울 거예요.
2: 제가 바짝 잘 굽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잘 구워서 놓으시면 되고.
2: 네.
1: 지금 두부를 엄청 크게 하네요.
0: 이렇게 해서 예. 위에 얹어가지고 썰어서 먹을 거예요.
1: 아, 예. 지금 들기름을 섞는 거죠.
0: 들기름에다가 네. 우엉을 이제 일반 기름하고 섞어서 볶아줄 거예요.

0: 그 이번에 에이펙에서 요리하셨는데 예, 예. 혹시 이 메뉴가 에이펙에서 나갔던
1: 에이펙에 나간 거죠. 아.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막 고기 먹던 사람들이 되니까 네네네. 계속 막 육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뒤에다가 차려놨으면 좋겠다. 네네네. 또 우리는 그럼 안 한다. 아. 왜 그러냐면 섞어 먹으면 안 되거든. 맛도 맛있지만 그리고 그때 왔을 때는 이것만 순수하게 먹어야지. 네네네. 그래서 이제 두부를 이렇게 해갖고 줬어요. 네. 이거 볶고 있어봐.
0: 아, 네네. 있어. 알겠습니다. 아, 네네. 선생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1: 그러면 안 돼요.
0: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1: 얘는 빨리빨리 익혀야 되니까 안 돼.
0: 죄송합니다.
1: 예, 예, 예.
2: 아니, 자. 기름이 들기름이라 되게 맛있는 네. 향이 나요.
1: 자, 잡숴 보시고요.
0: 아, 너무 맛있다.
1: 노릇노릇 구워야 맛있어요. 아, 네. 두부를 먹고 인내심이 키워준다는데 네. 두부를 먹고 인내심 키워주네. 인내심을 갖고 두부를 구워야 돼.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서.
0: 그럼 제가 인내심이 좀 부족합니다.
1: 네, 두부 많이 드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0: 여기다 얹어갖고 할 거예요. 부엌만 드셔보세요. 이게 진간장이 아니고 직간장이라도 오래되면 이렇게 색깔이 이래요.
1: 우엉향이 좀 살아있으면서 간장 맛도 살아있고.
0: 하나 주세요.
2: 두부를 이제.

0: 이렇게 듬뿍 얹어갖고.
1: 와, 네. 너무 예쁘다.
0: 국물이 있게 해서 네네네. 나중에 이렇게 썰어갖고 이제 드시면 돼.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1: 와.
0: 같이 해도 되고.

0: 제가 이제 팔에 연근전 할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아까 우리가 눈 속에 다니면서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1: 네네.
0: 그죠? 뭐 배추도 고소도 다 지금 눈 속에 파묻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지금은 뭘 먹을 때냐? 바닷속에 있는 나무를 먹을 때예요. 그래서 해초. 해초를 먹는 거예요.
1: 해초. 네.
0: 그다음에 뿌리 음식.
1: 아, 연근.
0: 예, 이렇게 연근을 하는 거예요.
1: 좋죠.
0: 우리가 연근은 불교의 상징적인 식품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부처님이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연꽃이 피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탄생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연씨는 2000년이 지나도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발화를 해요. 강장식품이고 연근은 여자의 난소같이 생겼다.
1: 네네.
0: 그래서 이렇게

0: 얘를 자르면 이렇게 연근이 진흙 속에서 진흙을 정화시켜줘. 불교가 세상 밖에 나와서 연근이 더러움을 정화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1: 연꽃을
0: 구품연화를 얻어와서 가운데 구멍을 통해서 구품연화대라는 네. 교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연근을 불교의 상징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연근을 갖고 오늘 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 아니 식자재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네, 있으니까
0: 그럼요.
1: 너무 재밌습니다.
0: 네, 너무 이걸 재밌어요. 이렇게 좀 갈아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이렇게
1: 알겠습니다. 네,
0: 갈아주시고요. 네, 스님은 이거 드시고요. 밀가루 대신 쓰려고 지금 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붙여보고 안 되면 밀가루를 좀 넣는데 대신 밀가루 안 넣고 요즘에 이것만 붙여도 되거든.
2: 아, 전분이 많아서.
0: 예, 네, 전분이 많아서. 이게 여름에는 안 돼, 근데.
1: 아,
2: 여름에는. 아 맞아요.
0: 예. 네. 아, 됐습니다. 이제. 아, 또 엄청 막 확실히 아, 기운이 세시네요.
1: 제가 힘이 셉니다.
0: 예. 네. 이렇게 된 거를 여기다가 파래. 짠 거.
2: 아, 이게 진짜 완전 겨울 음식이네요.
0: 예, 예. 파래 넣고 소금을 좀 넣든지 난 좀 소화가 안 돼서 네. 좀 그래요. 그러신 분들 여기다가 또 간장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좀 하시고. 예.
2: 이게 그 비율이
0: 예.
2: 연근과 이 파래의 비율이
0: 예.
2: 어때야 될까요?
0: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두시면 돼. 아. 나는 연근 파래를 많이 좋아해서 판글을 말로 넣고
1: 네.
0: 연근 좋아해서 연근을 많이 넣으면 되는데 네. 내 경우는 파래를 많이 넣으니까 퍽퍽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네. 오늘은 연근을 넣지만
2: 네.
0: 무도 갈아넣고 같이 붙이면 소화가 더 잘 돼.
2: 아, 무를 네, 갈아서 넣는
0: 예, 예, 예, 오늘은 이제 연근을 좀 집어넣고 연근 이거 썰은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야, 또 시큰한 맛도 있어요.
2: 이제 아, 예, 예. 나만 걸린 걸 이제 칼로,
0: 예, 예.
2: 다져.
0: 칼로 다져서. 오늘 이제 바쁘니까
2: 네.
0: 이렇게 해서 일단 붙여보고요.
1: 네.
0: 할 건데 밀가루 안 넣고 붙여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왜 손으로 지금 묻히냐면 이 파래의 물기를 보느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근만 집어넣어도 닭이 나는데 약간 좀 질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파래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1: 네,
0: 평소
1: 네.
0: 때는 그냥 이것만 넣어도 돼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일단 하나만 붙여보고
1: 네, 네, 네.
0: 이거 붙이는 거 봐가면서 제가 밀가루를 첨부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근데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0: 예, 네, 그러니까.
1: 느낌이 잘 붙여질 네. 것 같아요. 네.
2: 저도
0: 기름 좀 둘러보세요.
2: 가서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0: 예, 예, 그래. 이게 연근이 들어가면 쓴맛도 좀 없어지고 훨씬 낫더라고.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예. 하나만 우선 붙여보고.
2: 두께는 약간 그렇게 하고 크기도 예. 그만하면.
0: 익은 다음에 뒤집어야 돼. 왜냐면
1: 네.
0: 밀가루가 안 들어갈 때는
1: 네.
0: 얘를 막 미리 뒤집어버리면 응고되기 전에 뒤집어버리면 쫄깃한 맛이 없어져요. 예. 될 것 같은데?
2: 어, 예. 네, 네. 아니, 선생님 괜찮을 것 같아요.
0: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질긴 한데
2: 아니, 좋을 것 같아요.
0: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그냥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먹으려고 한 거니까
1: 네.
0: 그냥 굳히자고 그러면
1: 네, 네.
0: 예, 그러자.
2: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짝 덜 익어도 되게
1: 아,
0: 예.
1: 이게 연근을 듬성듬성 네. 썰어서 하니까 이렇게 딱 색깔이 잡히네요.
0: 예.
2: 네. 아, 진짜.
0: 겨울에는 파래가 전을 부칠 때 뭐든지 뭐 무채를 넣어도 되고 막 이걸로 갈아 넣어도 되고 예 고구마 넣어도 감자 넣어도 되고 당근 넣어도 되고 나는 또 개인적으로 숙주를 넣으면 예. 그 숙주에 물이 나와갖고 퍽퍽한 맛이 없어지니까 아. 난 그것도 맛있더라고.
2: 아 맞아요.
0: 지금. 너무 많이 가르쳐줬는데
1: 지금 다 귀에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다 드셔보세요.
2: 선생님 먼저 드셔보세요. 자.
0: 자, 먹어봐.
2: 오.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와.
0: 진짜 맛있다.
2: 와.
1: 진짜 맛있다.
0: 그러니까, 이거 밀가루 안 넣어도 이렇게 잘 붙여지잖아.
2: 네.
0: 그지?
2: 네.
1: 선생님, 제가 잘 붙였다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0: 아, 잘 붙였지, 당연히. 네. 자, 아우, 한 잔씩 딱 됐어.
1: 와.
0: 우리가.
2: 야, 일곱 개.
0: 알고 먹었어, 알고 아. 먹었어.
1: 야.
2: 애썼습니다.
0: 자.

0: 만두 만들 거예요.
1: 와.
0: 예, 그래서 만두에 지금 호박하고 호박. 풋고추는 지금 볶아서 익힐 거고요. 살짝. 왜냐면 단맛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1: 네네.
0: 안 그러면 풋내가 나니까. 네. 나중에 만두할 때 익을 거야. 그리고 얘를 덜 넣으면 풋내가 나요.
1: 아.
0: 그래서 완전하게 충분하게 네네. 익혀줘야 돼요. 불을 완전히 꺼서요.
2: 만두가 무슨 만두예요?
0: 야채 만두인데 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1: 아.

0: 무가 너무 예뻐요.
1: 예, 예. 이 무는 이제 이거. 이거 지금 긁은 거예요. 무를 긁어서 얘를 이제 썰어서 국물 낼 때 만두 삶을 때 집어넣을 거예요.
0: 예. 그 그래서 국물에는
1: 아, 그래서 안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스님은 얘를 이렇게
0: 짜서
1: 네. 가로 세로로 얘를 곱게 다져 주세요.
2: 네. 아, 무도
1: 예. 예. 예.
2: 물을 짜서 다져요. 예.
0: 스님이 무물은 어떻게 할까요?
1: 무물도 삶는데 집어넣으시면 돼요. 만두 삶을 때.
2: 아, 저는 무만두라 그래서 네. 와, 그 만두소가 너무 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꼭 짜서 네. 하시는군요.
1: 저희는 이게 물 이거를 저기
2: 이거를 스님 볶아도
1: 가로 세로로 예
2: 볶아도 될까요?
0: 예, 가로 세로
1: 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님은 네. 가로 세로로 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배추는 네. 꼭지까지 다 집어넣을 거예요. 썰어서. 아.

0: 계속 저어주세요.
1: 아, 네.
0: 자, 볶을 때 가세에 붙은 거 이런 거 잘 놓아줘야지. 안 그러면 타버려요.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타.
1: 네네네.
0: 볶을 때도 싹싹 긁어가면서 해주셔야 돼. 자, 그다음에 스님 시금치전.
2: 네.
0: 또 잘게 다져주시고요.
3: 스님 이건 데친 거죠?
0: 예. 안 데치고 그냥 해도 돼요.
2: 아,
0: 자, 이걸 좀 주시겠어요? 예.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거 놓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짰는데 네. 또 조금 더 짜야 돼요. 예.
3: 간은 한꺼번에 하시나요?
0: 아, 간을요?
3: 예.
0: 아니,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간이 있어요.
1: 그렇죠. 네.
0: 얘는 달잖아.
1: 네.
0: 얘는 약간 매운맛이 있잖아.
1: 네.
0: 여기는 간장을 넣는 거야.
1: 아, 따로.
0: 얘는 간장을 넣고 얘는 소금으로 간을 해야 돼.
1: 아, 그 식재 특성에 맞게 이렇게 간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간장으로 간을 해야 돼.
1: 매운맛이 좀 있으니까.
0: 예, 예. 그래서 무부터 묻혀놓으세요.
1: 네.
0: 요 간이 좀 세도 돼요.
1: 네.
0: 왜냐면 지금 딴 데 지금 간이 하나도 없잖아.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만두를 하면 무의 그런 좀 맛이 그런 맛이 좀 없어져요. 예, 그다음에 얘는 이제 소금으로 소금으로
1: 소금만 살짝
0: 해야 돼. 예. 당근 집어넣고요.
1: 네.
0: 당근 요새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지? 네. 당근 집어넣고 그다음에 호두하고 요 가루만 다 집어넣어요.
3: 당근은 따로 이 간을 안 하고
0: 여기 간에다가 그냥 섞어주면 돼. 이렇게. 네,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섞어줘야 돼.
2: 네.
0: 다 섞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시금치.
2: 시금치.
0: 시금치 넣고 그다음에 호박 볶은 거.
1: 호박이랑 고추.
0: 고추하고 이렇게 여기도 기름이 있잖아.
1: 네. 네. 네.
0: 기름이 있기 때문에
1: 땅속에
0: 있는 당근하고
3: 무하고
0: 무도 들어갔고 땅 위에 있는 거 배추 들어갔고 배추. 시금치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3: 열매.
0: 열매 들어갔고.
3: 호두.
0: 여기다가
3: 표고버섯.
0: 우리 아까 연근 그 있잖아.
3: 네.
0: 연근 갈아 넣어도 더 맛있어요.
1: 아~
0: 예. 아, 나 만두 먹고 싶었는데 오늘 핑계 끼면 잘 됐다.
1: 와, 선재 스님이랑 강판 같은 강판에서 이렇게 연근을 갈 줄이야.
0: 자, 만두.
2: 네.
0: 이거는 고기 만두는 옆에가 터져도 되는데 얘는 터지면 안 돼요.
1: 맞아요. 네.
0: 왜냐면 다 터져버려요.
3: 속을 옛날부터 네. 많이 넣으라고 그랬는데
0: 그래도 많이 넣으면 터지니까
3: 네.
0: 이렇게 꼭 이렇게 새는 데가 없이 꼭꼭 눌러줘야 돼.
1: 네.
0: 네.

0: 핸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1: 소금하고 아까 그 무요?
0: 아, 이 무는 넣고.
1: 네.
0: 이거 이제 건져내야지 만두를 삶으니까. 네. 자, 소금 넣고. 자, 만두는 언제 익는 거다?
2: 동동 뜨면?
0: 동동 띄었다고 익은 게 아니야. 떴잖아.
2: 아, 네네네.
0: 야채 만두는 묻혀마자.
2: 네.
0: 떠.
2: 네네.
0: 떠서 익은 게 아니야. 고기 만두는 가라앉아.
2: 그쵸,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얘는 안 가라앉아. 그리고 배가 통통해져야 익은 거야. 자, 여기 넣고.
1: 아, 스님 그거 할 때 뚜껑을 닫아요?
0: 처음엔 닫아야지. 끓으면 열어야 돼. 닫아 놓으면 터져.
1: 찬물에 헹구는 거죠, 스님?
0: 찬물에 넣어서 그냥 건지면 얘가 터지니까 찬물 넣어서 찬물에 한번 놓다가 건져야지 안 붙지. 배가 아주 통통해지었으니까
1: 네.
0: 할 때 이렇게 찬물에다 넣어서 얼른 건져주면 돼요.
1: 와. 와.
2: 와, 너무 맛있겠다.
1: 스님 먼저 드셔보세요. 저 요거 먹을게요.
2: 어떠세요?
0: 내가 먹던 거라 줄 수가 없잖아.
1: 사람들은 6점이라 하는데.
2: 와, 채즙이 그냥 네. 빵 터지는데요?
1: 채즙이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2: 너무 맛있다.
1: 네. 오, 채소즙이 엄청 나와요.
0: 그렇지.
1: 네.
0: 그러니까 짜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야 돼.
1: 응?

0: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져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성으로 마련한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래고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활을 하여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미.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요리하고 함께 공양하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맛있게 드세요.
2: 네.
0: 네, 이거 짠지 국물부터 먼저 드세요.
1: 네. 네.
0: 간간한 것부터.
2: 감사합니다.
0: 네.
1: 오, 자연의 냄새가 나요.
2: 너무 맛있는데요?
1: 네. 이게 누가 만들었지? 이거 제가 만든 것 같아요. 못난이. 짜갖고.
2: 스님은 그럼 음식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죠?
0: 어떤 거가 중요하다 딱지 말할 수는 없지만
2: 네네.
0: 자연의 생명을 내가 먹는 거잖아.
2: 그쵸.
0: 첫 번째,
2: 네.
0: 자연의 생명을 배려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안목을 선택하면 안 돼. 땅을 더럽히지 않고 땅에 피해 주지 않고 물, 바람, 공기, 햇빛들이 건강하게 할수 있는 환경이 있는 데서 자라야 돼. 그래야지만 계속 그런 음식 식재료를 만들 수 있어.
2: 선순환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자연의 생명을 배려한 음식을 갖고 내가 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1: 음식은
0: 네. 그래서 먹을 사람이 맞춰서 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약인데 어떤 사람한테 독이야.
2: 맞습니다.
0: 체질이 틀려서. 그걸 알아야 되니까 경제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의사라 그러셨어요. 난내 생명이잖아. 이 남의 생명을 내한테 들여올 때는 뭔가 한
2: 네.
0: 번에 가정이 필요한 거 이렇게. 냉한 두부를 따뜻한 우엉을 넣어서 소화를 시켜주게
2: 맞아요,
0: 만들어준다.
2: 맞아요.
0: 예. 그래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면 통역하잖아.
2: 네네네.
0: 내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2: 네네.
0: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이 사람한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2: 맞아요.
0: 그래서 자연의 생명하고 나의 생명을 통역해서
2: 아,
0: 만들어주는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인 거야. 통역자의 역할.

0: 스님에게서 사찰 음식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면?
1: 아, 사찰 음식이란?
0: 사찰 음식이란?
2: 온 우주의 생명.
1: 온 우주의 생명.
2: 온 우주의 행복.
0: 와, 그 이상의 더 설명하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저 너무 행복한데요, 계속 지금?
0: 아니, 선생님의 사상을 제가 보니까 그 한 단어가 이렇게 아우르는 것 같아요.
2: 사찰 음식은 모든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의의를 둬서 공양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절 뿐이 아니고 스님들 뿐이 아니고 세상 밖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찰 음식을 세계 사람들이 어떤 건강의 트렌드로 채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는 할 수 있고 또 한국의 발효 음식이 세상 사람들을 아픔에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듣고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냐고 이야기했잖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음식 비평가가 네가 무슨 음식을 먹는지 말해주면 내가 다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삼촌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냐고. 저는 세상의 음식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저는 그들한테 그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일으켜주게 해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찰 음식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스스로 느껴야 되고 감명을 받아야지 되고 또 여기 촬영하는 모든 스텝이 아 그래 우리가 몰랐던 거야 이렇게 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이 바꿔주는 그렇게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

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종교용어 차별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김지호 교수는 국어사전이 종교 간 언어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차별이 심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주당 청와대 종사의 수행과 사상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벽산 무주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스님 법문과 수행 자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불교가 청년 세대의 대세 트렌드로 자리 잡은 배경엔 K-POP 스타들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 두 번째, 대중문화가 바꾼 불교의 지형도를 취재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BTN 무상사 참선반 64기가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수강생 10명 중 9명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다시 좌보기에 앉았습니다. 사찰 법당과 성당 앞마당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동자승의 쇼필름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언어로 불교를 풀어낸 영화가 문화포교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다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듯 보이지만 대중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공적 언어의 이면엔 특정 종교 중심의 강력한 권력과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국가 공공언어의 표준인 국어사전과 여론을 주도하는 온라인 뉴스 등에서 불교 용어들이 심각하게 주변화되고 특정 종교의 언어가 표준으로 둔갑해 있는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어제 종교 용어 차별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열고 한국 공공언어의 종교적 비대칭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2: 일상 속 종교 용어의 차별적 요소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서로 종교를 더욱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우리가 매일 쓰는 일상어와 공공언어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일까? 국가가 관리하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플랫폼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연구한 동국대 김지호 조교수는 국어사전이 종교 간 언어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고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불교의 성스러운 공간인 절에 대한 격화를 꼽았습니다. 교회나 성당에 대해서는 집이라는

0: 표현을 쓰지 않는 반면 절은 유독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교법을 펴는 집으로 낮춰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1: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0: 사전학적으로 집은 주로 맛집, 옷집 같은 상업 공간이나 점집, 무당집 등 민속 신앙 시설을 낮잡아 부를 때 결합하는 전미사로 사찰의 역사성과 종교적 상징성을 세속적 공간으로 격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스님 역시 출가 수행자로만 한정해 세상과의 단절, 탈사회성을 부각한 반면 기독교의 목사는 영적 지도, 예배 인도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직능을 상세하게 기술해 명백한 비대칭을 드러냈습니다. 공공언어의 왜곡은 언론 매체에서도 고스란히 복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경국립대 심태은 조교수는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지를 통해 지난해 생성된 종교 뉴스를 분석한 결과 보통 명사들의 기독교적 사유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도와 예배, 은혜 등의 단어가 뉴스 담론 속에서 하나님, 목사 등과 압도적인 결속력을 보이며 기독교 패러다임에 독점돼 있다는 겁니다.
2: 기도 올렸어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느 종교에서는 다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기사에는 기도라고 하는 용어가 그리스 쪽으로 다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7,846건이나 되는데 1순위가 교회입니다.
0: 이로 인해 기독교인은 설명 없이 무표적적 표준으로 신도라 불리고 기도를 하는 반면 불교 등 타종교인은 매번 불교신자, 불교식기도, 법회 등 유표적 표지를 덧붙여야만 하는 차별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정기량 연구원은 불교 어휘가 기독교로 차용되면서 역사적 뿌리인 선조성이 지워지는 과정을 고증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장로입니다. 현대인은 장로를 교회의 최고 직급으로 인식하지만 석보상절과 월인석보 등 고문헌에서 장로는 조선 초기부터 지혜와 배움이 크고 덕이 높은 스님을 뜻하는 불교 용어였습니다. 천당과 지옥 역시 산스크리트어를 한역한 것으로 불교적 계보를 지니고 있지만 동일한 왜곡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는 우리 사회의 언어적 공공성이 특정 종교에 기울어져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를 증명했다는 점에서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강은희 대구시 교육청 교육감이 어제 조교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청소년 마음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세 번째 교육감 당선을 축하하고 경험과 연륜을 잘 발휘해 주길 당부하며 특히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집중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종단 차원에서 개발한 어린이 청소년 사회정서교육 교과서와 지도서를 전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대구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음교육 학기제와 연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머리만 좋은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오작동을 막으려면 청소년기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명상을 통한 마음관리 능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방에는 대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도 함께 배석해 향후 지역 청소년 교육 방향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한국 현대불교를 대표하는 선승 무주당 청화대종사의 수행과 사상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벽산 무주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대종사의 방대한 법문과 수행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생전 40여 년간 눕지 않는 장좌불화와 일일 일식을 실천하고 연불선을 주창했던 무주당 청화대종사. 누구보다 청정한 삶을 살아온 스님의 수행과 사상을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과 벽산 무주회가 어제 청화대종사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벽산 무주회가 보유한 대종사의 친필 원고와 육성 법문, 영상 자료, 포교 교재 등 2만 2천여 건, 약 2.7TB 규모의 디지털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큰스님의 생애, 사상, 포교 수행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해 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수행과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6: 향후 청학기념관에서 유형의 유물 전시와 수행 전파는 물론 더욱 확장된 큰스님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어 한국 불교 문화 포털의 청와대 종사 사이트와 연계되기를.
4: 자료는 웹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되는 것은 물론 향후 연구와 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도 함께 구축됩니다. 아울러 대종사의 수행처, 행적을 지리정보 기반으로 구축해 한국 불교 문화 포털, 불국토 문화지도에도 탑재할 계획입니다. 벽산무주회 부의장 무상스님은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기금 5천만 원을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스님에게 전달하고 스승 청와대 종사의 정신이 현시대 언어로 온전히 깃들길 발언했습니다.
7: 세계 1등 모범생 스님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정통 불법을 적전으로 이으셨다는 정통 조사란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세생생 영원토록 후손에게 물려주어서.
4: 정묵스님은 대종사의 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 불교의 소중한 수행 전통을 디지털 자산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하신 것에 대해 저희들은 우리 박사님들 모시고 최대한 잘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잘 해드리겠습니다.
9: 국내 학자들과 또 세계적인 기준에서 그런 충족시키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청하쌤에 대한 평가 또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4: 사업은 동국대 K-부디즘 사업단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성과물은 내년 초 한국 불교문화 포털 현대 고승 테마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불교가 청년 세대의 대세 트렌드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대중문화를 이끄는 이른바 K-POP 스타들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 스타들이 일상에서 불교를 즐기는 모습이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청년들에게 불교는 고리타분한 종교가 아닌 가장 힙한 문화로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 두 번째 순서, 대중문화가 바꾼 불교의 지형도를 양육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세계적인 그룹 BTS의 리더 RM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김천 직지사에서 보낸 템플스테이 인증샷과 작업실 한편에 놓인 미니 불상이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찰의 템플스테이 예약은 폭주했고 RM이 착용한 불교 관련 의류와 굿즈는 순식간에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불교계에도 아이돌 효과가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추천한 불교 서적 《초역 부처의 말》. 이 책은 청년층의 폭발적인 구매에 힘입어 단숨에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 역시 음악 속에 불교적 색채를 녹여냈습니다. 제니는 내면의 평정과 마음의 힘을 뜻하는 불교 용어 만트라와 젠을 음악적으로 풀어냈고 르세라핌은 반야심경 공사상을 담은 신곡 분팔라로 글로벌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청년 세대에게 파급력이 큰 대중문화 스타들의 행보는 불교의 엄숙주의를 깨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11: 분팔라는 그 자기의 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분팔라 하면 바로 그 지금 복잡했던 마음들이 탁 놔지고 분팔라로 가는 거죠. 나의 마음 챙김으로 바로 가게 돼요.
12: 요즘 대학생들에게 불교는 엄숙한 교리를 무조건 믿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일상을 환기하는 하나의 친근한 문화적 선택지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실용적인 대중문화의 결합 덕분에 청년들이 불교라는 세계에 거부감 없이 첫 발을 내딛는 진입 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0: 기성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불교의 상징물과 용어들이 SNS상에서 하나의 멋진 밈이자 라이프 스타일로 소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풍 뒤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불교의 깊은 교리와 정신적 가치가 지나치게 가벼운 유행이나 상업적으로만 소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13: 일단은 아름님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좋은 계기는 되었고 단발성으로 끝내기보다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또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 현대적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 문턱을 낮추고 힙으로 유입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기준을 불교계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스타들이 열어젖힌 친근한 문을 통해

0: 불교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된 청년들. 이제 청년들에게는 불교를 유행처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참된 가르침을 알아볼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태고종이 제주 종무원 스님과 전법사를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제주 종무원 법당에서 진행된 연수 교육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교육원장 재홍 스님, 제주 종무원 스님과 전법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종무원장 법회 스님은 지역 여건을 배려한 연수 교육에 감사를 전하며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종도 스님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내빈으로 참석한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태고 문화센터 건립과 불교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BTN 무상사 참선반 64기가 3개월간의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수강생 10명 중 9명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다시 좌복 위에 앉았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참선의 기본 자세와 호흡법, 수행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BTN 무상사 참선반. 64기 참선반이 어제 3개월 정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참선이 처음인 초심자부터 오랫동안 수행을 이어온 불자까지 법당을 가득 채운 70여 명의 수강생들. 이 가운데 90% 이상은 지난 기수에 이어 다시 좌복 위에 앉은 재등록자입니다. 참선을 통해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정과 생각을 살피며 마음이 한결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제1기 수강생으로 참선반과 인연을 맺어 현재 64기 부반장을 맡고 있는 이추월 불자에게도 참선은 삶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3: 하루에 한 5분이라도 시간 되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집중을 하다 보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이 산란한 마음도 훨씬 좋아지고 조급하고 화나는 마음도 가라앉을 것 같아요.
2: 참선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수행법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수행을 이어온 참가자들은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4: 제가 위가 별로 안 좋았는데 위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하가 올라오는 것도 많이 절제가 되는 것 같고 내 스스로 자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 BTN 무상사 참선반은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 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홍 스님의 지도는 오후 1시 20분 초심자를 위한 기초 참선부터 오후 2시 선수행 강의와 참선 실습으로 이어집니다.
5: 무엇이 나타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원적인 집착. 그래서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이다, 그르다. 네가 이것을 인식한다, 나는 인식하는 주체다. 라는 그 일체의 어떤 이원적인 그런 거 없이 상연하는 측면 그 자체의 마음을 둬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2: 어느덧 64번째 기수를 맞으며 도심 속 정진도량으로 자리 잡은 BTN 무상사 참선반. 참가자들은 오는 9월 29일까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1: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가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의 91세 생신을 축하하고 건강을 염원하는 장수기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관음사는 지난 6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회주 지현 스님을 비롯해 국내 체류 중인 티베트 스님과 신도 등 4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달라이라마 존자 생신 및 장수기원 법회를 개최하고 온 세상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길 다 함께 염원했습니다. 회주 지현 스님은 은사 보성 대종사님과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형제 같은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을 어머니처럼 섬기는 자비심을 늘 실천할 것이라며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보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음사는 이날 한국 티베트 공동체 후원금 500만 원을 동학사 팔정회 모임은 국내 티베트 스님들의 장학금과 승보 공양금으로 1,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사찰 소개나 법문 중심이던 불교 콘텐츠가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춰 과감하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사찰 법당과 성당 앞마당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동자승의 이야기를 담은 쇼필름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the way.

0: 경쾌한 비트 위 성당 앞마당을 무대 삼아 함께 몸을 흔드는 동자승과 수녀. 서로 다른 종교가 리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지는 영화 부다 앤서 프리퀄입니다. 그동안 법문이나 사찰 소개, 다큐멘터리가 중심이던 기존 불교 콘텐츠와는 달리 영화는 아이의 순수한 시선에서 바라본 불교를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풀어냅니다. 특히 동자승의 자유로운 상상력은 AI 기술을 활용해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곽용근 감독은 젊은 세대에게 불교를 직접 설명하기보다 더 즐겁고 자유롭게 느낄 수 있도록 과감한 시도를 담았습니다.
1: 기존 불교는 다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엄숙하고 나랑 거리가 멀고 그리고 조용할 때만 가야 되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어서 아이의 시선으로 본 시각에서 춤과 음악으로 얼마든지 불교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0: 사찰과 성당, 동자승과 수녀 어른들이 만든 종교적 고정관념을 지운 자리에서 두 존재가 마주합니다. 동자승 현지는 천주교 성당을 어렵고 무거운 공간으로 보지 않고 본능에 이끌려 자신이 좋아하는 춤과 음악을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순수한 몸짓은 종교와 사람을 나누지 않는 시선으로 공존의 의미를 전합니다. 종교의 울타리를 허무는 아이의 몸짓은 어른들이 쳐놓은 고정관념의 경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작품을 위해 삭발하고 천수경 등 불교를 공부해온 서도준 배우에게도 법당한 퍼포먼스는 가장 특별한 수행이자 도전이었습니다.
2: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법당에서 춤을 제가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상상만 했던 건데 제가 춤을 춰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정식 공개에 앞서 먼저 공개된 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중국 SNS에서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기록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5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막 없이도 전 세계 누구나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불교를 풀어낸 영화는 문화 포교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종교의 본질을 되새기며 K-콘텐츠로서 불교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트렌디하게 짚어냅니다.
1: 어떤 종교든 간에 그 모든 종교의 그 밑바탕에는 그냥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불교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음악과 춤이라는 소재로 얼마든지 전 세계인과 하나가 될 수 있다.
0: 영화 부다 앤서 프리퀄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깨달음과 자비의 메시지를 담아 확장한 장편 영화로 전 세계 관객을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부산 행복선원이 지역복지센터 건립을 서원하며 정진해온 금강경 천일기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회향법석과 보살계 특별수계법회를 함께 봉행했습니다. 부산 행복선원은 지난 5일 경내 법당에서 영천 은혜사조실 법타대종사를 증명으로 주지 윤광스님과 도림사주지 정찬스님을 비롯한 신도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2023년 10월 입제 이후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며 수행을 이어온 천일간의 기도 원력을 회향했습니다. 주지 윤광스님은 천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신심과 원력으로 동참해준 신도들의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천일기도 회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정진의 시작인 만큼 복지센터 건립 서원을 성취하고 지역사회에 자비를 전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복선언은 천일기도 회향을 맞아 지역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서원에도 끊임없는 정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만호밥상이 조규일 진주시장과 함께 두 번째 건강급식 봉사를 펼쳤습니다. 진주 약사정사와 사단법인 원명은 지난 5일 주지 진여스님과 신도회, 자원봉사자가 함께 정성껏 마련한 점심 공양을 지역 상봉동 어르신 200여 명에게 제공했습니다. 봉사를 같이한 조규일 시장은 어르신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올리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만호밥상은 평생 중생의 어려움을 살폈던 도원당 만호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진주 약사정사가 건립한 어르신 무료 급식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무상사 참선반 소식처럼 하루 5분이라도 가만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참선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7월 8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예수여 공고지 전성 무한무종약 신단인월 시

삼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리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팔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이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가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3: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6: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부나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부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사를 하는 거죠. 유도하고 말이죠. 실제로 유도야.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성...

0: 문자문자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회상 처처에 모여 끄던 소림구월 조사가풍 어찌 멀리 찾을소냐. 청사는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설설하니 이 어떠한 소식인가. 힐리지평 나둔 중에 알개조차 구족하다. 청복만아 푸른 송엽 일발 중에 담마두고 백공

진실나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발제.

지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아 보살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틀끝 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 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일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 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6: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7: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8: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9: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 천년 구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번뇌의 구름.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조사 위상족, 경봉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종단의 정화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0: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우리의 정해 선언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 선언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반갑습니다. 오늘 열애 출연품입니다. 이 열애 출연품을 다 하나로 묶어서 잠시 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허공과 같아서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태양과 같아서 중생의 온갖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통도사 화엄살림 청법 대중들은 내 몸이라는 작은 먼지 속에 온 우주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내 안에 열애께서 출연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내 안의 열애께서 출연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내 안의 열애께서 출연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망상의 구름을 걷어내어 본래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내가 곧 부처요. 내 이웃이 곧 부처임을 깨달아. 이 땅을 연화장세계로 일구는 보현행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오늘 열애 출연품을 발언으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발언을 할 때 온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이런 발언 많이 했죠.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때 발언문을 한다 하면 이 구절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 열애 출연품의 핵심은 온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는 그 열애께서 출연하시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화엄경 전체에서 어느 품이 중요하지 않은 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애 출연품은 그동안의 모든 과정과 여정을 거쳐서 비로소 부처님께서 출연하심을 확인하는 품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안 오셨어도 오늘 딱 오시면 여러분이 오시는 그 순간 무엇이 돼요? 열애가 되어서 출연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 열애 출연품은 어쩌면 화엄경 전체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딱 정점을 찍은, 그리고 열애가 출연하시고 나서 그 다음은 출연하신 열애가 세상을 제도하기 위해서 놔두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애 출연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또 무엇인가 하면, 수행하고 수행을 해서 가꾸고 닦아서 된 열애가 아니고 처음부터 열애였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열애였지만 열애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박수를 안 친 거지, 아까. 누가 왔다고? 아니, 옆에서 누가 왔다고? 열애가 오셨다고. 누가? 들어보지 못한 소리. 그래서 이 열애 출연품의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인용을 하면,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참 기가 막힌 일이구나.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건만, 어리석음과 집착 때문에 혹은 망상과 집착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고 또한 이를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서술을 하셨어요. 전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는데 망상과 집착 때문에 다만 이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전부 열애라고 하는데 근본부터 열애인데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스스로 열애임을 보지 못할 뿐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하면 요것만 딱 끊으면 도대체 뭐야? 수행을 해서 완성이 부처가 아니고 본래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여정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처를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미 부처인데 왜 모를까? 그것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망상 그리고 집착 때문에 본인이 열애인 것을 알지 못하니 이걸 설명하는 과정이 전부 수행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죠. 그죠? 근데 봐요? 네, 달은 봤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자, 해를 봤죠? 해가 구름이 낀 날 보이던가요? 왜 안 보이죠? 구름에 가려있다고 해서 해가 없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구름이 끼어서 해를 보지 못할 뿐 해가 본래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불교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법칙이 하나 있다면 연기법입니다. 자,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어쩌면 인과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연기적 과정을 설명하는 법인데 이것은 뭐냐면 중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보면 어떤 원인이 인이라고 하는 원인이 연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나서 조건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가 일어난다. 이걸 쭉 연결하면 인, 연, 연, 기. 인이 연을 만나서 연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난 결과는 끝이 아니라 다시 인이 되고 또 연을 만나서 또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하나의 윤회라고 얘기를 했죠. 이 과정에서 내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업을 쌓으면 무엇이 되나요? 부처가 된다. 이게 연기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연기적 사유이고

0: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에 와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혹은 이런저런 공덕도 많이 짓고 그러다 보면 선한 보살이 되고 거기서 더 공덕을 짓고 지혜를 얻게 되면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 연기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래에서 위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올라간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우리들 많은 신행의 혹은 수행의 하나의 바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착한 공덕을 많이 지으면 그래서 마침내 지혜를 증득하게 되면 부처가 된다. 맞는 말이죠?
1: 네.
0: 이거는 다 아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씨앗이라고 하는 어떤 원인이 이 원인을 도와주는 조건인 수분이나 햇볕이나 양분이나 이런 뭐 바람이나 이런 조건을 만나게 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 수행의 여정에 반드시 그리고 꼭 필요한 가르침이 연기적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쉽다면 왜 우리가 열애가 되질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여정이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나름 기도한다고 해봤죠? 잘 돼요? 수행한다고 해봤죠? 마음 공부한다고 이제 해봤을 텐데 잘 되던가요? 왜 안 되던가요? 앞에 얘기했죠? 망상과 집착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하던 걸 하려고 앉아보니까 이건 안 나던 생각까지 난다. 평상시에 생각도 안 나던 것이 이제 참선 한번 해보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보면 그 언제적 얘기까지 다 생각이.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복잡한 지혜가 있고 단순한 지혜가 있다. 무엇이 복잡한 지혜인가? 지혜에도 복잡한 지혜가 있고 단순한 지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단순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르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르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복잡한 지혜이지만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믿는 것은 단순한 지혜다. 단순한 것이 최고의 것이다. 자, 요 말만 놓고 보면 여러분 복잡하게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부처가 될 것인가? 단순해요? 복잡해요?
1: 복잡해요.
0: 지금까지 우리는 수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화엄경 살림을 화엄살림을 하면서 십신, 십주 뭐 이래가지고 쭉 과정을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복잡해요? 단순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열애 출연품에서는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연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기, 성품이 일어난 것이다. 성품. 그러면 성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잘 안 들어본 얘기잖아요. 이 성기라는 말은 우주에 충만되어져 있는 부처님의 성품인 근본이 그냥 일어난 것이지, 이 부처님의 성품을 아까 연기적 사유를 통해서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는 본래 있는 것이다. 마치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존재하고 다만 구름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와 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기라는 말은, 성품이 일어난다는 말은 열애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어디에? 각자 각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한다? 열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부처다. 오늘 열애 출현은 이미 부처인 열애를 우리가 각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인 해와 달이 인연을 따라서, 인연을 빌려서,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끼느냐 거치느냐는 인연의 것을 빌려서 본성은 드러났다가 드러나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이 본래 부처가 아닌 것이 아니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기는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밑에서 위로 수행의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것이라는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성기는 그냥 부처니까 내려오면 되는 것이다. 위에서 아래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 놔두면 돼. 놔두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열애의 모습으로 놔둔 것이죠? 얼굴 빼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씀이 열애의 모습으로 놔둔 것이죠? 오늘 여기 온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의 마음으로 보니 부처의 세계에 오게 된 것이지 그냥 중생의 마음 같으면 오늘 안 왔다. 왜? 날씨가 왜 이래 추워? 아이고 그냥 오늘 같은 날은 그 설포증가 있는 것보다도 그냥 다 입을 이게 좋아. 근데 본래 부처인 자기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쓰면 되는 것이다. 쓰는데 가끔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망상과 집착이라는 것이 자기의 온전한 열애를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입니까? 양심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본래 부처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대로 부처의 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하면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치료할 때만 한다. 언제나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만 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에게 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겠다 싶을 때 생생

0: 생내듯이 착한 사람이 돼. 그러다가 그런 이해관계와 별로 상관이 없다 하면 쌩. 그래서 이 성기라는 말은요, 부처의 성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처의 성품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에요. 다만 앞을 가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가장 유명한 조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비드상이라고. 아시겠어요? 다비드. 젊은 청년의 조각을 했어요. 근데 뭐 머리도 이렇게 탁 하고 뭐 몸매도 젊은 청년이니까 뭐 살도 없겠죠. 쫙 뭐 눈, 귀, 코, 입도 다 보이고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눈, 귀, 코도 보이고 뭐 있어 뭐도 보이고 뭐 또 하여튼 다 보이겠죠. 보셨어요 그 조각? 예. 이 멋있는 조각을 한 조각가에게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조각을 했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나는 다비드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 조각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다비드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런 대리석 안에 다비드상이 본래 존재했다. 그럼 내 역할이 뭐예요? 대리석 안에 이 다비드라는 젊은 청년의 그 모습이 그 안에 있는데 내가 한 일은 단지 그를 가두고 있는 불필요한 돌들을 떼어냈을 뿐이다. 여러분, 뭘 고치는 걸 성형이라고 하죠. 뭐 이 중에도 있겠죠. 그 성형은 보태기도 하고 혹은 떼내기도 하고. 근데 성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돌 안에 그 멋있는 다비드상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상 말고 존재하는 불필요한 조각들을 떼내니까 이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처가 본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처가 본래 존재하는데 이 부처보다 더하게 뭐가 붙여 있어요? 불필요한 어떤 마음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 부처의 오롯한 열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가서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열애를 제외한 나머지를 떼내는 노력. 이게 수행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그러면 이제 거울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울이 아니고 마음. 그 마음 속에 지금 막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망상. 그놈의 망상.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망상. 또 집착.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본래 열애는 존재하고 이제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불필요한 마음의 상태를 다 제거해버리면 그것이 열애인 것이지 따로 어디에 가가지고 기도한다 수행해야 한다 해서 만들어 오는 열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기라고 하는 말은 성품이 일어난다는 말은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 안에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불필요한 걸 띄어내는 작업이에요. 얼마나 띄어냈냐고요. 마음에서 망상과 집착을 떼어나는 거, 그게 쉽겠어요? 몸에 붙어있는 살도 못 뜯어내는데. 몸에 붙어있는 살을 떼내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눈에 안 보이는 그게 보통 일이겠냐고. 그런데 이 열의 출연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열애가 존재한다. 성품이 존재한다. 성품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이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옥죄고 있는 망상과 집착을 떼어내야 된다. 자, 연기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용을 이렇게 해서 이런 작용을 다 모아서 만들어서 쓰는 거라고 한다면 성기는 그냥 써라. 그냥 핸드폰을 탁 던져주면 써라. 여기 다 있어. 근데 뭐만 써요?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문자 받고 또 뭐해요? 뭐하고 쓰기는 몇 가지 쓰죠.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기능에 우리가 1%나 쓸까? 그럼 이걸 다시 비유로 말하면 우리는 무한 능력인 열의 성품을 다 안고 있건만 그 가지고 있는 열의 성품을 과연 몇 프로 쓸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을 만들어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핸드폰을 쓰듯이 부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부처가 있으니 그 나머지만 떼어내 정리해라. 정리하면 그게 곧 부처다. 거기에서 뭔 다른 설명과 뭔 다른 고민이 필요한 일이냐. 그래서 이 열의 출연품의 핵심은 기하고 기하도다. 이미 중생들의 마음속에 열의 지혜가 구족되어져 있건만 오직 하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서 쓰지 못하는 것이니 부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부처를 써라. 그럴 때 다비드상처럼 그냥 내게 불필요한 것이라면 내려놓을 줄 알면 이것이 곧 열애의 완성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잖아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만 가지고 있나? 또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좋아하는 욕심, 집착, 성냄 뭐 이런 군더더기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니까 그냥 가만 놔두고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살 뺀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살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안 보이는 마음의 살, 군더더기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것인가? 그러면 그건 이미 구현되어져 있는 열애를 확실하게 성취해가는 일이다. 열애 출연품의 위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조금만 정리를 하면 화엄경의 전반부, 이 열애 출연품이 오기 전까지 이 전반부는 뭐냐면 신, 해, 행,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대한 수행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 열애 출연품은 신, 해, 행 다음에 뭐예요? 증, 증도,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환경 전체에서 이 열애 출연품이 얼마나 위치적으로 볼 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해행 증에 해당을 이 아 내가 부처구나. 아 이 내 아닌 이유는 없던 게 아니고 군더더기가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되구나. 아 군더더기가 있어도 열애입니까 아닙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군더더기가 있어도 열애입니까 열애가 아닙니까? 열애예요. 다만 열애의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본래 부처니까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세요? 이 소리도 안 행복하면 안 되지. 그런데 진짜 행복하냐? 왜? 열애가 아닌 게 아닌데 왜 그러면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지 못하냐? 뭐가 묻어있다 이거야. 뭐가 붙어있다 이거야. 에? 이걸 떼어내야 된다. 이 떼어내는 과정이 지금까지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 해, 행, 증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다음에 나올 내일부터 이제 한 3, 4일 남은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일까요? 아 내가 부처구나. 아 내가 부처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소승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아 내가 부처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중생 속으로. 현실 속으로 이 열애가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서 열애의 역할을 해야 되고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나머지 여정인 것이다. 이게 열애 출연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행합일이라는 말 아시죠?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지라고 하는 것이 열애 출연품이라고 보면 돼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애라는 걸 알았다고 했잖아. 뭐가 붙어있긴 해도 아직까지. 다 뛰지는 못했잖아요. 네. 내가 열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행을 해야지. 행이 앞으로 나올 입법계품 속에서 선제동자가 이제 세상과 주화를 이루는 여정은 그 행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부처가 되어서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다 떼내지도 못하고 나가서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시비만 만드는 중생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있는 그 스스로의 성품인 열애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뒤에 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필요 없는 마음들을 다 제거해내면 오롯해진다. 어디서 열애를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다. 네. 오늘 오전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0: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북다웨.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분째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온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따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따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다가 예전에 리틀 부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 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부터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

기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만물이 고요하면 나도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세상과 내가 함께 숨을 고르면 그 자리가 곧 여여함입니다. 우주는 찬란하고 그 찬란함 속에서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자리를 찾습니다. 우주가 살아있으니 여여하고 그 안에 내가 있으니 평안합니다. 바다에 소금이 녹아 있으니 여여하고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이는 것도 여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엔 소낙비가, 쌀쌀한 가을에는 낙엽이, 겨울 하늘엔 눈이 내려 제자리로 갑니다. 눈은 보고 코는 숨을 쉬고 물고기에게는 비늘이 있고 꼬리로는 헤엄을 칩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여여함입니다. 어제는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은 내일로 이어집니다. 이 생은 전생을 이어가고 또 다음 생을 이어갑니다. 끊기지 않는 흐름 속에서 무엇이 순리며 무엇이 자연인지 우리는 서서히 알아갑니다. 그래서 여여합니다. 깊은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억지로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이상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혹은 겨울이 와도 물이 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자연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 이 모든 변화가 저마다의 자리를 따라 움직이니 그 움직임 자체가 여여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여함이란 바로 그 인연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만약 모든 존재가 하나의 우주라면 모든 생명은 서로 이어진 한 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할머니의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 그 또한 자연의 순리이고 삶이 흘러가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우주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일체가 하나이며 모두 살아 숨쉬고 있으니 여여합니다. 여여한 마음으로 오늘을 본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그 수덕사에 사는 서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무문관 수행을 9년 동안 했는데 바로 매화 무문관 선회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와보니까 너무 도량도 아름답고, 감회도 새롭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제 건물이 제가 살았던, 9년 살았던, 한방에서 이제 9년을 살았던, 3년에 한 번씩 신발을 신어보고, 9년 동안 지냈습니다. 오늘은 그 화두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해주시길래 장소를 생각해낸 게이 장소가 좋을 것 같아서 아주 들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 이렇게 자연 속에 한번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그래 요즘 선명상 원장스님께서 선명상을 많이 보고 보려고 노력하시고 화두와 선명상과 뭐가 참선과 우리 이제 선원의 참선과 화두 참선과 선명상 또 뭐가 다른가 또 뭐가 같은가 상이점은 뭐고 공통점은 또 뭔가 근데 그 화두를 어떻게 또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그 화두에 대한 개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일본으로 전파된 선수행 방법에 이제 대표되는 수행 방법이죠. 화두 수행 방법이. 아직 그 동남아일 때 그쪽에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온 거 이제 윗바사나 그 방법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을 거쳐서 6조 혜능 스님 이래로 임재 스님 그 당시 이제 그 혜능 스님 이후로 많은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 이후 황벽 임재 스님 그 이후로 이제 화두라는 용어가 생기고 공안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달마 스님 도래 이후로 그 이전에는 아마 그 경학과 기도 이런 쪽으로 그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달마 스님 이후에 육조 해능 스님을 거쳐 이렇게 이제 화두 수행으로 신토부리식으로 발전을 시킨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 해온 조계 중에 화두 수행 방법입니다. 근데 그 화두라는 게 그 개념이 뭐냐. 예를 들어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화두에 집중을 해서 번뇌 망상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태어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생각이 쉬지 않고 멋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 이제 밤에는 몸은 쉬니까 현실을 조금 벗어나서 잠시의 의식 속에 누검두생의 그 유전자처럼 의식 속에도 그 DNA가 있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꿈으로 꼬지는 거죠. 태어나서 계속 의식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멋대로 생각을 하고 멋대로 야생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근데 그 번뇌 망상이 바로 그 쉬지 않는 그 의식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걸 그게 이제 심하면 잘못하면 이제 병도 생기고 정신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심신을 괴롭히죠. 근데 화두 수행 방법은 바로 그 화두의 의식을 집중해서 그 번뇌 망상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쉬게 하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이 듣기 그 15도가 바로 그거죠. 망아지를 잡아서 길들여서 잘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화두 수행도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 마음을 쉬게 해서 길들여서 편안하게 마음 평안, 요즘 얘기하는 선명상의 그 마음 평안이 있죠. 그 목적이 바로 마음 평안입니다. 우선은 이제 마음 평안이고 그 다음에 차차로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달라지는 것이 이제 경계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우리는 왜 석가모니가 유성출가에서 수행한 목적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사문유관을 해보니까 그 생로병사 그 일생 천민들의 그 고통 고해 이걸 이제 한눈에 꿰뚫어 보시고 그래 유성출가 왕자를 버리시고 유성출가를 해서 그래 고행을 하셨죠. 그래 우리는 그 스님들이 수행하고 제가 불자님들이 수행하는 우선 근본 목적은 소위 말하는 마음 평안. 이게 이제 첫째 목적입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면 뭐가 나오는가? 우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러니까 생각이 쉬어지고 생각이 멈춰질 때 이제 그때부터 의식 세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쉬고 쉬고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쉬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번뇌하던 그 마음이 망아지처럼 헛대로 자기도 모르게 망상에 빠져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그러한 그 마음이 쉬어지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
생각을 안 해도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직관력이 생기는 거죠. 전혀 생각을 않고 판단을 해도 모든 것이 들어맞고, 소위 말하는 이제 만사형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일체의 심지라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두를 수행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선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번뇌 망상이 줄어들었을 때 그 평온함, 안락함, 또 모든 마음이 쉬어지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긍정적으로 보여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하나하나의 사물이 바라보는 자연이 있는 그대로 모두가 고귀하게 보이고, 풀 한 포기라도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값어치가 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미물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개개별로 모든 게 그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 또 증오심, 그런 게 지속되면 이제 괴로워지죠. 그런 게 사라지면 아주 기쁨에 차서 환희심, 항시 평온하고 즐거웠고 그러한 마음 속에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두, 우리는 이제 화두 수행을 하는데, 화두라는 건 이제 중국에 1700공안이 있다고 하죠. 이제 공안이라는 얘기는 화두 이전에 공안이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안이라는 건 조금 긴 한 문장이나 조금 긴 걸 이제 공안이라고 하고, 무자화두라든가 그냥 간단하게 이목구나 이런 그냥 간단한 걸 되게 이제 화두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안보다는, 그래 공안과 화두를 뭐 같이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화두는 그럼 도대체 뭐냐, 어떻게 받는 거냐, 그건 이제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수행하는 스님들이 와서 질문을 드릴 때 그 답으로 한마디를 하거나, 질문하기 전에 먼저 선지식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는데 납자가 대답을 못하면 그게 이제 그 납자한테는 화두가 되는 겁니다. 또 질문을 했는데, 납자가 질문을 했는데 선지식이 답을 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납자가 답을 못하면 그게 또 그 납자한테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곰곰이 공부하고 참고하다가 깨우치면 그것이 이제 화두로 남고 기록이 됩니다. 그건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처음에는 화두가 생겼습니다. 대개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은 이제 은사스님한테 받거나 또 선방의 조실스님, 선지식들한테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단체로도 받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옛날에 이제 뭐 1700공안이 많은 화두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엔 그 화두가 그냥 이목구가 세계를 대표하는 화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이건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으면 깨우친 분이 되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화두는 이목구 화두를 예를 들자면, 이목구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제 해석을 하자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게 이제 경상도 말로 나는 무엇인가를 이제 나를 이놈 일인칭 대명사로 해서 먹고. 무엇인가를 먹고로 표현한 거죠. 그래. 그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 평안이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어지면

가라앉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가라앉고 가라앉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스스로 더 참고하고 싶고 너무 마음이 환희스럽고 환희심에 차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하니까 계속 이제 깊은 수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마음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 그 선지식들이 그럽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그 끊임없는 망상의 이어짐 화두로 이제 그걸 화두에 그 망상 망아지를 고삐를 채워서 고삐를 묶어놓는 게 화두입니다. 이게 화두는 그 망상을 묶어놓는 고삐를 묶어놓는 쇠말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쇠말뚝은 어느 나무가 됐든 고삐만 안 풀어지고 안 뽑히게 단단한 나무면 돼요. 그게 쇠말뚝이 됐든 돌말뚝이 됐든 고목나무가 됐든 고삐만 묶어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고삐를 묶어놓을 수 있는 게 바로 화두라는 개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화두 수행하실 때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근데 화두는 그렇게 신비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먹고 한마디 들었을 때 너는 누구냐? 바로 이 소리죠.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왜 태어났고 왜 죽어야 되고 왜 힘든 이 고해의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난 뭐냐 하는 그 의심, 단순한 그 의심으로 참고하고 수행을, 마음을 고 이목고 하나에 묶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명상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명상을 또 마인드 트레이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길들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화두라는 게 크게 신비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화두에 대해서 화두에 깊은 진리가 있고 대운 수행하는 스님들이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갈피를 못 잡고 수행할 때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화두는 어떤 화두가 됐든 그 화두에 마음을 묶어두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못하게 묶어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두 수행 방법이죠. 또 조동종이나 또 우양종이나 이런 그 5종 7파가 있죠. 근데 조금씩 다 화두로 수행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나 이제 후학을 지도할 때 조금 다른 개성으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파로 나중에 후대에 분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임재종이죠. 임재스님 선맥을 이어서 지금 조계종이 화두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행방법, 예를 들어 남방의 수행방법, 위파사나. 위파사나는 이제 처음부터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의식하고 관찰하는 거죠. 나의 언행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집중을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아주 전혀 다른 수행법, 시작이 다르면 그럼 전혀 다른 수행법이 아니지 않느냐. 목적이 깨달음이면 어느 문으로 어디서 출발하든 한 군데에서 만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고 수행하고 하면 예를 들어 의단동로라든가 몽중일요 타성일편 이러한 단계

단계에 들어가면 화두 수행을 해도 그 화두가 없어집니다. 화두는 없어지고 의단 동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든 화두가 하루 종일 저녁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저녁까지 가는 게 아니라 24시간 몇날 며칠 지속됩니다. 몇 달까지 지속됩니다. 몇 년까지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두란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우목동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의식 상태는 깨어 있고 또 성성하고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그러한 이제 경계가 있죠. 그러한 단계가 이제 그 삼매에 들을 수 있는 풀수 없는 단어를 화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학문이나 지식으로 해설하거나 이해로서 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풀수 없는, 예를 들어 건식올 같은 거,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건식올 뒷간에 마른 똥막대기라 운문종인가 그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앞뒤가 딱 막히죠. 어떻게 부처가 마른 똥막대기입니까? 이렇게 앞뒤 생각을 차단하는 화두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이제 의심 하나로 집중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걸 이리저리 이론적으로 답을 얻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답을 구하셔도 안 되고요. 그래, 이제 우리는 화두를, 그냥 신투불이 음식이 우리한테 맞듯이 우리는 화두를, 수행 방법, 화두 수행 방법을 우리에 맞는, 발전되어 온 수행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다른 수행 방법도 마찬가지. 그래, 이제, 화두와, 선과 명상. 그게 뭐가 다르냐. 다, 그, 인도 쪽에서는 이제 그 정신, 마음 수행을, 그냥 명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참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남방에서도 이제 명상 수행이다 하는 표현을 많이 번역을 하면 쓰는데, 그건 언어의 차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불제자로서, 똑같은 마음 수행자로서, 용어가 어떻게 되든, 목적은 본래망상을 가라앉히고 지우고 밝게 마음을 바꾸는 마음 평안, 목적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발전되면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그한 생각이 끝나고 평생을 이어온 그한 생각이 끝나고 다음 생각이 이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평생을 이어갑니다. 근데 수행을 통하면 그한 생각이 끝나고 그 선지식들이 그런 식으로 지도를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한 생각이 끝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그게 이제 지도 방법이었어요. 그 자리를 이제 스스로 마음속에서 화두에 집중하면서 자기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그걸 이제 알아차려야 돼. 근데 모든 수행의 공통점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진짜 그렇게 마음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 고요히 멈추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몇번 해봤는데,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신비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이제 경험해본 분들만이 이제 알겠죠. 한 생각이 끝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그 자리에
깊이 머물러

그러면 생각이 없는 자리죠. 무념의 자리죠. 아침에 든 화두가 저녁까지 간다느니 사륙시에 항시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초발심작용문 보면 이제 사륙시에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또 몽중이려니 의단동론이 뭐 몽중이 꿈에서도 화두가 똑같이 들려야 된다. 전 그러한 선지식들의 말씀이 그냥 열심히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라는 간곡한 뜻이고 가르침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가능하리라고 제가 수행을 처음에 초발심을 배우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건 그냥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전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구나. 모든 그 선지식들 말씀이 전 진짜 한마디도 틀린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스님들이나 전문 수행자들 모든 것을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수행하는 분들 그래 전용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좀 쉽게 일반 불자나 이제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세계 일화라는 만공 스님 해방된 소식을 듣고 무궁화꽃을 주어서 세계 일화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내자를 쓰셨어요. 수독사에 가면 큰 현판에 금나필이라고 해서 해방된 소식을 듣고 바로 무궁화꽃을 떨어진 무궁화꽃을 주어서 그걸 붓으로 세계 일화를 쓰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로 생활권, 하나의 생활권이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 소식이 일일 생활권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도 이 마음 평안 삼명사 종단에서 보급하고 있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이해하고 서로가 좀 쉽게 보급을 하고 널리 펴야 되겠습니다. 제가 수행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느낀 건 이 의식세계에서 보는 건 이 우주의 법입니다. 이 부처님 법을 잘 받들고 따르고 수행을 해서 정말 이 우리가 모두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고뇌에서 벗어나 좀 더 밝은 마음, 행복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부처님 법의 그 핵심인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앉아서 마음을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자꾸 해보면 자기 전에 10분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을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자면 숙면을 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 10분이라도 어여이 맑은 공기 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앉아있으면 한 10분이라도 집중하면 눈을 뜰 때 눈이 밝아져 하루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 아침 저녁이라도 내 스스로 나를 가꾼다 생각하시고 마음은 가라앉히는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상에서 우리는 이제 표현을

그냥 마음을 뭐 쉬어라 뭐 이러는데, 이 우리 수행은 헬스클럽 가서 여러분들 운동하시죠? 아주 비싼 돈 내고 운동합니다. 운동을 하면 결과가 나오죠. 근육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건강해집니다. 또 질병도 물러갑니다. 그런 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신 건강도 이러한 그 명상 수행, 참선 수행 이런 걸 통해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헬스클럽 가서 운동 아무리 해도 마음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몸은 힘이 세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도.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 따른 그 선명상 수행, 이러한 수행, 간단한 수행 방법, 입문에 참여하셔서 동참하신다면 진짜 건강이 뭔지, 마음 평안이 뭔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오늘 뭐이 영상을 봐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불자님이 아니래도 모든 그 마음의 안정, 스스로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그 선명상 프로그램에 동참하시고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찾는 내 자신 그 평안의 입문에 동참하셔서 진정한 나의 그 행복이 뭐고 나의 평안이 뭐고 이 세상에 이 우주에 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느껴보시고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를 한번 찾아봅시다. 항상 세상이 아름답고 즐거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고 매일이 하루가 일상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게 진정한 나를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한번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드립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비티엔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지급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0: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2: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만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0: 만한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재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0: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3: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5: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4: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놔두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무라는 구와 무자 무라는 구가 모든 것이 있다는 말, 모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무가 등치기 나무를 의지한 것 같다. 이것은 피상적으로 모르는 말이야. 그 뜻은 어느 것이 있냐면 고개 백성이라. 이불을 갖다가 저 배구에 끌어놨다. 그러면 수도 둔고하니 구기 하초. 나무가 넘어지고 정치 말아 죽어있다. 그럼 구기 하초. 눈구라 그 말이 어느 곳으로 가느냐. 금화분신이로다. 칼 밑에 몸을 나눴다. 제마 알겠느냐. 상수레한 서 따라오는구나. 이 상수레라는 걸 알면은 앞에 말한 부분을 다 알겠구나. 덕산이 시중은 덕산, 무제덕산이라고 하는 덕산 스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야 불답하노니 오늘 지년 내가 위인법문이 대답을 안 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 문나자는 상위권이라 누구든지 와서 뭐 묻는 사람이 있으면 상위권을 때린다. 아무 나 묻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신이 출입하거든 주인 하나 쓱 나와서 절을 한다. 상위권타요. 덕산이면 이래요. 신원 이 말하냐면은 모제료 하얀 민문이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뭐 법문을 묻지도 않았는데 이 신마야 다 먹었고 어째서 만약 나를 떼어내야죠. 뭘 모르면 떼는다 했는데 덕산 스님 말씀이 이지 승천이고 네가 그럼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냐 어디 가서 왔냐 이랬어요. 신원 신라입니다. 저 신라산입니다. 신라산을 덕산이 말하냐면은 미답 선생의 말이에요. 니가 아직 저 배전을 받기 전에 고여 30분이라 벌써 30분 왔다고 미리 말했다. 이것이 유명합니다. 덕산님이 바빠. 대답을 하지 않은데, 누가 물으면 이른다는 그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그 자손님, 법안스님이 무슨,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대소덕산이 화장양골이라 그 시원찮은 거, 덕산인가, 덕산, 내 자기, 그, 조상이야. 화장량, 말이 두둥거린다, 빠진 말이 그만, 트집했다, 이 말이야. 두둥거린다. 원명이 또, 원명이나 간 사람은, 문신이 제자요. 은밀을 청소하고, 그러라고 말했냐면은, 대소덕산이 용두산이로다. 대소덕산이 말이야. 그 덕산인가, 뭐신, 그 노장 용두산이여. 대가리 눈뜨니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고 말이야. 틀린 뭐 있다, 이게야. 젊은 것 다 틀린다, 이게야. 여기에 집중 뜻이 있어. 말로만 따라가다니 상신한다는 말이야.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상수대야 한다. 서로 따라온다.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국근선사 임재종 능영원을 국사가 송함이 있어. 대야 평금하고 큰 불묵, 큰 만화되면은 대장간에서 금을 갖다가 쌈다. 금을 녹화가지고, 뭐, 땅, 무게 만들어, 금을 쌈고. 홀리는 게 중요하다. 보안이 어떻게, 내생, 내생 뱅기, 무슨지, 하늘을 그 내생 뱅기, 무슨, 내생 우르르 하겠잖아요. 오원 봄이 마하고 천지 놀란다. 그때 어쩌면 초목은 수발하고, 초목은, 산천 초목은 다 빼내서 만들면 다 피난다. 그 말이야. 그런 문제. 방신 자신으로다. 그 빛이 웃기 스러워. 시스로 어떻게 자꾸 새로운데. 불위 선모력하고, 하나 어떤 힘도 띄우지 않고, 금맛 챙기느라, 하늘에서 있는 어떤 기운을 갖다 잡은 일 아쉽다 이것이와, 덕산신 법문에 대한 것이라, 전이 살날 듣게 하자 하니, 어떤 전이를 웃으니 말이야. 온 위험을 다 해가지고 살날 쥐고 살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기본이 어떤 최무해하거든. 그러니까, 청고조요. 동빈유라 청고만이 빛난다. 이것이 본문이 빛나가 있고, 동빈유라 무슨지, 어림, 가끔 어림이 참말로 그 위에 햇빛이 비치는 것 같지만, 요 광미 온 시방 덕대를 비치더라. 화장 양걸 하니 군용 안 하려.
말

공발이 났다 했던 법안심 그건 무엇이냐면 부중한 날이요 그 말 가운데 눈이 웃긴 사라가 있다며 용두사미한이 이지유지로다 용두사미한 태풍 또 운명신님 그럼 뭐냐면 이지유지요 손가락을 갈고 손가락을 비우는 것 같다 당청노주 잔악신문 이 중을 갖다가 그 검문 중 말이야 중을 갖다가 어떻게 비웠냐면은 눈 감고 가다가 말이야 큰 웃긴 지도 있는 모형 하나 가다 한번 치도 확 미친 사람은 마찬가지라고 이제 그리 덜붙이 비난한 게 있어. 그, 이 중은, 지동한 말이지. 눈 감고 대는 웃긴 빵, 봉사하는 말이야. 봉사할 때는 그 주제에 있는 거 앞에 쓰여있는 거 최상단 일이 지도에 비대했나? 그래서 머리를 갖다 확 지도하면 덜붙이다. 덜붙이다. 그건 뭐냐면은, 색득 있는 우치로다. 있는 색득 있는 목구멍 숨소리 말이확 끊어지겠다 이거요 숨소리 날려가지고 무기식이요 아주 그만 목숨이 뭐 끊어졌더라 힘이 끊어졌더라 이분 앞에는 덕산시인 이제 법문에 대해서 많이 칭찬한 말이고 뒤에는 또 이제 중립한 게 아주 인문 중이라는 걸 갖다 표현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문은 이순사격만년이 경만산이요 누구든 사랑분별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무엇이 이런 저런 따지다 하는 말이에요. 만처 부춘지, 처 부춘지 충상이 말하자면 앞에 가리있다 이 말이에요. 만중 축상. 예? 천이야, 산이야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천이나 만 개나 되는 상이 말이에요. 세상에 앞에 가리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을 깨치 알지, 사랑분별을 절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동시에 흘려서 또 삼칠려더라. 씨어러 가있다 말이에요. 햇바다로 가있다 이 소리, 그 이거는 저런 이론을 하락했으면, 벌써 삼천리로부터 개체가 있어 삼천리 밖에 삽니다. 그래 이 법문이란 것은 사람 분들도 모르는 것이고 언어로도 이것만 믿지 못한 것 오직 깨치란 말이지 깨치 전에는 절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법문이 뜻이 그는 건데 어디가 있냐 상수대란다 서로 따라오는다 그 뒤에 고목 성선사라고 조동영 선생님인데, 그 짐이 또 한 말 합니다. 행암 마야 그 권에 하니, 마야군, 마야인들한테 웃긴 게 아주 차라리 명금이야. 유명 칼다가 말이야. 마, 청룡들 같이. 그런 유명 칼다. 이들고, 권에 저 대문 벽 뭐, 서가 있고, 붙이고 섰다가 말이야. 그러니, 당기 수감 범중이냐, 이 기틀을 당해서 누가 칼이 말하겠느냐. 이 중주첩으로 둔이 저어 쌓아있는 말이에요. 이 청룡돌을 갖다가 마귀아금을 갖다가 누가 웃지 범할 수 있는 말이에요. 범하다 아마 죽는 판입니다. 그런데, 감성, 신라, 대납, 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부럽다고 말이야. 자라 사회봐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 이 신라가 갖다 부른단 말이에요. 누가 부르냐면은, 어째서 그러냐면은, 전이 파저 야왕신이라, 온 밑을 저 뒤에 저 위험을 다 해가 이 말이오. 그 저걸 갖다 무리치를 빚단 말이오. 저걸 갖다 부사 빚어. 덕산이 무엇이 많으면 다 부사도 많으면 다 찔렀단 말이오. 그래서 그 광명이 또 새롭게 살더라. 그러나 반대지. 아까 원호신 같은 그 유명한 신면은 덕산에 어떤지 그 배기 참으로 천고에만 뛰어났다. 그 중은 어떠냐면은 문문 봉사 중이더라. 요, 꼬목 성수사가 또 이제 반대거든. 덕산이 그렇게 어떤지 말하자면은 참 천하없이 기계가 도도하게, 예? 자기 없이 비록 썼지만은 결국은 신라신한테서 많이 말아 죽고 말았다. 반대.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요. 상수해야 아니라, 서로 따라온다고 말이야. 상수해야라는 이유를 알면은 이 뜻을 알 수 있어. 설두중원성사, 설두중원성사도 덕산을 아십니다. 문용의 여성은 그냥 설두신이냐? 설두헌이 염두하니 이때부터 비평하겠어. 비평하면은 설두헌이 그 차하고 이 법문을 들고 경거 법안 원명 염호되는 게 법안 스님하고 또 원명 스님이 이제 법문한 거. 하나는 하장장거라고 하나는 용삼이 되거든. 그 법문을 갖다가 다 지가 이 법문 다 그렸단 말이야. 그러고 그님부터 중원신앙 그렇고 표현했냐면은 이 노숙이 두 노숙 법안과 운명신 말이에요.
군어지.

이게 수선 비라고 말이야. 잘 하긴 했어. 어떻게 잘했냐면은 재장 보단하고 징거를 갖다가 끊어가 있고 자른 데 어떻게 저기 찍는단 말이야. 하나는 지금 하나는 자르거든. 그릴 때는 징거를 갖다 끊어가 자른 데 맞춘단 말이야. 자른 데 이제 두 징이고 사중 종쟁이야. 묵은 걸 갖다 버리고 개본대로 언제 딱 쫓아갔거든. 법안 스님이나 문민 스님이 한 법문은 이제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뜻이 깊은데 있어. 그러하나 말이지, 요겐 법사님, 요겐 덕사님 말이야. 요런지가야. 그렇지만 덕산 골락하면 모른다고 말이야. 어? 법안이 화장양고작하고, 또 문민이 용두삼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가입권은, 자기는 큰 소리는 했지만, 비판은 했지만, 실제는 덕산인데 모르는 사람들아, 이것이야. 요새 신라신마. 신라시을 누가 알고 싶나 이것이요. 어떻냐면 당청 노주적 한란이란 말이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눈먼 봉사가 때가 있고 앞에 태산이 안 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중 빛이나 가다 지중 확 머리를 들받은 그런 눈먼 봉사들아 말이요. 그 중에 설득이 이분이 기억했어. 그러면 필요한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요. 상술에 아니야. 서로 따라온다 이 말이야. 상수례하는 걸 아까 뜨면 이 뜻을 알 수 있어요. 대우 지선 자랐고 임재종은 유리한 신님이 계시는데 이 신님 이것도 한 말씀이 있어요. 대우지가 염호대 어떻게 하냐면은 신은 진도 지방 사람들이 다 말한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덕사는 작가라. 덕사는 작가라 말이야. 참말로 든지 실제로 대들로 확실히 깨친 사람 깨친 작가라. 용두 코로다 참을 법을 잘 썼다고 칭찬하거든. 그러지만은, 야, 일만데, 만약 일진데, 일진만 본진데 말이야. 한 몽견만. 뿜해도 모른다, 이 말이야. 덕산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대우는 또 오대, 나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덕산이, 이, 피, 자신이 추하고 말이야. 이 주임을 한번 확 밀어빌거든. 신라신이 밀어빌단 말이야. 밀빈이께 직득 빙소야야 당냐 맞으면 어림이 바짝 부담이듯이 말이야. 계약장에 바짝 부담이 덕상이 절단 낫겠다 이 말이야. 완전히 말이야. 완전히 죽어있다 이 말이야. 그게 설득신 말씀하는 거다고 지금 이제 또 이 대우신 말씀은 또 정반대로 또 평을 하고 있거든. 치연여시나 비록 그러지만은 이금의 직금 말이야. 매일게 종수자 대만득이라 참말로 말하면 반쪽 아래나 한쪽 아래도 이만한 사람이라도 찾아볼래 찾아볼래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예? 실제로 덕산이 뭐 도산 치했지만 신라산한테 결국 빙소화에게 완전히 죽고 말았지만 하는 말이지. 그럼 죽은 덕산이지만은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인들 한 평이만 서로 정상반면 서로 반대가 있지만 그 깊은 뜻이 있어. 그걸 알아야 되지. 말로만 따라갔다, 오롯이 말로만 말로만 따라가든지, 이게 뭐 사령품이라고 하는 모르니까 이 말이 깨치 아니지. 그럼 이 뜻이 결국은 어느 곳에 있냐? 상수례하고 서로 따라오는 거야. 서로 따라 일어나면은 이제 이탈할 수 있어.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들으라고 말이야! 다자 탑전에 분반감! 다자 탑전에 부처님이 반절 나왔거든. 가서 보니까네. 상수례하다 서로 따라오는 거야. 영산회사에 그 영마한 영산회사도 꽃을 들었거든. 상수해야 하다. 서로 따라온다. 사라소에 집상보하니 사라소에서 쌍국 두 번을 내놨단 말이야. 상수해야 서로 따라온다. 어? 점점 백수자. 동산수생. 조준욱이 동쪽에 도다설에 있는 문인데 정립해야 그렇게 하거든. 접을 줄인 저는 문인데 운모는 동산수생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 뜻도 오는 것을 상수해봐. 서천 사칠과 서천에서 사칠 28, 28조 동토 이세미 동토 이상 6조 상수해야 그분들은 입박해도 결국은 어느 곳에 있냐면 상수해야 했단 말이에요. 상수해야 하면은 이 지점은 다 끝나는지요. 야야 그렇게 하면 만약 이것을 바로 할것 같으면은 서가단마가 상암지옥이오 사가 달마가 만들면 산채 그대로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좀 위원회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저주

고두걸맹이라 조주 어머니 만대면 머리를 갖다 두드리면서 살리더라고 빈다 이 말이야. 환내 말 알겠느냐 이거지. 상술해야 돼. 서로 따라하는 거야.

이당공하고 고백하리 말이요. 금강 공인이 당공하고 허구에 비치했단 말이요. 맹주가 재반하니 밝은 구슬이 소반 후에 있어. 조용동시요. 조와 용이 동시다. 때를 같이 한다는 말이요. 조와 용이. 빈주 여견이로다. 빈과 주가 여견하더라. 북풍은 늠름하고 겨울바람, 북쪽에서는 겨울바람은 늠름하고 백설이 분분하니 신무지 분분이 많네. 호구에 쓰더린다. 귀호 신읍이요. 귀신이 만들면 부르짖고 말이요. 신이 문다 이 말이야. 귀신이 말하자면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을 하고 울더라. 그런 동시에 오미토조로다. 까마오는 날아서 허공을 당이고 토끼는 땅 위에서 사람들 치더라. 차도하라 또한 이르라. 지 신만 시절이고 이 어떠한 시절이냐? 호중의 장리로다. 두림이 속에, 두림이 말이야. 물려는 두림이 속에 1월이 찌르더라. 해와 달이 찌르더라 말이야. 흥화가 인심문, 인지시무 적자인 흥화 존장선사. 흥화 존장선사한테 어떤 주인이 물었어. 어떻게 물었냐 하면은, 사방 팔면 내시에 야오. 사방 팔면에서 어떤 들을 치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말하자면 천군 만마다 사방 팔면에서 막 어떻게 칼을 들고 쳐 들어올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물었단 말이야. 깨 흥화심 대답이 다 중간전이라. 중간을 때려나니라. 신이 변 예배하도 그러니까 주인자 예배를 절을 뜨셨다. 그게 화운 흥하신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산신이 자기래 내가 어떻게 어제 말이야. 북의 천재라가 저 촌에 만드는 저 재를 갔다가 밥어둠으로 갔더라 그 말이야. 갔다가 반노에 반노에 말이지 우치 돌풍폭우야 아주 차이도 벼락 끝이 부는 만드는 그만 태풍을 만드는 말이야. 폭포수 친대는 비를 만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각행 고모리 타득관이라 돌에 어디로 갔냐면은 길가 가다 보니까 선왕당 같은 그런 사당이 있단 말이야. 그 사당이 있어 그 사당 속에서 내가 피하느라 이렇게 이제 흥화신이 말씀하셨어. 이거 유명한 흥화신이 뭐 고모리 예, 사상 속에 피했다는 말, 비를 피했다는 법문인데, 보통 보면은 하찮은 뭐 별로 짓궂도 안 한 것지만은 아주 무서운 법문이야.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인제 중흥주라고 하는 이제 오조 법연사사가 천문인도 공부하는 다닐 때, 운문종에 정매으로 내는 원조선사 밑에 있었단 말이야. 전등록에서 200명 사법제자 은친이 원조선뿐이야. 그 유명한 큰 신이야. 운문종에. 그 신이 밑에 있으면서 고금 인연을 지내요. 고금 우천이 법문을 보면 다 알 것 같단 말이야. 다 알 것 같은데 흥하신만 고모리 피두과랑 다두과랑 한 말이야. 이 사상 속에서 비를 피했다. 그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물론 이건 모르면 딴 거 알았다는 것도 잘 모르지만 자기 습관은 이제 생계에 그러셨다. 그래서 원조 스님한테 물었어. 이 법문을 지내냐 이런 물인 게네

말씀하신 말씀이 이것은 인지하사여 운 밑에 운종일이 아니다 말이야. 인지하사니께네. 그러니까 인지자와 물으라 이것이라. 인지자와 물으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미하냐 부산 원산사거든. 그러니까 부산 원산사한테 또 쫓아갔어. 그러니까 부산 원산사한테 가니께네. 부산 원산사 말하냐면 그 이제 무슨 말씀 좀 하고 난 뒤에 나 벌써 늙었어. 나이 많아 늙었단 말이야. 늙었어. 안 되겠네. 백운 당선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으로 가서 찾아가서 네 공부를 성취해라. 그래서 과연 이제 백운 당선사 말이요. 당선사를 찾아가서 공부를 성취해가요. 인지의 증명을 이어서 인지의 증명을 갖고 유명 오조 보변사 되었거든. 됐는데 그렇게 이 흥하신 법문이 아주 저 깊은 데 있어. 무석부 깊은 데 있단 말이요. 깊은 데 있는데 이걸 바로 알면은, 인재 정맥 뿐 아니라, 불교, 불조, 비밀 같은 거 전부 다 알 수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확실히 깨치게 돼. 사랑복탄 모른다. 그러면, 이 낙치가 과연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한 말이야. 성년은 무게배 나고, 도를 가입고 만들어 놓은 어떤 여자는 말이야. 시내 가서 춤을 춘다고 말이오. 돌로 가면 만들어 놓은 여자가 어떻게 춤을 어떻게 출기요? 그런 동시에 목마는 쉬운 게 아니라 나무로 가면 만들어 놓은 말은 말이오. 어쩐지 구름 위에 어쩐지 소리치 운다. 이게 이제 성년의 무게를 나고 돌로 가면 만들어 놓은 어떤 여자는 시내 가서 춤을 추고 나무로 가요, 맨든, 말은, 구름 위에서 소리치우는 그 소식을 알면은, 흥화존장선사 법문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시인 내가 송도하고 염도하고 많이 한데, 그 안에 몇 가지 내가 소개를 하겠는데, 진정 문선사가 어떤 소원을 했냐면은, 일불시 이불생이라, 하나는 틀렸고, 둘도 아니더라, 그 말이요. 하나, 둘이 다 틀렸다는 말이요. 하나, 둘이 다 틀린, 전체 다 틀린 게, 그거 가서는. 일불시, 이불시에나 하나 틀린 동시에 둘도 아니더라. 낙화방촌이 제로다. 꽃이 떨어져서 말이요. 자북이 웃든지 싸이가 있는 방초. 지푸른 옷들이 푸르해서 제여. 벽걸이에 옷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이 말이요. 한정의 우울 야초는 한데, 한글한, 아무 이런 한글한 어떤 저, 뜰에 말이야. 우울. 비가 다 대빛어. 비가 안 온다, 그 말이야. 야초정이여. 밤이 좀 고요하, 이렇거든. 편의로 환영 해상생해라. 조각다리. 온달 나이가 조각다리, 저, 어떤 바다 한쪽에서 서서 오르더라, 이것이야. 이제 이 소식을 알면은, 아까 흥화 전장선사, 그 법문을 알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무슨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요. 내가 또 한마디 하겠어. 초명이 탐재천이로다. 초명이라 하면 어떻게 벌레 중에 제일 적은 벌레예요. 한 벌레다가 말이요. 그 조그마한 벌레가 탐재천이요. 큰 호래에 집을 막 챙기더라 이것이요. 그 조그마한 벌레가 어떻게 저 호래에 집을 챙기겠어. 이것이 이제 진정 문선사 법문에 대한 법문이라. 그러고 고봉 원묘선사, 인지 정매가 원묘선사에 송한 게 있어. 어떻게 했냐면은, 기화 염념 소단장 한 말이야. 기화, 배가 고팠으면 안 되면 막 속에 불이 나다가 말이야. 어찌 배가 고팠든지. 배가 고픈 기화 염념 소단장이야. 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그 불이 말이야. 불이 속에 불이 나있고, 소 단장이요. 온 창자 말인지를 끊어진 단장 말짱, 속에 창자라 전부 다 불을 다 질핀단 말이요. 다 타핀다, 이 말이야. 배고파가 있고, 배고파 창자 전부 다 타핀더라, 이것이요. 친몽 왕선 불능세로다. 친이 만드면 임금 수라사만 해도 먹들 못해. 임금 수라사라 하면 어떠니, 뭐, 제일, 만반짓을 제일 잘한 차리겠어. 배고파서 어디 온 속이 오장 입고 다 타는데.
아, 임금 수라상 같은 그런 것들이 만반진수로 채는 그런 상황을

음식을 먹는데도 먹들 못해. 못 먹는다고 말이야. 가련, 빈축, 계륜, 거류하니 가련하다. 불쌍하다 이 말이야. 빈축, 거류해요. 계륵락 한 건데 시내 조그만 물 쫄쫄쫄 내려가는 말이야. 조그마한 시내 물만 따라다닌다 그 말이야. 따라간다 그 말이야. 그러하니 배가 생명이 추적을 아니라 천이나 백이나 만이나 되는 말이야. 그 많은 청맥, 큰 바다가, 뭐 태평양 바다 이거 난 것도 아니여. 어? 백여이나 되는 곳이 그 큰 바다가 막 투정이 아니라 저 밑바닥까지 만이 아주 흔들더라. 이것이라. 그 흥화 존장 선사 법문하고 유혹한 게 없는 것지만은 흥화 존장 선사 법문을 갖다가 새로 표현한 소리여. 앞에 고송하고.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또 한마디 하겠어. 처병이 무단서로다. 비단으로 가면 만들어 놓은 말이야. 비단. 비단으로 만든 것이 만들면 오색이 찬란한 그 봉황색. 어? 봉황색 한 번도 오색이 찬란한 게도 그 오색이 찬란한 그 봉황색이 무단소요. 구마일장천 높은 말이야. 구마일장천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 또 그 뒤에 북다 손선사라고 한 이야기가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소개하겠어. 불타선이 상당의 그 처음, 상당하가서 만든 상당법문을 하면서 흥화존선사 법문을 또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흥화가 수선능경이나 흥화신님이 실제에서 보면은 잘 어떻게 길들을 봐서 법문을 잘 한다고 말이에요. 잘 하긴 하는데, 장내, 장도 노예로다. 머리를 어떻게 감춰한단 말이에요. 온, 막, 그런다, 다 들랍혔어. 감추려면 전체를 다 감춰야 될 거 아니야? 다 감춰야 되는데, 머리는 감추고, 그런다, 전부 다 들랍혀. 정신이 다 들랍혔단 말이야. 눈감 깨어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흥화가 법문 잘 하긴 하는지 하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미친 다 들랍혔다, 이게. 안 것도 아니다, 이거지. 찬신지 불현하니, 나는 어떻게 그래 하지 않겠다. 불타 손순단 말이야. 그럼 어떠하겠냐? 사방팔면 내세요. 사방팔면에서 뭐든 쳐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하겠냐? 모르거든. 그만 쳐들어오니 그냥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총과 칼로 가면 안 되니 막 죽고 막 맹인 대로 마음만 전부 다 죽인다는 말이야. 그 어떻게 할 거 살아남기?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야. 그리고 물을 같으면은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견괴 불괴 기계 자결하다. 괴양한 걸 맞는데 말이야. 괴양한 걸 맞는데 암만 괴양한 걸 맞는데도 막 괴양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쩌님이 괴양한 게 지지율로 맞는 문제필요 안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것이 이제 불타 총성사 그거에 대한 자기 대립이야.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은 경념 진언을 다시 진언을 또 한마디 하던 온 한 분 한 분 서로 사바. 옴, 한 분 한 분, 서로 사바. 그, 내 진을, 그런 진을 치겠다. 이런 말씀이었어. 그니까 이 법문도 사실에 있어 흥화신님 법문에 대해서 적절한 법문이다. 그 말이요. 그렇지만 이게 다 여러분 것이요.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요. 또 내 한마디 하겠는데, 1인 2전 내 만 2전 시리라. 한 사례의 말이면 거짓말 하거든.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니까만 했는데, 천인이고 만인이고, 온갖 사람들이 그 치, 참말로 그대로 전한다고 말이오. 어? 아, 그 비유를 말하기 위해서 사람이 산에 가서 큰 호래를 한 마리 봤다, 이랬거든. 거짓말을 했던 거. 그런데 듣는 사람 말 듣고 참말로 듣고, 처음부터 천인 만인 전부 다, 한 사람 말 따라서만 전부 거짓말을 듣고, 전부 참말로 전해준다고 말이오. 예를 들면 말이 그런 식이야. 1인이 전에 만인이 전시라 한 사람이 이제 거짓말로 입지 하는데, 천인만이 만이 참말로 전하더라 이 말이지. 이제 그것이 이제 아 앞부 부분하고 좀 더 통해가 있어. 대중아, 우리 대중아들, 흥화 노다가 흥화 늙으니가 밀가 임제 정법한다 하니 임제 정법한다 갖다 밀가 했단 말이오. 다 어떻게 파멸 시켰단 말이오. 어 흥화 만든 임제 정법한다 전한 사람인데. 어째서 나는 인제

정관점을 파멸 시다 하는 말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흥화 노자가 흥화 늙은이가 임지 정법안장한테 파멸 시빈 말이요. 대당국 예무 방계선사로다. 대당국. 그 당시 그 대당, 당나라거든. 그 당나라거든. 큰 웃긴 나라였단 말이요. 반쪽아리 웃긴 선사도 없단 말이요. 어? 선한 사람 못해 반쪽아리 됐단 말이요. 그러고, 유유 황소가 빛만 쳐내라. 오직 황소, 황소라는 건 도둑, 도둑놈 때야. 어? 도둑놈 때들이 많이, 오, 천날 만들이 막, 꽉, 쳤단 말이야. 그래서, 달마 일정이 소토의진이나, 달마 한종의 말이야. 달마 종의 말이야. 소토의진이여. 지사에만 싹 실어 만들이 막, 종자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왜 만들면은, 아까 이제 본문에 대해서 흥화가 임기 정법 안장을 갖다가 밀각 소멸 시비고 말이요. 대당궁에는 반쪽아리 어디 선사도 없고 오직 황도 도둑 때만 어디 5천에 반쪽한 말이요. 그러고 닮은 선종 찾아볼 수 있나? 이 뜻을 바로 알아야 돼. 필기는요. 그럼 필기 어떠하냐? 주사 갱리에 개안소하고 주사, 이 거울로 만들어 가면 뒤에다 주사를 발라야 되거든. 주사를 갖다 발라가면 있는 거울 속에 말이요. 개항소하고 나들 펴고 윈단 말이요. 주사 갱리의 개항소야. 주사 웃은 주사를 갖다 만든 거울 속에서 말이요. 나들 확 펴고 한바탕 윈다. 그러한 동시에 배곡 반중의 정강민이라 사람들 옥을 가면 안 되면 따듬어 놓은 말이야. 큰 소반 후에 발로 툭 펴고 막 누구 낮잠을 잔다고 말이야. 이것을 알면은 앞에 있는 법문을 다 알 수 있는 것이라. 그렇지만은 내가 장 항소르지만은 이 모든 법문이란 것은 깨치는지 모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용맹주의를 해가 있고 이런 소식을 바로 알아야 되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파르만 대행이 다이비아도 소용없어. 이거 이제 잠깐 내 참고를 한마디 하는데, 흔히 어떤 사람 글도 부리시고 말도 부리더라 하고, 뭐 해인사 반대인가 뭐 성친인가 그 사람 말이요. 뭐 상담법은 하락하지는. 농담 보고 아무도 알아들지도 않는 얄미 소름 했었고, 그럼 뭐 이 되는 것도 무슨 일이 있어? 알아듣도 못하는 거고. 어딘데 글쓴 것도 들어봤어. 말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그런 소리 한 모양인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말이야. 그러면, 불립이랑 참을 꿈에도 모르게 산소했다고 말이야. 이 법문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냐면 이전심리당 하신 말씀, 이전심리당 하신 말씀이 있거든. 그중 선사도대이요, 선사도도를 갖다 중에 여지하냐 한다! 아무리 만든 시인네들이 만든 훌륭하고 훌륭해도 그 시인네 그 도덕을 중요하게 얘기 안 해. 지기 불리야 설파라. 오직 만든 나를 위해서 만든 법문 내용을 설파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게 우리 불교 선종어 책민동 설파를 하면 안 돼. 아, 든 사람이 있고 뭔 사람이 그건 문지 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귀 뚫리고 눈이 뚫리면서 여러 사람이 있으면 알아듣는 것이고. 다 귀가 먹고 눈이 봉사할 것 때문에 못 알아듣는단 말이오. 앞쪽에 못 알아듣는다고 못 본다 해서 눈 멀게 뜬 사람이 많네. 봉사 노름하고 봉사 얘기하고 귀먹을 노릇 할 수 없는 놈이 아니야. 옷이 자고도 그런 비비 없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간에 오직 본분 살아가 있고 한 탁줄만 청천백일 같은 말이오. 이런 무슨 본분. 이게 본 말이오. 이래가지고 여기서 참으로 확실히 깨치가 있고 크게 눈을 떠서 말이요. 이런 법문을 보더니 청천벽일 같지 말이요. 하나의 복으로. 이것이 우리 만드는 근본 어떤 사업 아니야. 에? 그럼 어떻게 저 강원에서 소지민을 가르치듯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불륜이랑 영혼이 맞고 만다고 말이요. 근데 그걸 도로 원만하거든. 만약 그걸 원만, 이, 저기, 계계 법문을 갖다가 못 알아듣는 말이요. 못 알아듣는 소리만 한다고 원만 안 되면은 그것은 참으로 영어트로 만드는 생암직이 되어버려. 지옥에 떨어져. 다시 살아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딸이 했던 것은 아니고, 천지 말, 이런 법.

갖다가 확실히만 깨치고 확실히 알아서 말이야 창조자의 법을 지금 이대해지지 망사 만날 어떤 봉사들만 망사 김원으로 뭐 미래를 다들어만 어찌 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은 막 누가 무인사에 그랬다 뭐 가냐 그 없지 말이야. 어찌 용맹에 대가 용맹하고 용맹전이라 또 용맹전이라 또 하거든. 이래가지고 고불 고조가 만든 이 참으로 고구정령으로 말이야. 하신 이런 법문을 따라 갔다가 어쩐지 민경 속에 내 얼굴 보듯이 손바닥 위에 또 구실 보듯이 말이야. 하나의 뿐이야. 알았어. 이것은 또 자식을 자기의 이인자 일식이 되었단 말이야. 그게 참으로 만든 응? 절에 사는 본이고 손바닥 있는 만든 우리 만든 참다운 사람이야. 겨울 겨울에 좀 열심히 공부 좀 해보자고. 박!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두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붙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

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다가 예전에 리틀 부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컵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3: 인재의현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4: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3: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기윤입니다. 스님, 많은 선지식들께서 이런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초에 부처님이 계시고 또 보살님이 계신다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또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의

0: 보살핌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1: 그렇죠. 우리의 삶은 인과 연과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네.
1: 이 인과 연과 과의 그 연속성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0: 네네.
1: 이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으킨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이 연이거든요.
0: 오.
1: 그래서 내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과를 얻게 되는데,

분들이 또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4시간 긴장하며 생활하고 계신 불교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님, 총무 박숙 불자님 두분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2: 안녕하십니까. 불교 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입니다.
0: 네, 옆에 청무님.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불교 주택관리사회 그 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박숙이라고 합니다.
0: 야, 반갑습니다. 불교 주택관리사회 이제 회장님과 총무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예. 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 회장님, 양원식 불자님께서는 네. 우선 주택관리사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주택관리사는 그 주택관리사 시험을 붙으면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발령이 돼서 예, 아파트 주민의 그 안전과 그 시설 관리를 관리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관리소장님.
1: 네, 관리소장.
0: 아, 그럼 두 분 다 이제 각각 이제 계시는 곳에서는 다 소장님. 이신 거죠, 네. 그러면?
2: 네, 다 현직 관리소장입니다.
0: 아, 멋지십니다, 스님.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렵대요, 스님.
1: 그 시험도 어렵고, 사실 이제 우리가 집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특히 현대인들은 못 하나 박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면 연장도 다 준비된 것도 아니고, 수도가 고장난다든지, 벼랑하면 정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살 때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런 분들을 그 전문가분을 부르기도 쉽지도 않고.
0: 맞아요.
1: 그럴 때 이제 관리사무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다 도움을 주는 게 아주 큰 도움도 되고.
0: 그러니까요.
1: 입주민들에게는 많은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0: 없어서는 안 될 네. 존재의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네.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시험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알겠네요. 네. 이 많은 분야를 다 아울러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참 귀하고 정말 힘든 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좀 처리해야 될 그 특히 민원 여기서도 또 민원 전화 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3: 맞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사람이 생활하다가 생기는 민원들도 많고
0: 예.
3: 그 민원에 의해서 힘들기도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0: 네.
3: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0: 네.
3: 네. 가방면에 인생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인생의 인생 공부.
1: 벼랑간에 왜 이제 정전되기도 하고
3: 네.
1: 단수되기도 하고
3: 그렇죠.
0: 맞죠. 점검발 할 때
1: 그래.
0: 그렇죠.
1: 예. 네. 그러면 거의 24시간 근무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요 정도 되는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그 비상 근무직으로 기존직 근무자라고 그래요.
1: 아.
2: 두 명씩 야간에 24시간
0: 번을
2: 예. 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 갖고 근데 일근직들은 이제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있다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 그 나머지 그 직원들이 24시간 이제 비상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무슨 긴급 민원 전화나 이런 것을 네.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소장들은 사실 6시에 뭐 퇴근한다 해도 뭐 그냥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0: 다들
2: 참 긴장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요새는 이제 SNS 세대니까 다 이제 카톡방을
0: 빠르게
2: 만들어서
0: 빠르게 소통이 되죠.
2: 거기서 이제 수시로 이제 긴급 사항을 올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저희는 이제 낮이나 밤이나 그걸 보고 이제 뭐 많이 그렇게 거기에서 대처할 거를 긴급 대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관리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의 그 생활 안전이 상당히 요새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직원들이 긴장을 해서
0: 그럼요.
2: 수시로 교육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되면은 주택관리

0: 시험에서 붙어서 이제 관리소장 나가는 것도 이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시작이에요.
1: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0: 네, 그래서
1: 업무가
0: 네,
1: 쉽지
0: 그리고
1: 않아요.
0: 네, 시작이고 그래서 법정 교육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장들을 분기마다 한 번씩 직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그렇군요.
0: 직무 교육을 하면서 그때그때 변하는 법령이라든가 또는 뭐 시설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그 교육을 시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관리소장을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만은
1: 오, 오래
0: 예.
1: 하셨네요.
0: 어떤 교육도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서 그것도 가능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형광펜 딱 들고 가서 말씀하시는 걸다 볼펜을 쳐가면서 하고
1: 네.
0: 있습니다. 그렇게
1: 야.
0: 공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들, 이런 분이, 예, 소장님이십니다. 너무
2: 그러게요.
1: 대단하세요. 예.
2: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어쩌면은 행정적인 절차 국가의 일부도 또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방범이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경찰의 일부 역할도 그 단지 내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어떠세요, 총무님께서는?
3: 많이 있죠. 주택관리사의 로고가 이제 형상하는 것도 이제 딱 가운데 이제 집 모양이에요. 아파트 공동주택 모양이고 이제 이렇게 셋이 손을 잡고 가는데 그세 명이 이제 주택관리사. 그런데 정부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 이제 협력 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이제 건설사 이런 분도 이제 정부가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입주민들 이세 분들 셋이 서로 협력해서 손잡고 화합하고 인화하고 서로 공동체 해서 잘 지내자는 그런 이제 노고도 담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자체가 다 같이 어우르고 입주민들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정부에서 요청하는 일 특히나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혹시 밤새 안녕이라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을 해줘라.
1: 맞아요.
3: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러면 이제 경비대원들이나 이제 어쨌든 아파트에는 미화원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이제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경비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순찰 돌다가 특이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는 바로 그런 거 관공서나 이런 쪽에 연락하고 이제 그런 일도 관리실에서는 하죠.
1: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도 많은
2: 그러게요.
1: 업무를 또 같이 총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여기에
2: 그러게요.
1: 불교주택관리사회를 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실은 이제 한 모임을 만드는 게 스님, 왜 우리 개모임이라고 할까요?
3: 그렇죠.
1: 뭐 친목 모임조차도
2: 쉽지 않아요.
1: 운영하는 게
2: 아,
1: 쉽지
2: 그럼요.
1: 않은데, 예. 작년 봄에 첫 모임을 하셔서 꾸준히 성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멋지게 우리 어떤 모임인지 예, 소개해 주세요.
0: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주택관리사 분들이 관리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 관리도 하고 민원 관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게 예, 많습니다.
1: 맞아요.
0: 정신적인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런 마음의 그 진정하고 이제 근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예, 그전에 이제 그 호교사 우리 호교사를 제가 하면서
1: 예.
0: 군부대 법당을 한 10년간 군법당
1: 포기하셨구나.
0: 법사를
1: 예.
0: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 예.
0: 경험을 살려서 우리 그 동료 소장님들을 관리소장 마음은 우리 하는 말이 관리소장 마음은 관리소장밖에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2: 그렇겠네요.
1: 어떡하면.
0: 그래서 그 애환을 제가 다 같이 느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가 돼서 그래서 무슨 그런 그 어렵고 힘든 점을 어떻게 할까 그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찰을 많이 다니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다음에 불경도 듣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뭐 우리 또 이거 BTN 불교 TV 방송을 또 열심히 또 봐가면서 그런데 그 이런 그뭐 스트레스든가 이러든 거를 그 많이 이거 해소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소장님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불교의 부처님 말씀

0: 말씀을 한번 전하는 곳이 게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법정단체인데,
1: 조직이
0: 네.
1: 있으시군요.
0: 전국에 한 2만 명 이상 되는 그런 독립적인 조직이고, 서울시에만 해도 그 정회원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야.
1: 와,
0: 그렇게
1: 맞네요.
0: 되는데 거기서, 무슨 그 동호회 차원에서 산악회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그게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임이 그런데 많은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 그럼요.
0: 이제 저는 이제 아는 게 불교니까 불교를 소장님한테 알리면서 불교 주택관리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도 옆에 계신 우리 총무 그 우리 박수 총무 소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작년에 그 3월 달에 이제 그전에도 이제 준비 좀 했습니다만은 3월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저기 이제 그 종로 쪽에서 모여서 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1: 네.
0: 82명.
1: 82명이요? 그럼 처음 그 종로 모임은 몇 분이셨고요?
0: 그때는 이제 그때 그 우리 회원이 그때 한 30몇 명
1: 야, 두배
0: 수준이었는데
1: 이상.
0: 거기서 이제 열몇 명이 이제 그때부터 모였다가 그래가지고 오픈 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7월에 한번 모이고 8월에 이제 그야 이제 성지순례 겸 해서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1: 네.
0: 사찰 그 참배 및 문화 탐방 그런 이름으로 해서 불교 주택관리사회 사찰 그래서 해가지고 작년 8월에 이제 그 여름이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소장님들이 이렇게 서로 모아서 한 30몇 명이
2: 와. 제가 절을 다니는 걸 아니까 절에 몇분갈 사람 있으면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버스 한대 보내면 내가 버스 한대 사람 다 채워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됐던 거예요.
1: 아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표정들도
2: 그래요.
1: 다들 밝으시고요.
2: 네, 어쨌든 집을 떠나고 아파트를 떠나면 밝아져요.
3: 우리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1: 집을
3: 노인이
1: 떠나고. 네.
3: 염불한다고. 요즘 이제 등산이라든지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야외에 많이 가시는데 이왕이면은 절에 가고 절에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당이라서 기운도
2: 네.
3: 받고
1: 맞아요.
3: 또 기도해서 몸과 마음에 그 힐링도 되고
1: 공기도 좋고요.
3: 공기도 좋고
1: 네.
3: 또 맛있는 사찰 음식도 드시고
2: 그렇죠.
3: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좋았습니다.
1: 어디를 이렇게 또 순례를 하실지 직접 코스를 또 정하시고 또 일일이 스케줄을 다 짜신다고요,
2: 네.
1: 총무님께서. 보통 일 아닌데요. 예.
2: 아니,
1: 그래도
2: 네.
1: 업무보다는 좋으신가요? 그거 짤 때는?
2: 아니, 일할 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일하는 게 먼저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저희는 어쨌든 국가에서 지정하는 휴일은 다 놀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는 휴일에
1: 틈틈이.
2: 조금이라도 그냥 보내는 것보단 내 마음의 평안도 찾고, 그래야지 또 마음이 힐링이 되니까 근무할 때 쌓여 있으면 힘들어요,
3: 그렇죠.
2: 일하기가. 예, 그러면 일단
1: 그럼요.
2: 풀면 단지에서 가서 일할 때도 그게 조금 더 편안해지니까, 이왕이면 내가 소속돼 있는 쪽, 그쪽으로 해서 편안하게 움직이면, 또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1: 네.
2: 어려운 공부보다 조금 낫잖아요.
1: 암요, 암요.
3: 그럼요. 예.
1: 가실 때마다 매번 꼭 넣는 뭐, 프로그램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회장님?
3: 뭐 기본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0: 그런 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우선 사찰 참배 가서 부처님 뵙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1: 네.
0: 주변에 문화 유적지나 이제 문화적인 거뭐 경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힐링을 하고 또 그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SNS로 서로 간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매일매일 전달하고 하니까 거기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하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행사 불교 모임이니까 뭐 이제
3: 예.
0: 불교적인데 뭐 책자라든가 뭐 염주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1: 하나씩이라도.
0: 나눠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1: 아니,
0: 그렇게 하고
1: 그렇게
0: 있습니다.
1: 회장님께서 선물을 또 하신다면서요?
0: 그거 뭐 선물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불교계에 있는 그 저기 또 어 저기

0: 우리가 이게 불교 모임을 하고 진행하는데 그 저기 저 성북구에 있는 흥천사 그 강민일 주지스님이 아주 많이 그 도와주셨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그 주지스님이 그 주시는 그 또 후원해 주시는 그런 그 염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우리 그 좀 그 정성스럽게 주셔서
2: 네.
0: 그거를 이제 저희가
1: 예.
0: 그 우리 그 소장 우리 회원들이 불제 회원들 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2: 그래서 너무 훌륭하시네요.
1: 예. 근데 인원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또 사찰 참배하고 이럴 때는 간혹 이제 뭐 공문이라든가 미리 연락해서 또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3: 제일 먼저 건봉사를 저희가 대대적인 행사가 건봉사하고 이제 홍련암 갔을 때인데 일단 거리도 머니까
1: 아.
3: 예, 거리도 머니까 서울서 몇 시에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는 시간 이런 걸 짜야 돼서 이제 여쭤보고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가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공문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문 보내드리면서 그 만 원이는 또 식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2: 그렇죠.
3: 저희가 혹시 공양간에서 공양할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 보내니까 협조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았고 예, 뭐, 여러분들 가는데 우왕좌왕하면 또 안 되잖아요. 부처님 좋은 말씀 듣고 부처님 좋은 사찰 찾아가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가면 그 사찰에 얽힌 거 그냥 저희가 가서 보는 것보다 그 사찰의 역사라든지 연역이라든지 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저희가한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냐
2: 네,
3: 그래서 뭐 그 사찰에 얽혀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 주변 주지스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지식 하나씩 배워갖고 오는 그런 걸로 해서 갑니다.
2: 아유.
1: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지만 한 번 알고 한 번 와보면 절대 한 번으로 멈출 수 없는 게 네. 우리 불교이고 사찰이고 아니겠습니까?
2: 네. 네.
1: 그리고 또 우리 종단 차원에서도 또 많은 사찰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또 편안하게 맞이해 주시는 것도 있고 스님들께서도
2: 맞아요.
1: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2: 이제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형 사찰은 그곳에 계신 스님들 중심이었습니다.
1: 왜는?
2: 모든 프로그램 일정이. 네. 그래서 이제 선방이나 강원이나 그런 일정으로 기도나 여기 일정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곳에 오시는 신도님들 위주로 바뀌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탐방객 위주로 그분들이 잘 안내하고 그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많이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됐고 거기에 따른 조직도 많이 변화됐고요.
1: 네.
2: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등산 가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명산에는 항상 명산 대찰이 네. 있으니까 사찰에 가서 또 뭐 이렇게 설명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1: 네.
2: 또 이왕이면 맛있는 공양도 들고 이렇게 드시고 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1: 일석몇조예요, 스님.
2: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불교 주택관리사 관리회 관리사회 이제 그 모임이 빠르게 성장할 것 같은데요.
1: 앞으로 회장님 더 바빠지시겠어요. 총무님이 특히 또 살림 맡으셔야 되니까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3: 뭐 괜찮습니다. 여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청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절을 갔으면 좋겠다. 어떤 절을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1: 행복한 고민. 네. 예.
3: 다행히 제가 다 갔다 왔던 데들을 또 말씀들을 하셔서 뭐 거기 가면 그 옆에 뭐가 있고 이제 이게 그 전원이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1: 그러니까
3: 한번 그런 쪽으로
1: 업무 바쁘고 이제 휴일에 좀 쉬실 수 있는데
2: 그러게요.
1: 그게 또 짬짬이 그렇게 다 스케줄을 짜시고 또 불주에 일을 보시는 거는 오히려 힐링의 시간
3: 네.
1: 네, 제가 맞나요?
3: 네.
1: 자, 스트레스 이제 불보살님 품 안에서 사찰 탐방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 뭐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많이 해소가 되실 것 같은데 자 부산에도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스님 대강명사도 어떻게
2: 아유, 오시면 네, 대환영입니다. 꼭 오세요.
1: 예.
2: 부산에 오실 일 있으면 저희 절이 해운대에 있는데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네, 원하시는 것 그 사찰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편의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친정이 부산이라서 말씀 잘못하셨을 수 있어요. 저 자취감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1: 스님 이제 자주 뵙겠는데요.
2: 자주 오세요.
1: 두 분의 불교와의 인연, 우리 총무님께서는 앞서 이제 또 불주의 하시면서 시작되셨다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

0: 아버지께서는 앞서 짧게 이제 포교사 활동을 하셨다고요. 예. 처음 신행 생활은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셨나요?
1: 저는 그 집안이 이제 할머니, 이제 어머니 다 이렇게
0: 대대로
1: 불교
0: 부이자
1: 살살
0: 집안.
1: 다녀 어렸을
0: 네.
1: 때부터 이제 절을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도 이제 불교 서적을 좀 틈틈이 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조계사 청년회에서 내장사, 내장사를 3박 4일로 그 수계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법명도 받고 영광스럽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불교적인 걸 항상 늘 접하고 부처님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뭐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가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피다 싶은 것들을 제가 살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 힘이 아니고 부처님 가피다 싶은 거를
0: 가피담이 좀
1: 네,
0: 있으시군요.
1: 30대 초반에 한번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이제 가끔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0: 어떻게 흔들리세요?
1: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부처님 그 말씀이 이제 항상 그래도 가피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성수동에서 그 성동구에서 이제 그 관리소장 하는 것도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저희 그 주민분들하고 우리 직원들도 한 20몇 명 되는데, 그분들하고 더불어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이루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잘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하고 다 보이지 않는 그런 가피가 아닌가.
0: 아,
1: 네.
0: 그럼요.
1: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너무
0: 잘하고
2: 훌륭하시네요.
0: 계시는데요.
2: 그럼요.
0: 내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우리 불교 부처님 말씀, 가르침, 또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앞서 회장님께서 이제 겸손의 말씀이시다. 우리 총무님이 저라는 자태부터가 다르다. 신심 있다 하셨거든요. 불교와의 인연이 그래도 있으시죠? 어떻게
3: 어렸을 때부터
0: 시작되셨어요?
3: 조금씩은,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절에를, 부산 같은 경우는 절을 많이 다니세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불사 뭐 하면은 불사에 참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애들 이름 써서 또 이렇게
0: 아,
3: 올리고
0: 역시.
3: 하시더라고요. 예,
0: 어쩐지.
3: 그럴 때마다 좀 따라다닌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도 절을 가면, 뭐 대웅전 가서 절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 가는 절마다 불사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다 불사들을 하시더라고요.
2: 그럼요.
3: 크게는 아니더라도 뭐 100단위부터 10,000단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불사에 맞게 조금씩 예, 조금씩 동참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0: 그
3: 뭐 그렇게
0: 정도면 뭐.
3: 해서 부처님 가피를 받기를 원하는 중생의 마음입니다.
0: 훌륭한 불자이신데.
2: 두분 다, 참불자이신다, 참불자. 네,
0: 그러게요.
2: 부처님 가피를 받으려면 부처님 원하는 일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원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주위에 행복을 주려는 마음, 행복을 주려는 말, 행복을 주려는 행위, 그게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행위거든요. 그 실천하면 당연히 거기에 또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또 전법까지 하시고. 그럼 뭐 1순위죠, 1순위. 예. 부처님
0: 찬불자,
2: 가피 1순위.
0: 찐불자,
2: 예, 찐불자입니다.
0: 목종스님
1: 항상
0: 인증
1: 많이
0: 쾅쾅.
1: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2: 아이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0: 미소가 아름다운 두 분께 이제 프로그램 공식
2: 그죠.
0: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스님께서 해주실까요?
2: 두 분께도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비심을 느끼시는지.
1: 자긍심과 자부심보담도 저는 이제 부처님하고 저하고 저희 생활 속에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부처님한테 여쭤보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2: 아이고.
0: 좀 마음이 뭔가 울컥하신 마음이 있었어요. 예,

0: 마음에서 그런 예,
1: 글쎄 뭐
0: 심정이 드실까요? 예.
1: 그렇게 항상 이제 그 사바세에 사니까 네. 어려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때마다 그래도 부처님이 많이 그 도와주고 계시다. 너는 그래도 복 받은 사람이다. 그 주변에서도 제가 이제 포교사 생활도 하고 뭐 하니까 아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2: 예.
1: 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소장을 하면서도 또 많은 그 관계자들 뭐제 친구들이 이제 변호사도 있고 또 세무사도 있고 이게 주택관리사 관리소장을 하게 되면은 법이 한 50개 이상
0: 맞아요.
1: 법을
0: 여러 가지
1: 관련이
0: 법을
1: 됩니다.
0: 다
1: 네, 그래서
0: 해야
1: 뭐
0: 하니까.
1: 국토교통법 관련법이라고 해서 법령에서 자세히 해야 돼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뭐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저도 뭐 제가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관리사무소장은 시설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문과계 통이기 때문에 시설을 잘 모르는데 그런 게그 법령인 걸 갖다가 이제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총무수님 저기 또 소장님도 굉장한 전문가세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도 뭐 여러 가지로 법령이라는 이런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소장님 중에서도 다른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관리소장이 업무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루하루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불교 주택관리사에도 묻는 거면은 만든 이유가 우리 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 마음은 관리소장 마음은 관리소장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서로 간에 도와주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0: 공감해주고,
1: 예 관리소 불주회를 만 불교 주택관리사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많은 그 도움들이 서로 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그 모습 자체가 엄청난 참그 가피고 그다음에 부처님 그 도움 영상이기 때문에 즐거움도 느끼고 그러고 해서 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참 자체지 내가 뭐 불교 부처님 법을 따르고 믿고 행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뭐 별도로 자긍심과 자부심이라기보다도 항상 마음을 그 하심하라 그러잖아요. 하심하고 그다음에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같이 어려운 점 있는 나를 보고 그걸 같이 해결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2: 네, 아이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0: 앞서 잠깐 이렇게 또좀 울컥하시는 그 이렇게 눈을 제가 뵀는데 흡사 좀이 시대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1: 아이고.
0: 예. 그러면서 또 힘든 일도 있지만 또이 귀한 불교로 인해 맺어진 귀한 인연으로 하루하루 그게 힘이 된다. 아마 또 감동의 마음도 드셨던 게 아닌가 하는
2: 그러게요.
0: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우리 총무님은요?
0: 예, 우리 총무님 이제
3: 자긍심이요? 자긍심, 주택관리사이기 때문에 불주회에 또 가입이 된 거고, 일단 주택관리사 딴 거에 자긍심이 있고요. 아파트 관리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어쨌든 큰 근무했던 단지에서 여섯 가지 한 20년 정도 근무했는데, 큰 어려움, 조그마한 사고들은 물론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고 가피를 받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뭐한 2000세대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전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600세대가 뭐 하루 정도 불이 안 도는 정도 있었고,
0: 난리 나잖아요.
3: 네. 근데도 뭐 크게 뭐 무탈하게 그래도 잘 넘어갔고 이런 게 결국은 부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은 사실 들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 주민들의 그 안전과 생명과 정말 밀접한 모든 일들을 아우르시니까 그동안 참 노고가 너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신 두분 만났어요, 스님. 어떠셨습니까?
2: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우주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분은 부처님일
0: 부처님.
2: 거다. 또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뭐 수시로 우리 원하잖아요.
0: 많이
2: 민원님
0: 부르죠.
2: 뭐예요? 내가 좀 불편하니까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항의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걸 다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그 와중에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그 자비심으로 해결하는 그 모습이 그 분야에 어떤 보살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일들이 단지 그냥 아파트 관리를 하고 그분들 주민들 입주민의 편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0: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고 또 그 실천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너무너무 훌륭하신 모습입니다.
1: 전국의 많은 우리 주택관리사 여러분들이 불주에 가입하는 그날까지 네.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시길 더 많아지길 기도해 저도 함께 응원 드리고요. 모쪼록 건강하셔야 됩니다. 두 분. 네. 그래야 또 사찰순례 많이 다니잖아요. 자 오늘 이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많은 곳도 가시게 되면 또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불교주택관리사회 두 분, 이제 네. 회장님과 총무님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새삼 저도 아파트에 살거든요. 네. 저희도 관리사무소에서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이제 소장님이야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왜 아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0: 그렇죠.
1: 때로는 내 주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고와 또 수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불어 또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0: 그러게요. 우리 이제 불자님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처한 입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이라는 것은 필요한 분들을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1: 네.
0: 그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보살행이 아닌가. 두 분의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보살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 네, 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열정을 다해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 바로 우리 붓다회 가족 여러분들입니다.
0: 네.
1: 몸은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방송 포교사가 함께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여러분도 함께 붓다회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는 이 삶에서 누구나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1: 네.
0: 행복은 내가 실천한 공동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공동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붓다에 가입해서 함께 방송 포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1855-01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주변에 권선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가족들 모두 함께 붓다회 가족 네. 되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큰 이모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짐작이 되실까요, 스님?
0: 아, 마치 우리 선수들을 돌보는 자비보살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정확하십니다, 스님.
0: 네.
1: 바로 체육인 포교와 불자 선수들을 지원하며 묵묵히 헌신한 공로로 지난해 조계종사나 포교 신도단체 송년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 정지수 불자님 모시겠습니다.

0: 정지수 불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처님법을 등불 삼아 부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지수 불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으로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 그 법당 네. 올림픽 공원 내에도 또 법당이 있어서 함께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일단 체육인 전법단 예, 네. 결성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2: 체육인 전법단은 2012년에 결성이 됐지만 그 전에 태능 선수촌 법당이 200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태능 선수촌 법당 운영위원회라고 스님들께서 그 지도법사 스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태능 선수촌 운영위원회로 운영이 되다가 그 단체가 2012년에 체육인 전법단으로 포교원에서 이렇게 정식 발족을 하게 된
0: 거예요. 산하단체로.
3: 연역이 제법 깊네요.

0: 내년이면은 20주년 행사를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 봐요.
1: 그 오늘날 주계종 책임 전법단의 자리 잡기까지 법정사 해 주신 네. 그 태희스님의 원력이 아주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태능 선수촌 하면 사실 태희스님이시고 네. 최익인 불자 하면 이기응 회장님이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태희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최익인 전법단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태희스님께서 15년을 최익인 전법단 단장을 해 주셨거든요.
2: 직접 이끄셨군요. 예, 예. 예. 네,
0: 근데 태희스님께서 그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정기 법회까지 손수 다 챙겨가면서 최익인 전법단을 15년 동안 이끄셨거든요.
2: 정지수 불자님께서 이제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함께 동참하게 되셨을까요?
0: 네, 제가 원래 원찰은 봉은사의 신도인데요. 제가 한 30년 정도 봉은사를 다니게 됐는데 봉은사에서 계층법회 후원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어린이법회, 파라미타, 대학생, 청년회를 묶어놓은 단체가 계층법회인데 거기서 이제 자모회장을 하게 됐어요.
2: 그럼 자녀분들이 그 어린이 법회에 네. 예, 직접 다녔던 거예요.
0: 저희
2: 거네요.
0: 아이들은 그냥 저 때문에 강제로 어린이 법회를.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파라미타의 지도법사로 오셨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태능선수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네네. 저한테 아, 법등지 그 선수촌 법당에 법회 봉사 좀 해 이래서 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 스님 했는데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2: 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년째죠 올해가?
0: 올해 19년이고 20년 만 20년째인 것 같습니다.
2: 역사와 함께 네. 오셨네요. 네, 종단 산하 단체긴 하지만 사실 월급 없는 예, 봉사직이죠. 예.
0: 아, 네, 그렇죠. 뭐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저처럼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1: 사실 이제 조건이 열악하고 힘이 들지만 네. 가치는 훨씬 더 본인 스스로에게나 부처님의 전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가치는 있습니다.
0: 네. 아, 네. 네.
1: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0: 네. 네.
2: 자, 그럼 불자님은 본업 따로 있으시다고요?
0: 네. 제가 올해 나이가 좀 많긴 합니다. 20대 때는 네. 제가 한 10년을 사진에 미쳐서 전국에 출사를 매주
2: 사진 작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0: 네. 그래서 개인 그 동호회 회원들하고 9번 동호회 사진 전도 했고요. 그래서 사진 기자로도 법조계에 관련된 주간신문하고 잡지사에서 사진 기자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하다가 친정 부모님이 중풍에 치매셨는데 친정 아버지를 제가 이제 또 모시고 살게 됐어요.
2: 간병을 하셨군요.
0: 네. 네. 근데 아, 저도 진짜 직장 생활만 하다가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2: 힘들죠. 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전담해도 힘들고요. 또 병행하시려니까
0: 네,
2: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0: 그래가지고 아,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집에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아, 정말 못하겠다. 내 부모지만 진짜 못하겠다. 이제 한계에 저도 다 다른 거죠. 저 네네네.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우리 거사가 아, 차라리 간병인을
2: 두고
0: 도움을 네. 받고 저보고 직장을 나가라는 거예요.
2: 그게 나아요.
0: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우연한 기회에 보험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2: 네. 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능력을 그만큼 인정받으셔서 지금까지 쭉 해오실 수 있는 거죠?
0: 네, 뭐 못하진 않습니다.
2: 일단 좀 따로 상담 좀.
1: 어떤 한 일에 한 분야에 10년 이상 지속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0: 근데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거나 불자님들도 그렇고 한 절에 10년 이상 꾸준히 다니는 것, 또 10년 이상 한 기도에 계속 매진하시는 것, 한 분야의 수행에 매진하시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의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또 직장 따로 있고 또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건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게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원력이 없으면 하기
1: 아유,
0: 어렵죠.
1: 감사합니다.
2: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간 이렇게 같이 병행해 오면서?
1: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불교 봉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회사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지.
2: 순리대로 살아야지. 자,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0: 그러게요.
2: 맡은 일은 정말 꾸준히 최소 20년 이상이십니다. 하고 계신지 영상으로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볼게요.
3: 안녕하세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경혜입니다. 벌써 제가 입사하고 법등지님을 뵌지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단한 주도 빠짐없이 서울에서 진천까지 내려오는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선수들 못지않게 법등지님한테 큰 위로와 위안을 많이 받아서 여기서 선수들과 힘든 일도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요. 끝까지 법등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
4: 법등지 보살님은 그 선수들에게 엄마와 같은 자애로운 그런 역할, 또 이제 그 힘든 우리 선수들을 위로해주고, 또 이제 선수촌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법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스님들을 뒷바라지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참 어려우냐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선수촌 법당을 찾아가서 청소도 하고 법당 관리도 하고 법회 진행도 하고 또 우리 선수들 안내 내지는 조직화도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체육인 불자회 또한 뒷바라지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법등지 보살님, 모든 가족들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모범적인 불자의 길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법등지 보살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복되십시오.
5: 법등지님은 저희 선수들의 엄마입니다. 건강하세요.
6: 파이팅! 법등지님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파이팅!
7: 항상 감사합니다. 파이팅!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파이팅!
2: 와.
1: 아우, 너무
2: 감동인데요.
1: 쑥스러운데.
0: 아, 칭찬이 보통이 아니네요.
2: 우리 체육인 전법단의 이제 살아있는 역사, 우리 태일 스님 말씀 이하. 아니, 자녀분들이 많으시네요.
1: 아, 네.
2: 엄마 같은 분이다. 뭐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0: 그동안 이제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1: 아, 네. 저렇게 또 오늘 선수들이 영상을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에 또 뭘, 내가 빠트린 부분이 있나 또 반성하게 되네요.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다짐을 또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2: 아니, 매주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본업도 있으신데.
1: 법회가 매주 수요일에 7시 30분에 선수들의 종교 시간이에요.
2: 아, 그 시간을 꼭 맞추셔.
1: 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동시에 종교 활동을 하는데, 제가 수요일은 아예 제그 비즈니스 일정에서 아예 제외시켜가지고,
2: 비워두시는구나.
1: 네, 수요일 날 오전에 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법당 문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선수들이 지나가면서, 법당에 불이 켜 있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0: 눈인사하고 지나가고, 그게 이제 사실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주로 오시거든요. 목사님하고 신부님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스님이 이제 법회 시간 맞춰서 한 5시 정도 오시는데, 저는 그냥 일찍 가서 법당을 지켜주는 게, 수요일만이라도 지키는 게 제가 할 선수들한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유, 훌륭하십니다.
2: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고향집에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선수들이 훈련에 지치고 힘들 때, 특히 불자 선수들이 법당에 가면 언제든지 나를 반기는 보살님이 계시다, 부처님 계시다. 그게 많이 위안이 될것 같거든요.
0: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거든요.
2: 그렇죠.
0: 매년 하면 하는데 본인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국가대표에서
1: 발탁에
0: 발탁이 안
1: 간다거나.
0: 되고 탈락하고, 그러면 선수촌에 입촌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어느 순간 선수가 1년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속으로, 아, 이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됐나? 그러면은 또 1년 지나면은 그 선수가 또 법당을 와요.
1: 다시 와요.
0: 네, 그러면은, 아, 작년에 왜안 보였어? 그럼, 아, 제가 탈락했어요.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매년 선수들이 이렇게 자기들 스케줄을 맞춰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태릉에서 뵀는데 여기 오니까 또 계시네요.
1: 얼마나 반가워요.
0: 네, 그런 말을 할때 제가 그나마, 아, 내가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게 정말 선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최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게다가 선수촌 법당을 19년, 20년째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태릉에서 진천으로 법당을 이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선수촌을 이전하면서 이제 법당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전이 됐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진천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아, 이제는, 저는 이제 안 가도
1: 소임이 이제
0: 되는구나.
1: 그만.
0: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법당을 이제 꾸미고, 이제 법당 개원법회 하면 이제 나는 안 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법당을 꾸몄는데 법당을 맡아서 그거를 관리해줄 그 소임자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태릉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요일날 매주 가면서, 솔직히 뭐 저도 가기 싫은 날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마음가짐을 다 잡아준 게 태유수님이세요. 그래서 태릉에서 법당이, 태릉에 있을 때도, 아, 선수들이 과연, 처음에는 선수들이 과연 몇명 올까? 오늘 한 명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저 나름대로의 번뇌 아닌 번뇌를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수들이 한 명이 오건, 열 명이 오건, 선수들이 한 명도 안 오건,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면 선수들하고 즐겁게 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께 예불이라도 올리고 가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 생각을 다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선수들이 과연 몇명 올까 이런 생각은 없고, 아, 그래, 오늘 수요일이고 선수들 종교 시간이고, 수요일이니까 나는 무조건 간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고, 그런 날도 있잖아요. 선수가 한명 오는 날도 있어요.
2: 그럼요.
0: 네. 그러면, 아, 오늘은 좀 일찍 끝나고 올라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수가 한명 오는 날은 더 늦어요. 선수가 한 명이 오면 오히려 스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2: 그렇죠. 상담을 하시게
0: 상담도
2: 되고.
0: 하고 차담도 더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1: 특별 케어네요.
0: 네, 그런 날은 오히려, 서울에 도착하면 제가 12시거든요. 빨리 오면 11시. 그래서, 아, 머릿속에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말자.
2: 원래 부처님 일은 정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수행가전법에는 정년이 없고,

0: 부처는 이제 내가 해탈 열반을 하면 아라한은 끝이 나는데 보살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1: 네,
0: 언제까지?
1: 맞습니다.
0: 온 우주가 다 불구터가 될 때까지. 그래서
1: 될
0: 끝이 없습니다.
1: 때까지.
0: 그럼 그 길을 왜 나만 갈까? 아닙니다. 모두가 가야 됩니다. 모두가 그길 가지 않으면 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나는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을 뿐이죠. 누구도 그 길을 갑니다.
1: 네.
0: 그래서 아마 그러한 심정과 원력이 오늘의 보살님을 그 최육인 전법단의 이제 법당 운영으로 이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맞아요.
0: 예.
1: 최대한 이제 어린 이제 우리 선수들이 나이대가 대다수가 어리잖아요. 좀
2: 네.
1: 편하게 올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다던데.
2: 국민들은 TV에서 자주 보니까 저 선수가 일상인 것 같지만 선수촌에서 입촌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정말 진짜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1: 그러네.
2: 때문에
1: 말씀을 듣고 보니까.
2: 하루 종일 긴장하고 훈련하고 일주일 내내 긴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종교 시간만이라도 좀 편하게 그런저런 생각 없이 제가 그러거든요. 법당에 오면은 운동에 대한 생각은 버려라.
1: 싹 버리고.
2: 예, 여기는 그냥 동네 수다방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1: 맞아요.
2: 말. 예. 그런
1: 잘하셨어요.
2: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0: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수행의 그첫 번째가 쉬는 거거든요.
2: 네.
0: 예, 그래서 휴 이런 말을 많이
1: 맞아요.
0: 쓰잖아요. 제일 먼저 번뇌망상을 쉬고, 번뇌망상을 쉬려면 일상을 내려놔야 돼요.
2: 네.
0: 거기까지 와도 일상 생각하면 번뇌망상 안 쉬어지죠.
2: 제가 스님들께 간혹 부탁도 드려요. 스님 법문 좀 짧게 해주세요. 참, 네,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선수들이 이 방석에 앉아 있는 걸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0: 그
2: 그래서,
0: 의자 안 놔줬어요?
2: 예, 그러니까는 의자는 이제 차담하는 자리가 의자가 있고요. 예, 방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법문을 길게 하면 좀 너무 힘들어 하고.
0: 그렇죠.
2: 그래서 스님 명상도 와상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1: 아니, 진짜 엄마 맞으시네요.
0: 그러게요.
2: 네, 그러면 스님들이, 아, 뭐, 얼마든지, 그, 또 스님들께서도
1: 흔쾌히 또
2: 흔쾌하게,
1: 받아들여
2: 아, 그럼
1: 주시고.
2: 선수들 다 누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상으로
1: 명상으로.
2: 편하게, 예, 그렇게 또 해주시기도 하고, 아, 뭐, 스님들께도 너무 감사하죠. 제가 감히 뭐, 법문을 줄여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아, 드릴 수가 없는 말씀인데, 예, 선수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0: 아니요,
1: 특별 케이스
0: 잘하셨어요.
2: 특별히 요청을
0: 네, 그러니까
2: 드리는 거죠.
0: 그 스님들은 이제 스님들 나름대로 법회를 가면 하나라도 더 부처님 가르쳐 전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듣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
2: 네.
0: 그 사정을 잘 미리 알려주시면 스님도 거기에 맞게 또 해주시니까 꼭
2: 네.
0: 필요하죠.
1: 왜 발언문 낭독한 선수들 성적이 그렇게 좋았다는
2: 네.
1: 예,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2: 아, 이거는 뭐 극비 사항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 나왔던 베이징 올림픽 양학선 선수도 그렇고 저희 아까 최연주 선수도 나왔잖아요. 네. 최연주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올림픽 선전 기원법회를 하거나 아시안 게임 선전 기원법회를 하면 발언문 낭독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스님께서 정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선수들이 오면은 당일날 아 누구야 불러가지고 너 오늘 발언문 낭독 좀 해봐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제가 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잠깐 이제 연습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발언문 낭독을 제가 이렇게 하고 온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미리서 선수들한테 이거 하면 금메달 따 이런 말을 할 수가
1: 그것도
2: 없고,
1: 아닌데.
2: 예, 그거는 이제 저 혼자만 아는 이 선수가 발언문 낭독하더니 금메달을 따고 오고 또그 다음 해에도 또 메달을 따가지고 오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원래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가 아니라 처음 획득하던 그

0: 그쵸. 예. 최현주 선수도 그랬고, 소치 동계올림픽 때 조혜정 선수, 심석희 선수, 권상정 선수가 동계올림픽 때 그때 쇼트에서 메달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법당에 와가지고, 다 발언문 낭독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또그 선수들도 또 메달을, 금메달을.
1: 입소문 좀 나야겠는데요.
0: 아, 소문 내면 안 됩니다.
1: 안 됩니까?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은 우리 진천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법당 한
0: 그러네.
1: 번쯤 발걸음 해주고 또그 안에서
0: 네.
1: 마음의 또 휴식과 평안을 찾았으면 하는
0: 그
1: 바람입니다.
0: 선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진짜
1: 네.
0: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선수들 생활 자체가 거의 고행에 가깝잖아요.
1: 네.
0: 스스로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예, 그럴 때 가장 흔들리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건데, 마음의 극복의 근본이 또 불교잖아요. 그래서
1: 네, 스님.
0: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발언문 하시면, 발언문 한다는 거기에 모인 모든 참가 대중의 대표로서 부처님께 발언하는 거거든요. 하는 입장에서도 본인이 마음을 더 다잡지
1: 아,
0: 않을까.
1: 그렇네요.
0: 예,
1: 마음을
0: 그런 마음이,
1: 다스린다.
0: 그래, 내가 발언문을 했으니까 난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 거기에
1: 네.
0: 상응하는 부처님의 가피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또
1: 네.
0: 뭐, 발언문 낭독하고 좋은 기운을 얻어서 가는 거 아닌가.
1: 그럼요. 네, 맞아요. 아, 이 정도 한 20여 년을 지금 최육인 전법단의 그 탄생부터
0: 그러게요.
1: 소임을 쭉 맡고 계신단
0: 네.
1: 말이에요. 이 정도 소임과 원력, 은 스님, 웬만한 인연으로는 예, 만들기 쉽지 않다. 일부러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불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되십니까?
0: 아, 저희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따라서 절에 이제 어머니 따라서 놀러 간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의 이제 사촌 여동생이 스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1: 그러셨구나. 네.
0: 인연이 깊으시네요. 네, 입적하신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새납은 77세로 입적을 하셨는데 이제 정읍에 대원사라고
1: 예.
0: 사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정읍에는 이제 눈비니 불교 학생회가 굉장히
1: 네네네.
0: 유명하죠.
1: 네.
0: 예. 그래서 대원사에 눈비니 불교 학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 세분 정도 스님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 그래요. 와.
0: 거기 그 대원사에 주지스님으로 예,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입적하시고 나서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비구니 스님으로서 유일하게 부도탑을 조성한 스님이라고 듣긴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장사의 입구에 가면 그
1: 굳어져
0: 큰
1: 있죠.
0: 스님들의 부도탑을 전시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1: 네.
0: 예, 저희 그 해흥당 행신 스님께서 거기 부도탑에 모셔져 있습니다.
1: 이제
0: 네.
1: 그 본사에 비구니 스님의 부도가 부도전에 함께 모신다는 건 기한이래요.
0: 그쵸.
1: 그냥 비구니
0: 네.
1: 스님
0: 그래서.
1: 도량에는 돌아가시게 되면 모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설 사함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모시기도 하는데,
0: 네.
1: 그렇게 본사에는 주로 이제
0: 본사들.
1: 비구 스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잖아요. 어른 스님들이. 그러다
0: 네.
1: 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웬만큼 이제 어떤 큰 업적이라든지 수행과 전법이 아주 지극하지 않으면 모시기 쉽지가 않죠. 그만큼 그 인정을 받은 스님이라는 뜻이죠.
0: 네.
1: 훌륭하신 스님이었네요. 예, 진짜. 그래서
0: 뭐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불교를 또 접하고 예, 또 이모님이 스님이시다 보니까 또 이제 어려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런 때는 이제 친척들이 전부 가서 예,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또 도와주고
1: 도와드리고.
0: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절회를 이제 자주 가게 됐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아, 제가 잠깐 외도를
1: 많이
0: 성당에
1: 귀합니다. 아, 정말요?
0: 그 앞집에 사는 예, 아주머니께서 자꾸 성당에 가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서 갔다가 예, 아 근데 이제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정읍 대원사에 77제를

0: 주식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77제를 매주 정읍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77제를 하고 오면서 아, 나의 종교는 불교구나.
1: 역시.
0: 라는 거를 예. 예, 깨닫고 제가 이제 바로 예, 집에서 가까운 봉은사를 그때 이제 가게 돼서 제가 봉은사에 불교대학 38기

0: 공은사가 원찰로 다니고 있습니다.
1: 국가대표 선수촌 많은 우리 불자 선수들의 엄마이신 우리 정지수 불자님. 그들을 또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응원을 직접 해주신다면 반대로 우리 불자님은 누구에게서 응원을 받을까요? 역시 가족분들일까요?
0: 뭐 사실 제가 가족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1: 워낙 바빠. 엄마가 너무 바빠.
0: 네, 항상 그런 마음이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부터 예, 이 불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아이들은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또 예, 사찰을 데리고 다니고 예. 불자로 30년을 살면서 예,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1: 돌이켜보니. 예.
0: 예, 그래서 참 그래서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1: 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혹시 그런 이야기 좀 자녀분들하고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0: 뭐 제가 주말에 어쩌다 하루 주말에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오늘은 절에 안 가.
1: 절 안 가?
0: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 엄마는 항상 절에 가는 사람. 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 어느 순간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도 오늘은 좀 쉬려고. 네, 그래서 아 사실 제가 작년 12월 30날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진천에서 그날이 그 불자 선수들 장학금 지급 수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네네. 진천 선수촌에서. 그래서 장학금 수여식 준비를 다 해서 차에다가 준비를 하고 싣고 가면서 네, 이제 거기 광해원에서 아 법당에 과일을 좀 사서 올려야지 하고 이제 가면서 이렇게 마주오는 차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서 이게 이제 제가 해서 이게 이제 자동차 앞부분이 다
1: 너무 큰 사고인데요.
0: 아,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죽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치는 않더라고요. 부처님이 항상
2: 부처님 앞이네요.
0: 앞이로. 앞이다, 네. 진짜. 그래서 예. 뭐 그런 경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엄마 이제 절에 가지 마 이런 말을 하는 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1: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자차로 그렇죠. 운전을 네. 하셔서 그렇게 이동하는 게 그렇게 사고를 한번 겪으면 노파심에 엄청
2: 가족들도 걱정이 더 많아질 건데
1: 말은 한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이제 좀 네. 내려두고 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조차 안 하셨다는 거죠.
0: 제가 이제 12월 30날 사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병원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선수촌 법당이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1월 말쯤 퇴원을 하고서 2월, 3월, 4월까지 3개월을 우리 거사가 매주 운전을
1: 바래다 주셨어요?
0: 네, 3개월 동안 매주 운전을 제가 아, 나 가야 되는데 운전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거사가 운전을 해서 3개월을 해줬어요.
1: 그간의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 예. 우리 가족들에게
1: 처사님께 가족분께 자녀분들께.
0: 예. 아, 그동안에 이제 이 가족들한테 한 번도 사실 고맙다는 말 하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아,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불자로서 살 수 있었던 거는 다 가족들의 희생과 가족들의 배려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또 표현을 못하고
3: 맞아 표현을 네. 못해
0: 우리 가족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어제가 오늘처럼 항상 순리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가족들 사랑합니다.
1: 오늘 나오기 잘하신 것 같죠?
0: 네.
1: 언제 이런 마음을 이런 또 전하고 계세요?

0: 그러면 가족들한테 그런 마음을 전달할
1: 그러게요.
0: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또 순리대로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0: 네.
2: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우주 법계 순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순리라기보단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길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1: 네.
2: 심지어 이웃 종교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원하는 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순리예요, 그냥. 순리로 가면 내가 원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순리죠. 이미 순리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0: 뭐 순리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하고
2: 그럼요.
0: 잘 살고 있는 거
2: 가장
0: 아닌가?
2: 잘 사는 거예요.
1: 자, 한때 잠깐 경로 이탈은 좀 하셨습니다만, 예, 다시 다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지혜를 바탕으로 예, 끊임없는 신심과 또 원력을 베풀고 있는 우리 정지수 불자님, 과연, 아, 나 정말 불자라서 너무 좋다. 내가 불자라서 자랑스러워. 이런 순간 언제 느끼실까요?
0: 항상 불자라서 행복하고, 예, 부처님법을 만나서 행복하고, 그래서 부처님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나 자신한테 그런 또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참 불자라서 행복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 그래서 또 행복하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스님.
2: 그이삶 속에서 누구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데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길이고요. 또그 길을 실천해 가는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제자이고 불자입니다.
1: 그렇죠. 예.
2: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원하시는 것들이 이제껏 쌓은 공덕과 원력과 열정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성취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셔야 돼요.
0: 네.
1: 그렇죠. 앞으로는 내 몸과 건강 조금만 더, 예, 1%만 좀 생각 더 해주시고요.
0: 네.
1: 예, 몸 관리 잘하셔야 또 계속해서 또 우리 선수들의 엄마가 되어주실 수 있잖아요.
0: 네.
1: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저희도 함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드릴게요.
2: 네,
1: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한편 또 사찰을 탐방하며 불자의 역량을 기르고 계신 두 분이셨습니다. 불교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님, 또 총무 박숙 불자님, 더불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지고 계신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 정지수 불자님, 이렇게 세 분을 만났습니다. 아,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가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고요.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희생하는 삶, 참 값지고 귀한 삶을 살고 계신 세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1: 네.
2: 내가 현재 처한 위치에서 그 함께하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보살의 불법 전법의 가장 귀한 방법인데 이미
1: 네네.
2: 실천하고 계신 분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참불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예, 든든한 우리 불자 가족,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자,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으로 BTN 불교TV가 더욱 훌륭한 프로그램 제작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려고 하니까요. 21세기의 법보시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포교사가 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1850108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내 행복을 찾는 가장 지름길이고요. 이 지름길을 나와 주위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1: 네.
2: 고로 가장 행복의 방법을 안내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 부따에 가입해서 방송 포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1: 예.
2: 1855-0108번 전화 주시면 방송 포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처럼 나보다 남을 더 챙기

0: 그리고 정성껏 보살피는 배려와 그 자비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1: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주위의 행복을 주는 자비심이고요.
0: 네.
1: 그 자비심을 실천하는 모습이 가장 향기로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0: 네.
1: 우리 부처님의 법을 나와 이웃이 함께하는 좋은 일, 바로 불자가족이 함께하는 것이죠.
0: 네. 이 땅의 불자로서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는 멋진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1: 함께 나누는
0: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은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꽃보다 출가 시즌2. 지난 시간에 이어 여공수님의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깊은 밤, 카페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면 이곳은 수행자의 도량으로 변모합니다. 스님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경쇠를 두드리며 예불을 올리는데요. 낮 동안 카페를 스쳐간 모든 인연이 평안하기를 바라나고 수행을 시작하던 그날의 서원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카페 한편,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이곳. 작은 법당에는 스님과 수행의 시간을 함께해온 조그마한 호신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1: 호신불은 인도 다람살라에 가서 공부할 때 거기에서 이제 티베트 불교의 슬립 불교로 다시 출가를 하죠. 그때 이제 비구계를 받을 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비구계를 받고 존자님 앞에 갔더니 손에다 뭘 쥐고 이렇게 탁 주시더라고. 이렇게 받아봤더니 저 호신불이었어.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전통은 호신불은 절대 자기 몸에서 1m 이상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런 그 전통들.

있어요. 물론 가사장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모시고 와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어째 따로 뭐 모시고 다니면서 일일이 뭐 생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모셔두고 조속 예불할 때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0: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스님은 평범했던 삶을 뒤로하고 출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인연이 스님을 출가 수행자의 길로 이끌었던 걸까요?
1: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어린 나한테 부르는 이름이 있지만 어린 나한테 장난처럼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저놈은 하면서 꼭 부르는 소리가 있어. 저놈은 반중이야. 라는 것이었어. 이렇게 반중은 뭐냐면은 반은 중이다 이미. 이렇게 반은 승려다 이 말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고기를 안 먹는다. 못 먹는다. 고기를 먹으면 토해버리고 그 비린내가 너무너무 싫고 못 먹었죠. 이렇게 설날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따로 밥을 해야 됐어요. 이렇게 나만 밥 먹고 다른 분들은 다 식구들은 다 떡국 먹고 있는데 난 떡국을 못 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인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불연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신도들도 없고 아는 친척이 뭐 승려가 있다 할지 뭐 절에를 다닌다 할지 이런 분들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야심경을 접했는데 그걸 읽으면 좋단다. 그 얘기를 어디 책자에서 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읽고 외우고 정말 오랫동안 반야심경을 가까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출가를 했죠.
0: 어릴 적부터 고기를 멀리하고 뜻도 모르는 경전을 외우던 소년은 수년간의 꾸준한 수행과 정진 끝에 이제는 어엿한 스님이 되어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카페 문을 열기 전 가장 먼저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스님. 그런데 이곳의 공양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스님은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아침 공양을 올리는데요.
2: 오, 맛있게.
0: 향긋한 커피와 갓 구운 따끈따끈한 와플. 이것이 스님의 아침 공양입니다. 참으로 카페 사장님다운 메뉴인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물과 밥 등의 사찰 음식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어느 수행자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1: 공양이라는 것이 가장 정성스럽고 정갈하고 꼭 귀한 것만 공양하는 것은 아니잖아. 평소에 먹던 음식이라도 가장 정갈하게 모셔도 올리고 그것도 내려먹는 재미도 있어. 옛날에 산에서 기도할 때는 하루 종일 전수물을 올려놓고 다른 뭐 공양물을 올려놓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기도 시작하기 전에 물을 다시 새 물을 올려야 되잖아. 그럼 내려가지고 전날 하루 종일 기도했던 그 물을 그냥 들이켜. 그냥 들이키고 뭐 얼어있는 물이라도 그냥 깨가지고 들이키고 또 이제 불기 닦아서 샘물 받아서 올리고

0: 그것이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고.
1: 공양의 가치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 있다는 스님. 산중에서는 물 한 잔으로, 카페에서는 와플과 커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공양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변함없습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카페 안팎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스님. 문 밖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스님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일과가 아닙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열어가는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릇을 닦으며 오늘 이곳을 찾을 사람들을 떠올리는 스님. 커피 한 잔과 함께 잠시나마 편히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카페 문을 열며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메뉴판을 살펴보지만 선택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맷돌 돌리는 재미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2: 다 갈린 것 같아요.
3: 예, 앉아요, 앉아.
1: 손님들이 간 원두로 정성스레 만든 커피 한 잔. 직접 간 원두로 만든 커피 맛이 어떠세요? 직접 간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는 경험은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4: 보통 다 만드는 과정을 다 해서 오는데 그 과정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1: 커피 한 모금에 오늘 하루의 분주함이 녹아내리고 카페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찹니다. 그날 오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잠시 찾아온 휴식 시간. 스님은 쉴 법도 한데 무언가에 깊이 몰입해 있습니다.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글을 써내려 가는데요. 대체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5: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메모해 놓은 거 보고 지금 글 다듬고 있지.
1: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남기는 것이 오랜 습관이라는 스님. 사실 스님은 이미 두 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이라는데요. 이 시집에는 스님의 일상과 그 속에서 느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5: 저쪽 그 김제,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죠. 금산사의 꽃산물이 너무너무 이쁘거든. 그 금산사 꽃산물을 보고 저녁에 돌아와서 금산사 꽃산물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몇 줄을 뽑아가지고 같은 제목 금산사 꽃산물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또 저기 프랑스의 시인 오스통스 블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통스 블루가 썼던 사막이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 그 사막이라는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노래여가지고 내가 쉽게 부르기도 좀 벅찬 노래. 근데 가사 그 오스통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를 보면은 아주 짧아요. 사막 오스통스 블루.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서 빗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0: 스님이 틈틈이 써내려간 이 시들은 스님이 흥얼거리던 멜로디에 가사가 되어 하나의 음악으로 탄생됐다는데요. 그날 저녁, 카페 안은 다시 분주해지고 여공 스님의 열렬한 팬이자 스님과 오래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 자, 커피! 커피 드세요.
2: 오늘 너무 멋집니다.
3: 왜? 좋아요?
1: 오늘 커피 먹으니까
3: 잘해요.
0: 모두 스님의 카페를 오가며 커피를 마시고 그 틈에 깃든 시를 읽고 음악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도반이 되었다는데요.
4: 어떤 날
2: 갑자기
4: 이 보살님이 저분하고인가? 처음에 손님으로 카페를 와서 커피를 먹고 갔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런 분이 있는가 보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자꾸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자꾸 오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 이분은 노래하는 분이고 저분은 기타 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그냥 물었지. 내가 곡을 쓴 게 있는데 혹시 편곡하는 사람 아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무슨 노래인데요? 그래서 아, 내 시집에 나오는 시를 가사로 붙여가지고 곡을 쓴 게 있는데 노래가 내 입속에서만 나오지. 어디 악보라는 것도 없고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없느냐. 그래서 한번 불러줬어. 불러줬는데 그걸 녹음해가지고 갔어. 그러더니 그 노래에다가 기타 코드를 붙여 오신 거야. 한번 해봅시다 하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되대. 그래서 야, 기타 코드 붙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습니다.
5: 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선생님 그 금성사 꽃살 노래
4: 이거는 내 첫 번째 시집 안지라 고요 맨 마지막 그 페이지에 있는 노래인데 제목은 금산사 꽃살문입니다.

0: 배우면 듣다가
1: 눈물 나오라.
0: 어, 막 나 지금 눈물 나오라.
1: 눈물 나오라.
2: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저는 기타를 막 아무렇게나 치는데 이 선임하고 이 노래를 맞출 때는 절대로 내가 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죽어줘야.

0: 어떻게 이게 참 안주라는 하면서도 뇌를 비우는 약간 작업. 내가 튀면 노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죽었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이 스님의 가사 말이나 이걸 빛내기 위해서 언제 조금 세게 쳐야 될지, 줄여야 될지, 완전 죽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어떻게 보면 또 닦는 거하고 비슷해요.
1: 아, 감각이 참 대단하시다. 네. 대단하시다.
2: 커피가 오가고 서로의 이야기가 흐르며 감미로운 음악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이곳. 여공 스님의 카페는 시가 음악이 되는 낭만적이면서도 사람의 온기가 머무는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1: 처음에 카페 열어서는 그랬죠. 커피 많이 팔아서, 맛있는 커피 많이 팔아서 절짓자.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스님 이래가지고 손님도 없는데 언제 커피 팔아가지고 절지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미 내 안에 절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지었어. 물론 눈에 보이는 절, 만져지는 절, 그런 절도 지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수많은 절들이 있는데 나까지 절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겠어? 물론 지으면 더욱 좋겠고, 이 생각. 그래서 카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한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다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내 생각인 것이고, 부디 이제 사람마다 다 자기 처해진 자리에서 각자가 다 부디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절에 다니십시오. 이 세상에서 부처님법 만나는 것처럼 큰 인연은 없다.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0: 화려한 절을 짓는 것보다 카페를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 평온한 안식처 하나를 더하는 것이 더 큰 불사람 있는 스님. 스님은 오늘도 커피를 내리고 기와를 다듬고 시를 쓰며 찾아오는 인연들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서 건네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스님은 오늘도 정성껏 카페를 가꿉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면을 이제는 일...

0: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3: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0: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0: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

0: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0: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1: 네.
2: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 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미,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0: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0: 네.
1: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0: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0: 오.
1: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49년생.
1: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0: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1: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1: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1: 아이고,
2: 번은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1: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1: 안
2: 수술을
1: 아프고,
2: 안 아픈데
1: 네.
2: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1: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1: 여러 번,
2: 병원에는
1: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1: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가벼운
2: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0: 상황이고,
2: 빼고
0: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2: 저기
1: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1: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1: 네.
2: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0: 네, 한 달.
2: 예. 네.
1: 한
0: 시간도
1: 달은
0: 짧은 것
1: 조금 너무
0: 같아요.
1: 짧은 것
0: 네.
1: 같은데, 이게
2: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 네.
1: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1: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0: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1: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0: 네.
1: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1: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1: 아,
2: 이번에도,
1: 예.
2: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0: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

0: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0: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1: 50년 528년.
0: 50년생이시고.
1: 네네.
0: 네, 저희 김우카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1: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2: 협착증이란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2: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2: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1: 네,
2: 어머니
1: 네,
2: 그
1: 네.
2: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2: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1: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에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0: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0: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2: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0: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2: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0: 네.
2: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0: 네.
2: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0: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4: 예, 예.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 저요?
3: 네.
4: 67이야.
3: 어허.
0: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4: 네.
3: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4: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4: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4: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0: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2: 안녕하세요, 어머님.
4: 예, 안녕하세요.
2: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4: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2: 네.
4: 그러거든요.
2: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

0: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1: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네.
1: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2: 시술을요?
1: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2: 예.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아유,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네.
1: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0: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예.
0: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탑.

0: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9: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0: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준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빛으로 시방 3세 중생을 구제하시기에 오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기하온 옵니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

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합니다.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기다린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요즘 만든 성불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길사람 중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길사람을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해야 합니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종교용어 차별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김지호 교수는 국어사전이 종교 간 언어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차별이 심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주당 청와대 종사의 수행과 사상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벽산 무주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스님 법문과 수행 자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불교가 청년 세대 대세 트렌드로 자리 잡은 배경엔 K-POP 스타들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 두 번째, 대중문화가 바꾼 불교의 지형도를 취재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BTN 무상사 참선반 64기가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수강생 10명 중 9명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다시 좌보기에 앉았습니다. 사찰 법당과 성당 앞마당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동자승의 쇼필름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언어로 불교를 풀어낸 영화가 문화포교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다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듯 보이지만 대중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공적 언어의 이면엔 특정 종교 중심의 강력한 권력과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국가 공공언어의 표준인 국어사전과 여론을 주도하는 온라인 뉴스 등에서 불교 용어들이 심각하게 주변화되고 특정 종교의 언어가 표준으로 둔갑해 있는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어제 종교 용어 차별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열고 한국 공공언어의 종교적 비대칭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2: 일상 속 종교 용어의 차별적 요소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서로의 종교를 더욱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우리가 매일 쓰는 일상어와 공공언어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일까? 국가가 관리하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플랫폼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연구한 동국대 김지호 조교수는 국어사전이 종교 간 언어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고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불교의 성스러운 공간인 절에 대한 격화를 꼽았습니다. 교회나 성당에 대해서는 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반면 절은 유독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교법을 펴는 집으로 낮춰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3: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를

0: 계명 교법을 펴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사전학적으로 집은 주로 맛집, 옷집 같은 상업 공간이나 점집, 무당집 등

0: 직능을 상세하게 기술해 명백한 비대칭을 드러냈습니다. 공공 언어의 왜곡은 언론 매체에서도 고스란히 복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경국립대 심태은 조교수는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지를 통해 지난해 생성된 종교 뉴스를 분석한 결과 보통 명사들의 기독교적 사유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도와 예배, 은혜 등의 단어가 뉴스 담론 속에서 하나님, 목사 등과 압도적인 결속력을 보이며 기독교 패러다임에 독점돼 있다는 겁니다.
1: 기도 올렸어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느 종교에서는 다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기사에는 기도라고 하는 용어가 그리스 쪽으로 다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7,846건이나 되는데 1순위가 교회입니다.
0: 이로 인해 기독교인은 설명 없이 무표적적 표준으로 신도라 불리고 기도를 하는 반면 불교 등 타종교인은 매번 불교신자, 불교식 기도, 법회 등 유표적 표지를 덧붙여야만 하는 차별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정기량 연구원은 불교 어휘가 기독교로 차용되면서 역사적 뿌리인 선조성이 지워지는 과정을 고증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장로입니다. 현대인은 장로를 교회의 최고 직급으로 인식하지만 석보상절과 월인석보 등 고문헌에서 장로는 조선 초기부터 지혜와 배움이 크고 덕이 높은 스님을 뜻하는 불교 용어였습니다. 천당과 지옥 역시 산스크리트어를 한역한 것으로 불교적 계보를 지니고 있지만 동일한 왜곡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는 우리 사회의 언어적 공공성이 특정 종교에 기울어져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를 증명했다는 점에서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강은희 대구시 교육청 교육감이 어제 조교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청소년 마음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세 번째 교육감 당선을 축하하고 경험과 연륜을 잘 발휘해 주길 당부하며 특히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집중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종단 차원에서 개발한 어린이 청소년 사회정서교육 교과서와 지도서를 전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대구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음교육 학기제와 연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머리만 좋은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오작동을 막으려면 청소년기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명상을 통한 마음관리 능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방에는 대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도 함께 배석해 향후 지역 청소년 교육 방향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한국 현대불교를 대표하는 선승 무주당 청화대종사의 수행과 사상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벽산 무주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대종사의 방대한 법문과 수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생전 40여 년간 높지 않는 장좌불화와 일일 일식을 실천하고 연불선을 주창했던 무주당 청화대종사. 누구보다 청정한 삶을 살아온 스님의 수행과 사상을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과 벽산 무주회가 어제 청화대종사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벽산 무주회가 보유한 대종사의 친필 원고와 육성 법문, 영상 자료, 포교 교재 등 2만 2천여 건, 약 2.7TB 규모의 디지털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큰 스님의 생애, 사상, 포교, 수행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해 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수행과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5: 향후 청학기념관에서 유형의 유물 전시와 수행 전파는 물론 더욱 확장된 큰 스님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어 한국 불교 문화 포털의 청화대종사 사이트와 연계되기를.
3: 자료는 웹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되는 것은 물론 향후 연구와 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도 함께 구축됩니다. 아울러 대종사의 수행처, 행적을 지리정보 기반으로 구축해 한국 불교문화포털, 불국토 문화지도에도 탑재할 계획입니다. 벽산무주회 부의장 무상스님은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기금 5천만 원을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스님에게 전달하고 스승 청화대종사의 정신이 현시대 언어로 온전히 깃들길 발언했습니다.
6: 세계 1등 모범생 스님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정통 불법을 적전으로

0: 이으셨다는 정통 조사란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세생생 영원토록 후손에게 물려주어서.
1: 정목 스님은 대종사의 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 불교의 소중한 수행 전통을 디지털 자산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하신 거에 대해 저희들은 우리 박사님들 모시고 최대한 잘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잘 해드리겠습니다.
3: 국내 학자들과 또 세계적인 기준에서 그런 충족시키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청하쌤에 대한 평가 또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1: 사업은 동국대 K-부디즘 사업단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성과물은 내년 초 한국 불교문화 포털 현대 고승 테마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불교가 청년 세대의 대세 트렌드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대중문화를 이끄는 이른바 K-POP 스타들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 스타들이 일상에서 불교를 즐기는 모습이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청년들에게 불교는 고리타분한 종교가 아닌 가장 힙한 문화로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 두 번째 순서, 대중문화가 바꾼 불교의 지형도를 양육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세계적인 그룹 BTS의 리더 RM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김천 직지사에서 보낸 템플스테이 인증샷과 작업실 한편에 놓인 미니 불상이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찰에 템플스테이 예약은 폭주했고 RM이 착용한 불교 관련 의류와 굿즈는 순식간에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불교계에도 아이돌 효과가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추천한 불교 서적 조역 부처의 말. 이 책은 청년층의 폭발적인 구매에 힘입어 단숨에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 역시 음악 속에 불교적 색채를 녹여냈습니다. 제니는 내면의 평정과 마음의 힘을 뜻하는 불교 용어 만트라와 젠을 음악적으로 풀어냈고 르세라핌은 반야심경 공사상을 담은 신곡 분팔라로 글로벌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청년 세대에게 파급력이 큰 대중문화 스타들의 행보는 불교의 엄숙주의를 깨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6: 분팔라는 그 자기의 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분팔라 하면 바로 그 지금 복잡했던 마음들이 탁 놔지고 분팔라로 가는 거죠. 나의 마음 챙김으로 바로 가게 돼요.
7: 요즘 대학생들에게 불교는 엄숙한 교리를 무조건 믿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일상을 환기하는 하나의 친근한 문화적 선택지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실용적인 대중문화의 결합 덕분에 청년들이 불교라는 세계에 거부감 없이 첫 발을 내딛는 진입 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5: 기성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불교의 상징물과 용어들이 SNS상에서 하나의 멋진 밈이자 라이프스타일로 소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풍 뒤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불교의 깊은 교리와 정신적 가치가 지나치게 가벼운 유행이나 상업적으로만 소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8: 일단은 아름님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좋은 계기는 되었고 단발성으로 끝내기보다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또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 현대적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문턱을 낮추고 힙으로 유입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기준을 불교계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스타들이 열어젖힌 친근한 문을 통해 불교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된 청년들. 이제 청년들에게는 불교를 유행처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참된 가르침을 알아볼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태고종이 제주 종무원 스님과 전법사를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제주 종무원 법당에서 진행된 연수 교육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교육원장 재홍 스님, 제주 종무원 스님과 전법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종무원장 법회 스님은 지역 여건을 배려한 연수 교육에 감사를 전하며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종도 스님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내빈으로 참석한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태고 문화센터 건립과 불교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겠다고

0: 밝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BTN 무상사 참선반 64기가 3개월간의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수강생 10명 중 9명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다시 좌복 위에 앉았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참선의 기본 자세와 호흡법, 수행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BTN 무상사 참선반. 64기 참선반이 어제 3개월 정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참선이 처음인 초심자부터 오랫동안 수행을 이어온 불자까지 법당을 가득 채운 70여 명의 수강생들. 이 가운데 90% 이상은 지난 기수에 이어 다시 좌복 위에 앉은 재등록자입니다. 참선을 통해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정과 생각을 살피며 마음이 한결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제1기 수강생으로 참선반과 인연을 맺어 현재 64기 부반장을 맡고 있는 이추월 불자에게도 참선은 삶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2: 하루에 한 5분이라도 시간 되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집중을 하다 보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이 산란한 마음도 훨씬 좋아지고 조급하고 화나는 마음도 가라앉을 것 같아요.
1: 참선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수행법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수행을 이어온 참가자들은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3: 제가 위가 별로 안 좋았는데 위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하가 올라오는 것도 많이 절제가 되는 것 같고 내 스스로 자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BTN 무상사 참선반은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 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홍 스님의 지도는 오후 1시 20분 초심자를 위한 기초 참선부터 오후 2시 선수행 강의와 참선 실습으로 이어집니다.
4: 무엇이 나타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원적인 집착. 그래서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이다, 그르다. 네가 이것을 인식한다, 나는 인식하는 주체다. 라는 그 일체의 어떤 이원적인 그런 거 없이 생겨나는 측면 그 자체의 마음을 둬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1: 어느덧 64번째 기수를 맞으며 도심 속 정진도량으로 자리 잡은 BTN 무상사 참선반. 참가자들은 오는 9월 29일까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가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의 91세 생신을 축하하고 건강을 염원하는 장수기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관음사는 지난 6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회주 지현 스님을 비롯해 국내 체류 중인 티베트 스님과 신도 등 4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달라이라마 존자 생신 및 장수기원 법회를 개최하고 온 세상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길 다 함께 염원했습니다. 회주 지현 스님은 은사 보성 대종사님과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형제 같은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을 어머니처럼 섬기는 자비심을 늘 실천할 것이라며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보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음사는 이날 한국 티베트 공동체 후원금 500만 원을 동학사 팔정회 모임은 국내 티베트 스님들의 장학금과 승보 공양금으로 1,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사찰 소개나 법문 중심이던 불교 콘텐츠가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춰 과감하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사찰 법당과 성당 앞마당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동자승의 이야기를 담은 쇼필름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경쾌한 비트 위 성당 앞마당을 무대 삼아 함께 몸을 흔드는 동자승과 수녀. 서로 다른 종교가 리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지는 영화 부다앤서 프리퀄입니다. 그동안 법문이나 사찰 소개, 다큐멘터리가 중심이던 기존 불교 콘텐츠와는 달리 영화는 아이의 순수한 시선에서 바라본 불교를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풀어냅니다. 특히 동자승의 자유로운 상상력은 AI 기술을 활용해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곽용근 감독은 젊은 세대에게 불교를 직접 설명하기보다 더 즐겁고 자유롭게 느낄 수 있도록 과감한 시도를 담았습니다.
6: 기존 불교는 다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엄숙하고 나랑 거리가 멀고 그리고 조용할 때만 가야 되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어서 아이의 시선으로 본 시각에서 춤과 음악으로 얼마든지 불교도 즐겁고

0: 꼭 행복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1: 사찰과 성당, 동자승과 수녀. 어른들이 만든 종교적 고정관념을 지운 자리에서 두 존재가 마주합니다. 동자승 현지는 천주교 성당을 어렵고 무거운 공간으로 보지 않고 본능에 이끌려 자신이 좋아하는 춤과 음악을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순수한 몸짓은 종교와 사람을 나누지 않는 시선으로 공존의 의미를 전합니다. 종교의 울타리를 허무는 아이의 몸짓은 어른들이 쳐놓은 고정관념의 경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작품을 위해 삭발하고 천수경 등 불교를 공부해온 서도준 배우에게도 법당한 퍼포먼스는 가장 특별한 수행이자 도전이었습니다.
2: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법당에서 춤을 제가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상상만 했던 건데 제가 춤을 춰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정식 공개에 앞서 먼저 공개된 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중국 SNS에서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기록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5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막 없이도 전 세계 누구나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불교를 풀어낸 영화는 문화 포교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종교의 본질을 되새기며 K-콘텐츠로서 불교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트렌디하게 짚어냅니다.
0: 어떤 종교든 간에 그 모든 종교의 그 밑바탕에는 그냥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불교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음악과 춤이라는 소재로 얼마든지 전 세계인과 하나가 될 수 있다.
1: 영화 부다앤서 프리퀄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깨달음과 자비의 메시지를 담아 확장한 장편 영화로 전 세계 관객을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부산 행복선원이 지역 복지센터 건립을 서원하며 정진해온 금강경 천일기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회향법석과 보살계 특별 수계 법회를 함께 봉행했습니다. 부산 행복선원은 지난 5일 경례 법당에서 영천 은혜사조실 법타 대종사를 증명으로 주지 윤광스님과 도림사주지 정찬스님을 비롯한 신도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2023년 10월 입제 이후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며 수행을 이어온 천일간의 기도 원력을 회향했습니다. 주지 윤광스님은 천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신심과 원력으로 동참해준 신도들의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천일기도 회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정진의 시작인 만큼 복지센터 건립 서원을 성취하고 지역사회에 자비를 전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복선언은 천일기도 회향을 맞아 지역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서원에도 끊임없는 정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만호밥상이 조규일 진주시장과 함께 두 번째 건강급식 봉사를 펼쳤습니다. 진주 약사정사와 사단법인 원명은 지난 5일 주지 진여 스님과 신도회, 자원봉사자가 함께 정성껏 마련한 점심 공양을 지역 상봉동 어르신 200여 명에게 제공했습니다. 봉사를 같이 한 조규일 시장은 어르신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올리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만호밥상은 평생 중생의 어려움을 살폈던 도원당 만호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진주 약사정사가 건립한 어르신 무료 급식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무상사 참선반 소식처럼 하루 5분이라도 가만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참선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7월 8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 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0: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일종위배 본심왕 한번 본심왕을 등지고 나온 뒤로 깊삼도 역사생고 몇 번이나 사막도에 들어갔으며 몇 번이나 테란스파 사생을 거쳐왔던가. 금일척제 번외려마니 오늘 번외의 생각을 깨끗이 씻어버리니 수연의이고 자화냐이로구나. 인연 따라서 예설의지에서 스스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우리가 우리 모든 중생들이 본래는 본심왕, 근본 마음의 왕이라 것은 진여불성이요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그런 본심왕과 같은 식구였었고 같은 도반이었었고 본심왕의 한 몸이었어서. 그런데 그 본심왕을 저버리고 등지고 거기서 한 생각 잘못 먹고서 한 생각 그릇 먹은 탓으로 거기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 없는 생을 지옥아귀 축생으로 돌고 돌며 테란스포와 사생의 몸을 받아가지고 돌고 돌다가 다행히 금생에 이렇게 사람 몸을 받았고 또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형제 자매

도반으로 불법을 믿고 초시스님의 최상승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최상승 법문을 듣고 믿고 마음에 개합해서 그 법문에 의지해서 여법히 수행할 보리심을 바랬으니 그것으로서 우리 역겁 타생으로 오면서 우리의 자성에 끼인 번외렴, 뒤끌 문제를 깨끗이 씻어버리게 되었다고 말이야. 인연 따라서 각자 자기의 어떤 이 사바세계에 이 나라에 남녀노소와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상황에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살면서 그 속에서 최상승법에 의해서 자기의 면목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본심왕이 계신 마음의 고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고 있다. 방금 우리는 초시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실참시로 실다우게 진실하게 받고 참되게 깨달아야 한다는 간곡한 법문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오조 홍인대사의 최상승 논의 대저 수도의 본체는 도를 닦아가는 참다운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름지기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본래 청정해가지고 불생불멸이며 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무유분별하다. 분별도 없다. 자성원만 청정한 마음이 이것이 바로 본산이라 본사 근본 스승이다. 본사라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시다. 그렇게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확실히 믿고 그렇게 달관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해야 이목고를 한 번 하더라도 그 한 번의 이목고가 바로 자성의 부처님과 바로 하나가 되어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해나간 것이 승념 시방 제불이니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석가모니 불을 염하고 아미타불을 염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한 것도 일심으로 일심불란하게 해가면 그것도 하나의 수행방법이고 좋은 수행방법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오조 홍인대사의 최상승론에 말씀하신 바로 이 몸,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해서 불생불멸하고 무유분별하고 이 자성원만 청정심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는 철저한 신념과 달관만이 이것이

최상승이요 바로 내가 부처님이 되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철저한 인식 위에서 이먹고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앉아서나 서서나 일어서서나 일할 때나 심지어는 골이 날 때나 속이 상할 때나 외롭고 쓸쓸하고 슬플 때나 오늘날과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국가와 모든 어려운 난국을 만났을 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물질적 심적 고통과 곤란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이 최상승법을 의지하고 정법에 의지해서 우리를 중심을 잡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어려운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보지 않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난관을 만나가지고 그 난관에 부딪혀서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 중심을 잡아나가고 사업이 되었건 학문이 되었건 또는 도를 닦는 일이 되었건 난관에 부딪히지 않고 수월하게 편안하게 그러기를 바라지 말라. 난관에 부딪히지 않고 수월하게 되어가는 사업, 되어가는 공부는 힘이 하나도 없어. 운동선수나 모든 것이 그런 난관을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야물어지는 거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야 더 큰 문제를 당했을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도 목적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도 끄떡이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요지의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천년 전 단군 이래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를 거쳐서 오면서 고구려 양만춘 장군은 신라와 백제를 설득을 해서 삼국이 합해가지고 당나라를 우리가 쳐서 평정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국은 당나라한테 짓밟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신라 김유신 김춘추는 오히려 당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백제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옛날과 같이 겨우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는 시대에 경주에다가 서울을 놔두고 어떻게 이

부산 이남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몇 배 된 저 넓은 만주 땅을 경주에 앉아서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나라 원군을 군과 합해가지고 고구려를 치는 대가로 압록강 이북 만주 땅을 다 주워버렸는지, 신라 경주에서 만주까지 다스릴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는지,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볼 과제이지만, 차라리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만주까지 합해서 한국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쬐끄만 나라가 아니고 정말 큰 나라가 되어 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삼국이 단합해가지고 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당나라를 상대했어야 할 것을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고구려를 치고 백제를 친 바람에 우리나라는 이 손바닥만한 쬐끄만 나라가 되어가지고 약소국이 되어가지고 끄떡하면 중국의 핍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속국 노릇을 하고 까딱하면 외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짓밟고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을사조약 등 한일 합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참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큰 피난은 영원히 잊지 못할 핍박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군의 후손으로서 단합하지 아니하고 서로 싸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러한 이웃나라로부터서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임진왜란도 노론이니 소론이니 동인이니 서인이니 해가지고 그러한 외놈한테 짓밟히게 되었는데, 그때 서산대사께서 율곡선생이 처음에 출가해서 젊은 나이로 견성을 했으나 세속에 인연이 더 있고 세속에 내보내야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서산대사께서는 생각하셔서 율곡선생한테 나가거든 벼슬을 해가지고 자기의 말이 통할 만큼 되거든 임금께 상소를 해서 10만 양병을 할 것이며 병역을 개혁을 하고 각 도성을 수리하고 개축하고 군량미를 확보하고 그런 등등 구체적으로 상소를 써서 올리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율곡 선생이 서산대사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소를 올렸지만은 이런 태평 세월에 무슨 그런 것이 필요하느냐 해가지고 나라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노론이 소론이 싸움만 드릴 때 하면서 그럭저럭 지내다가 결국은 임진왜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나
그것이 서산대사의

부촉으로 율곡 선생이 나와서 그런 거 했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혹 모르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임진왜란 넘으면 우리는 바다에서는 이순신이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 그런데 그 거북선은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송규봉 선생이란 분이 이순신한테 거북선을 만드는 설계도를 그려 주었던 것입니다. 송규봉 선생은 천문, 지리, 의학, 복서 모든 것에 통달한 분으로 서손이라 해가지고 천대를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곡 선생이라든지 당대의 대석학들이 다 이 송규봉 선생이 비록 이 보통 사람들은 다 서손이라고 해서 업신 여기고 상대도 안 하고 했지만은 율곡 선생은 그분을 다 알아보고 우계 선생이라든지 율곡 선생 당대 다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진 선비들은 송규봉 선생과 스승 사제지간이나 친구 인연을 맺어가지고 마음으로부터 다 존경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 송규봉 선생으로부터 거북선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바다에서 외군 함정을 다 박살을 냈던 것입니다. 그때도 노론이 소론이 동인서인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잡아 올려가지고 안 죽을 만큼 고문을 하고 아주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원균이란 사람이 그 좋은 거북선 다 외군하고 싸워가지고 다 싸움이라 하는 것이 무적다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서 병법으로서 이것을 해야 비록 이쪽이 군력이 약하더라도 몇 배, 몇십 배 되는 상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전략이요, 병법인데, 이순신 장군과는, 그분도 한편에서는 원균도 훌륭한 장군이라고 요새사모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을 따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좋은 거북선 다 때려 부숴버리고 아주 완전히 바다가 못쓰게 되니까 이순신 장군을 할 수 없이 백의종군 하도록 내려보내니까 몸이 아주 360골절이 만신창이가 되는 몸을 절룩거리면서 내려가가지고 배 몇 척 남은 것을 수리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순전히 머리로서 외놈들과 싸워서 그나마 수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론 소론 그런 자기의 자당의 당리 당약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국가의 위기를 만나서도 그 싸움을 계속 조정에서는 하고 있었던 것이 고구려 신라 백제 때 그래가지고 나라가 만주를 다 잃어버리고 쬐그만하게 되어가지고도 그랬는데 이조에 와가지고도 또론 소론이 해가지고 결국은 외놈들한테 짓밟혀가지고 참 피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말기 구한국 시대에도 그때에도 탄압을 할 줄을 모르고 이완용이를 비롯한
정신 못 치는 사람은 외놈들한테 붙어가지고 고관대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원군과 며느리인 민비가 서로 국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한편에서 청나라를 손잡으면 한편에는 일본하고 손잡고 로스하고 손잡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럭저럭 하다가 한국은 완전히 외놈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36년간의 식민지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1945년 해방은 유엔군의 힘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가지고도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이 독립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자르려고 하지를 못하고 좌익이니 우익이니 또 갈라져가지고 피나는 싸움을 했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단독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그러다가 6.25 동란을 맞이해서 민족 상쟁의 그런 6.25 동란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한 30년 5.16 군사혁명 이후로 공업 입국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5천년 내려온 보릿고개는 겨우 면해가지고 군사정권 하에서도 일부 민주주의는 못했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되었든지 경제적으로는 차츰차츰 성장을 해가지고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비교적 잘 살게 되었고 2000년대에 가서는 선진국 대회에도 들어간다고 세계 각국에서 뭐다 한국을 눈을 부릅뜨고 보게 그런 데까지 왔었다가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다시 민주주의 헌답시고 그러다가 국가가 대단히 혼란해져가지고 김정권에 들어와서 경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허물을 들춰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못 사는가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각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러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져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인가? 어느 나라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당리당략을 위해서 사리사욕에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쉬운 말로 형제간이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해서 형제간에 싸우다가도 동생이나 형이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면 형제간에 그동안에 싸우던 것을 그만두고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 나라에 몸담고 있는 이 민족의 피를 받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욕을 버리지 못하고 각기 제 욕심만 채리고 앞으로 돌아오는 5월이면 무슨 선거가

민주주의를 해서 나라와 민족을 잘 살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당, 야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라는 망하더라도 자기 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헐고 뜯고 싸우다가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놔두게 된거 아닙니까? 앞으로 선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어느 당이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당인가? 어느 당이 또 어느 후보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할 사람인가? 그걸 잘 알아서 표를 던져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거짓 번들을 하니 남발을 하는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 누군가, 누구가 나가면은 정말 좋은 정치를 할 사람인가를 우리는 골라야 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살다 보면, 부부간에 싸우면 칼로 물베기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밤낮 싸우고 이제 헤어질 것처럼 무섭게 싸우다가 하룻밤만 잘 자고 나면 그 이튿날은 또 괜찮고. 좋아졌으면 그대로 쭉잘 살면 될 텐데, 또 며칠 안 가면 또 싸우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싸움이 좀 가라앉고, 아들, 딸들이 다 장성한, 또 아직 어린 아들, 딸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살면 첫째는 자기 자신들도 좋고, 자식들 보는 데에도 참 창피하지 않고, 이웃 보는 데에서도 좋고 그럴 텐데, 기왕 살 것을 왜 싸우냐고. 결혼해 가지고 하자마자 뭐 예물을 적게 가져왔느니, 무슨 지참금을 적게 가져왔느니, 무슨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금방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결혼 비용에 대해서 절대로 분에 넘치게 많은 몇천만 원씩, 몇 억씩 그렇게 쓰지를 말고, 아주 검소하고 간략하게 그렇게 이 비용을 절약을 하고, 그런 있는 돈 가지고서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요긴하게 잘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잔뜩 결혼 비용을 잔뜩 낭비를 하고서, 결혼은 뒤에 부모가 빚더미 속에 앉아서 고생을 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어리석은 짓설입니까? 속담에 예물을 차로 잔뜩 싣고 간 사람은 나중에 보면 별로 잘못 살고, 서로 가난하게 쇠빵살이로 시작했지만 서로 전략하고 열심히 해서 10년, 20년 뒤에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그런 부부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법회에 무슨 결혼 예물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결혼 문제는 집집마다 다 겪어왔고,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겪어갈 중대사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대사라고, 대사 출인다.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결혼하지 않고 부부가 없이 이 세상에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부부가 결합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몸을 우리가 받아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결혼을 해야 하냐 하면은,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인데, 음과 양이 합해져야 거기서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식물까지라도 음양의 이치에서 벗어나가지고는 생성되지 아니하고 생존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과 낮도 음양이요, 해와 달도 음양이요, 흥망성쇠와 대소, 모든 것이 다 음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극기가 바로 그러한 이치를 표현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단풍잎을 그 국기에다가 넣기도 하고, 삼색, 오색을 넣어서 그 색동적으로처럼 하는 나라도 많고, 일본은 해를 떠 그려가지고 국기라고 하는데, 또 중국은 별을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과 양과 팔괘 중에 사괘를 넣어가지고 딱 했는데, 우주 진리, 우주 생겨남과 우주 생성에 대한 이치를 표현한 것이어서, 이것은 앞으로 이 한국이 언젠가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 중심 국가가 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과 세계가 한 집안이 되게 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중심 국가가 되기를 염원해서 그렇게 국기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근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잘 노력을 해 간다면 실제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단군 이래로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 우리나라는 오늘날까지 100% 완전히는 못했다 하더라도 근본 이념이 홍익 인간이기 때문이고, 유교와 불교, 성현의 정신을 우리는 국교로 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다른 종교도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근본 종교요, 근본 정신은 유교요, 불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바로 배기고 뿌리가 올바르면 잘 가꾸고 잘 가꾸어 나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좋은 꽃이 피고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열이 되어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여당,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가, 민족,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다 더 발전하고 잘 살기 위해서 여당, 야당이 있어야지, 나라는 망해더라도 자기 당이 집권을 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로 열래 실소제야 자타.

하물 아금지차 길상수. 내 지금 이 길상수를 가지고 관주일체 대중정하니 여러 대중 형제 자매 도반들에게 이 길상수를 쏟아서 논하드리니 진로와 연례가 다 깨끗해져서 자타 조속 법왕이 하여지이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위, 법왕의 위를 다 전승받게 되어지이다 하는 축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상수는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저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러드리는 이 말씀을 길상수에다가 비유한 개소입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

0: 7일에 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주년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5: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4: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5: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4: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6: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7: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8: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9: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0: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0: 1년이 지속되고 권세는 어뢰가를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제 여러분, 백일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사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찰마다 전국에서 불안분절 백중 49일 영가 천도 입제 또 초제들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불안분절의 백중 천도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 보름 하안거 해제일 날 그걸 자자일이라고 그러는데 하안거 자자일 자자일이란 건 쉽게 말씀드려서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해제 날 모여서 각자 공부한 것을 검증하고 공부하다가 잘못된 거 뭐 참회할 일이 있으면 각자 발로 참회 나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누굴 미워했고 이런 일을 저질렀고 등등 발로 참회 밖으로 드러나서 참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출발은 우란분절이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목련존자의 어머니 청재의 부인이 온갖 몹쓸 살아서 행위를 많이 해서 무간지옥에 빠져 있어서 신통제일인 아들인 목련존자가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신가 했더니 아비 무간지옥에 빠져 있어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월보름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해제하는 날 그러니까 청정심이요 또 복력이 법력이 충만하고 높을 때 어머니를 위한 제 공덕을 올리면은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해제하는 스님들한테 스님들이 필요한 수행에 필요한 뭐 약이나 가사나 법복이나 먹을 거나 또 뭐 저 공부할 수 있는 비가 안 새는 처소 이런 것을 수리한다든가 해서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 천도에 제를 모셔라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함과를 증득해 가시는 스님들 진지하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상가 스님들은 복전이다 복계밭이다 복계밭에 씨뿌리라는 게 부처님이 이제 공양을 스님들께 올리고 천도제를 공승제를 올려라 해서

해서 시작이 된게 7월부로 우란문절 조상 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전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복의 씨앗을 뿌렸어요. 기림진 문전오탑에 복을 씨앗을 스님들의 상가에 뿌렸어. 그런데 그 복을 씨앗을 뿌렸고 농사를 안 지면 안 되겠죠. 그 복의 씨앗을 싹 틔우고 성장시키고 큰 열매 맺게 해주는 기도하고 법문해주고 하는 분들이 청정승과 성문 스님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은 여법하게 올곧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스님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더 이상 위가 없는 복전이시다. 그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어머니를 손도 이고 등락시켜라. 그래서 여러 불자들은 그러한 공양받아 보심받아 환영받아 합장받아 마땅한 사상 팔배 선지식 스님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보시하고 스님들을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그 7월 보름 해제의 때를 놓치지 말고 보시하고 마음이 남음없이 갈등을 겪으면서 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내 것을 보시하는 거 아니요? 일단은 물질 보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삼독심이 빛바래고 삼독심이 빛바래는 데는 탐진이 삼독이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스님들한테나 우리 불자들한테. 그래서 삼독심이 치성하던 삼독심이 빛이 바랜다. 힘을 못 쓴다. 스며들지 않는다. 벽에 틈이 갈라지면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틈이 안 생기니까 스며들지 않는다. 탐진이 삼독의 욕심에 틈이 안 생긴다. 그래서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벗어난다. 그래서 제가 법력 성문이라고 했는데 수행을 3개월 동안 열심히 안거 동안 정진했기 때문에 법력이 충만하다.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성문이다. 그래서 공승제 공양이란 말을 써봤는데요. 공승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공승제를 이제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대만 불교는 옛날부터 공승제를 했어요. 공승제를 어떻게 하냐면 백중에 내내 이제 그때에서 타이페이 시내 가면 한 10만, 한 15만 들어가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자들이, 스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있으면 또 그 대만 불자들이 막 많이 오셔가지고 스님들한테 막 필요한 보시, 여러 가지 다 네 가지 보시 필요한 거 전부 막 이렇게 보따리 해, 보따리 보따리 해서 다 아는 스님, 모르는 스님 할 것이 세계에서 스님들이 많이 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보시를 하고 공양을 또, 그 많은 그 스님들, 한 2,000분, 3,000분 넘죠. 스님들한테 공양을 전부 대접하는 게 공승제, 스님들한테 공양하는 제다. 그래서 우란분절을 또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공덕행이다라는 거. 공덕행을 해서 해탈자제, 생사윤회에서 지옥고통에서 있지 않고 해탈자제한다. 보체 플러스 연거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지장경에 나오기를 공덕, 부모가 먼저 가신 가족이나 친지들이 먼저 가신 분들한테 공덕을 베푸는 걸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많은 건데 거기에 이제 재진에는 공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의 이익 존망품에 보면은 이익이 존은 산 사람, 망은 죽은 사람이거든. 영과 산자와 죽은 자의 같이 이익이 된다. 그래서 재를 그렇게 올려드리면 지내주는 가족은 7분의 6에 공덕이 들어가고 7분의 1은 영가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재공덕을 올려드리는 유가, 그 산자, 아는 자, 도반, 유가족, 가족들이 얼마나 공덕 베푸는 게 소중하냐 이거요. 예, 이 재가. 사람들이 그런 재공덕을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릅니다만은 좀 안다면은 그참 제공덕이 지장경에 그 산스크리트 본본이 있는 거예요. 지장경 위경이 아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도제는 왜 올려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해마다 맥중되면은 그렇잖아요. 해마다 여러분들 불자들이 신심에 따라서 영향에 따라서 올려야 되나 안 올려야 되나 뭐다 올려야 되나 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천도제를 올려야 되는 이유 왜 올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담장박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니까에 나오는 말씀인데 담장박경 천도제는 왜 올려야 되는가? 담장박경 유명한 경입니다. 그 부탁가니까야라고 있어요. 또 사부니까야 말고 이제 오부니까야에 들어가는 건데 담장박경 주군이들은 거리에 담장 밖에 서 있거나 옛집에 찾아와서 문기둥에 서 있네. 돌아가신 영가가 좋은 데 가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세계 가고 극락세계 왕생하면은 주군이들이 거리에 담장 밖에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 살던 옛집에 살다 돌아가신 그 옛집에 가족에 사는 자손들이 사는 집에 찾아와서 담장 밖에 있거나 집에 들어오지도 못해 구천을 헤매는 영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도가 안된 영가 문기둥에 서 있거나 응? 그래 그렇게 해서 얘들아 니네들이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보기 좋으나 내가 지금 그 거꾸로 매달려서 구천을 헤매는데 그 우람바나라는 이따 설명을 저 이따 저 하겠습니다마는 응? 매달려서 고통받는 것처럼 예? 구천을 헤매는 고통이 이렇게 배고프고 춥고 예? 고통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신음은 것처럼 극한데 나를 좀 구원해 줘라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어느 부모가 가족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어. 나를 구원해 줘라고 하소연하면은 그 하소연이요 여러분들이 꿈 같은 것도 잘 챙겨야 되는 것이 하소연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라는 소식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담장박경이 길어요. 근데 좀 제가 줄였어요. 길어서. 그래서 지금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7월 보름 우람분절에 이렇게 이제 입제 초제 뭐 초제부터 해서 일곱 분이고 여덟 분에게 제를 올리는 것을 영가들이 이제 하소연, 어쨌든 간에 그걸 빠지지 않고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영양껏 그 제의식을 올린단 말이요. 그런데는 후손들은 공덕 베품에 이제 그 영가들은 그 영가 이름 이제 세 글자 두 글자 무슨 써놓는다 해서 그게 글씨지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가지 제가 60년 가까이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 말 들어보고 저도 겪은 건데 와 우십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공덕 베품에 고맙다라고 이꼭 오셔서 그러니까 영가의 천도는 공양물하고 영가 법문이에요. 큰 스님들 법문 청정한 스님 상계월동 공부한 법령이 높은 스님의 법령 높은 선지식의 법문으로서 천도가 된다. 그래서 음식 공양도 되고 복 공양도 돼요. 천도는 두 가지가 다 자손들아 반드시 과보가 있으리라 음덕이 있으리라 고맙다 이거예요. 후손들아 자손들아 반드시 그 공덕은 있으리라. 나는 그들을 낳고 이제 그 영가들이 이제 공덕 있으라 음덕을 베풀겠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낳고 기르고 재산을 물려주었네. 응? 그랬잖아요. 부모가 낳아서 키워서 뭐 돌아가실 때뭐 있으나 마느나 지거나 상속까지 해주고 물려주었네. 그래서 부모 조상의 공덕을 회상하며 우리 산자들은 가족들은 유가족은 영가에게 헌공을 해야 하네. 후손들이 울고 슬퍼서 통곡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네. 돌아가시면 불자라면은 독경해주고 염불해주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잘 기도도 않는 분들 그냥 울고 그냥 기도 오는 소리까지 영가가 못 들게 그냥 소리 질러서 울고 그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그런 게 많은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후손들이 울고 슬퍼.

보다 통곡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슬프면 혼자 막 집에 가셔든지 뭐 울을 뭐 얼마든지 우세요. 우는 걸뭐 뭐라고 해서 하겠어요. 내 슬프고 울음 나오면 염불해드리라. 남아민타불 6자만이라도 줄기차게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해라. 비구들은 힘을 얻었고 후손들은 적지 않은 공덕이 생겨났네. 비구들은 힘을 얻었다는 건 힘을 얻어서 공부를 했고 그 공덕으로 또 보시를 많이 받아서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그런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봉양 올려서 불자들이 후손들이 영가 천도하셔 부탁하면서 후손들은 적지 않은 공덕이 생겨났네. 이게 담장밖의 경입니다. 긴걸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다는 거고, 그래서 천도제를 왜 지내느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가족마다 좋은 천상세계, 인간세계, 극락세계에 안 간, 못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극락세계의 정토에 태어나는 가랑자 날생자입니다. 뭐 마음의 극락이고 마음의 아미타불이 아니라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법장비구 48대원에 의해서 원력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극락세계에 가는데 왕생하는 조건이 있다. 지금 제가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공덕제를 올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왕생의 근본 원인 어떻게 해야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가? 라는 말씀.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판서해 놓은 것을 참고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겸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설파했습니다. 우란분절이라는 걸 우란바나, 우란바나 뜻이 우란분절, 우란분제 그럽니다. 우리말로 백중이라고 하고 이 제, 우란분제, 우란분절. 그런데 이것은 산스크리트 보모로 우란바나, 우란바나는 한문 한역으로 하면은 구원을 굳자 거꾸로 줄자 매달현자 영가가 좋은데 못하고 구천을 헤매면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구원해 주는 것이 우란분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중생 악의 계통 그런 짐승 그런 계통을 고통을 겪는 영가를 구원해 주는 게 백중제다, 우란분제다 그런 겁니다. 극락세계 왕생 조건,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갈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염불삼매를 증득해야 되겠다. 염불삼매를 증득해야 된다라는 말씀. 염불삼매 증득은 저 뒤에서 말씀을 올릴게요. 염불삼매를 증득했는데 첫째 조건이 이건 잘좀 불자님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토 행자들은 이 신원행이라는 걸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머리에 이듯이 외워야 돼. 나는 정토 행자라면 극락세계가 서방정토에 가서 태어나는 곳이 있다라고 확신을 안으면 이건 안 돼요. 정토 행자들은 그냥 마음이 뭐 깨끗하면 뭐그저정 마음이 막 깨끗하면 극락세계요, 응? 아미타불이요, 유심정토, 응? 자성미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정토 행자 극락세계 얘기를 할 저기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있다는 걸 아미타경이나 정토삼부경, 관무량수경, 무량순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부 그거 저 일본 스님, 중국 스님들이 번역한 거예요. 산스크리트 본본 있는 거 정토삼부경이. 그래서 그걸 부처님 말씀, 경전님 말씀 믿고 서방정토에 극락세계에 있다는 걸 믿고 아미타불이 주불로 계시다는 걸 믿고 원력을 세워서 아, 나는 그새에 갈 거야. 이 사바세계 자국되면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산 넘어서 힘들어. 원력을 세워. 그래서 실천해. 염불삼매, 염불. 실천이가 염불하는 거예요. 염불을 줄기차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주 선지식 법력이다. 법주라는 건
자, 천도지.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전도제라고 통틀어 얘기하죠. 거기서 보면 요령 잡은 스님이 법력이셔야 돼요. 이 얘기는 길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인사 일타 큰 스님, 유사 스님한테 의식을 공부할 때 이걸 아주 특별히 당부해 하더라고. 영가는 법력이셔야 된다. 시식문에 있는 모든 뜻을 알고 해야 된다. 염불을. 알아도 망상취임은 못 알아듣는다. 법주수, 요령 잡은 스님의 염불한 스님의 생각에 따라서 알아듣기 때문에 반드시 뜻을 알아서 뜻을 전달하고 산 사람한테 법문을 해서 산 사람한테도 얘기할 때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딴소리 하면은 내가 소리말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랬듯이 영가한테 다 뜻을 전하려면 그 원문 어려운 그 시식문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법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력이 있었는데 또 망상 피울 수도 있잖아요. 염불을 하면서. 이분 말이 나오는데 생각은. 그러면 또 천도가 안 된다. 그래서 법주 선지식에 법력이셔야 된다는 거세 가지. 염불삼매 증득해야 되고 시문은 행으로서 실천을 해야 되고 법주에 제재 올리는 스님의 법력이셔야 된다. 그러면 염불삼매 증득의 방법. 염불삼매를 증득해야 극락세에 갈수 있다 했는데 방법론.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삼매 이 얘기도 잘 들으세요. 그냥 입으로만 송불이라 그러지 입으로만 독송하고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 하는 건 재울릴 때 그냥 장음염불 할때 나무아미타불 몇번 하면 조상들이 다 극락세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불삼매 증득이 상당히 중요해. 첫 번째 방법 간절한 마음으로 절심 간절절 절이 왜 절이냐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란 얘기도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아미타불 본원력이라는 건 법장 비구가 수행할 때 48대 원을 세운 걸 얘기해. 본원력. 극락세계에 나는 건설할 거고 건설해가지고 그 세계에 나를 불, 내 나무아미타불 불러가지고 극락세계에 심려왕생원 못 가면은 나는 성부르지 않겠다 한 거. 그 40, 19대원, 18대원, 48대 중에서 18, 19원. 절 간절한 마음으로 본원력을 믿고 칭명염불, 남아미타불이 됐던 그 모든 그것을 칭명염불을 부처님의 남아미타불, 남무관세음보살, 남무지장보살 등등 해서 이름을 일컬을 칭자, 일컬어서 염불을 해라. 그래, 염불을 쭉 합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그러니까 염불하는 나도 잊어버리고 부처님도 잊어버려야 돼.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데 염불하면서 망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돼서 부처님과 내가 소통이 돼야 돼. 부처님과 내가 소통.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려면 수행을 하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해야 소통이 되잖아요. 부처님은 동쪽으로 가야 깨달을 수 있고 가피를 기도 성취할 수 있어. 그런데 언제로 서쪽으로 가면서 목적지 간다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불과 소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한다. 부처님 채널에 맞추자 이거요. 여러분들이 BTN 불교TV 맞춰야 그 테레비가 볼수 있잖아. 그 프로를. 그래서 부처님의 소통이라는 건 부처님 채널 예? TV 채널 뭘 보든 간에 맞춰야 나오지 안 맞추면 안 나오잖아요. 맞춰라. 그래서 안으로는 내 안으로는 불기망념이라. 망념 일어나면 안 돼. 염불하면서. 안으로는 망념 일어나면 안 되고 밖으로는 육경. 육경. 육근 육경. 아니비설신 색성양미초법으로 의식되는 세계가 침입되면 안 돼. 밖에 경계가 들어오면 안 돼. 밖에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염불 못 하겠어 하면 염불삼매가 안된 거요. 밖에는 벼락을 쳐도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돼. 염불삼매가 되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는 망념이 일어나면 안 되고, 밖으로는 육군 육경의 경계가 소리가 들린다든지 경계에 끄달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염불을 하면은 부처님이 나 안에 들어와. 나온에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열심히 부르고 이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하면은 삼매지경 가면은 부처님의 광, 저기, 저, 그 지혜가 나한테 들어와요. 자비광명이 비춰, 지혜광명이. 그러고 나는 또 나의 부처님, 불심, 불성은 또 부처님한테 또 들어가. 거기에 같이 하나가 돼. 이렇게. 그래서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모지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열등의식 갖지 말라는 게 나는 성불까지 할수 있어. 아랑까지 될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공이라는 이치가 그거잖아.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요망이 요모양 욕결로 아프기만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따지면서 살수 내가 아니야. 내 생명 무량공덕의 생명이야. 이걸 살리면서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성의 지혜가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과 계합이 돼. 하나가 돼. 계합이라는 건 서로 이제 같이 이제 소통이 되다 보면 서로 이제 연계되는 거요. 걔 엮어서 서로 너하고 나하고는 소통이 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하고 내가 부처님 내가 주객이 없어. 부처님은 부처님 주고 내가 객이라면 주와 객이 하나가 됐어. 아니 비살신의 색성양미 조법이 하나가 됐어. 부처님이 내가 하나 됐어요. 하나가 됐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염불삼매를 증득을 한다. 염불삼매 증득을 한다. 여기 염불삼매 증득 방법론에서 염불을 이것을요 자꾸 보고 또 보고 자꾸 시증해가지고 머릿속에 인명하세요. 안될때 염불 그냥 하다 보면 잘안 돼요. 망상망 떠오르고 잡념 일어나고, 응? 그래서 염불삼매가 증득된다. 그럼 염불삼매 증득되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또 이어서 염불삼매 필경불.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60권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염불삼매, 염불을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삼매지경에 밖에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하면은 바친이 반드시 부처님이 칭결한다. 근데 여기 이제 판서인데 좁아가지고 이제 다 제가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예? 염불삼매가 이제 반드시 염불 몰입해서 집중하면 필경불 성불한다. 부처님 칭결한다. 살아서. 여기서 이제 이어서 쓰는 말, 여기서 이제 안 쓸게요. 명경지우 생불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다. 명경지우 생불전. 목숨이 마친 뒤에는 부처님 나라에 가서 태어난다. 생불전. 부처님 앞에, 아미타불 앞에 가서 태어난다. 견피인종 권념불. 자, 그러니 임종을 다다른 사람이 있거든. 부모나 도반이나 누구나. 염불하라고 권하라. 남아미타불이라도 속으로라도 하라고 권해라. 걱정 근심 말고 하지 말고. 산자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걱정 놓으시고 극락세계 가도록 남아미타불만 하라고 권해라. 무시중상 영천경. 또 그리고 부처님 상을 보든 택마를 보든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쓴 것을 도리다 새긴 걸 보든 북구시를 보고들랑 영천경 우러러 받들어 공경하여라. 하여금영자 명령조사 그렇게 해라. 이게 이제 염불삼매 몰입해서 필견불 하는 얘기를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해드렸고 아미타경 제8분에 나오는 이야기 소성근 공덕 인연은 왕생 불가다. 소성근 이게 8분에 나오는 말씀 작은 성근 공덕으로는 염불 조금 해놓고 뭐 되니 안 되니 왕생하니 아느니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약일일 약일 약삼 약사 야구 양육이 일심불란 응? 아미타불 심불존도 응? 부처님 불르면 좋아. 부처님 불르면 좋아. 문불소설 아미타불. 부처님의 불르면 아미타불 불르면 좋아. 듣고 집지명호.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 머릿속에 입력해서 일심칭명. 일심으로 부처님 이름을 일컬어서
일심불

혼란, 응? 일심으로 어지럽지 않게 하면은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몰입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앞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든, 밖에 경계에 끊어지지 않아. 헐떡거리지 않아. 안으로는. 밖으로는 모든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어떤 소리가 됐든, 어떤 얘기가 됐든, 연불삼매에 빠져 있어. 심불전도 하면은 왕생근다 한다. 라는 이야기. 응? 지금 설명을 다 제가 좀 이제 증득하는 얘기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연불 그 왕생극락 하는데 연불삼매 증득이라는 건 용수보살 여러분들 아시죠? 화엄경 약청이 지신 분 제2의 석가모니 인도 스님 용수보살 보살 그분은 왕생하는 데는 그 용수보살은요 연불삼매 수행뿐이 없다. 그 다음에 세친 유식이 완성자 세친보살도 왕생 조건에 연불삼매 증득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제8분에 얘기하는 아미타부대 불르면 좋아하면은 일심으로 어지럽지 않게 식물연불 식명연불을 해서 신불 전도되면 왕생극락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심불란 신불전도다. 제 8부 아미타에 나오는 말씀, 연불안에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마음이 전도되지 않으면 극락세계에 갈수 있다. 착득신두 절망망, 염도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궁망인데, 이게 아미타불 제야방, 장엄연불할 때, 전도제 지낼 때 장엄연불을 할때 이야기인데,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얘기는 이제 요건 놔두고, 저는 이제 착득신두 절망망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착득신두 절망망 연불을 착득한다 마음머리에 마음 중심에 아미타불을 꽉 잡으매 얻어 착득이라는 건 집착해서 내걸 만들어 얻어 마음머리에 착득해서 간절히 잊어버리지 마라 아미타불을 부르는 걸 연도영국 문연처 그래가지고 연불하는데 도달하는데 어디에 도달하느냐 궁한, 궁극에 이르도록. 더 이상 너와, 연불은 나와 부처님 하나 돼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궁극에 이르를 또 도달할 동안 연불을 하면은 무념초, 생각이 없음에 무념무상에 돌아간다. 그때 육문상방 자궁광. 보통 여섯 적이라고 그러죠. 제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안이비설치는 여섯 도적이요. 항상 좋은 소리, 좋은 냄새,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도적놈, 도적놈이라고 제가 표현을, 여섯 가지 도적이요. 그것이 이렇게 염불을 잘하면, 예? 육문상방 자궁광. 여섯 가지 도적놈이 방광을 놔요. 방광을. 어떤 방광을 놓느냐? 부처님만 방광 놓는 게 아니라 자금색 광망, 광명을 놓네? 광명 중에서 제일 빛이 좋은 광명, 육문상방 자궁과 여섯 군데에서. 이게 연불삼매의 가피예요. 사대강건 육군천정 스님들이 아무리 추구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사대강건 육군천정, 여섯 가지 안이비설신이가 여섯 가지 도둑님이 방광을 놓으니까, 사대강건 육군천정 그대로 기도 성취고 가피고 성불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엄연불할 때또 나오는 얘기인데 아차보현 수승행 무변승부 개해양 보임 보온침익 대중생 소강무량 광불찰 응?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개송인데 우리가 보여 문수보살은 지혜고 지혜를 알았으면 부처님 말씀 경전을 알았으면 보현보살처럼 실천해야 되잖아 부뚜막에 소금이 부처님 말씀이라면 국물인데 넣어야 맛있을 거 아니오 아차 보현의 수승한 행동, 공덕, 무변승복 개해양, 가시 없이 수승한 복을 널리 해양해야 되겠다.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공덕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모든 중생들한테 보온 침익 제중생, 지옥에 빠져서 모든 중생들이 침이 빠져 있어 어디에 지옥에 나쁜 곳에 삼악도에 널리 빠져 있어 일세로 이걸 다 구하기를 원해 소강무량 광불찰 빨리. 광불찰, 부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올리다 보니까 또 우람군절에 그 소개할 수 있는 경이 몇 개를 소개를 해 올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백중기도 하는 기간이 또 있으니까.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방송하면서 끝머리에 BTN 우리 시청자들한테 ARS를 공덕을 정성들여서 늘려라 그 멘트를 계속 넣는데 한번 제가 방송 중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방송 중에 한번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났느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공덕 얘기 천도도 공덕이고 모든 보시공덕 모두의 공덕으로 부모가 존대가고 스님들한테 보시하여 존대가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덕이라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푼나라고 그러는데 공덕은 뭐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죽을 때 가는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보시는,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공덕이란 뭐냐? 그런데, 금강경의 공덕 중에 제일 큰 공덕, 복덕이 뭐야? 7부로 물질로 보시라는 것보다 법보시가 최고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 전도서는. 남한테 해서 일러주는 거. 죽을 때, 공덕은 행복을 가져가고 죽을 때 가져가고 저 세상에 태어나는데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여기서 이제 백중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 한번더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ARS 060-800의 7000번을 공들여 좀 누르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멘트를 꼭 방송 끝에마다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밥밥밥, 힘들 때 우리가 그냥 힘들어 힘들어만 하고 짜증내서 되겠어요? 배고픈데 밥밥밥, 떡 먹고 싶어서 떡떡떡 하면은 배불러주고, 떡이 들어오냐 이 말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 음식 맛이 나지. 이런 말씀 드리고, 후에 뭐, 또할 거야, 나는. 안할게 아니야. 복 짓는 건 부처님이 미루지 말라 했어요. 때를 놓치지 마라. 남 있게 된다. 때 놓치면.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법보시. 저는 이 테레비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전국에 또 세계에 전부 밀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전화도 참한 달에 보통 한잘저저저 보이스피싱이라고 안 받아서 그렇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가랑비 옷 젖는다고 ARS를 누르는 얘기를 제가 방송 중에 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왜 드리느냐면 BTN이 참 제작하는데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뭐 없어서보다 그 많은 프로 좋은 프로그램 제작하려면 받아 있으니 이겠죠. 그래서 저는 공덕 짓는 거라는 거 울력을 절에서 울력을 하든 불사에 모든 울력을 하든 몸으로 때우든 봉사를 하든 물질을 베풀든 법보시든 손해가 아니고 전부 공덕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공덕은 짐승한테 주는 공덕, 일반인들한테 주는 공덕, 또 스님들 그냥 일반 스님한테 주는 공덕,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원과 아라원과를 증득한 사람한테 주는 공덕이 차등보시예요. 공덕이, 돌아오는 공덕이. 그래서 내지갑이 부처님 불사에 보시하는 건 내지갑에 빠져나가서 지갑이 얇아져서 손해가 아니고 복덕 공덕 통장에 예금을 한 것이어서 나한테 그게 익으면 뻥튀기가 되어서 1,000원이 10,000원. 짐승한테 보시면 1,000원, 5,000원, 15,000원 다 했어요. 그런데 선지식한테 이 법부시하는 불교 TV의 하나의 그런 그 방송국 얘기를 하죠. 보시하는

거. 아예 한 분이 강의하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손해가 아니고 공덕이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예 뭐 다음에 또 시간 될때 누를 거야. 테레비 보기도 풀어 보기도 바빠. 하지 마시고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어? ARS 060-800-7000번을 진정으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ARS를 누르면 그 공덕이 몇배 돼서 나한테 돌아올 거야라는 걸200% 믿고 누르세요. 반드시. 그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공덕 짓는데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해도 가장 할수 있는 게 법보시만큼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내한테 돌아오는 뻥튀로 돌아오시는 게더큰게 없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오늘 천도제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 나오는 걸 소개를 못해서 시간이 다돼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껏 복되게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큰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L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3: 예, 세준님 안녕하세요.
4: 네.
3: 앞으로 이끌어갈 백년은 연속이다. 그래서
2: 토성에 해당하는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 이거 너무 쉽습니다.
2: 어, 그래요?
4: 너무 알 것 같은데. 네. 3번.

0: 노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0: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0: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6: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 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개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저는 H기업의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복숭입니다.
2: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0: 스님께 예. 제가 처음 만나 뵙는 자리라서 예, 예. 공양 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선제 스님이 또 가지 또 매니아시라니까 공양 올려드릴 음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1: 불맛이 굉장히 살아있네요.
0: 살아있습니다.
3: 여기 화답 올려주셔야 돼요.
1: 아, 음식은?
0: 화답은 네. 아니고 어쨌든.
3: 스님, 그럼 우리 준비할까요?
2: 예.
1: 두부, 우엉하고 할 건데요.
0: 스님, 근데 저기 요리하시는데 앞치마 혹시 안 하시나요? 네,
2: 제꺼... 앞치마 안 하고, 네. 아직 개체다요. 앞치마 안 하고, 네. 이 시간이 수행 시간이야.
0: 네네네.
2: 뭐 앞치마를 입던, 뭐, 우리가 노동복을 입던 다 수행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앞치마를 입으니까, 스님은 요리사야, 이렇게 이야기해. 아... 우리는 수행자니까 더 우선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음식을 할 때 앞치마를 안 입었어요.
0: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2: 아니, 그럴 거고요.

0: 그 두부가 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왜냐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1: 단백질.
0: 네, 그래서 오늘 두부를 하는데 이 두부가 그 냉한 단백질이에요. 냉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요. 얘가 부드럽잖아.
1: 네네.
0: 우엉을 넣으면 우엉이 가지고 있는 뭐 소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씹으면서 얘를 잘 소화하게 만들어줘.
1: 아.
0: 예, 그래서 이제 우엉 조림하고 같이 얹어 먹는 거예요.
1: 네. 선생님, 우엉은 지금 보니까 채를 썰어 놓으셨는데
0: 네.
1: 좀 갈변이 된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0: 얘를 물에 담그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2: 하얗게 돼.
0: 천연의 올리고당이 없어져서.
1: 보통 이제 양식에서는 네. 갈변 되지 않게 뭐 설탕물이나 예. 소금물에 담궈 놓는데
0: 예,
1: 그러면
0: 예.
1: 맛이 다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0: 기가 없어진 거야. 절에는 그러면 안 돼.
1: 네네네.
0: 예. 우리는 에너지를 먹어야 되니까 자 이걸 이렇게
2: 지금 이게 다 썰은 겁니까?
1: 네, 4등분만 4등분만
0: 예. 이렇게 기름을 두르고 노릇노릇 바짝 이렇게
1: 바짝?
0: 구울 거예요.
1: 제가 바짝 잘 굽습니다.
0: 예예. 예. 그래서 잘 구워서 놓으시면 되고.
1: 네.
2: 지금 두부를 엄청 크게 하네요.
0: 이렇게 해서
2: 예.
0: 위에 얹어가지고 썰어서 먹을 거예요.
2: 아.
0: 예.
2: 지금 들기름을 섞는 거죠.
0: 들기름에다가 네. 우엉을 이제 일반 기름하고 섞어서 볶아줄 거예요.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예.
2: 이게 스님의 고유한
1: 그 이번에 APEC에서 요리 하셨는데
0: 예, 예.
1: 혹시 이 메뉴가 APEC에서 나갔다?
0: APEC에 나간 거죠.
1: 아.
0: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막 고기 먹던 사람들이 해놓으니까
1: 네네네.
0: 계속 막 육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 네네네.
0: 뒤에다가 차려놨으면 좋겠다.
1: 네네네.
0: 어. 우리는 그럼 안 한다.
1: 아.
0: 왜 그러냐면 섞어 먹으면 안 되거든. 맛도 맛있지만 그리고 그때 왔을 때는 이것만 순수하게 먹어야지.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두부를 이렇게 해갖고 줬어요. 네. 이거 볶고 있어봐.
1: 아, 네네. 있어. 알겠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0: 그러면 안 돼요.
1: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0: 얘는 빨리빨리 익혀야 되니까 안 돼.
1: 죄송합니다.
0: 예, 예, 예.
2: 아니 자. 기름이 들기름이라 되게 맛있는 네. 향이 나요.
0: 자, 잡숴 오시고요.
1: 아, 너무 맛있다.
0: 노릇노릇 구워야 맛있어. 아.

0: 먹고 할 거예요. 부엌만 드셔보세요. 이게 진간장이 아니고 직간장이라도 오래되면 이렇게 색깔이 이래요.
1: 우엉향이 좀 살아있으면서 간장 맛도 살아있고.
0: 하나 주세요.
2: 두부를.

0: 이렇게 듬뿍 얹어갖고.
1: 와, 네. 너무 예쁘다.
0: 국물이 이렇게 있게 해서 네네네. 나중에 이렇게 썰어갖고 이제 드시면 돼.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1: 와.
0: 같이 해도 되고.

0: 제가 이제 8회 연근전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까 우리가 눈 속에 다니면서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1: 네네.
0: 그죠? 뭐 배추도 고소도 다 지금 눈 속에 파묻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지금은 뭘 먹을 때냐? 바닷속에 있는 나무를 먹을 때예요. 그래서 해초. 해초를 먹는 거예요.
1: 해초, 네.
0: 그다음에 뿌리 음식.
1: 아, 연근.
0: 예, 이렇게 연근을 하는
1: 너무
0: 거예요.
1: 좋죠.
0: 우리가 연근은 불교의 상징적인 식품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부처님이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연꽃이 피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탄생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연씨는 2000년이 지나도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발화를 해요. 강장 식품이고
1: 네네.
0: 연근은 여자의 난소같이 생겼다.
1: 네네.
0: 그래서 이렇게 얘를 자르면 이렇게 연근이 진흙 속에서 진흙을 정화시켜줘. 불교가 세상 밖에 나와서 연근이 더러움을 정화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1: 연꽃을
0: 구품연화를 얻어와서 가운데 구멍을 통해서 구품연화대라는 네.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연근을 불교 상징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연근을 갖고 오늘 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 아니 식자재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0: 네,
1: 있으니까
0: 그럼요.
1: 너무 재밌습니다.
0: 네, 너무 이걸 재밌어요. 이렇게 좀 갈아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네, 갈아주시고요. 네, 스님은 이거 드시고요. 밀가루 대신 쓰려고 지금 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붙여보고 안 되면 밀가루를 좀 넣는데 대신 밀가루 안 넣고 요즘에 이것만 붙여도 되거든.
2: 아, 전분이 많아서.
0: 예, 네, 전분이 많아서. 이게 여름에는 안 돼, 근데.
1: 아,
2: 여름에는. 아 맞아요.
0: 예. 네. 아, 됐습니다. 이제. 아, 또 엄청 막 확실히 기운이 세시네요.
1: 제가 힘이 셉니다.
0: 예. 네. 이렇게 된 거를 여기다가 파래. 짠 거.
2: 아, 이거 진짜 완전 겨울 음식이네요.
0: 예, 예. 파래 넣고 소금을 좀 넣든지 난 좀 소화가 안 돼서
2: 네.
0: 좀 그래요. 그러신 분들 여기다가 또 간장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좀 하시고. 예.
2: 이게 그 비율이
0: 예.
2: 연근과 이 파래의 비율이
0: 예.
2: 어때야 될까요?
0: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두시면 돼.
2: 아.
0: 나는 연근 파래를 많이 좋아해서 판끌을 말로 넣고
1: 네.
0: 연근 좋아해서 연근을 많이 넣으면 되는데
2: 네.
0: 내 경우는 파래를 많이 넣으니까 퍽퍽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2: 네.
0: 오늘은 연근을 넣었지만
2: 네.
0: 모두 갈아넣고 같이 붙이면 소화가 더 잘 돼.
2: 아, 모두
0: 예,
2: 갈아서
0: 예,
2: 넣는
0: 예, 거예요. 예, 오늘은 이제 연근을 좀 집어넣고 연근 이거 썰은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1: 야,
0: 또 식감은 말도 있어요.
2: 이제 아, 예, 예. 남은 걸린 걸 이제 칼로
0: 예, 예.
2: 다져.
0: 칼로 다져서. 오늘 이제 바쁘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일단 붙여보고요.
1: 네.
0: 할 건데 밀가루 안 넣고 붙여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왜 손으로 지금 묻히냐면 이 파래의 물기를 보느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근만 집어넣어도 닭이 나는데 약간 좀 지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파래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1: 네네.
0: 평소 때는 그냥 이것만 넣어도 돼요.
1: 네네.
0: 그래서 일단은 하나만 붙여보고
1: 네네.
0: 이거 붙이는 거 봐가면서 제가 밀가루를 첨부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근데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0: 예, 그러니까.
1: 느낌 잘 붙여.
0: 예.

0: 것 같아요. 네.
1: 저도
2: 기름 좀 줄여보세요.
3: 가서 해먹어야 될 것 같아요.
2: 예, 예, 그래. 이게 염분이 들어가면 쓴맛도 좀 없어지고 훨씬 낫더라고.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예. 하나만 우선 붙여보고.
3: 두께는 약간 그렇게 하고 크기도 예. 그만하면.
2: 익은 다음에 뒤집어야 돼. 왜냐면 네. 밀가루가 안 들어갈 때는 네. 얘를 막 미리 뒤집어버리면 응고되기 전에 뒤집어버리면 쫄깃한 맛이 없어져요. 예. 될 것 같은데?
3: 어, 예. 네, 네. 아니, 선생님 괜찮을 것 같아요.
2: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질긴 한데.
3: 아니, 좋을 것 같아요.
2: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냥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먹으려고 한 거니까 네. 그냥 부치자고 그러면.
0: 네, 네.
2: 예, 그러자.
4: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살짝 덜 익어도 되게.
0: 아.
2: 예.
0: 이게 연근을 듬성듬성 네. 썰어서 하니까 이렇게 딱 색깔이 잡히네요.
2: 예.
3: 아, 진짜.
2: 겨울에는 파래가 전을 부칠 때 뭐든지 뭐 무채를 넣어도 되고 막 이걸로 갈아 넣어도 되고 예 고구마 넣어도 감자 넣어도 되고 당근 넣어도 되고 나는 또 개인적으로 숙주를 넣으면 예. 그 숙주에 물이 나와갖고 퍽퍽한 맛이 없어지니까 아. 난 그것도 맛있더라고.
3: 아 맞아요.
2: 너무 많이 가르쳐줬는데
0: 지금 다 귀에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와
2: 진짜 맛있다.
0: 와
1: 진짜 맛있다.
2: 그러니까 이거 밀가루 안 넣어도 이렇게 잘 부쳐지잖아. 네. 그제? 응.
1: 지금 제가 잘 부쳤다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2: 아, 잘 부쳤지 당연히. 네. 자, 아우 한 접시 딱 됐어. 와. 우리가
0: 야 7개
2: 알고 먹었어, 알고 아. 먹었어.
1: 야
0: 애썼습니다.
2: 자.

0: 만두 만들 거예요.
1: 와.
0: 예, 그래서 만두에 지금 호박하고 호박. 풋고추는 지금 볶아서 익힐 거고요. 살짝. 왜냐면 단맛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거 네네. 안 그러면 풋내가 나니까. 네. 나중에 만두할 때 익을 거야. 그리고 얘를 덜 넣으면 풋내가 나요.
1: 아.
0: 그래서 완전하게 익혀서. 충분하게 네네. 익혀줘야 돼요. 불을 완전히 꺼서요.
2: 만두가 무슨 만두예요?
0: 야채 만두인데 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0: 무가 너무 예뻐요.
1: 예, 예. 이 무는 이제 이거. 이거 지금 긁은 거예요. 무를 긁어서 얘를 이제 썰어서 국물 낼 때 만두 삶을 때 집어넣을 거예요.
2: 아, 예. 또 그래서 국물에 넣는다.
1: 아, 그래서 안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스님은 얘를 이렇게
2: 짜서
1: 네. 가로 세로로 얘를 곱게 다져 주세요. 네.
3: 아, 무도
1: 예. 예. 예.
3: 국물을 짜서 다져. 예.
2: 스님 이 무물은 어떻게 할까요?
1: 무물도 저 삶는 데 집어넣으시면 아. 돼요. 만두 삶을 때
3: 아, 저는 무만두라 그래서 네. 와, 그 만두소가 너무 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꼭 짜서 네. 하시는군요.
1: 저희는 이게 물 이거를 저기
3: 꼬박꼬박
1: 예. 가로 세로로 예.
3: 볶아도 될까요?
2: 예. 가로 세로로
1: 누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님은 네. 가로 세로로 해서 여기다 놓으시면 되고요. 네. 대추는 네. 이제 꼭지까지 다 집어넣을 거예요.

0: 계속 저어주세요.
1: 아, 네.
0: 저 볶을 때 요 가세에 붙은 거 이런 거 잘 놓아줘야지. 안 그러면 타버려요. 자기일 때 관심을 안 가져온다고 타.
1: 네네네.
0: 볶을 때도 싹싹 긁어가면서 해주셔야 돼. 자, 그다음에 스님 시금치전.
2: 네.
0: 또 잘게 다져주시고요.
3: 스님 이건 데친 거죠?
0: 네. 안 데치고 그냥 해도 돼요.
2: 아,
0: 자, 이걸 좀 주시겠어요? 예. 자, 여기다가 이제 요거 놓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짰는데 네. 또 조금 더 짜야 돼요. 예.
3: 간은 한꺼번에 하시나요?
0: 아, 간을요?
3: 예.
0: 아니,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자기가 좋아하는 간이 있어요.
1: 그렇죠. 네.
0: 얘는 달잖아.
1: 네.
0: 얘는 약간 매운맛이 있잖아.
1: 네.
0: 여기는 간장을 넣는 거야.
1: 아, 따로따로.
0: 얘는 간장을 넣고 얘는 소금으로 간을 해야 돼.
1: 아, 그러니까 식재 특성에 맞게 이렇게 간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간장으로 간을 해야 돼.
1: 매운맛이 좀 있으니까.
0: 예, 예. 그래서 무부터 묻혀주세요.
1: 네.
0: 요 간이 좀 세도 돼요.
1: 네.
0: 왜냐면 지금 딴 데 지금 간이 하나도 없잖아.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만두를 하면 무의 그런 좀 맛이 그런 맛이 좀 없어져요. 예, 그다음에 얘는 이제 소금으로. 소금으로.
1: 소금만 살짝.
0: 해야 돼. 예. 당근 집어넣고요.
1: 네.
0: 당근 요새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지? 네. 당근 집어넣고 그다음에 호두하고 이 간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3: 당근은 따로 이 간을 안 하고
0: 여기 간에다가 그냥 섞어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섞어줘야 돼요.
2: 네.
0: 다 섞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시금치. 시금치 넣고 그다음에 호박 볶은 거.
1: 고추하고.
0: 고추하고 이렇게. 여기도 기름이 있잖아.
1: 네.
0: 아, 네. 기름이 있기 때문에.
1: 땅속에
0: 있는 당근하고
3: 무하고
0: 무도 들어갔고 땅 위에 있는 거 배추 들어갔고
1: 배추.
0: 시금치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3: 열매.
0: 열매 들어갔고
3: 호두.
0: 여기다가
3: 표고버섯.
0: 우리 아까 연근 그 있잖아.
3: 네.
0: 연근 갈아 넣어도 더 맛있어요.
1: 아.
0: 예. 아, 나 만두 먹고 싶었는데 오늘 핑계김에 잘 됐다.
1: 와, 선재 스님이랑 강판 같은 강판에서 이렇게 연근을 갈 줄이야.
0: 자, 만두.
2: 네.
0: 이거는 고기 만두는 옆에가 터져도 되는데 얘는 터지면 안 돼요.
1: 맞아요. 네.
0: 왜냐면 다 터져버려요.
3: 속을 옛날부터 네. 많이 넣으라고 그랬는데
0: 그래도 많이 넣으면 터지니까
3: 네.
0: 이렇게 꼭 이렇게 새는 데가 없이 꼭꼭 눌러줘야 돼.
1: 네.
0: 네.

0: 반도를 넣겠습니다.
1: 소금하고 아까 그 무요?
0: 아, 이 무는 넣고.
1: 네.
0: 이거 이제 건져내야지 만두를 삶으니까. 네. 자, 소금 넣고. 자, 만두는 언제 익는 거다?
2: 눈 뜨면?
0: 둥둥 띄었다고 익은 게 아니야. 떴잖아.
2: 아, 네네네.
0: 야채 만두는 묻혀마자.
2: 네.
0: 떠.
2: 네네.
0: 떠서 익은 게 아니야. 고기 만두는 가라앉아.
2: 그쵸,
0: 묵어와서.
2: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얘는 안 가라앉아. 그리고 배가 통통해져야 익은 거야. 자, 여기 넣고. 내가 넣었어.
1: 아, 스님 그거 할 때 뚜껑을 닫아요?
0: 처음엔 닫아야지. 끓으면 열어야 돼. 닫아놓으면 터져.
1: 찬물에 헹구는 거죠, 스님?
0: 찬물에 넣어서 그냥 건지면 얘가 터지니까 찬물 넣어서 찬물에 한번 놓다가 건져야지 안 붙지. 배가 아주 통통해지었으니까 할 때 이렇게 찬물에다 넣어서 얼른 건져주면 돼요.
1: 와. 와.
2: 와, 너무 맛있겠다.
1: 좀 먼저 드셔보세요. 저 요거 먹을게요.
2: 어떠세요?
0: 내가 먹던 거라 줄 수가 없잖아.
1: 사람들은 6점이라 하는데.
2: 와, 채즙이 그냥 네. 빵 터지는데요?
1: 채즙이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2: 너무 맛있다.
1: 네. 오, 채소즙이 엄청 나와요.
0: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짜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야 돼.
1: 응?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져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성으로 마련한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래고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활을 하여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마하바.

0: 야, 바람에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요리하고 함께 공양하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맛있게 드세요.
1: 네.
0: 네, 이거 짠지 국물부터 먼저 드세요.
1: 네.
0: 건강한 것부터.
1: 감사합니다.
0: 네.
2: 와, 자연의 냄새가 나요.
1: 너무 맛있는데요?
2: 네. 이게 누가 만들었지? 이거 제가 만든 것 같아요. 못난이. 짜갖고.
1: 스님은 그럼 음식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죠?
0: 어떤 거가 중요하다 딱지 말할 수는 없지만
1: 네네.
0: 자연의 생명을 내가 먹는 거잖아.
1: 그쵸.
0: 첫 번째,
1: 네.
0: 자연의 생명을 배려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안 먹을 선택이 많은데. 땅을 더럽히지 않고, 땅에 피해주지 않고, 물, 바람, 공기, 햇빛들이 건강하게 할수 있는 환경이 있는 데서 자라야 돼. 그래야지만이 계속 그런 음식, 식재료를 만들 수 있어.
1: 선순환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자연의 생명을 배려한 음식을 갖고 내가 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2: 음식은
0: 네.
2: 약이고.
0: 그래서 먹을 사람에 맞춰서 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약인데 어떤 사람한테 독이야.
1: 맞습니다.
0: 체질이 틀려서 그걸 알아야 되니까 경제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의사라 그러셨어요. 난내 생명이잖아. 이 남의 생명을 내한테 들여올 때는 뭔가 한
1: 네.
0: 번에 가정이 필요한 거 이렇게 냉한 두부를 따뜻한 우엉을 넣어서 소화를 시켜주게 만들어준다.
1: 맞아요.
0: 예, 그래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면 통역하잖아. 내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이 사람한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1: 맞아요.
0: 그래서 자연의 생명하고 나의 생명을 통역해서 만들어주는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인 거야. 통역자의 역할.
2: 스님에게서 사찰 음식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면?
1: 사찰 음식이란?
2: 사찰 음식이란?
0: 온 우주의 생명.
1: 온 우주의 생명.
0: 온 우주의 행복.
2: 와, 그 이상의 더
0: 예.
2: 설명하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저 너무 행복한데요, 계속 지금?
2: 아니, 스님의
0: 감사합니다.
2: 사상을 제가 보니까 그한 단어가 이렇게 아우르는 것 같아요.
0: 사찰 음식은 모든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의의를 둬서 공양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절뿐이 아니고 스님들뿐이 아니고 세상 밖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찰 음식을 세계 사람들이 어떤 건강의 트렌드로 채식으로 자리 잡을 수
2: 진짜
0: 있다고
2: 멋진 말이에요.
0: 저는
2: 진짜
1: 너무
2: 멋져요.
0: 할수 있고 또 한국의 발효 음식이 세상 사람들을 아픔에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듣고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냐고 이야기했잖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음식 비평가가 네가 무슨 음식을 먹는지 말해주면 내가 다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삼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냐고. 저는 세상의 음식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저는 그들한테 그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일으켜주게 해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찰 음식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스스로 느껴야 되고 감명을 받아야지 되고 또 여기 촬영하는 모든 스텝이 아, 그래, 우리가 몰랐던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이 바꿔주는 그렇게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환웅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종교용어 차별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김지호 교수는 국어사전이 종교 간 언어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차별이 심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주당 청와대 종사의 수행과 사상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벽산 무주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스님 법문과 수행 자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불교가 청년 세대 대세 트렌드로 자리 잡은 배경엔 K-POP 스타들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 두 번째, 대중문화가 바꾼 불교의 지형도를 취재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BTN 무상사 참선반 64기가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수강생 10명 중 9명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다시 좌보기에 앉았습니다. 사찰 법당과 성당 앞마당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동자승의 쇼필름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언어로 불교를 풀어낸 영화가 문화포교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다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듯 보이지만 대중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공적 언어의 이면엔 특정 종교 중심의 강력한 권력과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국가 공공 언어의 표준인 국어사전과 여론을 주도하는 온라인 뉴스 등에서 불교 용어들이 심각하게 주변화되고 특정 종교의 언어가 표준으로 둔갑해 있는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어제 종교 용어 차별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열고 한국 공공 언어의 종교적 비대칭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2: 일상 속 종교 용어의 차별적 요소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서로의 종교를 더욱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우리가 매일 쓰는 일상어와 공공언어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일까? 국가가 관리하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플랫폼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연구한 동국대 김지호 조 교수는 국어사전이 종교 간 언어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고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불교의 성스러운 공간인 절에 대한 격화를 꼽았습니다. 교회나 성당에 대해서는 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반면 절은 유독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교법을 펴는 집으로 낮춰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3: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를 받으며 교법을 펴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사전학적으로 집은 주로 맛집, 옷집 같은 상업 공간이나 점집, 무당집 등 민속신앙시설을 낮잡아 부를 때 결합하는 접미사로 사찰의 역사성과 종교적 상징성을 세속적 공간으로 격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스님 역시 출가 수행자로만 한정해 세상과의 단절, 탈사회성을 부각한 반면 기독교의 목사는 영적 지도, 예배 인도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직능을 상세하게 기술해 명백한 비대칭을 드러냈습니다. 공공언어의 왜곡은 언론 매체에서도 고스란히 복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경국립대 심태은 조 교수는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지를 통해 지난해 생성된 종교 뉴스를 분석한 결과 보통 명사들의 기독교적 사유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도와 예배, 은혜 등의 단어가 뉴스 담론 속에서 하나님, 목사 등과 압도적인 결속력을 보이며 기독교 패러다임에 독점돼 있다는 겁니다.
4: 기도 올렸어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느 종교에서는 다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기사에는 기도라고 하는 용어가 그리스 쪽으로 다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7,846건이나 되는데 1순위가 교회입니다.
1: 이로 인해 기독교인은 설명 없이 무표적적 표준으로 신도라 불리고 기도를 하는 반면 불교 등 타종교인은 매번 불교신자, 불교식 기도, 법회 등 유표적 표지를 덧붙여야만 하는 차별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정기량 연구원은 불교 어휘가 기독교로 차용되면서 역사적 뿌리인 선조성이 지워지는 과정을 고증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장로입니다. 현대인은 장로를 교회의 최고

직급으로 인식하지만 석보상절과 월인석보 등 고문헌에서 장로는 조선 초기부터 지혜와 배움이 크고 덕이 높은 스님을 뜻하는 불교 용어였습니다. 천당과 지옥 역시 산스크리트어를 한역한 것으로 불교적 계보를 지니고 있지만 동일한 왜곡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는 우리 사회의 언어적 공공성이 특정 종교에 기울어져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0: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청소년 마음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세 번째 교육감 당선을 축하하고 경험과 연륜을 잘 발휘해 주길 당부하며 특히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집중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종단 차원에서 개발한 어린이 청소년 사회 정서 교육 교과서와 지도서를 전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대구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음교육 학기제와 연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머리만 좋은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오작동을 막으려면 청소년기 인성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명상을 통한 마음관리 능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방에는 대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도 함께 배석해 향후 지역 청소년 교육 방향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한국 현대불교를 대표하는 선승 무주당 청화대종사의 수행과 사상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벽산 무주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대종사의 방대한 법문과 수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생전 40여 년간 눕지 않는 장좌 불화와 일일 일식을 실천하고 연불선을 주창했던 무주당 청화대종사. 누구보다 청정한 삶을 살아온 스님의 수행과 사상을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과 벽산 무주회가 어제 청화대종사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벽산 무주회가 보유한 대종사의 친필 원고와 육성 법문, 영상 자료, 포교 교재 등 2만 2천여 건, 약 2.7테라바이트 규모의 디지털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큰 스님의 생애, 사상, 포교 수행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해 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수행과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3: 향후 청학기념관에서 유형의 유물 전시와 수행 전판은 물론 더욱 확장된 큰 스님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어 한국 불교 문화 포털의 청와대종사 사이트와 연계되기를.
1: 자료는 웹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되는 것은 물론 향후 연구와 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도 함께 구축됩니다. 아울러 대종사의 수행처, 행적을 지리정보 기반으로 구축해 한국 불교 문화 포털, 불국토 문화지도에도 탑재할 계획입니다. 벽산 무주회 부의장 무상 스님은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기금 5천만 원을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에게 전달하고 스승 청화대종사의 정신이 현 시대 언어로 온전히 깃들길 발언했습니다.
4: 세계 1등 모범생 스님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정통 불법을 적전으로 이으셨다는 정통 조사란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세생생 영원토록 후손에게 물려주어서.
1: 정묵 스님은 대종사의 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 불교의 소중한 수행 전통을 디지털 자산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하신 거에 대해 저희들은 박사님들 모시고 최대한 잘 해서 모든 분들이 다볼수 있게끔 잘 해드리겠습니다.
6: 국내 학자들과 또 세계적인 기준에서 그런 충족시키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청화쌤에 대한 평가 또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1: 사업은 동국대 K부디즘 사업단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성과물은 내년 초 한국 불교문화 포털 현대 고승 테마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불교가 청년 세대의 대세 트렌드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대중문화를 이끄는 이른바 K-POP 스타들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 스타들이 일상에서 불교를 즐기는 모습이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청년들에게 불교는 고리타분한 종교가 아닌 가장 힙한 문화로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 두 번째 순서, 대중문화가 바꾼 불교의 지형도를 양육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세계적인 그룹 BTS의 리더 RM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김천 직지사에서 보낸 템플스테이 인증샷과 작업실 한편에 놓인 미니 불상이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찰의 템플스테이 예약은 폭주했고, RM이 착용한 불교 관련 의류와 굿즈는 순식간에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불교계에도 아이돌 효과가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추천한 불교 서적 《조역 부처의 말》,

0: 책은 청년층의 폭발적인 구매에 힘입어 단숨에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 역시 음악 속에 불교적 색채를 녹여냈습니다. 제니는 내면의 평정과 마음의 힘을 뜻하는 불교 용어 만트라와 젠을 음악적으로 풀어냈고 르세라핌은 반야심경 공사상을 담은 신곡 분팔라로 글로벌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청년 세대에게 파급력이 큰 대중문화 스타들의 행보는 불교의 엄숙주의를 깨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1: 분팔라는 그 자기의 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분팔라 하면 바로 그 지금 복잡했던 마음들이 탁 놔지고 분팔라로 가는 거죠. 나의 마음 챙김으로 바로 가게 돼요.
2: 요즘 대학생들에게 불교는 엄숙한 교리를 무조건 믿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일상을 환기하는 하나의 친근한 문화적 선택지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실용적인 대중문화의 결합 덕분에 청년들이 불교라는 세계에 거부감 없이 첫 발을 내딛는 진입 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0: 기성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불교의 상징물과 용어들이 SNS상에서 하나의 멋진 밈이자 라이프 스타일로 소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풍 뒤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불교의 깊은 교리와 정신적 가치가 지나치게 가벼운 유행이나 상업적으로만 소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3: 일단은 아름님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좋은 계기는 되었고 단발성으로 끝내기보다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또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 현대적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문턱을 낮추고 힙으로 유입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기준을 불교계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스타들이 열어젖힌 친근한 문을 통해 불교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된 청년들. 이제 청년들에게는 불교를 유행처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참된 가르침을 알아볼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태고종이 제주 종무원 스님과 전법사를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제주 종무원 법당에서 진행된 연수 교육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교육원장 재홍 스님, 제주 종무원 스님과 전법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종무원장 법회 스님은 지역 여건을 배려한 연수 교육에 감사를 전하며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종도 스님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내빈으로 참석한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태고 문화센터 건립과 불교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BTN 무상사 참선반 64기가 3개월간의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수강생 10명 중 9명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다시 좌복 위에 앉았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참선의 기본 자세와 호흡법, 수행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BTN 무상사 참선반. 64기 참선반이 어제 3개월 정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참선이 처음인 초심자부터 오랫동안 수행을 이어온 불자까지 법당을 가득 채운 70여 명의 수강생들. 이 가운데 90% 이상은 지난 기수에 이어 다시 좌복 위에 앉은 재등록자입니다. 참선을 통해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정과 생각을 살피며 마음이 한결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제1기 수강생으로 참선반과 인연을 맺어 현재 64기 부반장을 맡고 있는 이추월 불자에게도 참선은 삶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6: 하루에 한 5분이라도 제 시간 되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집중을 하다 보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이 산란한 마음도 훨씬 좋아지고 조급하고 화나는 마음도 가라앉을 것 같아요.
5: 참선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수행법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수행을 이어온 참가자들은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7: 제가 위가 별로 안 좋았는데 위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하가 올라오는 것도 많이 절제가 되는 것 같고 내 스스로 자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5: BTN 무상사 참선반은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 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0: 스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홍 스님의 지도는 오후 1시 20분 초심자를 위한 기초 참선부터 오후 2시 선수행 강의와 참선 실습으로 이어집니다.
1: 무엇이 나타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원적인 집착. 그래서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이다, 그르다. 네가 이것을 인식한다. 나는 인식하는 주체다. 라는 그 일체의 어떤 이원적인 그런 거 없이 상연하는 측면 그 자체의 마음을 둬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0: 어느덧 64번째 기술을 맞으며 도심 속 정진도량으로 자리 잡은 BTM 무상사 참선반. 참가자들은 오는 9월 29일까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일상 속 스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2: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가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의 91세 생신을 축하하고 건강을 염원하는 장수기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관음사는 지난 6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회주 지현 스님을 비롯해 국내 체류 중인 티베트 스님과 신도 등 4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달라이라마 존자 생신 및 장수기원 법회를 개최하고 온 세상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길 다 함께 염원했습니다. 회주 지현 스님은 은사 보성 대종사님과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형제 같은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을 어머니처럼 섬기는 자비심을 늘 실천할 것이라며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보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음사는 이날 한국 티베트 공동체 후원금 500만 원을 동학사 팔정회 모임은 국내 티베트 스님들의 장학금과 승보 공양금으로 1,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사찰 소개나 법문 중심이던 불교 콘텐츠가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춰 과감하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사찰 법당과 성당 앞마당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동자승의 이야기를 담은 쇼필름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경쾌한 비트 위 성당 앞마당을 무대 삼아 함께 몸을 흔드는 동자승과 수녀. 서로 다른 종교가 리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지는 영화 부다앤서 프리퀄입니다. 그동안 법문이나 사찰 소개, 다큐멘터리가 중심이던 기존 불교 콘텐츠와는 달리 영화는 아이의 순수한 시선에서 바라본 불교를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풀어냅니다. 특히 동자승의 자유로운 상상력은 AI 기술을 활용해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곽용근 감독은 젊은 세대에게 불교를 직접 설명하기보다 더 즐겁고 자유롭게 느낄 수 있도록 과감한 시도를 담았습니다.
4: 기존 불교는 다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엄숙하고 나랑 거리가 멀고 그리고 조용할 때만 가야 되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어서 아이의 시선으로 본 시각에서 춤과 음악으로 얼마든지 불교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3: 사찰과 성당, 동자승과 수녀 어른들이 만든 종교적 고정관념을 지운 자리에서 두 존재가 마주합니다. 동자승 현지는 천주교 성당을 어렵고 무거운 공간으로 보지 않고 본능에 이끌려 자신이 좋아하는 춤과 음악을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순수한 몸짓은 종교와 사람을 나누지 않는 시선으로 공존의 의미를 전합니다. 종교의 울타리를 허무는 아이의 몸짓은 어른들이 쳐놓은 고정관념의 경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작품을 위해 삭발하고 천수경 등 불교를 공부해온 서도준 배우에게도 법당한 퍼포먼스는 가장 특별한 수행이자 도전이었습니다.
5: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법당에서 춤을 제가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상상만 했던 건데 제가 춤을 춰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3: 정식 공개에 앞서 먼저 공개된 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중국 SNS에서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기록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5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막 없이도 전 세계 누구나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불교를 풀어낸 영화는 문화 포교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종교의 본질을 되새기며 K-콘텐츠로서 불교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트렌디하게 짚어냅니다.
4: 어떤 종교든 간에 그 모든 종교의 그 밑바탕에는 그냥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불교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음악과 춤이라는 소재로 얼마든지 전 세계인과 하나가 될 수 있다.
3: 영화 부다앤서 프리퀄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깨달음과 자비의 메시지를 담아 확장한 장편 영화로 전 세계 관객을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부산 행복선원이 지역복지센터 건립을 서원하며 정진해온 금강경 천일기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회향법석과 보살계 특별수계법회를 함께 봉행했습니다. 부산 행복선원은 지난 5일 경내 법당에서 영천 은혜사 조실 법타 대종사를 증명으로 주지 윤광 스님과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을 비롯한 신도 등 4부 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2023년 10월 입제 이후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며 수행을 이어온 천일간의 기도 원력을 회향했습니다. 주지 윤광 스님은 천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신심과 원력으로 동참해준 신도들의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천일기도 회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정진의 시작인 만큼 복지센터 건립 서원을 성취하고 지역사회에 자비를 전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복선언은 천일기도 회향을 맞아 지역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서원에도 끊임없는 정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만호밥상이 조규일 진주시장과 함께 두 번째 건강급식 봉사를 펼쳤습니다. 진주 약사정사와 사단법인 원명은 지난 5일 주지 진여 스님과 신도회, 자원봉사자가 함께 정성껏 마련한 점심 공양을 지역 상봉동 어르신 200여 명에게 제공했습니다. 봉사를 같이한 조규일 시장은 어르신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올리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만호밥상은 평생 중생의 어려움을 살폈던 도원당 만호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진주 약사정사가 건립한 어르신 무료 급식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무상사 참선반 소식처럼 하루 5분이라도 가만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참선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7월 8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0: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지난날의 그림자만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지니라.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야만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반갑습니다. 오늘 열애 출연품입니다. 이 열애 출연품을 다 하나로 묶어서 잠시 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허공과 같아서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태양과 같아서 중생의 온갖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통도사 화엄살림 청법 대중들은 내 몸이라는 작은 먼지 속에 온 우주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내 안에 열애께서 출연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내 안의 열애께서 출연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내 안의 열애께서 출연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망상의 구름을 걷어내어 본래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내가 곧 부처요, 내 이웃이 곧 부처임을 깨달아, 이 땅을 연화장 세계로 일구는 보현 행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오늘 열애 출연품을 발언으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발언을 할 때 온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이런 발언 많이 했죠?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때 발언문을 한다 하면 이 구절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 열애 출연품의 핵심은

0: 온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는 그 열에께서 출현하시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화엄경 전체에서 어느 품이 중요하지 않은 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의 출현품은 그동안의 모든 과정과 여정을 거쳐서 비로소 부처님께서 출현하심을 확인하는 품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안 오셨어도 오늘 딱 오시면 여러분이 오시는 그 순간 무엇이 돼요? 열애가 되어서 출연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 열애 출연품은 어쩌면 화엄경 전체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딱 정점을 찍은, 그리고 열애가 출현하시고 나서 그 다음은 출현하신 열애가 세상을 제도하기 위해서 놔두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애 출현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또 무엇인가 하면, 수행하고 수행을 해서 가꾸고 닦아서 된 열애가 아니고 처음부터 열애였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열애였지만 열애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박수를 안 친 거지 아까. 누가 왔다고? 아니 옆에서 누가 왔다고? 열애가 오셨다고. 누가? 들어보지 못한 소리. 그래서 이 열애 출현품의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인용을 하면,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참 기가 막힌 일이구나.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건만 어리석음과 집착 때문에 혹은 망상과 집착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고 또한 이를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서술을 하셨어요. 전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는데 망상과 집착 때문에 다만 이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전부 열애라고 하는데 근본부터 열애인데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스스로 열애임을 보지 못할 뿐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하면 요것만 딱 끊으면 도대체 뭐야? 수행을 해서 완성이 부처가 아니고 본래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여정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처를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이미 부처인데 왜 모를까? 그것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망상 그리고 집착 때문에 본인이 열애인 것을 알지 못하니 이걸 설명하는 과정이 전부 수행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죠? 그죠? 네, 봐요? 네, 달은 봤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자, 해를 봤죠? 해가 구름이 낀 날 보이던가요? 왜 안 보이죠? 구름에 가려있다고 해서 해가 없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구름이 끼어서 해를 보지 못할 뿐 해가 본래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불교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법칙이 하나 있다면 연기법입니다. 자,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어쩌면 인과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연기적 과정을 설명하는 법인데 이것은 뭐냐면 중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보면 어떤 원인이 인이라고 하는 원인이 연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나서 조건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가 일어난다. 이걸 쭉 연결하면 인, 연, 연, 기. 인이 연을 만나서 연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난 결과는 끝이 아니라 다시 인이 되고 또 연을 만나서 또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하나의 윤회라고 얘기를 했죠. 이 과정에서 내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업을 쌓으면 무엇이 되나요? 부처가 된다. 이게 연기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연기적 사유이고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에 와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혹은 이런저런 공덕도 많이 짓고 그러다 보면 선한 보살이 되고 거기서 더 공덕을 짓고 지혜를 얻게 되면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 연기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래에서 위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올라간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우리들 많은 신행에 혹은 수행에 하나의 바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착한 공덕을 많이 지으면 그래서 마침내 지혜를 증득하게 되면 부처가 된다. 맞는 말이죠?
1: 네.
0: 이거는 다 아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씨앗이라고 하는 어떤 원인이 이 원인을 도와주는 조건인 수분이나 햇볕이나 양분이나 이런 뭐 바람이나 이런 조건을 만나게 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 수행의 여정에 반드시 그리고 꼭 필요한 가르침이 연기적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쉽다면 왜 우리가 열애가 되질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여정이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나름 기도한다고 해봤죠? 잘 돼요? 수행한다고 해봤죠? 마음 공부한다고 이제 해봤을 텐데 잘 되던가요? 왜 안 되던가요? 앞에 얘기했죠? 망상과 집착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하던 걸 하려고 앉아보니까 이건 안 나던 생각까지 난다. 평상시에 생각도 안 나던 것이 이제 참선 한번 해보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보면 그 언제적 얘기까지 다 생각이.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복잡한 지혜가 있고 단순한 지혜가 있다. 무엇이 복잡한 지혜인가? 지혜에도 복잡한 지혜가 있고 단순한 지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단순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르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르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복잡한 지혜이지만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믿는 것은 단순한 지혜다. 단순한 것이 최고의 것이다. 자, 요 말만 놓고 보면 여러분 복잡하게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부처가 될 것인가?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해. 지금까지 우리는 수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화엄경 살림을 화엄 살림을 하면서 십신 십주 뭐 이래가지고 쭉 과정을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복잡해요? 단순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열애 출연품에서는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연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기, 성품이 일어난 것이다. 성품. 그러면 성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잘 안 들어본 얘기잖아요. 이 성기라는 말은 우주에 충만되어져 있는 부처님의 성품인 근본이 그냥 일어난 것이지 이 부처님의 성품을 아까 연기적 사유를 통해서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는 본래 있는 것이다. 마치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존재하고 다만 구름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와 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기라는 말은 성품이 일어난다는 말은 열애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어디에? 각자 각자의 마음 속에 무엇이 존재한다? 열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부처다. 오늘 열애 출현은 이미 부처인 열애를 우리가 각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인 해와 달이 인연을 따라서, 인연을 빌려서,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끼느냐 거치느냐는 인연의 것을 빌려서 본성은 드러났다가 드러나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이 본래 부처가 아닌 것이 아니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기는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밑에서 위로 수행의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것이라는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성기는 그냥 부처니까 내려오면 되는 것이다. 위에서 아래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 놔두면 돼. 놔두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열애의 모습으로 놔둔 것이죠? 얼굴 빼고. 네. 지금 여러분의 마음씀이 열애의 모습으로 놔둔 것이죠? 오늘 여기 온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의 마음으로 보니 부처의 세계에 오게 된 것이지 그냥 중생의 마음 같으면 오늘 안 왔다. 왜? 날씨가 왜 이래 추워? 아이고 그냥 오늘 같은 날은 그 설포증가 있는 것보다도 그냥 다 입을 이게 좋아. 근데 본래 부처인 자기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쓰면 되는 것이다. 쓰는데 가끔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망상과 집착이라는 것이 자기의 온전한 열애를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입니까? 양심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본래 부처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대로 부처의 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하면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치료할 때만 한다. 언제나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만 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에게 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겠다 싶을 때 생색내듯이 착한 사람이 돼. 그러다가 그런 이해관계와 별로 상관이 없다 하면 쌩. 그래서 이 성기라는 말은요. 부처의 성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처의 성품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에요. 다만 앞을 가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가장 유명한 조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비드상이라고. 아시겠어요? 다비드. 젊은 청년의 조각을 했어요. 근데 뭐 머리도 이렇게 탁 하고 뭐 몸매도 젊은 청년이니까 뭐 살도 없겠죠. 쫙 뭐 눈, 귀, 코, 입도 다 보이고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눈, 귀, 코도 보이고 뭐 있어 뭐도 보이고 뭐 또 하여튼 다 보이겠죠. 보셨어요 그 조각? 예. 예. 이 멋있는 조각을 한 조각가에게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조각을 했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나는 다비드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 조각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다비드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런 대리석 안에 다비드상이 본래 존재했다. 그럼 내 역할이 뭐예요? 대리석 안에 이 다비드라는 젊은 청년의 그 모습이 그 안에 있는데, 내가 한 일은 단지 그를 가두고 있는 불필요한 돌들을 떼어냈을 뿐이다. 여러분, 뭘 고치는 걸 성형이라고 하죠. 뭐 이 중에도 있겠죠. 그 성형은 보태기도 하고 혹은 떼내기도 하고. 근데 성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돌 안에 그 멋있는 다비드상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상 말고 존재하는 불필요한 조각들을 떼내니까 이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처가 본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처가 본래 존재하는데 이 부처보다 더하게 뭐가 붙여 있어요? 불필요한 어떤 마음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 부처의 오롯한 열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가서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열애를 제외한 나머지를 떼내는 노력, 이게 수행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그러면 이제 거울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울이 아니고 마음. 그 마음 속에 지금 막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망상. 고놈의 망상.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망상. 또 집착.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본래 열애는 존재하고 이제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불필요한 마음의 상태를 다 제거해버리면 그것이 열애인 것이지, 따로 어디에 가가지고 기도한다 수행한다 해서 만들어 오는 열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기라고 하는 말은, 성품이 일어난다는 말은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 안에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불필요한 걸 띄어내는 작업이에요. 얼마나 띄어냈냐고요. 마음에서 망상과 집착을 떼어내는 거, 그게 쉽겠어요? 몸에 붙어있는 살도 못 뜯어내는데. 몸에 붙어있는 살을 떼내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눈에 안 보이는 그게 보통 일이겠냐고. 그런데 이 열애 출연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열애가 존재한다. 성품이 존재한다. 성품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이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옥죄고 있는 망상과 집착을 떼어내야 된다. 자,

0: 연기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용을 이렇게 해서 이런 작용을 다 모아서 만들어서 쓰는 거라고 한다면, 성기는 그냥 써라. 그냥 핸드폰을 탁 던져주면 써라. 여기 다 있어. 근데 뭐만 써요?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문자 받고, 또 뭐 해요? 뭐 하고, 쓰기는 몇 가지 쓰죠?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기능에 우리가 1%나 쓸까? 그럼 이걸 다시 비유로 말하면, 우리는 무한 능력인 열의 성품을 다 안고 있건만, 그 가지고 있는 열의 성품을 과연 몇 프로 쓸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 만들어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핸드폰을 쓰듯이, 부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부처가 있으니 그 나머지만 떼어내 정리해라. 정리하면 그게 곧 부처다. 거기에서 뭔 다른 설명과 뭔 다른 고민이 필요한 일이냐. 그래서 이 열의 출연품의 핵심은 기하고 기하도다. 이미 중생들의 마음속에 열의 지혜가 구족되어져 있건만, 오직 하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서 쓰지 못하는 것이니 부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부처를 써라. 그럴 때 다비드상처럼 그냥 내게 불필요한 것이라면 내려놓을 줄 알면 이것이 곧 열의 완성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잖아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만 가지고 있나? 또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좋아하는 욕심, 집착, 성냄, 뭐 이런 군더더기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니까 그냥 가만 놔두고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살 뺀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살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안 보이는 마음의 살, 군더더기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것인가? 그러면 그건 이미 구현되어져 있는 열애를 확실하게 성취해가는 일이다. 열애 출현품의 위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조금만 정리를 하면, 화엄경의 전반부, 이 열의 출현품이 오기 전까지 이 전반부는 뭐냐면 신, 해, 행,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대한 수행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 열의 출현품은 신, 해, 행 다음에 뭐예요? 증도.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환경 전체에서 이 열의 출현품이 얼마나 위치적으로 볼 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 해, 행, 증에 해당하는, 내가 부처구나. 내 아닌 이유는 없던 게 아니고 군더더기가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되구나. 군더더기가 있어도 열입니까 아닙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군더더기가 있어도 열입니까 열애가 아닙니까? 열애예요. 다만 열애의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본래 부처니까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세요?
1: 네.
0: 이 소리도 안 행복하면 안 되지.

그런데 진짜 행복하냐? 왜? 열애가 아닌 게 아닌데 왜 그러면

증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다음에 나올 내일부터 이제 한 3, 4일 남은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일까요? 아, 내가 부처구나. 아, 내가 부처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소승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아, 내가 부처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중생 속으로, 현실 속으로 이 열애가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서 열애의 역할을 해야 되고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나머지 여정인 것이다. 이게 열애 출연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행합일이라는 말 아시죠?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지라고 하는 것이 열애 출연품이라고 보면 돼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애라는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뭐가 붙어있긴 해도 아직까지 다 뛰지는 못했잖아요. 네. 내가 열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행을 해야지. 행이 앞으로 나올 입법계품 속에서 선제동자가 이제 세상과 주화를 이루는 여정은 그 행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부처가 되어서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다 떼내지도 못하고 나가서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시비만 만드는 중생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있는 그 스스로의 성품인 열애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뒤에 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필요 없는 마음들을 다 제거해내면 오롯해진다. 어디서? 열애를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오전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0: 수야.
1: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2: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2: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2: 예, 세준님 안녕하세요.
3: 네.
2: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은 연속이다. 그래서
1: 토성에 해당하는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 이거 너무 쉽습니다.
1: 어, 그래요?
3: 모르면 알 것 같은데. 네. 3번.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그 수덕사에 사는 서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무문관 수행을 9년 동안 했는데 바로 매화 무문관 선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와보니까 너무 도량도 아름답고, 감회도 새롭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제 건물이 제가 살았던, 9년 살았던, 한방에서 이제 9년을 살았던, 3년에 한 번씩 신발을 신어보고, 9년 동안 지냈습니다. 오늘은 그 화두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해주시길래 장소를 생각해낸 게이 장소가 좋을 것 같아서 아주 들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 이렇게 자연 속에 한번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그래 요즘 선명상 원장스님께서 선명상을 많이 보고 보려고 노력하시고 화두와 선명상과 뭐가 참선과 우리 이제 선원의 참선과 화두 참선과 성명상 또 뭐가 다른가 또 뭐가 같은가 상이점은 뭐고 공통점은 또 뭔가 근데 그 화두를 어떻게 또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그 화두에 대한 개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일본으로 전파된 선수행 방법에 이제 대표되는 수행 방법이죠. 화두 수행 방법이. 아직 그 동남아일 때 그쪽에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온 건 이제 윗바사나 그 방법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을 거쳐서 6조 혜능 스님 이래로 임재 스님 그 당시 이제 그 혜능 스님 이후로 많은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래 이제 임재 스님 이후 황벽 임재 스님 그 이후로 이제 화두라는 용어가 생기고 공안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달마 스님 도래 이후로 그 이전에는 아마 그 경학과 기도 이런 쪽으로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달마 스님 이후에 6조 혜능 스님을 거쳐 이렇게 이제 화두 수행으로 신투불이식으로 발전을 시킨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 해온 조계 중에 화두 수행 방법입니다. 근데 그 화두라는 게그 개념이 뭐냐. 예를 들어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화두에 집중을 해서 번뇌 망상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태어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생각이 쉬지 않고 멋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 이제 밤에

몸은 쉬니까 현실을 조금 벗어나서 잠재 의식 속에 무공두생의 그 유전자처럼 의식 속에도 그 DNA가 있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꿈으로 꿔지는 거죠. 태어나서 계속 의식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멋대로 생각을 하고 멋대로 야생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근데 그 번뇌망상이 바로 그 쉬지 않는 그 의식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걸 그게 이제 심하면 잘못하면 이제 병도 생기고 정신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심신을 괴롭히죠. 근데 화두 수행 방법은 바로 그 화두의 의식을 집중해서 그 번뇌 망상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좀 쉬게 하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이듣기 그 15도가 바로 그거죠. 망아지를 잡아서 길들여서 잘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화두 수행도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 마음을 쉬게 해서 길들여서 편안하게 그래 마음 평안 요즘 얘기하는 설명상에 그 마음 평안이 있죠. 그 목적이 바로 마음 평안입니다. 우선은 이제 마음 평안이고 그 다음에 차차로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달라지는 것이 이제 경계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우리는 왜 석가모니가 유성출가에서 수행한 목적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사문유관을 해보니까 그 생로병사 그 일생 천민들의 그 고통 고해 이걸 이제 한 눈에 꿰뚫어 보시고 그래 유성출가 왕좌를 버리시고 유성출가를 해서 그래 고행을 하셨죠. 그래 우리는 그 스님들이 수행하고 제가불자님들이 수행하는 우선 근본 목적은 소위 말하는 마음 평안. 이게 이제 첫째 목적입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면 뭐가 나오는가? 우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러니까 생각이 쉬워지고 생각이 멈춰질 때 이제 그때부터 의식 세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쉬고 쉬고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쉬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번뇌하던 그 마음이 망아지처럼 헛대로 자기도 모르게 망상에 빠져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그러한 그 마음이 쉬어지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 생각을 안 해도 지혜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직관력이 생기는 거죠. 전혀 생각을 않고 판단을 해도 모든 것이 들어맞고 소위 말하는 이제 만사형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일체유심조라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두를 수행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선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번뇌 망상이 줄어들었을 때그 평온함, 안락함, 또 모든 마음이 쉬어지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긍정적으로 보여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하나하나의 사물이 바라보는 자연이 있는 그대로 모두가 고귀하게 보이고 풀 한 포기라도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값어치가 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미물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개개별로 모든 게 그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 또 증오심, 그런 게 지속되면 이제 괴로워지죠. 그런 게 사라지면 아주 기쁨에 차서 환희심, 항시 평온하고 즐거웠고 그러한 마음 속에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두, 우리는 이제 화두 수행을 하는데 화두라는 건 이제 중국에 1700 공안이 있다고 하죠. 이제 공안이라는 얘기는 화두 이전에 공안이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안이라는 건 조금 긴 한 문장이나 조금 긴 그걸 이제 공안이라고 하고, 무자 화두라든가 그냥 간단하게 이먹구나 이런 그냥 간단한 걸 되게 이제 화두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안보다는 그래 공안과 화두를 뭐 같이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화두는 그럼 도대체 뭐냐, 어떻게 받는 거냐, 그걸 이제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수행하는 스님들이 와서 질문을 드릴 때 그 답으로 한마디를 하거나, 질문하기 전에 먼저 선지식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는데 납자가 대답을 못하면 그게 이제 그 납자한테는 화두가 되는 겁니다. 또 질문을 했는데, 납자가 질문을 했는데 선지식이 답을 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납자가 답을 못하면 그게 또 그 납자한테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곰곰이 공부하고 참고하다가 깨우치면 그것이 이제 화두로 남고 기록이 됩니다. 그건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처음에는 화두가 생겼습니다. 대개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은 이제 은사스님한테 받거나 또 선방의 조실스님, 선지식들한테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단체로도 받고 그러는데, 한마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옛날에 이제 뭐 1700공안이 많은 화두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엔 그 화두가 그냥 이목구가 세계를 대표하는 화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이건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으면 그건 깨우친 분이 되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화두는 이목고 화두를 예를 들자면, 이목고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제 해석을 하자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게 이제 경상도 말로 나는 무엇인가를 이제 나를 이놈 1인칭 대명사로 해서 먹고, 무엇인가를 먹고로 표현한 거죠. 그래. 그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 평안이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어지면, 가라앉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가라앉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스스로 더 참고하고 싶고, 너무 마음이 환희스럽고, 환희심에 차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하니까 계속 이제 깊은 수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마음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 그 선지식들이 그럽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그 끊임없는 망상의 이어짐, 화두를 이제 그걸 화두에 그 망상, 망아지를 고삐를 채워서 고삐를 묶어놓는 게 화두입니다. 이게 화두는 그 망상을 묶어놓는, 고삐를 묶어놓는 쇠말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쇠말뚝은 어느 나무가 됐든 고삐만 안 풀어지고 안 뽑히게
단단한 나무면 돼. 그게 스말뚝이 됐든, 돌말뚝이 됐든, 고목나무가 됐든, 고삐만 묶어 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고삐를 묶어 놓을 수 있는 게 바로 화두란 개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화두 수행하실 때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근데 화두는 그렇게 신비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먹고 한마디 들었을 때 너는 누구냐? 바로 이 소리죠.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왜 태어났고 왜 죽어야 되고 왜 힘든 이 고해의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난 뭐냐 하는 그 의심, 단순한 그 의심으로 참고하고 수행을, 마음을 고 이목고 하나에 묶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명상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명상을 또 마인드 트레이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길들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화두라는 게 크게 신비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화두에 대해서 화두에 깊은 진리가 있고, 대운 수행하는 스님들이,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갈피를 못 잡고 수행할 때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화두는 어떤 화두가 됐든 그 화두에 마음을 묶어두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못하게 묶어두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두 수행 방법이죠. 그 조동종이나 또 우양종이나 이런 그 5종 7파가 있죠. 근데 조금씩 다 화두로 수행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나 이제 후학을 지도할 때 조금 다른 개성으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파로 나중에 후대에 분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임재종이죠. 임재스님 선맥을 이어서 지금 조계종이 화두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행 방법, 예를 들어 남방의 수행 방법, 위파사나. 위파사나는 이제 처음부터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의식하고 관찰하는 거죠. 나의 언행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집중을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아주 전혀 다른 수행법, 시작이 다르면 그럼 전혀 다른 수행법이 아니지 않느냐. 목적이 깨달음이면 어느 문으로 어디서 출발하든 한 군데에서 만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고 수행하고 하면, 예를 들어 의단 동로라든가 몽중일요, 타성일편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면 화두 수행을 해도 그 화두가 없어집니다. 화두는 없어지고 의단 동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든 화두가 하루 종일 저녁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저녁까지 가는 게 아니라 24시간 몇 날 며칠 지속됩니다. 몇 달까지 지속됩니다. 몇 년까지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두란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주자 아우목동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의식 상태는 깨어 있고 또 성성하고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그러한 이제 경계가 있죠. 그러한 단계가 이제 그 삼매에 들 수 있는 풀 수 없는 단어를 화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학문이나 지식으로 해설하거나
이해로서 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풀 수 없는. 예를 들어 건식월 같은 거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아, 건식월 뒷간에 마른 똥막대기라. 운문종인가 그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앞뒤가 딱 막히죠. 어떻게 부처가 마른 똥막대기입니까? 이렇게 앞뒤 생각을 차단하는 화두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이제 의심 하나로 집중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걸 이리저리 이론적으로 답을 얻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답을 구하셔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두를 그냥 신토불이 음식이 우리한테 맞듯이 우리는 화두를 수행방법, 화두 수행방법을 우리에 맞는 발전되어 온 수행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수행방법도 마찬가지. 그래 이제 화두와 선과 명상, 그게 뭐가 다르냐. 다, 그 인도 쪽에서는 이제 그 정신, 마음 수행을 그냥 명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참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남방에서도 이제 명상 수행이다 하는 표현을 많이 번역을 하면 쓰는데, 그건 언어의 차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불제자로서, 똑같은 마음 수행자로서, 용어가 어떻게 되든, 목적은 본래 망상을 가라앉히고 지우고 밝게 마음을 바꾸는 마음 평안, 목적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발전되면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그 한 생각이 끝나고 평생을 이어온 그 한 생각이 끝나고 다음 생각이 이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평생을 이어갑니다. 근데 수행을 통하면 그 한 생각이 끝나고 그 선지식들이 그런 식으로 지도를,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한 생각이 끝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그게 이제 지도 방법이었어요. 그 자리를 이제 스스로 마음속에서 화두에 집중하면서 자기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그걸 이제 알아차려야 돼. 근데 모든 수행의 공통점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진짜 그렇게 마음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 고요히 멈추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는데,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신비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이제 경험해본 분들만이 이제 알겠죠. 한 생각이 끝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그 자리에 생각이 머물라. 그러면 생각이 없는 자리죠. 무념의 자리죠. 아침에 든 화두가 저녁까지 간다느니, 사륙시에 항시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초발심자경문 보면 이제 사륙시에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또 몽중이려니, 의단동로니, 뭐 몽중이 꿈에서도 화두가 똑같이 들려야 된다. 전 그러한 선지식들의 말씀이 그냥 열심히,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라는 간곡한 뜻이고 가르침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가능하리라고 제가 수행을 처음에 초발심을 배우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건 그냥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전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구나.

모든 그 선지식들 말씀이 전 진짜 한마디도 틀린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스님들이나 전문 수행자들 모든 것을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수행하는 분들 그래 전용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좀 쉽게 일반 불자나 이제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세계 일화라는 만공 스님 해방된 소식을 듣고 무궁화꽃을 주워서 세계 일화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4자를 쓰셨어요. 수독사에 가면 큰 현판에 금나필이라고 해서 해방된 소식을 듣고 바로 무궁화꽃을 떨어진 무궁화꽃을 주워서 그걸 붓으로 세계 일화를 쓰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로 생활권, 하나의 생활권이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 소식이 일일 생활권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도 이 마음평안 선명사 종단에서 보급하고 있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이해하고 서로가 좀 쉽게 보급을 하고 널리 펴야 되겠습니다. 제가 수행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느낀 건 이 의식세계에서 보는 건 이 우주의 법입니다. 이 부처님 법을 잘 받들고 따르고 수행을 해서 정말 이 우리가 모두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고뇌에서 벗어나 좀 더 밝은 마음, 행복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부처님 법의 그 핵심인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앉아서 마음을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자꾸 해보면 자기 전에 10분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을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자면 숙면을 취하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 10분이라도 어여 맑은 공기 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앉아있으면 한 10분이라도 집중하면 눈을 뜰 때 눈이 밝아져요. 하루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 아침 저녁이라도 내 스스로 나를 가꾼다 생각하시고 마음은 가라앉히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상에서 우리는 이제 표현을 그냥 마음을 뭐 쉬어라 뭐 이러는데 이 우리 수행은 헬스클럽 가서 여러분들 운동하시죠? 아주 비싼 돈 내고 운동합니다. 운동을 하면 결과가 나오죠. 근육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건강해집니다. 또 질병도 물러갑니다. 그런 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신건강도 이러한 그 명상 수행, 참선 수행 이런 걸 통해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헬스클럽 가서 운동 아무리 해도 마음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몸은 힘이 세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도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 따른 그 선명상 수행 이러한 수행 간단한 수행 방법 입문에 참여하셔서 동참하신다면 진짜 건강이 뭔지 마음 평안이 뭔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오늘 뭐 이 영상을 봐주시고 시청해주신
얻은 불자님이 아니래도 얻은 그 마음의 안정, 스스로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그 선명상 프로그램에 동참하시고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찾는 내 자신 그 평안의 입문에 동참하셔서 진정한 나의 그 행복이 뭐고 나의 평안이 뭐고 이 세상에 이 우주에 궁극적으로 나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느껴보시고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를 한번 찾아봅시다. 항상 세상이 아름답고 즐거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고 매일이 하루가 일상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게 진정한 나를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한번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붙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분짜리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줘.

풍족하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다가 예전에 리틀 부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

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불은이유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하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 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그가 아소공양 재물공덕백군불겁이 천만억군 내지 산수비여소 불릉급수보리 약선남다선유오말사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이다. 그 악행을 먼 옛날에 저질렀건 또는 남모르게 저질렀건 간에 그 무엇이든 방심이라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갚음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을 했다면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이 옛날에 한 것이든 남몰래 한 것이든 간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니 안심하여도 좋다. 그래서 사람은 나쁜 짓을 저지르면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이는 복을 짓고 은혜를 잊고 배은하는 이는 스스로 복을 떠나며 결국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된다. 은혜를 아는 마음은 모든 선법의 근원이요 행복이 머무는 첫 자리이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불교의 깊은 메시지를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서 굿즈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노슬기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이제 불교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노슬기이고요. 동시에 이제 커스텀 굿즈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와주셔서 고마워요.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0: 그러니까 굿즈를 제작하고 계시는 어디 대표님이시잖아요.
1: 네. 예,
0: 근데 지금 우리 토크쇼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굿즈 하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굿즈가 뭔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1: 굿즈라고 하면 보통 요즘은 이제 이런 키링들 같이 많이 작은 제품들도 보시긴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아이돌 굿즈 아니면 이제 가방에 많이 달고 다니는 인형 키링 같은 것들을 많이 굿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0: 무슨 인형 같은 액세서리 뭐 네. 이런 걸 굿즈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1: 네네.
0: 예, 그런 불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굿즈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불교를

0: 소개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네.
0: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우스개로 하는 얘기인데 성함이 노슬기잖아요.
1: 네네.
0: 예. 다슬기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슬기라고 놀림받은 적 있나요?
1: 사실 초등학교 때 별명이었습니다.
0: 예. 그 우쩍한 얘기였고요.
1: 네.
0: 지금부터 우리 노슬기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슬기 대표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좋은 말씀 우리가 듣도록 할게요. 자, 노슬기 대표님이 직접 선택한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뭘까요? 완성하는 소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우선 완성하는 소는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로 제시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제 손을 통해서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굿즈 제작을 하면서 이제 작은 키링 하나나 이제 포장이나 라벨 하나에도 이제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나 이제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이 함께 녹아든다는 걸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저를 키워드를 이제 완성하는 손을 먼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굿즈를 완성하는 손인가요?
1: 네,
0: 야,
1: 맞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노슬기 대표님이 제작하고 있는 굿즈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려요.
1: 네, 저희 브랜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교를 이제 현대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저희 일상에 있는 제품들에 이제 불교의 언어를 넣어서 쉽고 좀더 친근하게 젊은 세대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브랜드가 이제 일상에 있는 이런 친근한 이제 이런 키링이나 저희가 입고 있는 이런 티셔츠 혹은 스카프 이런 식으로 조금 재해석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그런 패션 언어로 다시 해석을 해서 보여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브랜드 이름이 뭔가요?
1: 저희 브랜드 이름은 이제 널바나에서 이제 더 부르기 쉽게 만든 이름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락을 좀 좋아했거든요.
0: 락 가수
1: 네.
0: 너바나. 예.
1: 너바나를 좋아해서 그때 처음 접한 게 열반이 영어로 널바나구나를 알았는데 네, 미국 락밴드가 그런 불교 개념을 영어로 쓴게좀 신선했어가지고, 네, 저희 브랜드 이름을 착안할 때, 네, 널바나가 생각나서 짓게 되었습니다.
0: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영원한 행복, 깨달음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열반의 산스크리트어가 니르바나고요. 그 니르바나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너바나래요. 근데 이제 너바나라는 그 락가수, 락그 그룹을 좋아하신 거였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그 너바나에서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 니르바만 따와가지고 브랜드 이름으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지금도 락을 좋아하세요?
1: 매우 좋아합니다.
0: 좋아요. 락 스피릿?
1: 네.
0: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불교 굿즈를 만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나요?
1: 우선은 굿즈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이제 몸에 가까이 지니는 키링으로 만드는 일을 해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를 보면서 요즘 이제 BTS나 블랙핑크 말고도 임영웅 같은 트로트 가수도 이제 어머님 팬들이 임영웅을 보면 이렇게 소녀같이 되게 활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티스트의 그런 이름이나 상징이 아니더라도 이제 불교의 개념과 상징을 굿즈로 만들었을 때 그런 불교의 철학을 이제 내몸 가까이 지니면서 그런 좋은 글귀들을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굿즈 제작 경력을 바탕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면 불교 굿즈를 만들기 전에 이미 좀 아이돌 어떤 굿즈 뭐 이런 걸 이미 만들고 계셨던 거네요.
1: 네,
0: 그러다 이제
1: 맞습니다.
0: 불교 굿즈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게 되신 거고요.
1: 네.
0: 예. 원래 불교하고 인연이 있었나요?
1: 사실은 불교를 이렇게 깊게 처음부터 공부한 건 아니고요.
0: 그러면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나요?
1: 아니요, 집안도
0: 그것도 아니었는데.
1: 불교입니다.
0: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1: 원래는 이 사업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기간이 많이 길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이제 명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0: 명상을 해서.
1: 네, 그 명상에서

0: 해주시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뭐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이제 틱나탄 스님이나 페마초드른 선생님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담긴 불교의 언어가 굉장히 힘든 시기에 그게 너무 와닿아서 이거는 철학 같기도 하고 무슨 도덕책 같기도 한데, 사람을 마음을 정말 진정시켜주고 나를 좀더 객관화시켜주는 그런 학문인 것 같아서, 이런 메시지를 좀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 와,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불교를 믿는 집도 아니었고, 본인도 처음부터 불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불교를 만나고 명상을 하고 마음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불교 굿즈를 전문적으로 만들게 된 거군요. 신기하다. 예. 그러면 이 불교 굿즈가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교 굿즈를 제작하면서 또 나름대로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0: 사실 굿즈가 저희가 이렇게 크기가 많이 작기도 하고 많이 가벼운 이런 내용들이 가벼운 소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내 일상에 가까이 지닐 수가 있고, 가방에도 가볍게 달수 있으면서,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나 응원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1: 간직하면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0: 가장 사랑받고 있는 제품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혹시 스님은 혹시 이 키링을 보시면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1: 좀 자세히 봐도 될까요? 어디 보자. 딱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는데. 뭘
0: 너무
1: 의미할까? 이거 근데
0: 어렵죠.
1: 되게 예쁘다. 연꽃이네요?
0: 연꽃참도 달려 있습니다.
1: 연꽃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1: 예. 불교에서는 연꽃이 진흙 속에 피어나 맑고 깨끗한 가르침을 뜻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왕성하는 선, 우리 노슬기 대표님이 이 굿즈를 만들 때 표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한자로 열반이라고 적혀 있는데,
0: 맞습니다.
1: 직접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열반이라고 쓰여 있는 저희 키링인데요. 이 색상은 사실 저희 이제 티벳 승려들의 가사
1: 스님들
0: 색에서,
1: 가사
0: 여기서
1: 색깔.
0: 오렌지빛이 너무 강렬하고 이뻐서 저희가 키링의 색깔로 이렇게 정하게
1: 이거하고
0: 되었는데요.
1: 색깔이 비슷하구나.
0: 더 비비드한 컬러인데, 저희가 이제 저희 브랜드에서 열반 도시라는 슬로건을 밀고 있거든요.
1: 열반 도시?
0: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열반인데, 수행처인데,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수행처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수행자의 길을 걷는 이런 승려처럼, 이렇게 가사색을 담은 키링에 열반을 담은 그런 키링입니다.
1: 그렇구나. 깊은 뜻이 있네요. 예. 다리 위에 덮고 있는 스카프가 있는데, 네, 굉장히 예뻐 보여요. 한번 그것 좀 소개해
0: 물어보셔도 될까요?
1: 주세요.
0: 이게 저희가 요번에 새로 제작한,
1: 그거 부처님 얼굴이잖아요. 이야, 활짝 펴주세요. 이야, 신기하다.
0: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품들이 락 페스티벌 때 나가면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주고 있는데, 그때 야외에서 이제 공연을 보다 보면 얼굴이 많이 타온다고 해서 스카프를 만들어 달라는 제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사이즈로 이제 부처님의 이런 얼굴을 넣어서 좀 메탈릭한 느낌으로 이제 락페에 어울릴 수 있게 이제 스카프랑 이렇게 큰 사이즈 반다나를 만들어 보았는데, 얘도 인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 여기 있는 저희 수평계 중독 키링이 좀 인기가 많아요.
1: 중독 키링.
0: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수평계가 있는 키링인데,
1: 예, 왔다 갔다 하네요.
0: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는 불교에서 중도라는 개념이 가장 어렵고 아직도 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데,
1: 가장 핵심이거든요.
0: 그래서 저는 근데 수평계를 보면 제가 좀 뭉뚱그려 알고 있는 개념을 얘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오.

0: 그래서
1: 그걸로 중도를 지켜라.
0: 네, 예. 너무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닫지도 말고 그렇다고 기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인 것 같아서 이제 불교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혹은 이렇게 스님처럼 잘 아시는 분들도 이 제품을 키링을 보시면 되게 흐뭇하게 웃고 가시거나 이제 일반인들도 되게 좋아하는 재밌게 보시는 그런 키링이거든요.
1: 누구 아이디어예요?
0: 재밌네요.
1: 이야,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네. 특히 그 물거품 같은 기포가 생기잖아요.
0: 네.
1: 우리 금강경에서도 또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도 모든 걸 꿈과 같이 봐라, 환상과 같이 봐라, 모든 걸 물거품과 같이 바라봐라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알고 만드신 건가요?
0: 사실 물거품은 처음 들었는데.
1: 근데 얻어 걸렸네요.
0: 네. 그런 의미까지 다음에 제가 좀 잘 네. 해석해 보겠습니다.
1: 아우, 좋습니다. 좋은 작품 만드느라 애쓰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부처님 얼굴이 그려진 그 스카프를 네. 얼굴 탈까봐 머리 위에다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0: 네네.
1: 저희 세대는 부처님 얼굴이 그려진 걸로 얼굴을 덮는다는 게 상상도 안 되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젊은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부처님 얼굴이 그려진 그런 스카프를 통해서 그만큼 또 불교와 인연을 맺는 거잖아요.
0: 네.
1: 또 다른 의미로는 또 다른 포교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좋은 작품 만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0: 감사합니다.
1: 자, 그래서 이게 다 첫 번째 키워드,
0: 네.
1: 완성하는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굿즈들이 되겠네요.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나를 지키는 중도. 이건 뭔가 좀 거창해지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뭐 제작사로서 납기나 그런 뭐 품질이나 그런 책임과 관련해서 정말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단순히 이제 중도라는 개념이 뭐 흔들리는 거를 뭐 바로 세우고 뭐 중도를 간다 그런 의미의 불교 용어보다도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나 아니면 사업을 이루어갈 때 혹은 제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이게 정말 많은 저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이렇게 지탱하게 해주는 그런 단어로서 많이 다가와서 두 번째 키워드를 나를 지키는 중도로 하게 되었거든요.
1: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게
0: 네.
1: 명상을 하면서 불교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0: 네.
1: 명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0: 명상을 하게 된 게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줄 알고 운동도 많이 해보고 뭐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다양하게 해보았는데
1: 스트레스?
0: 네.
1: 얼굴 보면 스트레스 받을 얼굴 아니야?
0: 결국은 이렇게 남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보다 저한테 더 집중하고 제 내면을 좀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시간을 갖는 그러한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1: 예.
0: 그래서 그거를 하루를 시작하는 이렇게 의식처럼 하는 것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명상을 하는 건데.
1: 아침마다요?
0: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명상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제가 제 하루를 주도적으로 좀 시작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아서 좀 계속하게 되었고요.
1: 예.
0: 명상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감정이 드는지 저에 대해서 좀 메타인지가 늘어난다고 할까요?
1: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0: 네,
1: 힘이.
0: 자기 객관화가 생기는 것들도 사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페마초드론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1: 페마초드론이라는
0: 네.
1: 그 서양의 그 스님. 비구니 스님이시잖아요. 네네. 제가 그분 책을 봤는데 이혼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명상을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0: 네, 네.
1: 맞죠?
0: 네.
1: 페마초드론 또 팬이셨군요.
0: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저만 혼자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교의 용어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메시지를 풀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공부하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재밌게 위트 있게 좀 공유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명상은 지금도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루틴 중 하나입니다.
1: 그러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스트레스를

0: 풀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다가 이제 명상을 만나게 되고 명상 수행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1: 저는 시작한 지가 5년 되었는데,
0: 오,
1: 그
0: 5년.
1: 효과를 본게 1년도 채안된것 같긴 하거든요.
0: 예.
1: 효과를 하기 전과 후가 많이 나뉘어지고 있긴 해요.
0: 1년도 안 돼서 효과를 보았다.
1: 네.
0: 몇년 하셨다고요?
1: 5년 중에,
0: 5년.
1: 네,
0: 그래서,
1: 1년밖에 안
0: 오.
1: 됐어요.
0: 예, 아재 개그였습니다. 예. 그래서 명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르침에 젖어들게 되었고, 지금은 불교 굿즈를 만드는 제작자, 대표님이 되신 거네요.
1: 네.
0: 불교 굿즈를 만들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1: 불교를 너무 좀 가볍게 만드는 것과 그런 재미와 또 의미를 살리는 것 사이에서 좀 선을 찾는 게 많이 어렵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가볍게 만들면 제가 이렇게 막 공부하고 좋아하는 개념들이 좀 사라질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기에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재미와 의미 사이에서도 그좀 연결이 잘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해 주되 이게 또 너무 의미가 이렇게 좀 무례하거나 그렇게 선을 넘지 않게 좀그 고민을 하는 것이 저희의 조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0: 이 불교 굿즈를 통해서 불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1: 네.
0: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까?
1: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좀 비주얼이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키링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잘 알고 있는 물건이나 그런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교의 의미를 더했을 때 이게 직관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울리는지, 메시지가 맞는지를 보는 게 가장 큰그 1순위의 저희 고민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제품, 물품 외에도 그런 소재나 이런 컬러, 그리고 들어가는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가 가장 고민인데, 어쨌든 보여지는 것에 이런 문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닿게 하는, 마음에 걸리게 하는 문구를 어떻게 만들까,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도 괜찮으니까,
0: 지금도
1: 예, 지금도
0: 괜찮으니까.
1: 충분히 괜찮으니까, 나를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0: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1: 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금 현재, 저도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에 좀 살도록 하고,
0: 지금 이 순간.
1: 네, 너무 과거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계속 자책하고, 스스로 옭아매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많이 좀 벗어나고 지금에 집중하는 게 제일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 싶어요.
0: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괜찮아,
1: 네.
0: 괜찮아,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 그 말씀하셨고,
1: 네.
0: 마지막 세 번째가,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자.
1: 네.
0: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 사실 저도 제일 못하는 부분들인데.
0: 저도 못해요. 이거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닦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걸다 합치면 결국 마음의 평화네요.
1: 네,
0: 마음의
1: 맞습니다.
0: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1: 네.
0: 어떻게 이 굿즈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1: 우선은, 저희가 이 제품을 선보인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0: 1년 정도요?
1: 네. 처음에 이렇게 불교박람회에서 제품들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는, 정말 생각보다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줘서, 이게 좋으면서도 조금 더 제가 이렇게 개념을 잘 설명한 게 맞나, 그런 고민이 좀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친근한 소재와 물건에 이런 불교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는 방식이 아, 틀린 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방식대로 해보면 될

0: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 그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네요.
0: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사랑해주셔가지고 힘을
1: 좋다.
0: 얻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좋네요. 불교 박람회에 청년들이 엄청 많이 왔대요. 그리고 요새 젊은 청년들에게 불교가 굉장히 좀뭐 힙하다고 하나요? 그런 힙한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같은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불교의 매력이 뭘까요? 왜 이렇게 청년들이 요새 불교에 관심이 많을까요?
0: 이력이 너무 많아서 꼽기가 힘든데,
1: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준다면? 뭐한두 가지라도.
0: 우선은 사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이제 뭐 불안이나
1: 불안.
0: 이제 관계 이런 피로나 뭐 번아웃 이런 키워드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1: 피곤하죠.
0: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교는 저희한테 너할수 있어, 너 힘내, 이겨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1: 아, 괜찮다.
0: 네,
1: 내려놔라.
0: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되게 드문 언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접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 말고도 제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사실 불교의 이런 상징이나 이미지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1: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0: 그래서 이렇게 사실 패션의 언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문으로 개념만 써도 저는 그게 함축적인데도 의미가 많이 풍성하게 깊고 섬세하게 담겨져 있고 그런 것들을 뭔가 패션이나 이런 다양한 오브제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1: 불교 자체가 하나의 뭐 패션이 될수 있고
0: 네.
1: 또 하나의 뭐좀 문화가 되어서 청년들에게 또 많은 어떤 위안이 될수 있고. 저희는 절에만 살아서 잘 몰랐는데 불교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예. 맨날 마하바냐 이런 것만 읽다가.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불교의 매력은 뭔가 같아요? 그냥 나는 이래서 좋다, 불교가.
0: 불교가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청년들이 왜 불교를 좋아하고 이렇게 패션으로나 키링으로나 그런 굿즈로 애용하는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전 사실 불교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청년들한테는 되게 부드러운 저항으로 느껴지거든요.
1: 부드러운 저항?
0: 네, 사실
1: 오.
0: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1: 괜찮아요. 예.
0: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제가 사실 락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다
1: 오,
0: 보니까
1: 락을
0: 예,
1: 좋아하신다고.
0: 그런 이렇게 반항아적인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1: 반항 이런 걸 좋아하세요?
0: 네.
1: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예.
0: 네, 좋아하는데.
1: 부드러운 저항.
0: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나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를 남들과 비교하거나 뭐 나를 어떤 상에 가둬서 보더라도 나는 나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대로 존재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부드럽게 표출하는 방식이 불교의 그런 문화나 감각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품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불교는 정말 나의 길을 가고 있고 누가 뭐 어떻게 바라보든 나를 어떻게 정의하든 나는 나대로 그 무아의 나로 존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구출을 좋아해주는 게 그러한 나를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1: 부드러운 저항이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걸잘 들어보니까 알게 모르게 불교의 핵심을 굉장히 잘 짚으신 것 같아요. 부드러운
0: 그런가요?
1: 저항.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이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그 시대 최고의 반항아였어요. 왕자였는데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출가를 하시고 세상의 모든 관습을 다 부셔버리고 나답게 살아라. 진리의 길을 걸어라. 무수의 뿔처럼 나아가라.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가장 부드러운 저항을 하신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알게 모르게 뭐 불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0: 네.
1: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많이 하셨나요?
0: 많이 하긴 했는데,
1: 네.
0: 또 해외 석을 더 잘해주신 것 같아서,
1: 네,
0: 이제
1: 저
0: 꿈보다 해몽이 더
1: 꿈보다 해몽이라고.
0: 좋게 남아왔습니다.
1: 예. 하여튼 부드러운 저항.
0: 네.
1: 아주 그냥 재미난 표현이었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마음을 읽는 땡땡. 초성 퀴즈예요.
0: 네.
1: 제가 거의 틀리거든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하다가 디귿 지읒을 우리 대표님.

0: 어쨌거나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굿즈를 제작하고 제작자로서 대표님으로서 사업을 하고 이제 세상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제가 찍은 게 마음을 잇는 도전?

0: 해주세요.
1: 덕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오덕후들이 하는 그런 팬심을 덕질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저는 덕질을 이제 아이돌에 대한 팬심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사람과 마음을 잇는 매개체가 굿즈도 될수 있고 또 이렇게 불교와 젊은 청년을 이어주는 것들도 저는 이제 덕질이라고 굿즈를 통해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을 잇는 덕질이라고 정의를 해봤고요. 저희 브랜드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앞으로 젊은 청년 혹은 남녀노소 무관하고 한국 불교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고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덕질을 할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저의 키워드를 담아봤습니다.
0: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스님들도 덕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1: 그쵸.
0: 부처님을 향해서 덕질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이제 스님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표님은 젊은 세대와 남녀노소 할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잇는 덕질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 덕질. 야, 생각지도 못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굿즈를 계속 제작하고 싶어요? 뭐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게 있다면 또 소개 좀 해주세요.
1: 저는 사실 앞으로 좀 거창하게 말을 하자면 한국 불교를 조금 널리 알리고 싶은 야망이
0: 이야,
1: 있거든요.
0: 굉장히 거창해지네요.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다. 멋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1: 사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또 서양에서는 이제 그냥 불교를 그냥 동양의 무언가 그냥 오리엔탈리즘으로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불교만의 매력이 정말 무한하고 매력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외국에서도 K불교 그
0: K불교.
1: 저희가 이제 K아이돌이 유행인
0: 예, 뭐
1: 것처럼
0: K-pop.
1: 그래서 K불교를 그렇게 널리 알려보고 싶은 게 제가 입은 티셔츠도 그 양양 낙산사에 있는 해수관음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0: 멋있죠.
1: 동해 파도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저희 티셔츠에도 이런 동해 파도를 담고 해수관음도를 담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찰 그리고 불상 그리고 산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좀알수 있게 그런 패션이나 굿즈로 많이 소개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0: 이야,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다.
1: 하고 싶어요.
0: 이야, 근데 지금 조금씩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굿즈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딱딱할 수 있는 불교를 재밌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한국 불교를 널리 전하고 싶다. 앞으로 우리 굿즈가 하나의 문화로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굿즈 제작자, 대표님으로서 또 생각하는 바가 있으실 텐데.
1: 저는 우선은 불교의 가르침이 제가 전문적으로 뭐 소승대 불교, 뭐 대승불교 이렇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좀더 특수하게 자리 잡은 영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이렇게 민간에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이 융화되어 온 그런 이제 특징들이나 뭐 이제 한국의 지역성을 살려서 그런 굿즈의 깊이를 담아보면 저희가 이제 관광객으로서 외국인이 오더라도 그런 지역 명소를 갔을 때 그런 한국의 절을 더 궁금해한다든지 아니면 저희의 그런 사찰이나 이제 경주에 보면 불교와 관련된 절 그런 유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더 소개해주는 방식을 단순히 그냥 관광 기념품 느낌보다는 좀더 귀엽고 트렌디한 이런 패션 굿즈로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0: 굿즈를 만들려면 많은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영감들을 일으키는데, 뭐, 스스로가 그 영감을 개발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1: 영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그런 박람회나 전시나 그런 미술관을 많이 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얻는 것보다도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만나러 가거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락 페스티벌을 가거나 아니면
0: 락 음악을 들으면서 네. 불교를 또 불교에 대한 영감, 불교 굿즈에 대한
1: 네,

0: 아,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거예요?
1: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경험들을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면서 할 때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언어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불교 용어들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우연히 이렇게 매개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하는 것도 한순간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들을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사용하는 물건들인데 그렇게 알고 있던 개념에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법륜 스님 금강경 강의를 들었었는데
0: 좋죠.
1: 이제 그럴 때 알게 되는 개념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사물에 접목이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고 좀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고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락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락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불교 락 그룹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에 보니까 머리 빡빡 깎은 스님들이 헤비메탈하는 네. 걸 너튜브에서 봤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1: 아니요, 보지 못했는데.
0: 근데 댓글에 야 말세다 말세. 근데 그 일본 스님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를 더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헤비메탈을 선택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1: 헤비메탈로.
0: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은 조금 한국에서는 네. 힘들 것 같지만 우리 대표님이 락 음악 좋아하신다니까
1: 기회가 된다면 그런... 해보고 싶습니다.
0: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문화잖아요. 불교 굿즈 어떻게 넓은 카테고리로 보면 하나의 불교 문화일 수도 있는데 불교 문화, 그 중에서도 불교 굿즈에 앞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한국 불교의 좋은 가르침 널리 전하겠다라는 원력을 가진 우리 노슬기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서 오늘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그러면 우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슬기 대표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네, 저에게 가피란 킵고잉 킵고잉 하고 싶습니다.
0: 멈추지 마. 네. 계속 가는 거야.
1: 네. 이것도 락스피릿 같나요?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 때마다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 굿즈를 보고서 이제 위로가 되었다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아 지금 내가 이걸 계속 가도 된다는 그런 가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0: 예, 킵고잉 네. 가자. 네. 예. 근데 킵고잉 불교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게으르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꾸준히 나아가라. 묵묵히 나아가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나아가라, 가자, 나가라 그 표현을 정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진하라. 그래서 keep going. 우리 노슬기 대표님의 가피는 멈추지 않는 거. 네. 계속 가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 네.
0: 예, 멋있습니다. 역시 락의 정신이 느껴지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노슬기 대표님 만나 뵙고 또 불교 문화, 또 불교 굿즈에 대해서 자세한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오늘 재미있으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벚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벚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벚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온갖 사물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꽃잎에 맺힌 이슬과 같고 쏜살같이 흘러내려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르는 물과도 같으며 푸석푸석한 모래로 덮인 땅이 견고하지 못한 것과도 같다.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집착을 일으키겠는가?

실로 이 세상에 있어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원한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내만이 원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또한 원망은 원망에 의해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잊어버림으로써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신라 시대 불교를 깊이 배우고자 당나라로 향한 의상 스님은 마침내 등주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곳 신도의 집에 머물게 된 의상 스님. 그 집의 딸 선묘는 의상 스님의 고결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깊은 사모의 스님, 정을 품은 선묘는 마침내 의상 스님에게 혼인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상 스님은 오히려 불법의 진리로 그녀를 감화시켜 세속의 사랑을 뛰어넘는 보리심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선묘는 영원히 스님의 제자가 되어 그 큰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노라 그 뜻을 굳게 서원하였습니다. 그 후 의상 스님은 종남산으로 들어가 화엄하게 깊은 이치를 깨우치는 데 매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귀국하는 길, 의상 스님은 선묘의 집에 들러 감사를 표했으나 뱃길이 바빠 곧바로 포구로 향했습니다. 스님을 위해 정성껏 법복을 준비했던 선묘가 달려왔을 때 야속하게도 배는 이미 뭇을 떠난 뒤였습니다. 선묘는 스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상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선묘는 스님의 뱃길을 지키겠다는 서원과 함께 푸른 바다에 몸을 던져 거대한 용으로 변했습니다. 용이 된 선묘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의상 스님의 배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무사히 귀국한 의상 스님이 화엄의 가르침을 펼칠 봉황산에 닿았으나 그곳은 수백 명의 도적대가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이 거대한 바위로 변해 공중에 떠오르자 혼비백산한 도적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용이 바위로 변해서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왔다 해서 지어진 절이 바로 부석사입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나상도 남궁진의 그럼 열전!
2: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3: 예, 세준님 안녕하세요.
4: 네.
3: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은 연속이다. 그래서
5: 토성에 해당하는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 이거 너무 쉽습니다.
5: 어, 그래요?
4: 너무 알 것 같은데. 3번.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아들의 결혼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영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챙기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걸 읽어보고 아 이게 구체적으로 뭔 소린가 이게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예, GPT 챗GPT 보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좀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게 있을까.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빠가 엄마가 마음이 영 좋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답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거나 며느리감이 좀 심하게 말하면 본인이 생각한 조건에 좀 못 미치거나 심지어는 마음이 영 안 좋은 걸 보니까 이혼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자녀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외국인이어서 뭔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종교가 달라가지고 뭔가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또 상대방 뭐 집안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군요. 그걸 읽어보니까 이해가 쏙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제 이럴 때 이런 이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식이 결혼하겠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도 이제 답은 알죠. 머리로는 이제 아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세간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아서 내 생각 가지고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인 줄 아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의 결정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제 나라고 거기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전체 상황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관 멈추고 보기만 하면 사실은 삶은 인연 따라서 저절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통제해 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삶은 저절로 펼쳐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들은 아들에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인연인 그게 잘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왜냐면 인연과 잘 맞느냐 안 맞느냐는 상관이 없거든요. 무언가 둘이 해결해야 할 어떤 인연이 있겠죠. 그게 악연일 수도 있고 선연일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한 번은 만나야 될 인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겠죠. 인연 따라 연기법으로서 인연이 모여서 만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법으로서 보면, 연기법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으면 지관한단 말이에요. 분별 생각을 멈추고 그냥 본단 말이에요.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본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사는 거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거기에 이 연기법이 펼쳐지고 있는 이 법의 세계에 나라는 망상, 가짜 생각이 탁 주인처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나에게 펼쳐지는 삶의 온갖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왜안 될까? 화가 나고 남들과 비교해서 좀더 못한 것 같아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런 온갖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면 삶에 대해서 온통 시시비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삶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비교 분별심은 언제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훨씬 많으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죠. 모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같은 얘기를 제가 아마 매번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괴로움은 자기 분별 망상에서 오거든요. 근데 괴로움의 소멸은 그 자기라는 분별 망상, 그 자기 나라는 걸 만들고 그 나에 집착하고 고집하고 가래할 때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집착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삶은 인연 따라 펼쳐지는데 인연 따라 펼쳐지지 말고 내 뜻대로 펼쳐져. 그렇게 삶에다가 명령을 내리니까 삶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 세상이 통으로 전부 다 연기법으로서 펼쳐지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사사건건 모든 삶의 내용물 하나하나에 다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정견의 눈은 사라지고 내 분별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서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이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잘 사는 부부도 있죠? 또, 너는 걔하고는 절대 안 돼! 이러고, 내가 중매해주는 사람하고 해! 이래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해서, 얘가 괜찮아! 이래서 이 사람한테 집안도 좋고, 다 좋은 사람하고 딱 결혼을 시켰는데, 완전 지옥같이 괴롭게 사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즉, 부모님이 본인들이 잘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수 없거든요. 모르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분별심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다 저렇다고 안다고 여기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란 말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고집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길은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자식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부모님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할 수 있죠. 나는 기차저차에서 좀확 내키진 않는다. 그러나, 그런데 넌 어떠냐? 너 왔다가 이게 좀이 사람 말고 딴 사람 다시 좀 생각해볼 마음이 있긴 있느냐? 없으니까 데려왔겠죠. 없는데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모든 결정은 너의 인생 아니야. 네가 해야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래야 돼 저래야 되라고 대신 결정 내려주면 큰일 나요. 나중에 욕먹어요. 자식한테 원망을 들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너가 해야 돼요. 어차피 네 인생이잖아. 엄마 아빠 인생 아니잖아. 그러면 애들이 좀 매정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아이들이 아 엄마 아빠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그 나중에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지. 그리고 그 책임도 너 스스로 져야지. 근데 본인은 싫은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 실패해보세요. 그 소리를 언제까지 듣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의 인연 따라 자기 인연과 가장 적절한 인연의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인연법 연기법에 우리는 삶을 내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맞다 틀리다 고집하면 괴로운데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보면 되죠. 어차피 분별해서 아는 게 정말 아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밖에 없어요? 보는 것밖에 없어요. 분별을 포기하고 분별은 하되 함이 없이 분별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생각하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떤 거예요? 분별하면 얘는 마음에 안 들어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면 아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그냥 구나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아, 애가 신랑감을, 신부감을 데리고 왔구나.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나쁜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스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만요. 좋은 방편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해도 있는 그대로 봐지지가 않을 때 자기 분별, 내 생각이 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는데 저 어리석은 놈이 왜 자꾸 지 생각이 맞다고 할까? 막 너무 도저히 내 마음을 조복받을 수 없을 때, 즉 이분 말처럼 어떻게 마음을 챙기면 좋을까요? 도저히 내 마음이 챙겨지지가 않을 때, 그럴 때 마치 바이런 케이티가 했던 네 가지 질문처럼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말 옳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듯이 이런 이 세 가지 구나, 겟지, 감사라는 방편을 이야기한 스님이 계셨어요. 즉 있는 그대로를 좋아, 나빠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구나, 그렇구나, 신랑감 데리고 왔구나, 근데 내 마음엔 안 드는구나, 내 마음은 불편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그런데 그 구나, 진짜 구나는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볼 때 내 마음이 불편한 것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구나, 그러니까 내 분별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겟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나의 잘못된 판단 분별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일깨워주는.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 옳다라고 굳게 믿잖아요. 근데 겟지라는 말은 통해서 아,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마음에 안 드는구나, 제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그런데 어쩌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아들 마음에 드는,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 마음에 드는 저 사람이 쟤하고 더 맞을 수도 있고

있겠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 내가 저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겠지. 어떤 인연을, 어떤 업을 풀려고 둘이 만났는지 내가 알수 있는 게 아니겠지. 둘이서 설사 안 좋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 둘이 업장을 소멸하는 걸 수도 있겠지. 업장에 소멸된 상태에서 둘이 나중에 가서는 처음엔 투닥투닥거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겠지. 그 겟지라는 무수한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지금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들을 수많은 겟지를 가지고 써보게 되면 내 뜻이 오라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좀 뒤집어져요. 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럴 수도 있겠지, 저럴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한 그 말들이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런 며느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얘한테는 오히려 이런 애가 맞을 수도 있겠지. 그 생각이 더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가능성 중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 아이가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 내가 집착하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노연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내가 집착하는 이 생각이 아닌 반대의 다른 생각들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아, 내 생각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가능성에 눈뜨게 해주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이런 방편을 쓰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안 좋고 영 성격도 드세고 그런 사람이에요. 맨날 싸우고.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금생에 업장 소멸을 엄청 하려고 그 사람을 만났나 보다. 그 사람하고 안 좋은 인연이라면 도망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서 해결하는 게 좋잖아요. 악업으로 만난 인연인데 어차피 만날 인연이라면 빨리 만나서 빨리 해결하고 빨리 업장 소멸하고 빨리 해소하고 가는 게 좋은 거죠. 왜 좋으냐면 누군가와의 악연을, 악한 인연, 악한 업장을 해결하지 않고 가면 안 만났으니까 그 업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 악업의 어둡고 탁한 업식들이 저 안에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뭔가 이렇잖아요. 사람이 막 부정적인 업식, 조금 뭐랄까 좀 냉소적이고 뭐 시니컬한 이런 성격 자체가 그런 업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뭘 봐도 다 부정적이고 이런 성향의 업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볼때 모든 걸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마음의 필터 같은 게 장착돼 있어요. 그게 자기 업장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어느 회사를 가도 다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야,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사랑에 빠질 때 보면 내가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인데 너무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면 야, 저 사람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좋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착하게 바뀌고 싶다. 나도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그러나 부정적인 업식이 있다 보니까 한동안 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조금씩 상대방을 바꾸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뭔가 나를 바꾸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또 바꾸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쪽이 되더라도 이렇게 자식이 나는 죽어도 얘 아니면 안 된다 하고 했다면 설사 조금 안 좋은 인연으로 만났어도 그 또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아이의 과제인 거죠. 삶의 과제. 스스로 해결해야 할 업식의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겠을 때 이렇게 구나, 겠지, 감사. 겠지 한 다음에는 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데리고 온게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안 데리고 와서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안 데리고 와서 평생 장가 안 간다면 어떨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얘랑이라도 장가 간게 다행입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도 사지 멀쩡한 사람 데리고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성격은 도르지만 이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요만큼이라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리고 나한테까지도 막 대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는 대들지 않고 지네 둘만 싸울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온갖 감사할 일들을 막 찾으면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뭐예요? 생각의 유연함의 점을 눈뜨는 거예요. 유연함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지금보다 더 최악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의 결정을 한 것은 어쩌면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나요?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한 생각 탁 돌이키면 이게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떤 거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하고 성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너무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졌대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큰 병에 걸리고 나니까 병만 없었다면, 야,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병이 있고 보니까 얘가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살아있기만 한 것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공부 못해주는 것 자체로, 공부 못하는 아들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나는 이렇게 이 살아있는 것 자체로 충분한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한테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었구나. 사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거였었구나. 이게 저절로 느껴지더란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뭔가를 하고 나서, 되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난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숨쉴수 있는 게 감사하고, 목마를 때물한잔 마실 수 있는 게 감사하죠. 목마를 때물 먹는 게 뭐가 감사해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요즘 같은 이렇게 이런 시대에요. 물을 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잘 없겠지만 제가 강원도 양구에 근무할 때 쉬는 날마다 심심할 때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히말라야 가기 전이어서 좀 뭐랄까 좀 힘든 코스를 가서 체력을 좀 단련하자 이런 생각으로 설악산 제일 험난한 코스를 한여름에 탄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타고 가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아마 인연이 그런 일을 벌였나 봐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슈퍼에 들어가서 물을 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슈퍼 들어갈 때 전화가 와가지고 심각한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면서 막 대충대충 뭐 그냥 대충 사가지고 500리터짜리 물 하나 달랑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 험난한 그긴 코스를 한여름에 가는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예요. 꽤 오래 통화를 하고 나서 한참 산에 올라가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 우습게 알았죠. 난 히말라야를 갈 사람인데 설악산 정도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후다닥 갔다 내려오자. 더구나 군인이었잖아요. 체력이 셌단 말이에요.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아무 생각 없이 후다닥 갔다 오자 이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 설악산이 후다닥이 아니더라고요. 더구나 더우니까 갑자기 체력이 막더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온몸에 오한이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물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제가 쓰러져가지고 이게 누워있다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와, 진짜, 부처님, 와, 지금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시대에 내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사 먹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와,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이는 없는데 체력이 이제 더 이상 안 받쳐주니까 못 걷겠는 거예요. 물도 못 먹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야, 인연이 이상하게 엮이면

그냥 이렇게 물한 모금 못 먹고 죽을 수도 있구나. 뭔가 허망하게 떠나갈 수도 있죠. 인연이 어떻게 뭐냐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 나는 게 우리가 사고 날줄 알아요? 자동차 타고 신나게 어디 여행 가다가도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괴로움의 업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인연 따라 온단 말이에요. 인연이 되면 화합하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혜의 안목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안목이 생겨요. 저절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절로 내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무엇이 되었든. 한 번, 두 번, 세 번, 내 생각, 내 고집을 얘기할 수 있겠지, 누구에게든. 근데 그걸 더 이상 고집하지는 않을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삶이 되게 순탄하죠. 수월하죠. 물 흐르듯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삶,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대로 살면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진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황비구의 이제 순서였어요. 지황비구는 5조 밑에서 선정을 닦으면서 선정을 얻었어요. 그래서 눕지 않고 좌선하면서 선정을 얻었고 좌선하기를 20년 동안이나 했다 그래요. 근데 6조 스님의 제자인 현책 스님이 지황 스님의 명성을 듣고 지황 스님을 찾아가서 묻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20년 동안 참선하고 있는 그 지황 스님을 찾아가서 여기서 뭐 해요? 물었어요. 그때 지황 스님이 나는 여기서 참선해서 선정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현척 스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마음이 있어서 유심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마음 없이 무심으로 들어갑니까? 그랬어요. 만약에 무심으로, 마음 없이 무심으로 들어간다면 정식, 분별의식이 없는 풀이나 나무나 기와나 돌들도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될 겁니다. 즉, 당신이 마음이 없이, 마음이 없는데 선정에 들어갔다? 그럼 마음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없는데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돌, 나무, 풀, 쟤네들도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유심으로 들어간다면 마음이 있어서 마음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마음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조작해서 수행해서 애써서 요렇게 요렇게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했더니 요런 선정을 얻었다. 요렇게 유심으로 돌아간다면 정식을 가진 모든 이들, 모든 중생들은 마음이 다 있으니까 당신처럼 마음으로 좀 노력하면 다 선정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즉, 이 현책의 질문은 이 지황비구가, 이 지황비구가 답변했던 이말 자체가 선정에 들어갑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벌써 딱 간파를 한 거겠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앉아가지고 선정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선정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는 선정이 들어가야 하는 어떤 곳인 거예요?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곳인 거예요? 진짜 선정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참된 불이법이라는 것. 불이법이라는 건 여기와 저기 둘로 나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선정이고, 생각할 때도 선정이고, 길을 걸을 때도 선정이고, 좌선할 때만 선정인 것이 아니라, 진짜 선정은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할 때 말하지 않을 때 움직일 때 멈출 때 언제나 본래 선정. 본래 선정이라는 자기 본래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순간, 일거수일투족 모든 순간에 선정 아닌 순간이 없어요. 전부 다 마음, 이 마음을 확인한 이것을 선정이라 그래요. 현책 스님이 좀 자비가 있는 스님이에요. 어찌 보면. 이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그래서

슥 가가지고 이렇게 툭 쳐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법을 좀 설해주거나 진실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인지, 본인의 허물을 지적해줬을 때 그걸 탁 깨닫고서는 자기 허물을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를 이렇게 몇 마디 해보고 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듣는 스님 같으면 몇 마디 해보고 나서 탁 본인의 허물을 찔러줘요. 그럼 스스로 딱 깨달아요. 아, 그리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내가 20년 동안 이 공부했는데 이 공부가 허물 있는 공부였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수 있는 스님들이 대부분일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자기 허물을 뉘우치고 바른 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히려 본인이 아는 내가 하던 그 방식, 원래 누구나 자기가 하는 어떤 특정한 수행 방법 또는 특정한 여러분, 그래서 스님들 하면 모든 스님들이 보면 전부 다 본인이 하는 수행법이 있잖아요. 어느 절은 지장 도량, 어느 절은 뭐 염불 도량, 또 어느 절은 무슨 저 전도제 도량, 또 어느 절은 수행을 해도 뭐 진원 수행하는 절, 또 화엄경을 공부하는 스님, 법화경의 전문인 스님, 초기 불교에 특화된 사찰, 또뭐 윗바사나 하는 솟사찰, 가나선만 열심히 하는 사찰, 이런 식으로 스님마다 또 사찰마다 저마다 자기 수행, 자기의 특화된 어떤 공부 방법을 하나 딱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면서 조심해야 될 점이에요.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그걸 깨뜨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부처님이 아난존자에게 문 앞에 찰관을 무너뜨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선오록에 보면 나와요. 즉, 사찰마다 찰관에 그 사찰이 어떤 종파인지, 어떤 종단인지, 어떤 수행을 하는 종단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대한불교, 뭐, 조계종 이렇게 간판 있듯이, 옛날에는 찰관에다가 어떤 깃발을 꽂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깃발을 보고, 아, 여기는 염불 수행하는 절이구나. 아, 여기는 뭐, 법화경을 하는 법화종이구나. 아, 법화 천태종이구나. 여기는 화엄종이구나. 여긴 염불하는 정토종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걸알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문 앞에 찰관을 무너뜨려라. 즉, 스님들, 진짜 공부할 사람들이라면 나는 이 수행을 한다, 저 수행을 한다, 이 공부만이 절대 공부다, 이런 자기 집착, 고집, 그걸 내려놔야 된다. 왜 그럴까요? 불교는 불이법이어서 수많은 모든 경전과 방편 수행들이 전부 다 불이법 하나를 깨달으면, 자기 마음 하나를 깨달으면, 괴로움을 소멸해서 열반 해탈의 자리에 들게 되면, 모든 교리, 모든 사상, 모든 교설, 모든 수행법이 전부 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방편을 다쓸수 있으나, 그 방편의 근본은 낙처 하나, 오로지 불이법의 낙처 하나, 이거 하나가 진실한 거예요. 근데 이 진실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이제 모든 방편을 다쓸수 있지만 그 모든 방편에 어디에도 걸려서 집착하지 않아요.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인도는 다 교파불교였어요. 부파불교도 여러 가지로 나뉘고요. 교판을 또 나뉘었고요. 또뭐 중간사상, 유식사상, 열애장사상, 대승불교도 나뉘고요. 그게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에서도 법화종, 화엄종, 천태종, 화엄종, 뭐 열반종, 정토종, 선종, 온갖 종파, 법상종, 계유, 율종, 온갖 종파들이 나뉘어 가지고 저마다 자기 종파, 자기 종단, 자기 수행법만 옳다고 막 고집하면서 찬란하게 그 방편에 꽃을 피우던 때였어요. 근데 그게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인도의 모든 대소승의 가르침들, 중국의 모든 발전된, 연구된 교단의 가르침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원효스님 같은 분들이라든지
의상 스님이 됐든 한국에

모든 스님들은 그 모든 가르침을 회통했다 그래, 회통. 그래서 한국 불교의 특징을 회통 불교라고 하죠. 불이법이라는 이 진정한 한 맛으로 탁 돌이켜서 모든 것이 전부 다 같은 한 뜻이구나. 같은 부처님의 같은 가르침이구나. 대수승불교, 선불교가 전부 다 같은 하나의 진실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한국 불교가 깨닫게 한 거예요. 이게 한국 불교의 진짜 특징이에요. 한국 불교는 어디 하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열려 있는 자기가 수행하는 수행이 있지만, 내가 언제든 불교는 그러거든요. 어느 스님들이든 자기 수행이 있고 자기 공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과도하게 고집하진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수행 중에 이게 가장 훌륭하니까 난 이것을 할 뿐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훌륭한 안목이나 지혜를 있는 스승을 만나거나 그런다면 그에게 공부를 배울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을 공부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준비가 안돼 있고 잘못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도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도적이지 않은 건 뭐냐면 내 공부, 내 수행법 그것을 집착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내 교단만 집착하고 내 경전만 집착하고 내가 하는 수행법만 집착하고 내가 얻은 선정 체험만 집착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거라는 뭔가를 하나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공부인이고 가장 공부를 제대로 끝낼 수 없는 공부인이에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셔요, 가끔씩. 그건 좀 안타깝죠. 그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발끈하면서 막 논쟁하면서 싸우려고 해요. 그럼 오히려 바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몇 마디 해보면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공부하려고 질문하는 건지 자기 거를 아니라고 하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 현책 스님도 몇 마디 하다가 아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아이고 열심히 하는 스님 존경합니다 하고 슥 나와서 딴데 제갈 길을 갔을 거예요. 그 현책 스님이 딱 들어보니까 이제 선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들어오고 나가는 둘로 나뉘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들어갑니까? 마음이 없어서 들어갑니까?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다고 해도 틀리고 마음이 없어서 들어간다고 해도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황 스님이 당신도 나름 이제 공부를 좀 했던 스님이죠. 그러니까 지황 스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윤희 문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다. 유무 중도 이런 공부도 들어봤겠죠, 아마. 윤희 문희하는 그런 거 모릅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는 되게 불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죠. 윤희 문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답을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현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윤희 문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면 유무 있음 없음이 둘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중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도적 안목으로 선정을 닦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정말 그렇게 너가 중도적 안목으로 보고 있다면 곧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무에는 치우치지 않으면서 왜 들어가고 나가는 데는 입출, 들어가고 나가는 데는 왜 치우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희 문희하는 그런 치우침이 없는 그런 마음을 하고 있다면 곧 언제나 선정인데 왜?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면 둘이잖아요. 유가 있고 무가 있는 것처럼 선정이 아닌 게 있고 선정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정에 들어가고 나고 하는 게 둘로 나뉜단 말이죠. 근데 윤희 문희가 없다면 진짜 중도라면 본인은 나는 중도적 안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중도라면 오케이 말 잘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렇게 중도적 안목을 가지고 보는 거라면 본래 선정입니다. 선정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선정에는 그게 진정한 유무 중도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선정일 것인데 어째서 어떻게 들어가고 나옴이 있겠습니까? 스님은 어떻게
스스로 유니 뭐니 하는데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손정에 들어가고 나가는데 하는 데는 걸립니까? 이런 말을 탁 듣고서 이 지황이라는 스님이 참 훌륭한 스님이에요. 20년 동안 자기가 하던 공부가 있었고 자기 공부가 올바르다는 확신이 있었고 또

0: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한참을 있다가 현책에게 물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있었어요. 그때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허물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유가 따로 없고 무가 따로 없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중도적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눈 밝은 사람이 하는 한마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중도라면, 정말 불의 중도라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둘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내 20년 동안 선정에 들어가려고 죽도록 노력을 했고, 그런데 이 현책 스님도 뭔가 벽에 부딪히고 있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선정만 닫고 있었으면 앉으면 바로 선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선정에 들어가고, 어떨 땐또 선정에 안 들어가지고, 또 옛날에 들어갔던 선정이 그 향수 내지는 그걸 집착해요. 그게 수행인 줄 알고, 그게 깨달음인 줄 알고, 그럼 또그 선정을 그리워하면서 그 선정을 또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계속 닦아가고 닦아가고, 근데 어지간해선 그 똑같은 선정이 또 나오지 않거든요, 또. 그러면 어쨌든 내 수행이 부족한가 보다 해가지고 계속 죽도록 밀어붙이는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밀어붙이는 수행을 2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선정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도 완전히 깔끔한 공부가 다 됐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미진함 속에 이런 법문을 듣고 나니까 멍해진 거예요. 스스로의 허물을 자각하고 나서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많았구나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이익을 위해 사귀고 교제한다. 목적 없는 친구는 얻기 어렵다. 이익에 밝은 사람 순수하지 않으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그 무문관에 나와 있는 48개의 화두를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게 이게 화두인지 뭔지. 이거 왜냐하면 아주 묘한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선불교는 선종 교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종은 그 우리가 공부하는 거랑 비슷해요. 글자 문자들 강조하고, 선종은 나의 깨달음을 더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종은 글자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텍스트 보고 경전 보고 이런 거고. 언어도단이라는 말도 그런 거예요.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 된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언어도가 제일 발달할 때가 언제냐면 연애할 때 초기에 연애 편지 쓰고 카톡하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진짜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말 많이 안 하죠. 손잡고 걸어가거나 안아주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적으로 언어의 도가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뭐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기억하잖아, 언어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이해할 때는 좀 그런 느낌들. 야, 이게 언어로도 말로도 이렇게 안 된다. 이게 뭐 모순되는 거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오늘 살펴봐야 될 화두는 화두스러운데, 말문이 막히는데,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벽에. 절벽인데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손을 못 떼. 근데 거기에 핵심은 그게 절벽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없어. 야, 절벽 아니야. 그거라도 괜찮아. 회사 같은 데도 회사에서 너무 구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갑질하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 아니면 나는 죽어. 이러면은 못 나오는 거야. 그 남자랑 그 여자랑 이혼해도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막 폭력을 행사해. 나 이혼하면 죽을 것 같다고. 안 죽어. 전국에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회사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죽어요. 그런데

매달린 절벽으로 느껴진다. 노면 죽는다라고 느껴진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항상. 그래서 사실은 그 오늘 이 화두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어떤 느낌보다 불교의 일반론이라고 그러나 시타르타의 정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과 좀 관련된 얘기.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이 부분 화두를 풀 때도 막 오늘은 막 오늘은 기묘하게 내가 풀어야지. 이 화두, 이 처음 보았을 때는 모순적으로 보이고 난해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쉬워. 머릿속에 확 풀려. 이 느낌은 없으세요, 사실은. 한번 읽어볼게요. 어렵지 않은. 앙산 화상이 미륵부처가 있는 곳에 가서 세 번째 자리에 앉는 꿈을 꾸었다. 그곳에 있던 어느 부처가 나무망치로 받침대를 치며 말했다. 오늘은 세 번째 자리에 있는 분이 설법을 하겠습니다. 앙산 화상은 일어나 나무망치로 받침대를 치며 말했다. 대승의 불법은 내 구조를 떠나서 백 가지의 잘못을 끊는다. 분명히 들으시오, 분명히 들으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이죠. 이거 정도면 교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이해하기 피면 대승이라는 말, 그 소승, 대승, 대승. 그 다음에 내 구절을 떠나서 백 가지 잘못을 끊는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검색하면 나와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 불교에서 말한 네 가지 구절이 뭔가, 백 가지 잘못이 뭔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화두일 수가 없죠. 막 우리를 딜레마에 빠뜨리진 않아. 근데 왜 이거를 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도대체 뭐고 백 가지가 또 뭔지. 사실 요거와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스토리는 어렵지 않죠. 꿈속에서 앙산이라는 스님이 미륵부처가 있는 곳에 갔어. 그래서 거기에 앉았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자기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앙산 스님이 앉았는데 그 다른 부처가,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을 어려우면 안 되죠.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부처가 되는 거야. 일단은 불교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사에서 스님들이 여러분이 하산을 할 때, 사찰을 떠날 때 성불하세요 그러잖아, 부처가 되라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불이 붙는 거와 같아서 동백나무, 동백꽃이든 무슨 편백나무든 편백나무에서 불 붙는 거랑 대나무에서 불 붙는 게 다르죠, 색깔이. 하지만 불은 불이야. 그리고 내가 불을 펑 생기면 내 삶은 내 불로 지내는 거야. 남의 등불을 빌릴 필요도 없어. 심지어 이 불빛 때문에 아직도 불이 안 켜진, 깨닫지 못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당분간 내가 킨 불빛이 비치는 요 밝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아유, 당신은 소나무니까 소나무에 맞게 불이 뻥 터져서 나 따라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대나무 불빛이면 그 불빛 색깔이 다르죠. 제가 비추는 색깔은 다르단 말이에요. 소나무가 불이 비춰서 이 세상을 비췄을 때 불빛이 다르죠. 색깔이 다른 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나는 대나무니까 대나무 타오르는 불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소나무가 타올라서 생기는 색깔은 다르지. 그거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앙산 스님이 깨우친 분이라는 건 맞아. 부처들 옆에 있어. 에이,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분이 설법을 하세요, 오늘은. 그랬더니 앙산 스님이 선불교인데, 앙산은 선불교의 대표주자로 온 거예요. 불림문자. 언어에 집착해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 경전을 쓴 뜻은 무엇일까 하고 그 저자의 의미를 이해하면 저자의 마음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글이라든가 글의 의미, 경전의 의미, 부처의 뜻은 뭔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출발했던 게 선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종이 아니야. 내 앞에 문자를 세워놓지 않아. 불림문자. 이 전통이잖아.

그런데 그 앙산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승의 불법은 네 구절을 떠나서 백 가지의 잘못을 끊는다. 이거는 선종 전통이 아니라 교종 전통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 화두가 가지고 있는 조금 좀 고민을 해보면 선종인데 교종스러운 얘기를 한다? 라는 이런 어색함은 있어. 요거를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가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용이라는 소리고 아주나, 주나라는 건 나무야. 용수의 숫자는 나무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이름이 딱 오면 그 글자를 뜻으로 한다고. 예를 들면은 이 나가르주나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다르마키르티라는 5세기, 6세기 인도의 불교 이론가는 다르마가 법이잖아. 키르티가 칭찬한다. 법칭이라고 번역한다. 법칭. 이게 똑같아요. 이거 용수보살. 책이 중론. 석사과정에 들어갔었을 때 그 저를 좌절에 빠뜨렸던 사람이 나가르주나였어요. 뭐라 그러냐. 벌써 20년이 헐 지났다. 지적 호승심을 부릴 여지마저도 안 줬다 말이에요. 이거 이 정도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아니라 그냥 절벽이야. 그러니까 이게 절벽이라는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저기 끄트머리가 보이면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러잖아. 근데 이거는 끝까지 가 있는 것 같아. 저 위로. 저 이렇게 쳐다봐도 구름 있고 그냥 어디까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시절이 기억이 나요. 석사 1학기, 2학기 때 그 당시에 동경대, 도쿄대에서 갓 학위를 받은 선배가 시간 강사를 하고 있을 때 심심하잖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대학원에 있는 우리 몇몇 사람들이랑 중론이라는 책, 나가르주나의 중론을 대장경에 있는 거를 읽었던 기억이 나요. 매주 한 번씩 읽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 어쨌든 저 중론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기도 얘기했지만 언어를 부정한다라는 거잖아요. 내 구절을 부정하고 100가지의 그릇된 것들을 다 없앤다 이런 건다. 이렇게. 중론에 보면은 아예 시작서부터 그 뭐라고 그래요? 8개를 부정하면서 출발을 해. 아니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뭐가 하나 생기면 자기로부터 생기거나 스스로로부터 생기지 않으면 타인으로부터 생기잖아. 다른 것으로부터.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와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잖아.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도 아니고 타인도 아닌 것으로부터 생기잖아. 이런 식으로 중론은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럴 거야 그럴 거야의 가짓수를 다 없애. 논리적 가짓수를 없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뭘 추론하잖아. 뭐가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생기잖아요. 생기게 되면은 우리 가짓수가 그거잖아. 스스로로부터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거나 아니 스스로부터 생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스스로부터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도 아니래.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스스로로부터도 다른 것으로부터 이 같이 생기는구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 그러면은 스스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이 같이 있는 것으로부터 생기나 보다. 그것도 아니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부정을 해버려요. 중론에 보면 하나씩. 요게 장난이 아니죠. 8가지를 부족한다고. 생기는 것도 부정하고 소멸하는 것도 부정해. 불생불멸. 그 다음에 뭐냐면 영원하다라는 것도 부정하고 순간적이다라는 것도 부정해.

0: 부정해. 같다라는 것도 부정하고요. 다르다라는 것도 부정해. 우리 여기 모였잖아.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같아. 그런데 남자 여자면은 다른 점도 있잖아. 같은 점도 있고. 그런데 사람도 우리 이렇게 남자 여자가 모여 있다면 우린 사람으로 같아. 그것도 아니야. 부정해요. 남녀는 달라. 그것도 부정해. 뭐 제일 처음에 뭐라 했어요? 이 생기는 것도 부정하고 소멸하는 것도 부정하고 예? 영원하다라는 것도 부정하고 순간적이라는 것도 부정하고 같다라는 것도 부정하고 다르다라는 것도 부정해. 심지어 가는 것도 부정하고 오는 것도 부정해. 우리가 이거를 팔불이라고 그래요. 여덟 가지 부정. 중론은 그렇게 시작해. 그게 뭐 이렇게 복잡하죠. 이론적으로 이제 가는 거야. 이론적으로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드릴게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선종은 임제를 좋아하고 여전히 좋아요. 아직도 나가르주나와 관련된 책이 독일에서 나오든 인도에서 나오든 신간책이 괜찮은 게 나오면 되지도 않은 책들은 구하진 않지만 내가 괜찮게 읽었던 학자가 나가르주나와 관련돼서 책을 냈네? 무조건 사요. 아직도 바로 읽지는 못해. 언젠가 여유가 있으면 읽어야 된다. 무조건 모아야 되는 거야.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도 언젠간 이 사람에 대해 나가르주나에 대한 책을 하나 진짜 쓰고 싶으니까. 강신주가 이해한 나가르주나 이런 거야. 이론불교의 최고봉이에요. 교종의 최고봉이라고 보면 돼. 심지어 선종에서도 이 사람은 부정 못해요. 굉장히 센 사람이. 알아서들 하세요. 그 집착이 생길 수도 있고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 삶의 주인이라기보다 나가르주나에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읽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사꾸를 부정했었던 거는 사꾸의 부정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앙산 스님이 뭐라 했어요? 설법을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법인 거야. 네 가지 구절을 떠나고 백 가지 잘못을 끊어야 된다. 들으시오 들으시오 그랬잖아. 그러면은 끊으면 되잖아. 무슨 말이냐? 부처가 되는 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네 가지 구절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시타르타 있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침묵했던 게 있어요. 부처의 침묵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우리 한자에서는 말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는 이렇게 쓴다. 말하지 않은 거, 설명하지 않은 거.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이거 아함경에 나와요. 자바아함경에도 나오고 네, 나온단 말이야. 왜 침묵을 했는지 그거부터가 중요한 거야. 침묵과 부정은 달라요. 사꾸를 부정해야 된다라는 거에 기원을 이렇게 따지면 시타르타가 1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사실 사꾸의 기원인데 왜냐하면 거기에 사꾸가 나오거든요. 보면 이래요. 세상은 영원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에 대해 영원한가? 그러면 영원의 반대가 뭐야? 순간적인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면서 동시에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이해되시죠? 아이고, 영원이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걸로 부정으로 들어가요. 요 위에 거. 영어 우와
1: 여기 한번

부정 더 들어가요. 네 개 질문이야, 일단은. 세계는 영원한가? 침묵하셨어. 세계는 그럼 영원하지 않은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침묵하셨어. 세계는 영원하면서 동시에 영원하지 않는 것인가? 침묵하셨어요. 세계는 영원하지 않은 거나 영원한 것이기도 한가? 그것도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저렇게 쓰면 약간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지금 저기 아까 얘기했잖아. 교정적이다, 오늘 수업은. 논리의 기호예요. 피냐, 나피냐. 피 앤드 나피냐.

요거예요. 요게 사구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뭐에 대해서 피냐 나피냐, 피면서 동시에 나피냐, 피이기도 하거나 나피이가 아닌 것이냐, 요게 내구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요쪽까지 요 내까지도 안 가도 돼. 여기만 가도 우리 질문을 하잖아. 세상에 대해서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영원하면서 영원하지 동시에 엔드니까. 요거는 뭔지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인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한번 또 부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게 내구예요. 요게 경전에 생각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자바한경에. 빨리어로 보시려면 쌍유탄 이까야라는 책이, 빨리어의 그 시타르타 말을 놓은 건 쌍유탄 이까야고, 대장경에는 자바함경이라고 부르는 방대한 경전 묶음에 생각의 경이라는 곳에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14가지의 질문에 침묵을 하셨다. 그 다음은 또 뭐냐면 똑같아요. 그러면 세계는, 우주는 한계가 있는가? 한계가 없는가? 세계는 한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한계가 없는 것인가? 세계는? 이렇게 또 질문을 또 던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또, 그것도 있어요. 깨우친 사람은 죽은 다음에, 깨우친 사람 있죠? 열애. 타타가타. 깨우친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가? 이 질문으로, 이걸로도 가는 거죠. 네 가지로 가. 그 다음에 그러면 뭐예요? 3, 4, 10이잖아. 그러니까 세계는 시간적으로 영원한가라는 질문, 세계는 공간적으로 무한한가 유한한가라는 질문에 네 개, 열애는 죽은 다음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잖아. 윤회와 해탈 이런 것들이랑 관련된 질문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3, 4, 10이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은 두 가지만 있어서 그래. 우리의 정신은 몸과 같은가? 우리의 정신은 몸과 다른가? 두 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개. 이걸 십사무기라고 불러. 이 14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다. 여기가 사구의 시작이야. 사구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각 부정했던 거에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요 네 개를. 세 개는 영원한가? 하나. 영원하지 않는 것인가? 둘. 영원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동시에. 영원하거나 혹은 영원하지 않거나가 아닌 것인가? 이 네 가지 논리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네 꿀을 벗어나버리면, 그래서 이거를 서양 사람들이 두 가지의 난제, 여기를 가도 안 되고 저기를 가도 안 되는 걸 딜레마라고 불러요. 딜레마의 DI라는 건 둘이라는 소리야. 네 개면은 테트라, 예? 테트라레마라고 불러요. 궁지에 빠뜨린다. 하나에 빠진다고. 우리한테 질문해봐. 세계는 영원해. 영원하지 않아. 세계는 영원해. 세계는 영원하다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침묵한다. 그럼 무슨 느낌이야? 영원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침묵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앙사나상이 내 꿀을 벗어난다. 왜냐하면 이걸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가지 모든 사유의 잘못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을 해? 어? 영원하면서 동시에 영원하지 않아? 그것도 우리 사실 이상하잖아. 영원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영원하지 않아? 근데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가지수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침묵했다. 왜 침묵을 했을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 구조를 부정했다라는 거에 시타르타의 가르침. 오늘은 앙산 스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 부다의 무기, 14무기, 14가지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이유가 뭘까? 부다의 침묵의 이유는 뭘까? 세계는 영원하다. 오케이. 그것도 얘기를 안 했어.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건 묘해요. 세계는 영원해요? 제자가 물었을 때 침묵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부정한 거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몰라요. 침묵은 모르는 거야, 이거야. 어? 세계를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우주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우리 개개인들은 죽는데, 이해되죠? 죽는데? 우주는? 우주도 죽을까? 이런 생각에 물어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신 거야. 이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앙상 스님의 저 설법에서 원래 불교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 어떤 사람의 그 침묵의 이유는 뭘까? 그거를 살펴보고 싶은 거야. 예. 네.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 한번 보세요.

사각형은 풀입니까? 사각형이 뭐 풀어? 그럼 풀이지 않나요? 침묵해야지. 여기다 다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단 말이야. 싯다르타가 침묵한 거는 다 침묵한 게 아니란 말이야. 침묵해야만 되는 거야. 우리는 사각형이 뭔지는 다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알아서 그 상관없다고. 여기다가 아트만을 넣거나 불멸하는 영혼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싯다르타는 침묵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뭐를 넣을 것인가? 사각형이 문제잖아.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할 거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거 침묵해야지. 얘기해봤자 푸르다. 그렇게 해도 문제야. 푸르지 않다 해도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의 핵심은 주어가 뭐냐라는 거야. 또 하나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또 어떨까? 인도에서 많이 쓰는 거야.

뭐라고 얘기할까요? 털난 거북이 어딨어요? 영원한가에 뭐라고 얘기할 거야? 예? 뭐라고 얘기할까? 영원하지 않을까?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대답할까? 침묵해야지. 뭐라고 떠드는 순간 이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거를.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불교에서 무아라는 말과 함께 쌍벽을 이룬 게 무상이잖아요. 영원하지 않다. 무상의 가르침은 영원하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영원한 게 있다라고 믿으면 상

영원이라고 믿잖아. 영원하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는 영원할 거야.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벚꽃은 영원할 거야. 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벚꽃이 질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거를 무상을 진짜로 믿게 되면, 무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 고통이라는 거에서 많이 사라져요. 아, 그런 거야. 꽃이 10일 만에 져도 그런 거야. 이해되죠? 꽃이 안 지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그렇게 가슴에서 받아들이고 세계를 그렇게 보는 타타타, 그와 같이 있는 그대로 보면 고통은 사라진다. 제가 그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은 다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또 놀랍게도 우리는 영원하지 않죠. 파괴되지, 없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고 꽃을 꺾고 살생을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파괴를 해?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나는 너를 목 잘라 죽일 수 있어. 그 전에 그 사람은 목을 안 잘라도 죽어. 숨 못 쉬면 죽고 뭐해서 죽어. 불교의 자비가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라질 거 내가 그 사라짐을 재촉하지 않겠다. 그래서 애틋한 거야. 이 세상 모든 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면 못 죽이잖아. 영원하지 않으니까 죽일 수 있는 거야. 가만히 놔둬도 죽어. 소멸해. 꽃도 지잖아요. 아기도 태어나면 나이 들어가고 어떻게 어떻게. 아기임 자체도 죽어가잖아. 사실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타르타가 처음으로 설법을 할 때, 예? 예? 전법, 전법륜이지. 초전법륜 경. 법의 수레를 처음으로 굴린. 그러니까 제자를 처음으로 가르쳤던 경전이에요. 초전법륜. 거기서 막 얘기를 해. 고통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그런데 그때 그걸 듣고 처음으로 깨달은 아이가 중요하겠죠. 시타르타가 처음으로 선생이 됐던 날이고, 마치 수레가 구르려면 경사가 져야지 구르잖아. 어떤 사람이 제자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 사람이 깨우침을 얻어야 수레는 구르는 거잖아요. 마치 내리막길을 만들어준 그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 생긴 모든 것들은, 그렇게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라는 것을.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무아라는 말에 아라는 말도 아트만이잖아. 영원 불변한 것들. 영원한 자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타르타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요것도 생각의 경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바함경이나 쌍유따니까야, 쌍유따니까야라고 제가 부르는 것은 스리랑카 쪽에 빨리어로 보존된 시타르타 초기 경전을, 초기 경전 중에 쌍유따니까야라고, 니까야라고 부르는데 그 쌍유따니까야라고 불리는 범주가 있는 거야. 한자로 번역했던 대장경에는 잡아함경이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는 한 90% 95% 이상 비슷해. 그런데 여기에 있던 게, 여기에 소수 없을 수도 있고 그래. 중원부원하는 경전이 많아. 자바함경의 생각의 경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거 재밌습니다. 시타르타가 아난이라는, 아난, 아난다 들어봤죠? 아난이라는 제자를 가리켜 아난이 이렇게 질문을 해. 아, 나 선생님 떠나서 혼자서 참선을 좀 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르침을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시타르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면서 동시에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이거 얘기한 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요 가지수에서 영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 근데 시타르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이야. 제가 좀 극적으로 얘기를 할게. 아나나, 네 눈에 이꽃 보이니? 네. 아나나, 이 꽃은 영원하니? 영원하지 않니? 아나니 얘기하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상합니다. 아나나, 바람소리 들리지? 네. 그 바람의 소리는 영원하니? 영원하지 않니? 무상하니? 무상하지 않니? 무상합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3분 남았다. 이 음악 끝인다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질문이 너무 재밌어. 이 꽃은 아나나 꽃 보이니? 꽃이 보인다. 이꽃 보이니? 보입니다. 이 꽃은 무상하니 무상하지 않니? 무상합니다. 출발을 잘 보셔야 돼요. 세상, 우주 보신 적 있어요?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시타르타는 항상 내가 느끼는 세계예요. 나! 아난한테 왜 그걸 강조하겠어요? 진짜 네가 봤을 때 소리, 꽃, 구름, 사람, 예쁜 새, 아나나, 보이니? 들리니? 만져지니? 네, 만져져요. 그럼, 그건 영원하니? 영원하지 않니? 영원하지 않아요. 무상해요. 너 참선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나니. 자기 참선하러 간다고. 뭐 참선할까요? 뭐를 참선할까? 내가 느낀 것. 나! 1인칭! 내가 느낀 것. 이렇게 느껴야 돼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저 극락이나 영원한 세계로 가. 이런 오만 가지 머릿속에 떠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털난거북이, 짐승들은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생각한다고. 온갖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요. 사각형은 푸른가라는 질문 말 되잖아. 말안 되기도 하잖아, 또 근데. 이해되죠? 사각형 본적 있어요? 평면 본적 있어요? 없다고요. 지구상에 누가 평면을 그려? 구겨져 있는데. 선본적 있어요? 점본적 있어요? 선에 원래 길이만 있는 거, 넓이는 없는 거. 그걸 어떻게 그려? 분필 이걸로 선인가요? 여기 두께 면인데? 점을 찍을 수 있나요? 다 있는데 정의에 안 맞아요. 못해. 두점 사이의 직선거리다. 어떻게 그려요? 지구상에서. 지구는 둥근데.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 가지 부정했다? 이렇게.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느냐? 세상은 다 무상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시타르타는. 아나나, 이 꽃, 영원하니 영원하지 않니? 시타르타의 마음이에요. 간혹 얘기를 하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라고도 얘기를 하시기도 해. 간혹 가다가 경전들 중에서. 경전들의 층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이 시타르타 말이라고 는 것도 있어. 제가 얘기했던 생각의 경우 너무나 자꾸 물어봐, 아난한테. 아난아, 너 참선하는 건내 말을 외워가지고 있잖아. 동굴에 앉아가지고 내가 시타르타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걸너 외우는 게 아니야. 내 말로 세상을 보자라는 게 아니야. 네가 보라라는 거다. 그래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1인칭으로 있으려고. 혼자 앉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느낌, 내가 본 것, 내가 판단한 것, 거기로만 간다. 바나나 꽃 보이니? 털난거북이 보이니? 라고 시타르타가 물으면, 아나는 얘기하자. 털난거북이 못 봤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붙일 필요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더라. 네 구절을 떠난다라고 해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네 구절을 왜 떠났을까? 주어들이 문제야.

그거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십삼무기뿐이겠어요? 털난 거북이 같은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붙이고 사각형은 푸른가 푸르지 않는가 이거에 대답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막 머리가 난분분하지. 사각형 본 적도 없는 것이 지구상에 사각형도 불가능한데 털난 거북이 가지고 얘기를 하질 않나. 영혼이니 불변하는 것들이니라는 헛소리나 얘기하고 그걸 주어로 삼아서 뭐하니 뭐하니 뭐하니 그러잖아. 시타르타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선을 하러 간다라는 건 시타르타를 다 지우고 완전히 나로 돌아와서 나의 입장에서 시타르타가 벚꽃은 무상하다 했으니 나도 무상하게 봐야지 라는 게 아니라 시타르타 없이 혼자 안한 혼자 무상하다. 하지만 그 무상하다라는 느낌의 색깔은 다를 거야. 아까 불빛 얘기했잖아. 소나무가 타서 생기는 그 불빛이 흰 도화지, 흰 벽면을 비추는 거랑 다르잖아요. 대나무가 타오르는 거, 불 색깔마다. 그렇게 봤으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쓸데없는 주어들에 집착하지 마라. 온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궁하지 마라.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빌리면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만 한다. 털난 거북이 가지고 뭘 얘기를 할 거예요? 사각형의 푸른가 푸르지 않은가 질문할 때 우린 침묵해야 된다고. 물어보지 마요. 그거 푸른 사각형이니? 물어보지 마. 푸른 사각형이 푸르다라는 거니 빨간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니 물어보지 마. 침묵해. 침묵. 침묵. 저 질문을 들으면 침묵해야 된다. 묘하죠. 언어를 떠난 거이기도 해. 침묵해야 될 것들. 까먹지 말아야 돼요. 꼬맹이한테. 야 언어의 길을 떠나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타르타는. 야 그 개미 있잖아. 개미. 영원하니 영원하지 않니. 꼬마야 개미 보이지? 개미를 밟아 죽이려고 그래 꼬맹이가 장난삼아. 영원하니?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 어차피 죽는 것들이다. 언어는 써요. 까먹지 맙시다. 그게 불교가 가진 힘이고 선불교가 가진 정신에 묘하게 통하는 부분이야. 시타르타의 침묵은.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어쨌든 오늘은 교정강이에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앙산 화상이 미륵 부처가 있는 곳에 가서 세 번째 자리에 앉는 꿈을 꾸었다. 그곳에 있던 어느 부처가 나무망치로 받침대를 치며 말했다. 오늘은 세 번째 자리에 있는 분이 설법을 하겠습니다. 앙산 화상은 일어나 나무망치로 받침대를 치며 말했다. 대승의 불법은 내 구절을 떠나서 백 가지의 잘못을 끊는다. 분명히 들으시오. 분명히 들으시오. 네 가지의 이 잘못. 보이지 않는 주어. 사람들이 간습적으로 얘기하는 주어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떠드는 거에서 떠나자. 하지만 까먹지 맙시다. 시타르타가 꼬맹이한테 보였던 거, 아난한테 보였던 거, 내가 보였던 거,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언어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난이 참선하러 갈 때 시타르타가 그걸 반복해서 가르쳐줘요. 만들어진 소리는 무상하니? 무상하지 않니? 무상합니다. 이 얘기를 아난이 반복하도록. 끝나고 나서 아난은 시타르타 떠나서 수행하러 갔겠지. 아난이 뭘 수행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되죠. 그 아난의 모습이 선종에서 참선을 하는 모습과 같아 보여요. 오늘은 그 교종수업, 일종의 교종수업처럼 돼버렸다. 예. 그래도 도움은 아마 되셨을 거예요.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앙산이 그랬잖아. 분명히 들으시오. 분명히 들으시오. 내 구절을 부정한다. 언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0: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고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나니 무상을 관하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낙동강을 따라 자리한 김해는 서기 42년 수로왕이 건국한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곳이다. 산세가 빼어난 김해 진산 무척산. 그곳에 자애로운 어머니를 닮은 남자 모은암이 있다. 모은암 창건은 수로왕비 허황후가 인도의 모후를 그리워해 세웠다는 설과 거등왕이 모후인 허황후를 기려 세웠다는 설이 두 가지가 전해 내려온다. 어느 쪽이든 모은암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극락전 앞에는 나지막하면서도 널찍한 바위 모암이 있다. 여인이 누워있는 형상으로 전하는 말에 의하면 허황후 어머니의 모습이라는데, 인도를 떠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허황후의 절절한 마음이 서려 있는 듯하다. 어머니의 자애로운 소리가 날 것 같은 모음각 범종. 범종의 한 면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을 새기고 또 한 면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아들의 모습을 새겼다. 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미 극락이요 선정의 세계이니 모은암은 1등 수행처이다. 모성과 자비는 둘이 아닌 하나. 모은암에서는 모성과 자비가 불의의 경계를 허무니 어머니가 목숨 걸고 자식을 아끼듯 모든 살아있는 것에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기암괴석이 외호하고 하늘이 감싸안는 천혜의 암자 모은암. 오늘도 모은암에서는 불법이 무르익는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

0: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한국에서 결집이 된대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앞으로의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학 에세이의 종교지리학을 이어서 한국선학이라고 하는 한국의 선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든 깊어지는 것은 선이 됩니다. 모든 곳에 산매가 있거든요. 이제 백천산매라고 하죠. 근데 그 깊어지는 선으로 들어가는 방편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독경이나 참선이나 윗바사나나 다란이나 염불이나 뭐 절도 좋고 깊어지면 다 선이 되는데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시를 짓는다든지 문학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예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예술도 깊어지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한국의 큰 스님들, 근현대의 큰 스님들의 그 서예, 이 서예와 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선예, 우리 종정이신 성파 큰 스님께서 선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선선자 예술예자 선예라고 하셔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 엄청난 작품들을 이 오칠과 한지와 그다음에 그 서예와 이런 작품들을 다 보여주셨듯이 이번에는 입적하셨던 우리 큰 스님들 20세기의 큰 스님들의 그 서예 말하자면 이제 우리 선에서는 선필이라고 합니다. 참선선자 부필자 선필이라고 하는데 이 선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것이 선미학과 나아가서 선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찰에 가면 항상 현판이 있고 주련이 있고 다양한 한문으로 된 글씨들 형태가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 한국의 선의 어떤 그 미학과 선사상을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학 에세이는 글로 쓴 신문 원고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원고들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미학을 빼놓고서 한국학을 논할 수 없다. 공자는 인생이 깊어지는 과정을 지어도 도의 뜻을 두고 거덕, 덕에 의거하며 의어인

인에 의지하여 유어에 예에 논인다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종정이신 성법근 스님은 이걸 선예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경지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도, 덕, 의, 그죠? 인, 여기 도, 덕, 인 다음에 예의 경지란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경지란 말이에요. 깊어지고 깊어져서 마지막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예가 된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깊은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단 말이죠. 굉장히 높은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완성의 단계가 되면 예술의 경지에서 논일게 되고 어떤 분야든 깊어지면 선이 된다라고 했던가. 와, 너무 잘하는 걸 보면 예술인데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의 세계는 수련을 하고 정진을 해서 자유자재로 되는 경지를 예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깊어져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무심이 돼가지고 완전히 깊어져서 아주 그 끝까지 마음의 무심의 궁극에까지 도달하면은 이제 선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지든 깊어지면 무조건 선이 된다. 깊어지면 선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문화와 예술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 문화의 저력에 대한 탐색의 일환으로 앞으로 멸철에 그쳐서 한국 시서화, 음악, 스포츠 분야에서 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들을 선문화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큰 스님들의 오도송 시를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서예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를 계속 해볼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도 그 첫 번째 이제 순간으로 시간으로 고승들의 서에 담긴 서선이려, 시선이려라는 말도 있지만 서선이려라는 말도 있어요. 선미를 살펴본다 그랬는데 시 대신에 서죠. 여러분 서예를 할 때 엄청나게 집중력을 요하죠. 마음을 비우고 고요해진 상태에서 서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선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쓰는 스님들의 고승 큰 스님들의 선필, 그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선의 경지라서 서선이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예가 깊어지면 묵선이 되는 것인가? 먹묵자 써가지고 말이죠. 묵선이 되는 것인가? 묵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좀 어려서 이제 한학을 배우면서 저도 붓을 들고 서예를 했었는데요. 고금의 명필들의 서체를 많이 봐왔는데 출가 직후 속기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 큰 스님들의 서체를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특히 경봉 스님, 소홍 스님, 탄어 스님의 작품을 좋아했는데 그분들의 독창적인 필선에서 무심의 자성에서 우러나오는 나 자신만의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여기 계신 큰 스님들 대표적인 분들이고 그 외에도 한국의 20세기의 큰 스님들은 서예에 아주 출중하셨던 선필을 쓰셨던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 에세이니까 세 분만 언급을 한 것이죠. 설사 중국의 서성, 서예의 성인이라고 하는 왕희지의 필체와 똑같이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1600년 전은 타인의 깨달음일 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왕희지체 아시죠? 조맹부체, 구양순체, 안진경체 이런 서체들이 있어요. 저도 왕희지체를 쓰기도 했고 좋아했고 그다음에 조맹부체를 특히 좋아해서 썼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큰 스님들 글씨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독창적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왕희지체하고 똑같이 쓴다고 한들 그건 이미 중국 진나라 때 왕희지의 깨달음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1600년 전에 타인의 깨달음이란 말이죠. 내가 어느 경지에 서법을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깨달음의 세계, 나의 무심의 세계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나라 큰 스님들의 선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각의 과정을 거쳐 선필이 갖추어야 할 3대 요건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설정하여 지침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 큰 스님들 글씨를 쭉 보면서 서예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30대 초반에 앞으로 어떤 그 서예 이론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 글을 쓰고 해봐야 될 거냐, 이제 나름대로 골라본 거예요. 육조 시대 때 사역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게 기운생동이에요. 기운생동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원래는 그림 그릴 때 쓰는 그 용어인데요. 똑같이 그려도, 남의 그림을 똑같이 그리거나 바깥에 있는 실경을 똑같이 그려도 살아있는 기운이 생생하게, 생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글씨도 살아서 꿈틀거려야 되지, 뭐 예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막 꾸미다든지 뭐 꾸미고 이렇게 만들고 모양을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연지기 기백이 있어서 기운 생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꿈틀거려야 된다. 기상이 있어야지 그걸 보는 사람이 맑은 기운, 그다음에 힘찬 기운, 이런 기운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운 생동이다. 내 기운이 그 속에 드러나야 된다. 그림이건 식은 다 마찬가지로요. 그다음에 청대의 남종화의 대가 석도 스타오, 이분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태고무법이다. 그래서 태고무법. 여러분, 이 태고무법이라는 이 얘기는 태초에는 법이 없다. 태초에 서법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어떤 왕이지체나 뭐 조맹부처나 이런 분이 나와서 하나의 서법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는 법이 없죠. 그분이 태초에는 법이 없는데 그 사람이 쓴 것이 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것만 따라 써서 될 일은 아니다 이거죠. 기초를 배우고 서법을 익힐 때는 배우지만 태초에는 법이 없다. 그 이제 나만의 어떤 그 이 근본 자성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또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 이제 남종화 그림의 대가인 석도라고 하는 분의 이제 석도화론이 있어요. 스타오가 그 태고무법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선 후기의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의 불계공절이다. 아, 이 말도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공졸, 잘되고 졸렬하고 잘되고 못되고를 계산하지 않는다. 추사가 이 제주도 귀향을 갔어요. 제주도 귀향을 가서 한 제주도 귀향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거기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죠. 너무 잘났고 좋은 집안에서 20대 때 청나라 유학을 가서 뭐 완원 옹방관 같은 분들을 다 배워가지고 완원을 만난 다음에 완당이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여러분 사고전서라고 하는 중국의 경사자집 전체를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사고전서의 총목제요.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이렇게 핵심을 요약해놓는 그 글을 다 쓴 분이 완원이에요. 엄청난 대학자인데 그 완원을 만나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자긍심이 대단하고 자부심이 대단했겠어요. 여기 나중에 되니까 이제 기고만장해질 수밖에 없어요. 글도 잘 쓰고 뭐 시도 잘 짓고 문학도 잘하고 하니까. 근데 너무나 그렇게 되니 시기 질투도 많이 받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학문을 많이 하고 예술에 능한 분들이 또 현실에 조금 이 화합을 못하거나 뭐 눈밖에 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향사리 갔는데 그때 추사체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험한 어떤 그런 환란을 겪고 고난과 하여튼 바닥을 한번 경험을 하고 거기서 추사체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는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를 계산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흘러나오는 그걸 하겠다, 쓰겠다 해서 이 추사의 그 도장에, 낙관에 이 새겨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야, 이거다. 불계공절이다. 잘 되고 못 되고를 계획하지 않는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흉금에서 유출되는 대로 그대로 쓰면 된다. 물론 어느 경지에 도달해야죠. 이 서법이 다 익혀진 뒤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서법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그 다음에 잘 되고 못 되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획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청정하고 맑은 기운이 바깥으로 나오는 기운 생동을 이 제가 생각하는 3대 요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 말입니다. 고화품론 품록 육품론에 나오는 거예요. 기운 생동이란 말은 살아 꿈틀거리는 기운. 생명력이 있는 개성이 없다면 선필이라 할 수 없기에 첫 번째 요건으로 삼았다. 화가이자 스님이었다는 석도는 태초에는 서법이니 화법이니 하는 것이 없었고
오직 일행이 있었을 뿐이다. 오직 일행이 있었을 뿐이다. 여러분, 오직 일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거를 이 화론 서법에 이제 그 이 적용시킨 거죠. 한번 그음의 세계, 일획이라고 한번 그음의 세계는 불교의 일심 사상과 동일한 것으로 무법에서 유법이 나왔고 무심에서 유심이 나왔다. 일획에서 만획이 나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한번 붙대기 전에 그 전에 한 마음에서 모든 획이 나오지 않았냐. 무심에서 유심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을 하는 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예술 작품을 창작을 한다고 할 때 무심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뭐 잘 되어 있는 작품들을 패러디하고 뭐 표절하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딱 지우고 완벽한 무심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서 오직 일심이 있잖아요. 무심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딱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근원으로 자꾸 돌아가고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해가지고 마음을 맑힌 다음에 새로운 창조적인 작품을 내셔야 돼요. 남들 잘된 것만 보고 따라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태초에 무심이었다 이 말. 한번 그음의 세계는 일심에서 나왔다. 먹물과 화선지의 찰나 간의 만남은 우리의 일생에서 동일한 하루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절묘한 연기법의 선적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제 동양화는 서양하고 달라요. 서양은 덧칠을 계속할 수 있지만 동양화는 말이죠. 동양의 서예나 그림은 한번 먹물과 화선지가 딱 만나는 순간 이 연기법이에요.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일기일회란 말이죠. 한 번 딱 인연이 되어지면 그걸로 그러니까 다시 그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됐어도. 그게 이런 부분에 아주 묘한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적이다 이 말이죠. 연기법적이고. 불계공전은 추사가 노년에 낙관에 사용한 구절이었습니다. 제주도 유배 이후에 힘이 빠지고 원숙해지면서 잘 못 쓰고 잘 쓰고 하는 걸 계산하지 않게 무심의 경지에서 된 것이다. 여러분 소년 문장가는 있어도 소년 명필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명필은 끊임없이 쓰고 예술은 그렇습니다. 뭐 천재라고 해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경지가 쌓여가지고 구성이 되는 거죠. 말은 문장가는 한 번에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왕발의 등왕각서처럼 그냥 20대 때 막 최고의 문장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명필이라고 하는 거는 무르익어야 된다. 그래서 무심의 수행이 장기간의 발효를 거쳐서 도달한 향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서법, 이 선예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끊임없는 수행의 과정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경봉 스님의 고졸한 맛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평생 삼소골 일지를 쓰셨는데 아주 선지 가득한 선시와 한문 문장들이 가득한 그런 일기를 평생 쓰셨는데요. 스님께서 한학과 한시의 달인이셨고 정통 선비의 탄탄한 서예 필력까지 두루 갖춘 고매한 성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대 현판을 부탁할 일이 있으면 곧바로 영축산 극락암으로 달려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스님의 현판 글씨가 지금 전국에 많이 남아있죠. 이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경봉 큰 스님이시고 이게 이제 원통 보전 글씨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저기 의상대사에 낙산사 홍련암 있는데 낙산사 현판이에요. 낙산사가 한번 화제가 났었죠. 근데 이 글씨에 원본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경봉 스님 글씨를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현판을 다시 붙여놨는데 글씨 한번 보십시오. 진짜 고졸한 맛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젊으셨을 때의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연세가 드셔가지고 쓰셨는데 힘도 있고 그러나 꾸밈이 없는 참 멋있는 글씨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통도사 극락암에 가면 여여문이라고 이게 무슨 글씨입니까? 이러는데 여여문이에요. 이게 이제 요렇게 한 거는 앞에 여자하고 같다는 뜻이거든요. 문자를 이렇게 쓰셨죠. 이렇게 여여문이다, 여여하다. 여러분 여기에 이 달마대사의 달마도도 그리셨는데 요 구절 혹시 보신 구절 보신 기억 나세요? 저랑 선문염송 같이 공부하신 분은 이거 보셨던 구절입니다. 지허 노호지요. 불허 노호회라. 여기 있는 구절이 바로 요걸 딱 써놓으셨어요.
늙은 오랑캐.

개의 알을 다만 허락함이요 늙은 오랑캐의 알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게 이 노호라고 하는 게 닮아잖아요. 중국에서 봤을 때 인도를 오랑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지금 기억나세요? 서문연성에서 이게 지자하고 해자하고가 뭐 아는 거 이해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노호의 알을 허락할 뿐이요 노호의 알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다.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공안에 나왔던 이 구절이었는데 이것을 딱 달마대사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참 멋있습니다. 이런 글씨 보십시오. 이게 지금 참 여 뒤에 마지막 쭉 쓰시고 이게 개성을 읊었어요. 개성을 읊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차차 하셨단 말이에요. 여군지계 전류기하니 백운갱제 청산회로다. 그대에게 이 전류, 이 흐름이 끊어진 기틀을 지적하노니, 지시하노니 흰 구름이 다시 청산 바깥에 있구나. 마지막에 한마디 송을 했단 말이죠. 마지막 한마디 송을 하시고 나서 아차차 해놨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내가 진리의 한 말씀을 해놓고 그걸 다시 걷어들이는 말씀이라. 진리는 이것이다 해놓고 에이 그 말도 뭐 맞지도 않아 이렇게 거두는 말씀. 이게 진공과 묘유를 자주자재로 쓰는 이런 양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법을 설하시면서 전부 이게 서예로 쓰셨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그냥 붓으로 늘 쓰고 계셨던 거죠. 이제 경봉 스님의 경지였습니다. 이것이. 저기 여기 여여문 글씨, 양양낙산서 원통 보정 글씨 아주 정통 서법을 다 익히신 그 여기에서 이제 격외의 고졸미다. 소탈하고 꾸밈 없는 격외의 고졸미가 빛을 발한다. 이 작품이야말로 정말 자자입선이다. 이게 이제 글자마다 선으로 들어가는 그 전형적인 명품이라고 할 만하다. 극락함을 찬방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소? 참 늘 이렇게 질문을 벅거량을 하셨어요. 웃으며 법당을 건네시던 선노의 풍골이 글씨 속에서 오롯이 전해져 오는 듯하다. 스님의 어떤 그런 이 고졸한 맛이 여러분 이 스님의 글씨만 봐도 서예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건 화엄이라는 글씨예요. 이 원광 이렇게 쓰셨죠. 원래는 둥글 원자를 이제 원하라만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죠. 화엄이라고 쓰셨는데 이 글자가 통도사 박물관에 가보시면 글자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정말 이렇게 잘 되고 못 되고를 생각하지 않아 하고 쓰셨는데 근데 명필이에요. 너무 멋있습니다. 통도사에는 화엄 살림 법회를 한 달간 매년 하고 있죠. 그 화엄 이 우리 경봉 큰스님께서 만해 스님이 통도사에 와서 화엄 강설도 하시고 했던 그걸 다 들으셨던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선과 화엄을 다 두루 겸통하셨다. 성교를 겸수하셨다. 화엄이란 글씨도 아주 멋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지난번에 제가 오도송을 말씀드렸던 효봉 큰스님이고 경봉 큰스님이고 이래요. 선배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서로 만나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셨던 사진입니다. 20세기 한국의 큰 도인 스님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홍 스님의 이 탈속의 멋이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5대 종정이셨고 백양사 운문함에 주석하셨죠. 그래서 임제의 종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스님은 임제록의 무위진인을 계승하여 차별 없는 참사람, 그래서 참사람 운동을 주창하셨고 붓을 잡으면 가장 많이 쓰셨던 글 중에 하나가 수처작주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말이죠. 이 임제록에 나오는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쓰셨고 이 차별 없는 찬사람이다. 세상 모든 사람 차별이 없다. 스님께서 글을 쓰시는 동영상 화면을 보면 주먹 안에 붓을 움켜쥐고 쓰는 악필법을 구사하고 있다. 보통 서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스님이 이렇게 악필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쓰십니다. 아주 체구가 조그만하신데 붓을 들고 쓰실 때는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게 이 악필에 나타나고 있죠. 오척당구의 최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문자향과 서근기. 이 문자향과 서근기라는 거 하는 건 이제 서예하는 분, 예술하는 분은 동양 미학은 다 아는데요. 뭔가 문자에서 속기가 빠져나가야 돼요. 욕심도 없어져야 되고, 뭐 꾸미고,
아주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는 그 문자에 향기가 난다. 그다음에 글을 써놓으면 거기에서 말이죠. 뭔가 기상이 흘러나와야 돼요. 이 문자향과 서공기라 그래요. 애초에 서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오직 무심해서 나오는 한액이 있을 뿐임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신다. 이게 이제 소홍스님의 탈속의 멋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기 얼마나 참 맑고 깨끗하세요. 스님 마지막에 입장하셨을 때 이렇게 앉아서 좌탈임망 하셨습니다. 90 홀선 넘으셔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탁 좌선하시다가 좌탈임망 하셨다. 소홍스님 참 맑고 깨끗한 탈속의 도인이셨습니다. 노년까지 주사가다 좌탈하신 그 운문암 침필 현판 글씨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루문자입니다. 구루문자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구름이 피어나는 듯한 모습을 그려놓는데 나중에 이제 비웃자를 한 거죠. 문문자도 보십시오. 뭐 이 운문암을 이렇게 문문암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구름이 피어나오는 어떤 그 아주 저 산 너머에 여러분 구름이 없다면은 신비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 뭐 운문암이라고 하는 게 구름이 문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착 그려놓으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행도 수궁처 좌간 운기시. 아, 초서가 멋있습니다. 아, 이거는 중국의 왕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별명이 시불이었어요. 시불. 시불 왕유의 시 가운데 한 구절을 저렇게 초서로 쓰셨어요. 아, 정말 아주 그냥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가는 그 행도 수궁처의 좌간 운기시라. 이 앉아가지고 구름이 올라가는 걸 본다. 이 구름 문자 있잖아요. 여기 운문함의 운자. 참 멋있게 쓰셨어요. 이때는 틱낙한,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이 백양서 운문함에 오셨을 때예요. 여기 미산 스님 계시고 여기에 이제 소홍 스님께서 이렇게 원상을 해서 이 그 글을 하나 선물로 주시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는 뭐라고 쓰였습니까? 청풍 잡지 같은데요, 그죠? 청풍, 맑은 바람이 잡지, 땅을 휘감아 돈다. 그러면서 이 휘감아 돈다는 건데 이제 이 원상 같잖아요. 근데 맑은 기운이 휘감아 돈다 하는데 이 원상 하나 딱 그 원상 같으면 우리 불교의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으니까 틱낙한 스님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이 소홍 스님을 뵙고 뭐라고 하셨냐면 스님 저도 임재종입니다 이랬어요. 임재종. 베트남 틱낙한 스님도 임재종이에요. 그러니까 소홍 우리도 임재종 임재죠. 임재의 가풍이죠. 근데 특히나 우리 소홍 큰 스님은 임재록을 좋아하셨고 수처작주. 수처작주를 많이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틱낙한 스님이 딱 소홍 스님을 보는 순간 도인 큰 스님이 맞다 생각해서 바로 절을 하시는 모습이 그때 한국에 오셨을 때 이 만남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앞에 이렇게 선사를 하셨습니다. 선필을 선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왕류의 종남벼럽의 한 구절을 쓰신 겁니다. 행도 수궁처 좌간 운기시는 말이죠. 물이 흘러가는 거. 물이 흘러가는 그 끝간데에 흘러가는 곳에서 앉아가지고 구름이 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 이게 이제 도의 경지를 표현한 멋진 구절이에요. 이게 수궁처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가서 끝까지 흘러가면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구름이 올라가는 걸 본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우리의 공부가 끝을 목적지로 다 해서 가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 해탈한 경지에서 선의 세계를 무심의 세계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일만의 속기도 찾아볼 수 없는 해탈의 경지를 누구든지 엿볼 수 있다. 이 구절을 쓰는데 여기에서 임의적인 뭐 선필이 서필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없이 맑고 깨끗한 경지 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구름이 일어나는 걸 착 본다. 근데 여기에 고처자가 있고 떼시자가 있어요. 이게 참 멋있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 앉아가지고 구름을 보는 때다. 시간과 공간을 일부러 이렇게 딱 맞춘 겁니다. 이게 아주 시인들의 아주 절묘한 대꾸법이거든요. 평생 참선을 강조하시고 참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던
자상한 노고추의 미묘한 조사선에

현관으로 안내받는 느낌이다. 노고추, 아주 오래된 송곳이에요, 송곳. 노스님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노장님들이 이렇게 힘이 없으신 것 같지만 아주 오래된 송곳을 한자로 가지고 있다. 이게. 그래서 낭중지추라 그래요. 이 송곳은 옷 밖을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선기가 살아있으면 진리를 알고 깨달음의 세계, 그 다음에 이 딱 축이 서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정신을 놓치지 않는 그 꼿꼿함, 그걸 노고추라 그래요. 아주 송곳이 언제든지 오래된 송곳이 녹이 쓴 것 같아도 옷 밖을 튀어나오는 그러한 조사스님들의 어떤 그런 안목들이 이러한 글씨에도 다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탈속해 있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 스님의 이런 그 사진 보세요. 탈속한 천진도인이신 것 같은데 글씨를 보면 기운생동하잖아요. 살아서 꿈틀꿈틀 글씨들이 숨을 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고 있는 내용들은 운문함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내용, 수처작주 이런 내용을 보시면 다 그 스님의 어떤 그 선필과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여기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글씨하고 글씨가 바로 그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얼굴에도 나오고 모습에도 나오지만 글씨에도 나오고 말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탈속한 천진도인, 운문함에 있는 구름문과 같은 백양사에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장엄되어 있는 그 경관과 더불어서 큰 스님의 이런 아주 온화하시고 탈속한 모습이 글씨에도 보입니다. 그립습니다. 이런 우리 큰 스님들, 1912년생 큰 스님, 성철 스님, 향곡 스님과 함께 동갑이신데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또다시 이 한국 불교의 위대한 어떤 선의 힘을 다시 발휘를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강사 방장이셨던 보성 큰 스님, 성철 스님, 송홍 스님 젊으셨을 때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세요. 성철 스님도 젊으셨을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다 지금 다 입적을 하셔가지고 원적에 드셨는데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순서로 월산 스님. 멋있는 큰 스님이셨어요. 불국사의 월산 스님, 금호 스님의 제자. 경어, 망공, 금호, 월산 스님이시잖아요. 월산 스님, 여기 소홍 스님, 성철 스님, 향곡 스님요. 이렇게 이 세 분은 1912년생이고 월산 스님 1913년생, 타너 스님하고 나이가 같으셨어요. 이 어른들이 지금 다 어디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빨리 속한 사바 하셔가지고 광도 중생 해주셔라. 그래서 자꾸만 지금 이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거 합니다. 혹시나 말이죠, 이 BTN 불교 TV를 보고 있는 어떤 다시 재레인이 돼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시다가 말이죠, 전생의 나라고 하는 것에 아뢰야식이 같이 랑데뷰가 되는 순간 이 불교 공부를 안 하시겠나, 이런 뜻으로 자꾸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했던 타너 스님에 관한 겁니다. 타너 스님 그러면 이제 쾌활입니다. 아주 그냥 쾌활해요. 상쾌하고 살아서 꿈틀거린다. 그래서 지난 세기를 통틀어서 타너 스님보다 많은 글을 쓰신 스님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일생토록 매일 10시간 이상 만년필로 번역 원고를 쓰셨고 붓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유목을 남겼다. 만년필로 원고를 쓸 때는 붓처럼 썼고 붓으로 목선을 남길 때는 만년필처럼 썼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스님의 기운 생동하는 선필은 실로 종횡무진하고 자유자재했다. 그래서 스님이 남긴 서예 작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필휘지의 속도감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스님은 글씨를 굉장히 빨리 쓰셨어요. 그러니까 붓으로 쓰실 때는 마치 만년필처럼 쓰시는 것처럼 쓰고 만년필로 쓰실 때는 붓으로 쓰시는 것처럼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의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스님 이게 이제 이 진묵조사 제모문이네요. 진묵조사 제모문을 쓰시는 모습이신데 여기 글씨 보십시오. 그냥 일필 휘지로 기운

행동하고 일필이지로 그냥 거침없이 쓰셨다. 워낙 글을 많이 쓰셨어요. 늘 원고를 뭐 10시간 이상, 원래 서예를 엄청 잘하셨고, 저는 어렸을 때 쓰셨던 글을 봤거든요. 출가하기 전에 왕이지체, 추사체 이런 글을 다 쓰셨어요. 간산필첩이라는 거 보면 서법을 다 익히고 출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십 년 글을 이렇게 많이 쓰시다 보니 마치 만년필로 쓰시듯이 하는데 필법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멋진 초서가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이 큰 스님 입적하시는 날입니다. 마지막 입적하시는 날 사진이에요. 여기 진관사의 진관 스님, 비구니 스님 계시고, 여기에 만화희찬 스님 계시고, 여기에 그 평생 책을 만들어 주신 사위신 교림 출판사 서우담 스님 계시고, 수중 스님 계시고 다 계신데, 마지막에 내가 6년 전에 입적할 날 시간까지 다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그날 그 시간에 입적을 하셨다. 일주일 전에 몸이 편찮으시니까 모든 분들이 이상하다 그러고 있다가 정말 그날 가시는가 보다 해서 월정사의 방상굴에 수없이 많은 제자 스님들, 제가 제자들이 다 모이셔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입적을 하셨다. 마지막 입적하시기 바로 직전의 순간에 저렇게 형형한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타나 스님이 저렇게 아주 살아 숨쉬던 듯한 글씨를 남기셨던 타나 스님의 정신력을 한번 보시고 그 선정의 힘을 우리가 한번 느껴야 되겠습니다. 이 글씨 보십시오. 이게 이제 상원사 현팔입니다. 이게 원자가 요 원자입니다. 상원, 하원 하는데 오대산 상원사 원자를 저렇게 쓰시고 이 병풍 보십시오. 아,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 이 타너 스님의 이 오대산인 타너라고 하는 이 선필 중에 저는 이 타너 스님 글씨에 반했어요. 그래서 저는 출가하자마자 야, 내가 유가 공부하고 이렇게 선비글 쓰고 했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참선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의 글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스님에 대해서 타나 스님 일필 휘지의 일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대산 문 중에 원보산 스님이 입적하자 그 상자 스님이 타나 스님에게 병풍을 만들고자 하니 글씨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스님의 곁에는 늘 글을 받고자 줄지어 기다리는 이들이 많았기에 스님은 완곡하게 마다하는 뜻에서 백병풍을 하나 만들어 오면 써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글을 써러 이렇게 이 화선지에 써서 드리면은 병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병풍을 하나 써달라고 병풍 쓰기가 어렵잖아요. 막 8폭, 10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절하는 뜻을, 완곡한 거절하는 뜻을 그 병풍 만들어주면 내가 써줄게.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보산 스님 49제 막제 당일에 정말 빈 병풍을 만들어 와가지고 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보산 스님의 상자 스님이. 그날 49제 날인데 이제 가사장삼 이렇게 있고 큰 스님들 쭉 계신데 진짜 병풍을 하나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그때 향천사에 춘성 스님, 고암 스님, 묵다 스님, 묵담 스님, 일타 스님과 같은 당대에 큰 스님들을 비롯해서 50여 대중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나 스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안 써주려고 그렇게 말했더니 진짜 만들어 왔단 말이야 하시면서 병풍을 발로 밟고 올라가서 원각경 개송 한 장을 거침없이 써주셨다 그래요. 그러는데 더욱 기가 막히는 사실은 49제 참석을 위해서 장삼을 입고 있었던 터라. 이름 장삼을 이렇게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승복이 아니라 장삼이란 말이죠. 긴 장삼 자르기 늘어져서 써둔 먹물에 옷이 버릴까 봐 병풍을 반대편에서부터 썼다는 것이다. 병풍은 세로로 된 글이라 원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례대로 쓴다. 그런데 스님은 왼쪽 끝부터 끝부분 8번째 폭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쏘 올라갔으며 첫 폭에서 마무리를 지었을 때 공백 없이 딱 들어맞았다고 한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앞에 병풍을 봅시다. 여러분 병풍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세로 글씨는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천불 막대어 추호하고 추호지만 하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써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원래 병풍은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면 말이죠. 장삼자락이 써두었던 글 위에 걸리잖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써놓은 거에 이걸 이렇게 가야 되니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써야 되는데 8폭을

반대편에서부터 쓰는 거예요. 이거부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쓰시면 여기는 그다음엔 흰 쪽이니까 아무리 장사물을 장산자락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먹물이 묻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덟 폭을 쓰는데 여기에 구조를 원각형 구조를 쓰시는데 여기서부터 거꾸로 외워서 써야 되는 거야. 거꾸로 여덟 폭을 글자 배분을 원각형을 다 외우고 계시니까 거꾸로 배분을 해서 쓰시는데 여기서부터 쓰셔가지고 거꾸로 썼는데 첫 폭에 글자가 딱 들어맞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연습도 필요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장사 믿고 이렇게 쓰셨는데 거꾸로 썼는데 개송을 거꾸로 다 외워야 되는데 마지막 첫 폭에 가서 딱 들어맞았다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일타 스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 어떠냐. 나는 바로 쓰지도 못하겠다. 이 장산자름이 있고 바로 순서대로 쓰지도 못하겠다. 병풍에다가 바로 쓰지도 못하겠다. 물론 일타 스님도 글씨가 아주 좋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 광경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타너 스님은 그렇게 하니까 타너 스님이 바로 쓰나 거꾸로 쓰나 병풍 하나 완성하면 완성했으면 그걸로 됐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거침없는 이 쾌활자재, 거침없는 쾌활자재한 필력은 타너 스님을 당할 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그냥 일평생 그냥 붓을 만년필처럼 쓰셨다 이거야. 아주 참 대단한 필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대산의 하남 큰 스님께서 이제 20대에 그냥 출가를 해서 왔는데 그냥 중강시키고 한 3년 공부시킨 다음에 중강시키고 강의도 시키고 글씨도 대신 써서 보내게 하고 편지도 대신 써서 보내게 하고 그다음에 뭐 20대 중후반 뭐 이때부터 상냥문 이런 거 다 타너 스님 쓰게 시키셨다 그래요. 벌써 육아의 공부 사서삼경 노자장자 다 외우고 주역까지 다 외우고 출가를 해놓으니 뭐 그냥 거침이 없었다 그래요. 거기에다 참선까지 하셔가지고 대단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글씨를 보면 타너 스님의 글씨를 보면 참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그 한문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한문을 보지 않고 동아시아에서 한문을 공부하지 않고 무슨 역사를 공부하고 사상을 읽힐 수 있느냐?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한문 교육의 연이 끊어지는 순간 한국의 정신 문명의 바닥이 이 덮여지고 만다. 뿌리가 살아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통이 아직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저는 하는 그런 철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한문본으로 공부하는 우리의 한문 불전 동양학의 전통이 남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이뿐이랴. 근현대 한국의 대선사 가운데는 경허, 망공, 하남, 구하, 석전, 청담, 석주, 원담, 법안 스님과 같은 멋진 선목을 남기신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계셨다. 대표적인 큰 스님들인데 이 밖에도 많으세요. 근데 여기에 언급했던 스님들은 서예로 아주 유명하셨던 분들이에요. 글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에서 미처 다 거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글씨의 품격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이라는 서여기인이란 말이 있다. 한국 고승들의 선필연은 깊은 선정과 수행을 거쳐 도달한 탈속의 통쾌와 순수한 기상이 녹아있다. 벅찬 현대 한국 선문화의 현주소라고나 할까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타너 스님, 강백으로 유명하신 대강백이신 운어 스님, 청담 스님 사진이 같이 찍으신 사진이고요. 여기는 여기 관음 큰 스님 직지사의 참 드문 사진이에요. 제가 다 발굴한 사진인데 이런 큰 스님들의 이런 그런 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관음 스님 그다음에 운어 스님 같은 분들은 타너 스님과 더불어 3대 강백이라 그러셨어요. 3대 강백. 우리나라 3대 강백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한문의 대가이셨고 불법의 교학의 최고의 선 유식 이런 부분에 다 대가이셨던 그런 큰 스님들의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서예에 담겨 있는 선필에 담겨 있는 이 선예에도 선사상이 이렇게 담겨 있고 선미학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심에서 일핵이 나왔을 뿐이다.
여러분, 법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전생에 볼펜 쓰고 이랬던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앞생에, 이 전생에 정말 동양에서 태어난 적이 몇 번이라도 있었어도 다 붓을 들고 사셨을 거예요. 내가 붓을 들고 쓰지 않을 뿐입니다. 서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익히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명필들의 글만 따라 쓸게 아니라 내가 내 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심해 선정해서 쓰다 보면 여러분의 전생에서 쓰셨던 그 필법이 다 나온다. 전생에 수도 없이 많은 생을 붓을 들고 글을 쓰셨을 것이다. 그러니 영공으로 매일매일 참선하듯이 수행하듯이 공부를 하시고 사경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똑같이 이렇게 엄청난 선필들이 여러분들도 나오실 수 있다.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도가 있어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타너 스님의 글씨처럼 평생을 10시간 이상씩 저렇게 글을 쓰시고 하셔가지고 그냥 병풍을 거꾸로 단박에 붓을 들고 쓰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경을 외우시고 글을 쓰셨다. 이게 바로 한국의 문화의 한류의 근원에 들어가는 우리의 어떤 미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번에 이제 스님의 오도송들, 그 다음에 큰 스님의 추모제 광경, 송광사의 거울, 그 다음에 오늘 이 오도송경과 더불어서 이제 선필을 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떤 우리의 문화의 양상 가운데 선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과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같이 살펴보면서 한국의 선의 문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은 거품과 같이 허망하고 석양과 같이 덧없는 것이다. 만약 이를 알게 된다면 악마의 꽃화살을 꺾어버리고 염라대왕이 볼 수 없는 곳을 가게 될 것이다.

0: 자산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2: 예, 세준님 안녕하세요.
3: 네.
2: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을 넘습니다. 그래서
1: 토성에 해당하는 예,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 이거 너무 쉽습니다.
1: 어, 그래요?
3: 너무 알 것 같은데. 3번. 네.

0: 하루 종일 나무 밑에만 있을 거야?
1: 아, 더워서 손가락도 꼼짝하기가 싫어. 온몸에 땀이 줄줄이야.
0: 어? 진짜? 그럼 정량사가 보이겠네?
1: 네? 뭔 소리야?
0: 주지스님이 그러시던데 땀 흘리면 청량사가 보인다고?
1: 이윽, 그건 날씨가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힘들어서 나는 땀을 말하는 거거든. 청량사가 해발 890m나 되는 연화봉 중턱에 있어서 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0: 아, 난 힘든 건 싫은데.
1: 그래도 청량사가 품은 12비경을 안 보곤 못 베길걸? 청량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봉선사가 중건한 대사찰로 신라 불교의 요람이야.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 사찰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청량사는 지금도 문수보살, 지장보살, 16나한이 봉안된 훌륭한 기도 도량이라고.
0: 그럼 힘들어도 봐야겠네.
1: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청량사로 고고! 청량사 창건 때문에 일손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던 원효대사는 우연히 뿔 새 딸린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 뿔이 새 딸린 소라니 참으로 영물입니다.
3: 예이, 그럼 뭐합니까? 맨날 지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는데. 이 모습 또 이렇게 날뛴다니까요. 멈춰라니까.
2: 제가 조용히 시켜보겠습니다.
3: 아마 안 될걸요.
1: 하지만 날뛰던 소는 원효대사가 다가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졌죠.
3: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이놈이 이럴 놈이 아닌데.
2: 괜찮으시다면 청량사 창건 불사를 위해 이 소를 시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3: 얼마든지요.
1: 그렇게 스님은 뿔 새 딸린 소를 데리고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2: 이제 네 이름은 삼가구다. 삼가구야, 청량사를 창건해 함께 잘 살아보자.
1: 삼가구는 청량사 창건을 위해 일하다 안타깝게 창건 하루 전 그만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2: 삼가구야,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그렇게 삼가구를 묻고 며칠 후 삼가구의 무덤 위에 삼가구처럼 가지가 새 딸린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 청량사 창건을 보고 싶어 삼가구가 환생했구나. 그래, 이제 소나무가 되었으니 오랫동안 청량사를 지켜보며 서 있거라.
1: 삼가구를 닮은 삼가구송은 긴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청량사를 지키며 부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0: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1: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거든. 청량사엔 그것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다고.

0: 그게 뭔데?
1: 은진전 뒤에 있는 동풍석.
0: 동풍석? 동풍석이면 동쪽 바람, 바위, 뭐 그런 건가?
1: 땡! 바람에 움직이는 돌이란 뜻입니다.
0: 아...
1: 좋아. 동풍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동풍석 전설로 고고! 아주 오래전 한 스님이 절터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다 봉화 청량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2: 이곳에 좋은 길지가 있다던데.
3: 명당 중에 명당이 있긴 한데 가보시겠습니까?
2: 더 올라가야 합니까?
3: 바로 여기. 에? 언제 바위가 생겼대?
2: 이곳에 사찰을 짓겠습니다.
3: 에이, 아니 바위가 이렇게 큰데 어찌 사찰을 짓습니까?
2: 아, 이깟 바위야.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요. 자, 바위가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절을 지으면 되겠어.
1: 이튿날 청량산으로 향하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3: 스님! 바위가 돌아왔습니다!
2: 응? 바위가 돌아오다니요?
1: 스님이 밀어버렸던 바위는 발이 달린 것처럼 어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2: 이는 모두 부처님의 뜻일 터. 바위를 피해 절을 지어야겠어.
1: 스님은 바위를 피해 사찰을 지었고 그 바위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동풍석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뭐해?
0: 외국어 공부.
1: 오, 동희, 네가 웬 일이냐?
0: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1: 오, 그래서?
0: 도망갔지 뭐. 말 시킬까 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1: 원래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0: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1: 진짜?
0: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건한 대사찰이야. 그래서 정평사엔 조선과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 그중에서도 고려 선원과 인공 연못 영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1: 오,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한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2: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눠?
4: 아버지, 용서하세요.
2: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1: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4: 그만 한을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1: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매일 여위어 갔습니다.
2: 사방에 알아보니 뱀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신라 청평

0: 사로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1: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2: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2: 뱀은 해탈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2: 잘 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2: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2: 아하.
1: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3: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4: 아내가 죽고 나니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3: 아, 이복의 대학 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4: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5: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4: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들이운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5: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 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4: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1: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 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3: 이 금은 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4: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 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3: 그럼 가끔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4: 저야 영광이지요.
1: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빨리 와!
2: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1: 그래? 그럼 호랑이를 풀어야겠네.
2: 호랑이?
1: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2: 정말?
1: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다.
2: 삼화사?
1: 응,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2: 수륙제가 뭐야?
1: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삼화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규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2: 아, 나도 10월엔 꼭 삼화사에 가봐야겠다.
1: 그 전에 삼화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삼화사로 고고! 옛날 삼화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0: 인간이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1: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2: 사마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0: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2: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0: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2: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3: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2: 예.
3: 아이고.
0: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3: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1: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0: 어서 피하거라!
1: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0: 아니, 뭐하는 게냐? 그대로 죽을 테냐?
3: 어린 새끼도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1: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4: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5: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4: 뭐가? 저 강 속의 검은 길이 뭔지 알아?
5: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4: 삼불이면 세 명?
5: 맞아. 이번엔 삼화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0: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6: 산의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7: 두타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0: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1: 그렇게 큰형은 흑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화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0: 우리 약사 삼불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1: 약사 삼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8: 믿음은 모든 도의 근원이요, 모든 공덕을 낳는 어머니이며, 만 가지 수행을 성취하게 하는 으뜸이다.

관세여.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그분들 무려더라. 오늘날 오늘날 나쁜 짓은 많이 해도 내일 내일 미루면서 착한 일은 전혀 없네.

음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불제자의 원력으로 구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을 기다릴까 슬프고 애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6: 이렇게 하면 되는데.
7: 사연해 볼려.
8: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비를 한번 나을 적에서 말서 때에 비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때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그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대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5048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보

미음 시방 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 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락 현

대제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령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아비심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야심 권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 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 세계제가 가면 지혜절로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글 없으니 삼보 천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

빠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어 물리우치는 진언 오음 살바 무자 무지사다야사다 오음 살바 무자 무지사다야 사바하 오음 살바 무자 무지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계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오음남 오음남 오음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오음치림 오음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박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아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0: 원력종착,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 왕후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아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 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0: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0: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0: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버버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울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를 생각합니다.

별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영축 중립 통도사가 고려 말 인도 출신의 고승 지공 화상의 존상을 봉안했습니다.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며 맺어진 천년의 인연이 불교 문화 교류의 새로운 확장으로 피어났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한성숙 총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의 마음 평안을 위하는 것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팍팍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선명상과 현대문화예술이 만났습니다. 국악과 재즈, 무용이 어우러진 특별한 선명상 음악회가

0: 종교의 벽을 넘어 대중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포교사 제도 40주년을 맞아 청년 포교와 미래 100년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청년 포교사 양성은 물론 지역별 활동 편차를 줄이는 일이 미래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불교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다 워싱 현상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힙불교 넥스트 세 번째, 가벼운 소비재로 변질되고 있는 힙한 불교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고려 말 인도 출신의 고승이자 동아시아 불교사의 상징적인 스승인 지공화상의 존상을 봉안했습니다. 14세기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며 맺어진 천년의 인연이 양국 불교 문화 교류의 새로운 확장으로 피어났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지공화상의 유훈을 기리고 한국과 인도 양국의 종교적 연대를 강화하는 대작불사가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회향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와 주지 현덕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스님을 비롯해 고랑날다스 주한 인도대사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공화상 존상 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지공화상은 14세기 인도 마가다 출신 고승으로 고려말 통도사에 머무르며 무생계법을 설하고 나홍선사와 무학대사 등 한국 불교 선지식들에게 큰 영향을 남긴 인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봉안된 존상은 인도 현지에서 동으로 제작됐으며 앞서 지난 1일 통도사 유런 스님들의 집전으로 복장의식을 마쳤습니다. 법요식에서 중봉성파 대종사는 지공화상 존상을 봉안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 지공석이면 특별히 문수 사리보살 무생경이라는 그 경을 통도사에 와서 설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우리 통도사에서는 지공화상의 존상을 모셔도 충분히 모실만하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1: 현덕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인도의 불교 문화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3: 인도와 또 한국의 종교 문화 또 불교가 서로 또 소통하고 왕래해서 양국 간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축사에 나선 고랄랑다스 주한 인도 대사는 지공화상 존상 봉안이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4: I hope that the enshrinement of the statue of Master Dharmabhadra here will provide more opportunity for people in Korea to reconnect with India in larger numbers.
1: 설법전에서 법요식을 마친 대중은 지공, 나홍, 무학대사 등 삼화상의 진영이 나란히 모셔진 삼성각으로 자리를 옮겨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삼화상이 함께한 역사적 공간에 인도에서 건너온 지공화상의 존상이 더해져 통도사는 명실상부한 한국, 인도, 양국 불교 교류의 성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한성숙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현대인의 정서와 정신건강 문제를 우려하며 정부와 종교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와 진우 스님은 물질적, 기술적 풍요 속에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국민의 마음 평안을 위하는 것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달 1일 임명된 한성숙 국무총리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한 총리를 반갑게 맞이한 진우 스님은 취임을 축하하며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따뜻한 모성애로 풀어갈 향후 국정 운영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이어 가장 우선할 문제로 AI 등 기술 급변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음을 통계적 지표를 들어 우려했습니다. GDP 규모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스트레스 지수는 세계 최고고 행복 지수도 가장 낮다는 겁니다.
6: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또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없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져야 지혜가 생기고 또 서로 공감도 할 수 있고 여유도 또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충돌적인 것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0: 이런 또 운동력이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일단 국민들께서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더 모색을.
1: 그러면서 종교를 떠나 국민 마음 평안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깊은 공감을 표하며 높은 자살률과 고독사 문제 등 정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 자살뿐만 아니고 그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닌 다른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좀 유형도 살펴보고 좀 다양한 정책들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또 총무원장 스님도 말씀도 좀 듣고 저희가 방향 잡아가는 데 좀 도움을 얻고자.
1: 진우 스님은 조계종의 선명상 보급을 비롯해 7대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 마음 평안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함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위로와 힐링 프로그램이 효과를 얻고 있다며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 마음 위안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보겠습니다.
1: 진우 스님은 우리 전통 문화의 근간에 불교 문화가 있음을 강조하며 무형으로 전승 발전된 K문화와 더불어 유형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전국 전통 사찰의 역할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0: 국가문화유산 중에 거의 뭐 57-8%가 이제 불교 문화재고 지방 문화재까지 유형 문화재까지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유산은 거의 뭐 불교적인 그러한 전통 문화유산이라고 할 정도로.
1: 그러면서 국민 정서 회복과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 시행한 사찰 관람료 면제 조치에 전통 문화 유산 보전에 부합하는 정책과 인식 변환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불교계가 직면한 행정적 불편을 경청하며 현안 해결 노력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예방은 신체적 복지에 집중돼 있던 정부 정책을 정신 건강 영역인 마음 복지로 확장하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장마철 무더위와 팍팍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선명상과 현대 문화예술이 만났습니다. 국악과 재즈, 무용이 어우러진 특별한 선명상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색다른 공연이 연출한 치유의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어두운 공연장의 정막 속에서 서서히 밝아지는 무대. 삶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재즈 가수 웅산 씨의 잔잔한 목소리가 객석에 한 줄기 위로로 다가갑니다.
5: 나는 기쁨과 슬픔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두 가지는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4: 국악과 재즈의 만남이 공연의 서막을 열고 비나리를 위해 모인 소리꾼과 색소폰, 대금선율이 사람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단순히 듣는 공연을 넘어 장르의 경계를 허문 음악과 무용이 펼쳐지자 관객들은 일상의 소음을 지우고 온전한 마음의 쉼표를 찾아갑니다.
6: 뭔가 이렇게 치유받고 싶은 마음에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서
7: 일상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4: 이번 음악회는 불교 전통의 선명상을 대중문화예술과 접목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현대인들이 종교적인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보다 친숙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지자체와 종단이 협력해 선보인 수준 높은 무대는 불교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8: 맨 처음에 그냥 소리만 들었을 때 광대하다 그랬었는데 준비를 잘해서 모든 대중들한테 호응도가 높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4: 기대를 뛰어넘는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한 불교계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명상 음악회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의 시민들을 찾아가는 전법의 도구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9: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으나 유랑국당들이 전국을 돌면서 불법을 전했듯이 마음만은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에게 불교적 가치를 알리고자

0: 맑은 선율과 깊은 호흡으로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씻어낸 선명상 음악회. 소리와 침묵이 만들어낸 치유의 울림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에 든든한 안식처가 됐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 불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깊이 있는 신행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0: 1986년 출가 수행자 중심 포교를 넘어 재가불자의 원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조계종 포교사 제도. 지난 40년간 군부대와 교정시설, 학교와 병원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종단포교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 조직 형태의 전문 포교 체계로 성장하며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해온 포교사 제도가 40주년을 맞아 성찰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토론회는 포교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포교사의 역할과 위상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
0: 토론회에선 포교사 제도의 외연 확장이라는 성과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와 불자 감소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한계도 가감없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청년 포교사 양성은 물론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활동 편차를 줄이는 일이 당면한 미래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2: 아울러 포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포교사의 명확한 역할 정립, 포교사의 교육 과정의 전문성 강화, 세대 간 인력 수급, 청년 포교사 양성의 부족, 포교 활동 지원 체계의 미흡함 등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0: 나아가 출가자 감소와 청년층 유입 약화라는 한국 불교의 근본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최근 불교가 젊은 세대에게 힙한 문화로 다가가는 현상은 반갑지만 이를 단순한 유행이나 소비로만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불교를 일시적인 문화 체험을 넘어 마음의 의지가 되는 진정한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포교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인구 감소, 종교에 대한 무관심까지 겹친 지금이야말로 포교와 전법의 새로운 안목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습니다.
3: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위기를 타개하고 부처님의 전도선을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로 뛰는 포교사단의 역할과 포교사단의 조직,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4: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교사단의 역사와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적 가치로 무장한 포교사들의 현장을 누빌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0: 40년 전 첫걸음을 떼 이제는 종단포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된 포교사 제도. 이번 성찰을 발판 삼아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도약에 나설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5: 중앙승가대학교가 조계사 신도회 오정미 수석 부회장에게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승가대는 어제 교내 문수원에서 불교 문화 발전과 자비 나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오정미 씨에게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오 씨는 조계사 신도회 수석 부회장과 아름다운 동행 이사로 활동하며 신행 프로그램 활성화와 교육 지원, 전국 선언 대중 공양,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 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 등과 조계사 130여 신도가 함께해 학위 수여를 축하했습니다. 오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불현을 심어준 어머니, 도반 불자들과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6: 승가 외우에 힘쓰며 하심하는 마음으로 수행과 전법에 정진하는 바른 불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5: 불교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트렌드가 되면서 이를 활용한 대중 콘텐츠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이익만을 쫓아 불교의 껍데기만 빌려 쓰는 이른바 붓다워싱 현상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힙불교 넥스트 세 번째 시간, 단순한 유행을 넘어 가벼운 소비재로 변질되고 있는 힙한 불교의 이면을 양육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7: 최근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불교 재즈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수십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부처 핸섭, 힙하고 신명난다는 반응이 잇따릅니다. 하지만 음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진언이나 연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목탁이나 범종 같은 불교 사물의 소리가 섞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AI를 이용해 동서양 악기 선율을 섞어 제목만 불교 재즈, 관세음보살 재즈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밴드 악기를 쓰지 않고 록앤롤을 하겠다는 것

0: 한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교가 대세로 떠오르자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상업적 이익이나 조회수를 위해 불교 이미지를 소비하는 이른바 붓다워싱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나 종교적 고찰 없이 껍데기만 빌려 쓰는 상업 행태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1: 진언 다라니 같은 거는 소리 그 자체이고 또 스님들 염불 하실 때도 그 염불의 그 범음성의 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AI의 첨단 기술도 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이제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은가 봅니다.
0: 실제 대중이 느끼는 불교의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열풍과 온도 차가 큽니다. 최근 발표된 종교 실태 조사 결과 종교가 있다는 응답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무종교인은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불교 호감은 높아졌지만 실제 신앙이나 수행으로 이어지는 지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불교가 종교가 아닌 그저 가벼운 소비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기업의 그린워싱처럼 불교의 이미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종교의 참된 정신적 가치를 희석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이게 그냥 단순히 컨텐츠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불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소개하고 보여주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이제 그런 붓다워싱과 관련되어 있는 우려들을 불식채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0: 철저한 고민 없이 자본의 논리에만 기댄 대중화는 결국 모래성에 그칠 수밖에 없고 본질을 잃은 문화는 대중에게 외면받기 마련입니다. 붓다워싱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선 한국 불교. 일시적 유행을 넘어 불교가 가진 참된 내면의 해안을 지켜내기 위해 교단의 단호한 기준과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광주 소원정사 도계 스님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도담도담 기금 마련을 위한 서화전을 개최했습니다. 도계 스님은 지난 6일 자비신행회 나르샤 미술관에서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 광덕사 동진 스님, 덕림사 지선 스님, 김삼옥 자비신행회 상임이사, 이지혜 동구의회 의장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31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에서 서예 붓글씨와 달마도, 금리사경 50여 점을 선보이며 수익금은 전액 학대 피해 아동의 쉼터 운영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도계 스님은 100일 기도 수행의 결과물로 붓끝에 정성을 담아 완성한 작품들이라며 상처받은 아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장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이 사단법인 한국다도협회 창립 45주년 행사에서 제25회 다촌 정상구 차문화상 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7일 부산 여자대학교 다촌 문화관에서 열린 한국다도협회 창립 45주년 기념식 및 제25회 다촌 정상구 차문화상 시상식에서 보혜 스님은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상금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보혜 스님은 차를 통해 마음을 맑히고 이웃과 소통하는 차문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욱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진하고 자비행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혜 스님은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으로 부산기장 국제차문화축제를 이끌고 한중일 국제차문화교류와 다도교육을 통해 차문화 발전과 대중화의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마음에 싱그러운 바람 한 점 들여놓으며 평안하고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계실 때 어느 한 마을에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인데도 아주 성격이 못되고 아주아주 인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재산에 집착하며 인색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한 가지 취미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건물과 방을 크게 크게 확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집에 대한 집착이 강했나 봐요. 그래서 별장도 만들고, 방도 넓히고, 건물도 새로 짓고, 나이가 80이 되었는데도 남들에게 베풀 줄은 모르고,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기 집에 건물과 방을 넓히는 것에만 치중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80살 먹은 할아버지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부처님께서 직접 그 할아버지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때 때마침 그 할아버지가 또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방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찾아오시니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부처님, 오늘 어쩐 일로 저희 집에 다 오셨습니까? 그래도 부처님께서 너무나 거룩한 성자이시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부처님을 좀 귀찮아하는 마음은 있었어도 부처님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할아버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 제가 여기 건물도 좀 새로 짓고 방도 좀 넓히고 제가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짓고 방을 많이 만들어서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아니, 뭐, 앞채는 손님이 오시면 머물고, 뒤채는 제가 좀 쓰고, 옆에 있는 건물과 방은 하인들이나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쓰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할아버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부처님, 뭐가 중요한데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시간 좀 내서 제 법문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부처님을 만나 뵙기도 힘들고, 부처님 법을 직접 듣기도 힘든데,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서 내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할 터이니 내 법문 좀 잠깐 들어보시오. 부처님이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와, 이 할아버지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기에 살아계신 부처님이 직접 찾아와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할 터이니 내 법문 좀 들어보시오, 할아버지. 부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부처님,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부처님께서 중요한 법문을 설해 줄 테니까 잠깐 시간 좀 내봐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우 나 지금 공사 중이라고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나중에 듣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나중에 들을게요. 나중에. 아, 거참 사람 귀찮게 하네. 막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안 돼요.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을 만나고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지를 못해요. 옛날 큰 스님들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복 없는 사람은 복이 찾아와도 발로 차버린다고. 그게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참 이걸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직접 찾아와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겠다 하는데도 싫대요. 이걸 어째요? 이걸 어떡합니까? 부처님께서, 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도 할 수 없는 세 가지라는 게 나옵니다. 부처님도 바꿀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자기가 지은 업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아주 무거운 업, 정해진 업은 면하기가 어렵다. 다만 정해진 업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으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지만 정해진 업보를 면하기가 어렵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구나. 불교는 인연법이에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구나. 세 번째가, 모든 중생을 한 번에 다 제도할 수는 없다.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셔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시고자 하지만 모든 중생을 한 번에 다 제도할 수는 없다. 이게 부처님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다라고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 이 노인은, 이 할아버지는 여기까지가 인연이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사원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서 집 밖에 나와서 그 마을 밖으로 막 나가시기 전에 그 노인이 부처님이 뒤돌아서 멀리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며 이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공사할 때 석가래를 직접 옮기다가, 아이, 그 좀 연세도 있고 그러시면 좀 가만히 계시지. 괜히 당신이 일 거둔다고. 석가래를 옮기다가 위에 있던 석가래가 뚝 떨어져가지고 할아버지 머리를 때려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윽 하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급사를 해버렸대요. 아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라. 석가래가 떨어져서 할아버지 머리를 때려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웩 하고 숨을 거두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아이고 여보, 아버지, 주인어른 하면서 사람들이 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마을 밖을 나가시기 전에 그 집에서 울음소리가 터지는 소리를 부처님께서 다 들으시면서, 아,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났구나. 참으로 덧없구나. 참으로 덧없구나. 생사가 코앞에 있고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내가 일부러 찾아가 삶과 죽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진리의 법을

설하고자 했는데 끝내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은 저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렸구나. 그렇게 부처님께서 마을 밖을 나가시는데 때마침 수십 명의 수행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수십 명의 수행자들이 아니 부처님 아니십니까? 어디에 갔다가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한 인색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삶과 죽음의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법을 전하기 위해 부처인 내가 직접 찾아가 법을 설하고자 해도 그 노인은 끝내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 인연이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발걸음을 옮겨 그 집을 나왔는데 결국은 내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아, 죽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내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수도 있고 설사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다음 생 크나큰 복과 선업을 누리게 되었을 텐데 끝내 부처님의 설법 듣기를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끝끝내 아무런 공덕도 짓지 못하고 저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 그대들이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란 말인가? 중생들은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서 펼쳐진 돈, 이익, 명예, 권력 그런 감각적인 욕망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바로 코앞에 죽음이 닥친 것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중생들이여,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란 말인가? 아, 중생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구나. 그대들이여, 지혜로운 자라면 항상 늘 마땅히 죽음이 언제든 코앞에 닥칠 수 있음을 늘 마음으로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지금 이 순간 진리의 법을 닦아야 함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십 명의 수행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돈, 명예, 권력, 온갖 쾌락과 즐거움, 감각적인 욕망에만 휩쓸려면서 살아가고 있지 내가 당장 죽음이 코앞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겠지만 마치 남의 이야기, 딴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닥칠지 내일 닥칠지 언제 이 생사하게 이 무서운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칠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닦아야 된다. 지금 닦아야 된다. 그 욕심 많았던 할아버지가 부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잠깐만이라도 부처님을 모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더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마도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 무량한 공덕을 분명히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참으로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구나. 그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염불해야 됩니다. 지금 수행해야 됩니다. 소나무 방송 끝나면 염불해야지가 아니라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염불을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절에 가서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그냥 부처님 말씀 문장 하나라도,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번이라도 독송하고 한 번이라도 사경하면서 지금 닦아야 됩니다. 지금 닦아야 됩니다. 아, 언젠가 죽음이 우리 앞에 올 것임을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스스로 이미 사람이 살아봤자 100년 넘게 살기도 힘들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마치 우리 중생들은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어서 그래도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번 생, 지금 이 순간 잘 닦아야 하겠구나.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따로 염불할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노는 입에 염불하자. 지금 이 순간 염불하자. 지금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던 당시의 일입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머리가 아주 천재였다고 합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난 천재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 세상을 널리 다니며 좋은 스승을 만나서 모든 학문과 기술을 내가 다 배우자. 그리고 이 역사에,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기자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며 인간이 익힐 수 있는 모든 학문과 수많은 기술들을 모두 배우게 됩니다. 워낙에 타고난 대천재였기 때문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이해하면서 자기의 스승들을 뛰어넘어 모든 학문과 수많은 기술들을 결국 다 배우고 익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세상 천지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으랴.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품고 도시로 내려왔는데 때마침 시장을 다니면서 시장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떤 활을 만드는 사람이, 활을 만드는 사람이
시장 바닥

앉아가지고 소뼈, 큰 긴 소뼈를 아주 섬세하게 갈아가지고 그 뼈에다가 소의 그 탱탱한 힘줄을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묶어서 그걸로 확 팽팽하게 이 화살을 딱 쏠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그런 활을 소뿔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천재가 딱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야, 어쩜 저렇게 활을 잘 만들까? 저 소뼈를 아주 정밀하게 저 소뼈를 가다듬어가지고 소의 힘줄을 이용해서 저렇게 탱탱하고 아주 튼튼한 활을 만드는데 어쩜 저렇게 활을 잘 만들까? 그러다 천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학문과 수많은 고급 기술들을 다 배우고 익혔지만 저 활 만드는 것은 수준 낮고 비천한 기술이다, 낮은 하급 기술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활 만드는 기술은 내가 배우지를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세상의 모든 기술을 다 익히겠다고 스스로 결심했는데 내가 저 활 만드는 기술을 우습게 여겨서 내가 배우지를 않았으니 저 활 만드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서 활 만드는 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가 자기가 보기에는 활 만드는 기술은 수준 낮은 기술이다.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시장에서 그 장인이 아주 활을 정밀하게 섬세하게 활을 만든 걸 보고 이제 감동을 느낀 거예요. 내가 활 만드는 기술을 모르는데 내가 저 장인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장인을 스승으로 모셔서 워낙 천재였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스승을 능가할 정도로 활을 만들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스승이 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연구하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연습을 해서 이 활 만드는 법을 내가 완벽하게 체득했는데 너는 한 달 만에 배웠구나.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다. 그래서 이 천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와 보물들을 활 만드는 스승에게 보답을 하면서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어요. 그래도 큰 보물로 보답을 하고 감사의 뜻을 올린 뒤에 이 활 만드는 법을 완벽하게 익히고 청년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다 어디 강가에서 한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강물이 넘실넘실 강물에 막 파도가 치면서 배가 휘청휘청 거리는데 이 뱃사공이 너무나 능숙하고 노련하게 그 파도의 흐름과 그 물살의 흐름을 이용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노를 저으면서 싹 나룻배를 끌고 그렇게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뱃사공의 노련한 능숙한 모습을 보고 이 천재가 딱 생각하기를 내가 모든 학문을 다 익히고 모든 고급 기술을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저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저 기술은 수준 낮은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배우지를 않았지만 지금 내 두 눈으로 저 뱃사공이 노를 저어서 저 파도와 물살을 이용하여 이 배를 끌고 가는 저 모습을 보니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구나. 내가 세상의 모든 기술을 다 배우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기술은 내가 배우지를 못했구나. 저 노련하고 능숙한 저 뱃사공에게 배를 타는 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뱃사공을 스승으로 모시고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노를 젓는 방법을 배워서 한 달 만에 스승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천재였던 거예요. 뱃사공이었던 스승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강물 위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그 어떤 파도와 물살에서도 내가 능숙하게 노지를 하여 이 배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체득하게 되었는데 자네는 한 달 만에 나를 능가했구나. 참으로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다. 이 천재는 스승님에게, 뱃사공이었던 스승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금은 보화를 스승에게 보답으로 공양을 올리고는 다시 자기 갈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큰 도시에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을 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도시에 처음 왔는데 저 궁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 궁전은 누구의 궁전입니까? 그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 저 궁전은 왕이 살고 있는 왕궁입니다. 왕궁인데 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궁전입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이 도시의 자랑거리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수많은 나라와 도시를 다녀봤는데 저렇게 잘 지은 궁전은 못 봤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무개라는 목수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천재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심지어 활 만드는 법도 배우고 배를 타고 노지라는 것도 배웠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내 배우지를 못했다. 그러니 이 궁전을 만든 목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천재가 굉장히 배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장점이에요. 그래도 오히려 쉽불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교만심에 빠져서 배우려고 안 해요. 조금만 뭐 공부하고 배우면 마치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조금 좀 배운 것 같고 그게 마치 대단한 것 마냥 지독하게 무식한 사람들일수록 배우려고 안 해요. 이게 뭐 너튜브 같은데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일수록 자꾸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한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참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자꾸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또 우리가 불자라면 나 잘났다, 뭐 내가 깨쳤다, 내가 공부가 이만큼 됐다, 그런 허무맹랑한 교만한 마음을 좀 버리고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꾸 공부하려고 했어야 돼요. 제가 금강경을 20년이 넘게 공부했지만 아직도 금강경을 보면 금강경이 이런 내용이 있었네?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요. 법화경, 화엄경을 보면 아직도 공부할 게 산더미예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과 우리 거룩하신 큰 스님들의 법문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아직도 공부가 멀었구나. 수행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아직도 내 공부가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잘났다는 건 아니고요. 자꾸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공부하려고 배워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뭘 안다. 내가 너희들보다 좀 낫다.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이미 엇나간 거래요.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수행이 좀 된 것 같다. 내가 좀 공부가 된 것 같다. 내가 좀 뭘 깨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때가 엇나가는 때래요. 아,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와 공덕을 갖출 때까지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설사 아라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뭐 아라한이 교만심이 있지는 않겠지만 아라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가 생기는 그날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참으로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묵묵히 꾸준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천재가 목수를 만나 내가 이 아름다운 궁전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 궁전을 만든 목수를 만나서 목수를 스승으로 섬겨서 그렇게 그 기술을 하나하나 배운 뒤에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승인 목수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승이었던 목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평생을 갈고 닦았던 기술보다도 훨씬 더 자네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네. 내가 더 이상 가르쳐줄 게 없네. 이 천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꺼내가지고 스승인 목수에게 공양을 올린 뒤에 이제 모든 기술을 다 배웠으니 이제 자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참 대단해요. 타고난 천재의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서 모든 학문과 기술들을 배웠고 심지어 자기가 우습게 여겼던 활 만드는 법, 강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젓는 법, 그리고 궁전,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법까지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의 배움조차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결국 다 익히게 됩니다. 보아라, 세상에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때 멀리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생각하십니다. 저 머리가 총명한 저 남자에게 내가 법을 설한다면 저 남자가 분명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인연이 있겠구나. 부처님께서 그 천재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이가 많은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비구 스님으로 뿅 변한 뒤에 바리떼를 들고 지팡이를 짚고 힘없이 비틀비틀 길을 걸으면서 그 천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그 천재가 비틀비틀 걸어오는 그 할아버지 스님을 딱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시비 거는 거야? 왜 갑자기 지나가는데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묘한 인연법이겠죠? 이 천재가 문

할아버지 쓰며 지나가는데 뭐가 범상치 않았나 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는 분이요? 나는 몸을 다루는 자요. 나는 몸을 다루는 자요. 어? 몸을 다루다니. 몸을 다룬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 청년이, 그 천재가 여기까지 오면서 활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배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 목수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궁전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지금 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나는 몸을 다루는 자요. 어? 몸을 다룬다는 게 뭡니까? 청년이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활을 만드는 자는 뿔을 다루고 뿔, 솥뼈를 가다듬어서 거기다가 이제 소의 힘줄을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활을 만드니까 활을 만드는 자는 뿔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듯이 지혜로운 자는 몸을 다룬다네. 그 말에 청년이, 이 천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 마치 자기의 삶을 다 꿰뚫어 본 듯이 활을 만드는 자는 뿔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로운 자는 몸을 다룬다네. 깜짝 놀랐는데 이 천재가 뭐지? 그 순간 그 할아버지 스님이 허공으로 싹 솟구치면서 본래의 황금빛 32상 80종호를 갖춘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으로, 원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환한 황금빛 광명을 뿜어내며 그 천재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모든 기술을 다 익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못 배웠구나. 그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다루는 법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해진 이 천재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부처님, 이제야 진짜 진리를 제가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법을 만났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천재의, 그 남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은 스님들이 있는 가사로 짠 하고 변한 뒤에 그 자리에서 출가 비구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 아래에서 부처님의 지도를 따라 수행 정진하여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과거 전생부터 수많은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를 심어서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0: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갓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2: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

0: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3: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6: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성불하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상을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상을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해야 합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나상도 남궁진의 그럼 열전
2: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3: 예, 서준이 안녕하세요.
4: 네.
3: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은 연속이다. 그래서
5: 토성에 해당하는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 이거 너무 쉽습니다.
5: 어, 그래요?
4: 너무 알 것 같은데. 3번. 네.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본시 모항하고 기십삼도

일종 위배 본심왕 한번 본심왕을 등지고 나온 뒤로 깊삼도 역사생고 몇 번이나 사막도에 들어갔으며 몇 번이나 테란스파 사생을 거쳐왔던가. 금일 적재 보내려마니 오늘 번뇌의 생각을 깨끗이 씻어버리니 수연너이고 자화냐이로구나. 인연 따라서 예설 의지해서 스스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우리가 우리 모든 중생들이 본래는 본심왕, 근본 마음의 왕이라 것은 진여불성이요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그런 본심왕과 같은 식구였었고 같은 도반이었었고 본심왕의 한 몸이었어서. 그런데 그 본심왕을 저버리고 등지고 거기서 한 생각 잘못 먹고서 한 생각 그릇 먹은 탓으로 거기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 없는 생을 지옥아귀 축생으로 돌고 돌며 테란스파 사생의 몸을 받아가지고 돌고 돌다가 다행히 금생에 이렇게 사람 몸을 받았고 또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형제 자매 도반으로 불법을 믿고 초시스님의 최상승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최상승 법문을 듣고 믿고 마음에 개합해서 그 법문에 의지해서 여법히 수행할 보리심을 바랬으니 그것으로서 우리 역겁타생으로 오면서 우리의 자성에 끼인 번뇌렴 띠끌 문제를 깨끗이 씻어버리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각자 자기의 어떤 이 사바세계 이 나라에 남녀노소와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상황에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살면서 그 속에서 최상승법에 의해서 자기의 면목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본심왕이 계신 마음의 고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고 있다. 방금 우리는 초시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실참시로 실다웃게 진실하게 닦고 참되게 깨달아야 한다는 간곡한 법문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오조 홍인대사의 최상승 논의 대저 수도의 본체는 도를 닦아가는 참다운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름지기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본래 청정해가지고 불생불멸이며 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무유분별하다. 분별도 없다. 자성원만 청정한 마음이 이것이 바로 본산이라. 본사 근본 스승이다. 본사라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시다. 그렇게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확실히 믿고 그렇게 달관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해야 이목고를 한 번을 하더라도 그 한 번의 이목고가 바로 자성의 부처님과 바로 하나가 되어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해나간 것이 승념 시방 제불이니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석가모니 불을 염하고 아미타불을 염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한 것도 일심으로 일심불란하게 해가면 그것도 하나의 수행 방법이고 좋은 수행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오조 홍인대사의 최상승론에 말씀하신 바로 이 몸,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해서 불생불멸하고 무유분별하고 이 자성원만 청정심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는 철저한 신념과 달관만이 이것이 최상승이요 바로 내가 부처님이 되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철저한 인식 위에서 이 먹고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앉아서나 서서나 일어서서나 일할 때나 심지어는 골이 날 때나 속이 상할 때나 외롭고 쓸쓸하고 슬플 때나 오늘날과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국가와 모든 어려운 난국을 만났을 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물질적 심적 고통과 곤란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이 최상승법을 의지하고 정법에 의지해서 우리를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어려운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보지 않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난관을 만나가

가지고 그 난관에 부딪혀서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 중심을 잡아나가고 사업이 되었건 학문이 되었건 또는 도를 닦는 일이 되었건 난관에 부딪히지 않고 수월하게 편안하게 그러기를 바라지 말라 이거. 난관에 부딪히지 않고 수월하게 되어가는 사업, 되어가는 공부는 힘이 하나도 없어. 운동선수나 모든 것이 그런 난관을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야물어지는 거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야 더큰 문제를 당했을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도 목적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도 끄떡이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요지의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천 년전 단군 이래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를 거쳐서 오면서 고구려 양만춘 장군은 신라와 백제를 설득을 해서 삼국이 합해가지고 당나라를 우리가 쳐서 평정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국은 당나라한테 짓밟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신라 김유신 김춘추는 오히려 당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백제를 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옛날과 같이 겨우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는 시대에 경주에다가 서울을 놔두고 어떻게 이 백두산 이남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몇배된저 넓은 만주 땅을 경주에 앉아서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나라 원군을과 합해가지고 고구려를 치는 대가로 압록강 이북 만주 땅을 다 주워버렸는지 신라 경주에서 만주까지 다스릴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는지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볼 과제이지만 차라리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만주까지 합해서 한국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쬐끄만 나라가 아니고 정말 큰 나라가 되어 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삼국이 단합해가지고 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당나라를 상대했어야 할 것을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고구려를 치고 백제를 친 바람에 우리나라는 이 손바닥만한 쬐끄만 나라가 되어 가지고 약소국이 되어 가지고 끄떡하면 중국의 핍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속국 노릇을 하고

갔다 오면 외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짓밟고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을사조약 등 한일 합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참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큰 피난은 영원히 잊지 못할 핍박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군의 후손으로서 단합하지 아니하고 서로 싸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러한 이웃나라로부터서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임진왜란도 노론이니 소론이니 동인이니 서인이니 해가지고 그러한 외놈한테 짓밟히게 되었는데 그때 서산대사께서 율곡선생이 처음에 출가해서 젊은 나이로 견성을 했으나 세속에 인연이 더 있고 세속에 내보내야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서산대사께서는 생각하셔서 율곡선생한테 나가거든 벼슬을 해가지고 자기의 말이 통할 만큼 되거든 임금께 상소를 해서 10만 양병을 할 것이며 병역을 개혁을 하고 각 도성을 수리하고 개축하고 군량미를 확보하고 그런 등등 구체적으로 상소를 써서 올리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율곡 선생이 서산대사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소를 올렸지만은 이런 태평 세월에 무슨 그런 것이 필요하느냐 해가지고 나라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노론이 소론이 싸움만 드릴 때 하면서 그럭저럭 지내다가 결국은 임진왜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나 그것이 서산대사의 부촉으로 율곡 선생이 나와서 그런 걸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혹 모르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임진왜란 하면 우리는 바다에서는 이순신이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했다. 그런데 그 거북선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송규봉 선생이란 분이 이순신한테 거북선을 만드는 설계도를 그려주었던 것입니다. 송규봉 선생은 천문, 지리, 의학, 복서 모든 것에 통달한 분으로 서손이라 해가지고 천대를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곡 선생이라든지 당대의 대석학들이 다 이 송규봉 선생이 비록 이 보통 사람들은 다 서손이라고 해서 업신 여기고 상대도 안 하고 했지만은 율곡 선생은 그분을 다 알아보고 우계 선생이라든지 율곡 선생 당대에 다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진 선비들은 송규봉 선생과 스승 사제지간이나 친구 인연을 맺어가지고 마음으로부터 다 존경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 송규봉 선생으로부터 거북선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바다에서

외군 함정을 다 박살을 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노론이 소론이 동인서인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잡아 올려가지고 안 죽을 만큼 고문을 하고 아주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원균이란 사람이 그 좋은 거북선 다 외군하고 싸워가지고 다 싸움이라 하는 것이 무격다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서 병법으로서 이것을 해야 비록 이쪽이 군력이 약하더라도 몇 배, 몇십 배 되는 상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전략이요, 병법인데, 이순신 장군과는, 그분도 한편에서는 원균도 훌륭한 장군이라고 요새사모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을 따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좋은 거북선 다 때려 부숴버리고 아주 완전히 바다가 못쓰게 되니까 이순신 장군을 할 수 없이 백의종군 하도록 내려보내니까 몸이 아주 360골절이 만신창이가 되는 몸을 쩔룩거리면서 내려가가지고 배 몇 척 남은 것을 수리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순전히 머리로서 외놈들과 싸워서 그나마 수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론 소론 그런 자기의 자당의 당리 당약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국가의 위기를 만나서도 그 싸움을 계속 조정에서는 하고 있었던 것이 고구려 신라 백제 때 그래가지고 나라가 만주를 다 잃어버리고 쬐끄만하게 되어가지고도 그랬는데 이조에 와가지고도 노론 소론이 해가지고 결국은 외놈들한테 짓밟혀가지고 참 피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말기 구한국 시대에도 그때에도 탄압을 할 줄을 모르고 이완용이를 비롯한 정신 못 차린 사람은 외놈들한테 붙어가지고 고관대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원군과 며느리인 민비가 서로 국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한편에서 청나라를 손잡으면 한편에는 일본하고 손잡고 로스하고 손잡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럭저럭 하다가 한국은 완전히 외놈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36년간의 식민지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1945년 해방은 유엔군의 힘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가지고도 전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이 독립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자르려고 허지를 못하고 좌익이니 우익이니 또 갈라져가지고 피나는 싸움을 했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단독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그러다가 6.25 동란을 맞이해서 민족 상쟁의 그런 6.25 동란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한 30년 5.16 군사혁명 이후로 공업
입국이라 해.

해가지고 우리가 5천년 내려온 보릿고개는 겨우 면해가지고 군사정권 하에서도 일부 민주주의는 못했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되었든지 경제적으로는 차츰차츰 성장을 해가지고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비교적 잘 살게 되었고 2000년대에 가서는 선진국 대회에도 들어간다고 세계 각국에서 모두 한국을 눈을 부릅뜨고 보게 그런 데까지 왔었다가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다시 민주주의 한답시고 그러다가 국가가 대단히 혼란해져 가지고 김 정권에 들어와서 경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허물을 들춰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못 사는가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각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러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져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인가? 어느 나라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당리당략을 위해서 사리사욕에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쉬운 말로 형제간이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해서 형제간에 싸우다가도 동생이나 형이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면 형제 간에 그동안에 싸우던 것을 그만두고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 나라에 몸담고 있는, 이 민족의 피를 받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욕을 버리지 못하고 각기 제 욕심만 채리고, 앞으로 돌아오는 5월이면 무슨 선거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비해가지고 서로 헐뜯고 단합을 못한다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 야당이라 하는 것이 저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서 나라와 민족을 잘 살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당, 야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라는 망하더라도 자기 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헐고 뜯고 싸우다가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놔두게 된거 아닙니까? 앞으로 선거를 하게 될때 우리는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어느 당이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당인가? 어느 당이 또 어느 후보가 진정한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할 사람인가? 그걸 잘 알아서 표를 던져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거짓 번들으니 공이